0: 0.2% 내린 8,623포인트로 개장해서 지금은 8,600포인트 선도 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2%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0.67%에서 이제는 2%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닥은 1,04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동 전황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는데 다만 반도체 하드웨어 종목은 흔들림 없이 강세를 보인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눈여겨 볼 만한 점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무려 13.6원 오른 1530원으로 개장했는데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중동 전황에 따른 유가 변동성이 가시지 않으면서 원화가치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거 전까지만 해도 1520원 안팎에서 움직였는데 현재는 1530원으로 개장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달러 강세 여기에 유가 불안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상황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다시 선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와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자 야권은 개표를 멈추고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0: 여당은 선관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야권 요구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 출구조사 결과를 침통하게 지켜보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습니다. 자체 파악한 문제의 투표소 대부분이 공교롭게도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며 투표 시간이 연장돼도 개표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서울시 투표를 중단하고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유권자의 투표권,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입니다. 이미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입니다.
2: 지도부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연이어 항의 방문한 뒤 선거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도 투표 용지가 적게 인쇄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개표부터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실한 선거 관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나머지 지역에선 정상적으로 투개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야권의 개표 중단과 재선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4: 사과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5: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4: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는 또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
2: 조국혁신당도 야권의 요구는 혼란만 가중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청와대는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가 일련의 상황을 엄정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재차 입장을 냈습니다.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직접적인 조치 대신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5: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댐.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어제는 6.3 지방선거 날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는데요. 국민의힘의 참패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서울 개표는 다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오세훈 후보가 약간의 차이로 앞서 나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선거 결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일 텐데요. 일단 오늘 장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는 진전이 없고요. 군사적인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3% 정도 하락해서 8,500선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이 오늘은 한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증시 지금까지 굉장히 놀라운 기록을 써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스피 5,000을 이야기했을 때 이거 너무 심하다라는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만스피까지도 바라보는 게 우리 시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지독한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는 코스피 8,000 시대인데요. 잠시 뒤에 폭넓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영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6.3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당의 대체적인 승리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정권 안정론이 민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코스피 5천 달성 공약을 채 1년도 되기 전에 이걸 넘어서고요. 이미 코스피가 8천 선까지 개막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민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요. 8천 피시대 개막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윤원태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 부서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서울시장 개표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혹시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면은 잠깐 끊고 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증시 정책 쪽에는 더 힘이 많이 실리게 될 것 같아요.
2: 글쎄요. 뭐 이 선거와 주식시장 관계를 좀 놓고 보면 저는 뭐 그렇게 연관성이 높겠느냐 이 부분을 좀 볼 것 같아요. 만약 민주당이 뭐 압승을 네.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2: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국회의석이 몇 석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뭐 이건 어차피 지방선거잖아요.
0: 그렇죠.
2: 저는 네. 지방선거를 이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작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뭐 상법 개정, 세법 개정 때문에 2,800선에서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서 한 3,4천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뒤로 올라온 건 결국 AI와 관련된 모멘텀, 반도체 모멘텀들이 끌고 왔잖아요. 이 모멘텀은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선거랑 상관없는 모멘텀이고
0: 네.
2: 또 내일 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뭐 엔비디아 젠슨왕 CEO께서 또 방한하니까 그런 어떤 이벤트에 따른 어떤 증시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오늘 이제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0: 네.
2: 뭐 일부 주요 지역에서 여당이 참패해서 또 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런 뭐 네. 얘기도 SNS상에 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네. 어떻게 보면 그냥 호사가들께서 하시는 이야기.
0: 지금 그냥 쉬어갈 시장, 타이밍에 쉬는
2: 그렇죠.
0: 거죠.
2: 뭐. 시장은 네. 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요일부터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명확히 네.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다고 해서 선거 다음 날인데 선거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선거 쪽으로 이야기를 꺼내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제 1년이 됐다는 점이 아닐까 싶고요.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비웃었어요.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지금 그걸 넘어서 8천까지 왔거든요. 네.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뭐로 봐야 됩니까?
3: 우선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네. 첫 외부 공식 일정이 제가 기억나는 게 거래소 방문이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예, 예.
3: 제가 그때 우연히 거기를 지나다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 증시

0: 힘을 보태려는 의지가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파죽지세로 5천을 뚫고 이제 8천까지 온 상황인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법 개정안 충분한 역할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뭐 처음 시작할 때가 이제 2,600포인트 정도에서 그렇죠. 시작을 예. 했다가 상법 개정안 발의하고 탄력을 받으면서 9월에 한 3,400포인트까지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정부의 의지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AI 사이클이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탄력적으로 삼전 닉스가 주가의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크게 큰 동력 첫 번째 물꼬를 튼 거는 상법 개정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AI의 탄력을 받으면서 지금 시장까지 만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동안 코스피가 2698에서 8476까지 상승률이 200%가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 그 상법 개정이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2: 글쎄요, 그걸 뭐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비교는 아니야 이런 비교는 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언론에서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그 나왔잖아요. 손흥민 빼고 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4,100포인트다라고 네. 이제 헤드라인에 나왔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4,100이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했을 때가 뭐 3,000이라고 치겠습니다. 뭐 2,600이냐 2,800이냐 3,000인데 1,000포인트가 더 올랐잖아요.
1: 네네.
2: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 상장사들의 이익이 작년 대비 올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1: 아, 네네.
2: 그러고 나면 오히려 그 효과에 따른 것이 한 1,000포인트는 올린 거 아니겠나.
1: 그렇게 되네요.
2: 네, 그 논리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도 다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라면 그 수치를 계산하기 모호하겠습니다만 그 뭐 저는 그렇게 한번 좀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게 말씀을 들어오면은 일정 부분 상법 개정 같은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그게 일정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역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주가도 실적도 엄청나게 변화를 많이 했죠.
0: 네, 맞습니다. 우선은 삼정 리스로 대표되는 그 두 개 네. 탑 2의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작년 초에 합쳐서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25% 정도 차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가총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이익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네.
0: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90조 정도였었는데 올해 지금 시장 전망치가 600조까지 거의 5배가 넘게 지금 네. 전망을 하고 있고 작년 코스피 시장 전체 영업이익이 280조였거든요.
1: 그거 한 회사가 그걸 넘네요.
0: 그렇죠? 한 회사가 그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버리다 보니까 시장에 차지하는 우선 역량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 또는 투자자들이 보는 기대감도 커지고 문제는 내년에 더 커집니다. 올해 네. 지금 600조 정도 보고 있고요. 내년에 합산 800조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은 있는데
1: 네네.
0: 충분히 현실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기대감이 지금 개인들마저도 이제 예금에 쌈짓돈을 꺼내서 주식으로 넘어오는 네.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 조금 전에 개인들이 이제 주식 쪽으로 머니무브를 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 같으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몰려들면 끝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활약 예전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들이 몰렸을 때가 이제 끝물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의 한계라든지 더 이상 네네네. 이제 사줄 사람이 없었을 때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오는 변동성을 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객탁금이 굉장히 그 우리 소위 동학개미 운동 때보다 두 배 이상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또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꾸 샀다 팔았다라면서 물려들인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익을 또 어마무시하게 또 내고 있는 상황이고
1: 네네.
2: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자금들이 또 다른 데로 퍼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직 진짜 우리가 손흥민 빼고 나면 4,100이니까 이걸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때 그때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달려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 그 고객이탁 저기 신용장고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데
1: 그렇죠.
2: 그분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했을 때도 인도 증시하고 일본 증시가 올라갈 때 결국 개인 투자자 자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그때 뭐 상무님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1: 예.
2: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 증시가 한 차례 레벨업되고 또 더군다나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자금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꾸준히 자금이 정립식으로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상황들이 증시 체력이 확실히 과거 관행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끝물이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패

0: 패턴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 있는데 예전과 더 달라졌다는 점이라면은 지금까지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어마무시한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우선 외국인들이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건 아닙니다. 네. 분명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리 보게 되면 우선 가장 탑 티어 섹터는 반도체 업종. 미국의 지금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 삼전 닉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비중 때문에 기계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초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90조 이상 팔고 있습니다. 네. 예, 과거의 코스피 체력이었다면 90조 팔았으면 난리
1: 나죠. 마장창했겠죠.
2: 그런데 지금 이 외국인 매물을 다 받아주고 있는 게 개인이거든요. 개인들의 자금이 과연 얼만큼 남아있을까 저도 궁금한데 네. 지금 우선 화수분처럼 이 개인들 외국인들의 매물을 다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도 과거와 다른 또 다른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시중은행들의 예금 잔고를 보면 아직도 예금 잔고가 한 700조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기업을 빼더라도 개인의 잔고가 한 300조 정도는 추정이 됩니다. 그 자금들이 뭐 전부 다 증시로 넘어오진 않겠지만 대기하고 있는 대기 매수세까지 감안한다라면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저는 계속 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기계적인 매도는 지금 이미 그 시가총액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보면 작년 초에 한국이 11위였는데 지금 6위까지 올랐다고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에 보통 이제 이런 리밸런싱은 연말 연초에 또는 분기말마다 하게 되는데 분기말로 보면 지금 6월 말이기 때문에 지난번 분기 기준으로 외국인들 비중은 챙기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번 달에 네네. 팔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리밸런싱이 되면 다음 달에 살 수 있어서 이번 달에도 계속 매도가 나올 거고요.
1: 아, 팔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2: 맞습니다. 예, 예. 비중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비중 10%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비중이 15% 20%가 돼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90조를 팔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시가총액 안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대형주 주도주 위주로 사다 보니까 오르는 거 위주만 삼성전자 닉스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파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팔지만 개인은 그걸 받아주고 있고 네. 개인은 또 계속 수익이 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이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6월 말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더 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개인들이 이거를 언제까지 받아주느냐. 이게 이제 코스피의 상승 모멘텀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감 또는 기대감 같이 공존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자, 오늘도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얼마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거 빚내가지고 외국인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조금 들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0: 그렇죠. 고객의 탁금 대비 우리가 이제 빚을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신용 잔고를 이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개인분들이 뭐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 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아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얼마가 증시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특별히 걱정을 저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DC형에서 예. ETF를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무조건 옆에서 누가 돈을 벌었대니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땡겨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동학개미 운동 때 한번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1: 예, 그때 그리고 다 물렸었죠. 그리고.
0: 다 물렸었고 그게 92년도 9월 달에 정말 반대매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고통의 시간을 좀 보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보니 역시 조급하게 빚을 내서 투자해보니 결과가 좋지 않더라. 그리고 또 요즘 젊은 분들이 또 연금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세요.
1: 얼마 전에 서점 갔는데 네. 젊은 친구들이 ETF책 앞에서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투자가 무엇이냐 간접상품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훌륭한 대안이 ETF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ETF 종목도 많고 시장도 커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퇴직금은 그냥 손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할 돈이 없다. 젊은 뭐 30, 40 세대들이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 했는데 옆에서 그 퇴직연금 DC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모은 친구들이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이제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공부를 해봐야지. 제대로 공부하자. ETF 공부하자. 퇴직연금 공부하자. 요즘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노후와 관련된 책이 1등이에요. 제가 아는 두 분이 있는데 그분이 팔리는 책이 뭐 한 20만 권인가요? 올해 내만 팔린 게. 네.

0: 예, 이 정도 팔린 거니까 이거는 뭐 서점가에서 놀랄 정도니까 그런 것 자금들이 어쨌든 주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1: 네네.
0: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와는 성향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책을 보셔서 그쪽에서 지식을 얻는 것도 좋은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언제나 이런 지식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년 동안 상승률이 1000%를 넘은 종목이 11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황제주, 소위 말하는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가 11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도 있을까요?
2: 우선은 그 황제주들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뭡니까?
2: AI 관련주.
1: 예. 아.
2: 또는 그 AI 관련주 안에서 쇼티지.
1: 예.
2: 어떤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기업들.
1: 뭐 전력, 반도체 이런
2: 그렇죠.
1: 것들입니까?
2: 맞습니다. 예.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광통신 관련.
1: 네.
2: 시총은 요만한데 수요가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1000%, 2000% 이런 수익을 나는 기업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다 겪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AI 이 투자 사이클 안에 들어온 업종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오늘 이제 오늘 방문하고 내일 이제 젠슨왕이 만날 텐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LG그룹 쪽 자체가 그동안 너무 고요했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방문으로 주가가 예. 이렇게 뛰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AI 관련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 또는 그동안 우리가 봤던 반도체, 그다음 전력기기, 그다음 뭐 광통신, 그다음에 뭐가 될까?
1: 네.
2: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LG전자를 저는 불씨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보면 그런 이제 그 급등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AI 관련주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LG 그룹주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일 상한가도 보여주고 그러더니 요 이 한 이틀 정도는 또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LG전자가 한 1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은 잠시 뒤에 2부에서 젠슨 왕 CEO와 관련된 이슈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내 주식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이렇게 궁금한 점도 문자로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의 0945,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0: 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SK증권의 윤원태 부서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습이 가능할 것인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지 이제 시간의 문제고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다라고 얘기하면 당장 6월 7월 달에 가니까 지금 질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네. 청취자들이 계실까 봐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일단 저는 올 연말쯤에 만습회가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0: 자, 잠시 지금 들어오는 소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원호 캠프에서 현장에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분류가 네. 되고 있는데요. 당초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계속 앞서 나가다가 조금 전부터 오세훈 후보가 다시 역전을 하면서 지금 양 당의 모습이 조금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원호 후보가 캠프 안으로 사무실 안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지 다소 좀 진중한 모습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입장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밤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아직까지도 개표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원호 후보가 서울 시민들께 이번 선거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더 깊이 듣지 못했습니다. 더 넓게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또 캠프 관계자, 당원 동지 여러분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함께 경쟁해 주신 후보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선되신 오세훈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거리에서 잡아주신 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응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세훈 후보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지금 아직 서울시장 후보 개표는 끝나지가 않았고요. 개표율은 97.97%까지 진행된 상태인데요. 오세훈 후보가 48.94%, 정원호 후보가 48.34% 득표율입니다. 0.6%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역전은 좀 어렵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요. 패배 선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나눴던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차영주 소장님께서는 만습이 가능은 한데 당장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5: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예. 만습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레포트들 보면 거의 다 만을 올해 연말 목표 또는 전망치를 제시하고 네. 있고요. 논리도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한국 예전에 PER 보면 PER 10배였는데 지금 8.5배다.
0: 아직도 과거, 싸다.
5: 네, 아직도 네. 싸다. 선행이익 영업이익 대비하면 여전히 싸기 때문에 10배 가면 10,500, 10,000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시간의 문제다. 네네. 특히나 오를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저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 또는 기관의 매수가 뒷받침하면서 예. 만 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기로 보면 저는 6월은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은 분기말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 이후로 외국인들이 언제 팔았냐 보면 2, 5, 8, 11월에 팔았습니다.
0: 네.
5: 그리고 분기말 3, 6, 9, 12에 맞춰서 또 팔고요. 그러니까 분기말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미리 전월부터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언제 사냐면 분기 초가 되면 삽니다. 그래서 저는 7월에 조금 기대감이 높고
0: 네.
5: 반대로 분기 말인 6월에는 조금 매도 압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올 4월 같은 경우가 가장 특징적인데 올 3월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0: 네.
5: 전쟁 중에 뭐 휴전 협상이 진행된 영향도 있겠지만 4월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네네.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던 게 캐펙스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아 반도체 여전히 쇼티지겠구나. 여전히 캐펙스 투자에서 네. 한국은 삼전 닉스는 우호적인 시장 흐름을 가져가겠구나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그다음 실적 발표인 2분기 실적 발표는 7월이라 7월에는 좀 기대감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에는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조금은 소강 상태에서 매크로 이슈들. 지금 오늘 환율 보니까 1530원에
0: 1530원이에요?
5: 맞습니다.
0: 아,
5: 금리도
0: 너무하네.
5: 네. 금리 환경도 쉽지 않은 예.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조금은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환율이 1527원까지 지금 올라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런 매크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걱정이 되는 게 금리 이슈가 또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지금 신현성 총재도 조만간 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를 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증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1: 지금 이제 증시가 이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 진짜 경기가 살아나가지고 예.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주식시장과 금리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전통적인 이론은 금리와 주식시장이 반대지만 최근 이론은 경기가 좋다라면 증시가 같이 가겠죠. 근데 네.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경기가 좋냐? 그러기보다는 이제 유가라는 공급 사이드 문제에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이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 펀드 매니저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보면 올 연말까지 내가 주식 시장에서 수익률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단기 급등한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욕구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가 리밸런싱 하면서 우리가 뭐 빅테크 기업들을 팔았다. 그러고 나면 연말까지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싸지죠.
0: 그렇죠.
1: 채권으로 네.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자금을 묶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욕구 면에 있어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3월 달에 뭘 봤냐면 유가만 봤습니다. 유가에 따라서 전쟁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렸습니다만 이제는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사람들이 움츠려요.
0: 그렇겠죠.
1: 금리가 네. 떨어지면 일단 움츠림을 풉니다. 그런 것들의 심리적인 요소까지 감안하게 되면 지금 금리의 급변동은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가장 1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다들 금리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금리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잘 안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는
1: 그러니까
0: 게 좋을 것 같고요.
1: 개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딴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면 아 오늘 주식시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0: 알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조금 전에 구윤철 부총리가 발언을 하셨는데요. 환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도한 쏠림이 있으면은 필요할 때 즉시 조치하겠다. 어떤 구두 개입 정도는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는 어찌됐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실적을 기반으로 12,000피까지는 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앞서도 우리가 일부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이벤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젠순왕 CEO의 방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제2의 깐부 회동에서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섹터라든지.
5: 우선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결론은 이미 난 것 같습니다. 예. LG그룹이 이미 많이 올랐고요.
0: 예.
5: 사실 이제 만남 이후에 어떤 뭐 결정이라든가 협상의 결과물이 나온다라면 지금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또는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발표가 없다라면은 저는 조금 LG전자 또는 LG그룹주들의 네. 주가 하락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근데 지금 이미 하락을 이틀 동안
5: 네, 맞습니다.
0: 하고 있는
5: 예.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8,000을 오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성향을 보면 확실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미들도 이제 스마트해졌고요.
0: 네네.
5: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이제 연간 두 기업 합쳐서 연간 70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낼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고 1분기 실적 보니까 그게 가능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아닌 내러티브로 가는 주식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또는 변동성이 높은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적 베이스의 기업들 위주 로 네. 성장과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갖춰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LG 그룹 이거는 약간 내러티브

0: 이름만으로 오른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LG가 이제 그 우리가 1차 간부회동 때는 구강모 회장님을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2차 이제 성수동 그 삼겹살 파티에서 아마 구강모 회장님하고 같이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죠.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가 이제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G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두산의 시구.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주가가 올라갔었던 어떤 이유인데. 네. 근데 왜 내일 오시는데 주가가 왜 그 화요일부터 빠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화요일날 빠지고 오늘 목요일날 빠진 거죠. 어제셨어요? 네. 야구 경기가 끝날 때 9회 말에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주차장에서 한 30분, 1시간 걸리죠. 엄청 걸리죠. 그러면 네. 내가 조금 더 신경 쓰면 내가 머리 쓴다라고 하면 9회 초에 나오죠. 9회 초에 나오면 그래도 한 2, 30분 걸리죠. 야, 역전 말로 홈런 난 포기할래. 그냥 8회 말에 나올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시간 없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금요일 날 오시지? 그러면 내가 금요일 날 팔까? 네네. 아니죠. 목요일 날 팔까? 아니야, 목요일보단 조금 더 일찍 팔까?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투자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것이 뉴스 당일날 팔라는 게 아니라 먼저 야구장에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도 주식시장에서는 통용이 된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제2차 간부회동에서 LG랑 관련된 뭔가 뚜렷한 무엇이 없다. 그러면은 주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2: 뭐 기대감은 심어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 별거 없다라는 게 확인되면 사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물론 원래 자리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기 때문에 원래 자리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하지만 추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버블은 반드시 꺼지는 게 효율적 시장이니까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잘 나가던 업종이 하나 있는데 전력기기 전선 전기. 이 부분은 쇼티지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섹터들인데 왜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실적 기반의 성장과 주가 상승의 대표적인 게 저는 전력기기다라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한 5년치 수주를 거의 다 확정을 그러니까. 해놓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의 주가 상승은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워낙 급등을 했고 잠깐 팔고 네. 지금 로봇으로 넘어간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그럼 장기 투자자라 이런 네. 입장에서는 지금 사도 되는 거예요?
2: 저는 그냥? 전력기기 추천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기반의 성장에서는 무조건 전력기기는 저는 사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전력 쇼티지라는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이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에 12,000피 지르면서 같이 질렀던 게 조선 방산 전력기기였거든요.
0: 아, 네네. 네.
2: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전 전력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근거 있는 성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투자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전력기기가 4월 말에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0: 엄청나게 올랐죠.
1: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러면서 이제 효성중공업이 100만 원 돌파한 지 얼마 안 돼서 목표가를 500만 원까지 올렸죠. 기판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움직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판 관련주들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 단기간에 우리가 삼성전기가 불과 열흘 만에 두 배가 올랐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그게
0: 네.
1: 이제 효성중공업이 4월 말에 거의 그렇게 올라간 수준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조정을 받고 지금 이렇죠. 근데 실적이 사라졌냐? 부사장님 말씀하신 안 사라졌죠.
0: 네.
1: 기판 관련주도 이렇게 흐름이 나타날 것이지 않나. 이것을 투자들이 잘 보셔야 예. 되는 어떤 바로미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렇죠. 자기 투자로 봤을 때는 언제든지 기회가 될 수 예.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 잘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코스피 고점론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올해 어떤 코스피 시장의 전반적인 이익이 한 850조 정도다. 그러면 8,500선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우선은 고점을 판단하기엔 저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2: 우선은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삼전 닉스가 여전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네. 올해는 거의 뭐 증권사 전망치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까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최태원 회장님이 30년까지 쇼티지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발언했는데 그리고 1분기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를 보면 여전히 캐펙스 투자는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고점을 논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제가 금리 얘기했었는데 금리에 대한 부담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을 감안한다라면 지금부터의 상승 속도가 조금 둔화될 뿐이지 상승 추세는 저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점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원래 계획하고 있던 캐펙스 투자를 갖다 갑자기 취소하는 케이스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나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나온다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삼전 닉스의 주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아. 하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아니다라면 아직까지도 네. 여전히 반도체 업종 사이클에서는 이제 저는 뭐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장기 공급 계약 늘리고 있잖아요.
0: 네네.
2: 그마저도 과거의 수주 산업에서는 조금 벗어난 장기적인 호황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반도체에서 장기 계약하는 경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메모리 사이클 끝났다. 구조적인 가치 창출 사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붕괴 직전이다라는 평가도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조금 다른 사업 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 아니,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 시총을 따라 그 오버했을 때가 거품이다라고 리포트를 통해서 밝힌 증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모 증권사에서는 그 작년에 아니 지난달에 그랬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캐피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하이닉스 주가를 130만 원 목표가로 제시한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우리가 수급 그러니까 이제 어떤 펀드멘탈이라는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두 분께 동시에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는 거죠. 1,000만 원이 생기면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코스닥 사시겠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밀려서 한 30만 원 부근까지 밀렸다. 그러면 더 싸졌다라는 느낌이 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네. 수급상 그러니까 이제 펀드멘탈 상으로는 지금 부사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적극 공감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야 이제 삼성전자 다 왔다. 나 이제 코스닥 싸니까 사 볼래라는 거가 바뀌기 전까지는 저는 쏠림 현상들이 네. 나타나면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코스닥에 그렇게 갈 사람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어느 드는데
1: 어느 순간을 네. 오겠죠. 그 순간이 우리가 코스피를 네. 조심해야 될 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삼성 하이닉스 워낙 이쪽만 잘 나가다 보니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이쪽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수익률은 지금은 잘 나오고 있습니까?
2: 뭐 출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되고 나서 수급 쏠림 또는 뭐 블랙홀처럼 자금을 네.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코스피에서도 두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 섹터는 오히려 부진한 그러니까 나머지를 팔고 네. 레버리지로 넘어오는 투자자들이 꽤나 보인다라는 거고요.
0: 아니, 연일 오르는 종목은 전체 10%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2: 맞습니다. 종목수로 예. 보면 그 정도고 또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코스닥을 팔고 레버리지로 넘어오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눈에 띄기 때문에 수급 쏠림을 더 가속화시키는 모습이라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시장이 성장하려면 다 같이 성장하는 게 정말 베스트 케이스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딱 두 종목만 또는 두 종목 예하에 있는 AI 투자 사이클에 들어간 업종들만 달리다 네. 보니까 나머지 업종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진하고 양극화가 K자 양극화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더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K자 양극화에 대한 지적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던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증시의 어떤 건전성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경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텐데 한번 보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1: 근데 이게 과연 건전성으로 우리가 예. 이제 지수가 8천을 가기 위해서 모두가 올라가야 되느냐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이 쏠림 현상 우리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AI 모멘텀의 사업 그리고 AI 모멘텀과 관련된 반도체 산업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니 공부 잘하는 애가 계속해서 공부 잘해서 평균 점수를 예. 올린다라는 것이 그게 과연 나쁜 것이냐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우리가 평균 점수는 똑같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못한 애들을 끌어올려야 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시각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의 주가도 그럼 끌어올려야 되느냐. 그리고 이익 나는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내려야 되느냐.
0: 그렇죠.
1: 예.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냥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코스닥이라든지 다른 코스피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누구든지 인지하는 거지만 이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봤을 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투자 논리를 또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상은 우리가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것이 증시 일환에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그 시장 상황으로서는 시장 논리로서는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자, 조금 전에 삼성 하이닉스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

0: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또는 중장기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을 대표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보면 시초가에 시장가로 매수 매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조심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들은 9시 10분 전에는 그 물량을 안 되거든요. 유동성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가로 매매를 해버리면 저 높이 있는 매도가를 매수가로 잡거나 아니면은 저 밑에 있는 매수가를 매도가로 잡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장 초반 또는 장 끝날 때 그때는 시장가 매매를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라고 조언 드리고
1: 이게
0: 싶습니다.
1: 이론적으로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00에서 10% 올라가면 10% 올라간 거죠. 그다음에 10%가 빠지면 9.09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ETF를 그렇게 조정하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는 100에서 120이 갔다가 18.18을 뺍니다. 그럼 9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횡보하거나 올랐다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원금에 손실이 생겨버립니다.
2: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음의 복리 효과 뭐
1: 예,
2: 이런 그런
1: 그렇게
2: 거네요.
1: 나타나기 때문에 빠졌다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ETF 상품이 주가가 변동성만 보이게 되고 횡보하게 되면 녹아내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원금이. 그 부분을 그래서 교육을 틀어놓지 마시고요. 8시간 교육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이거 들으면 그래서 교육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2: 안 들으실 거예요, 아마. 2배 오르는 것만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안 들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아마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함부로 들어가면은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생겨요. 자,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 중인 종목 또 하나 꼽아보자면은 로봇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LG는 조금 다른 문제였고. 어떻게 이렇게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까?
0: 뭐 충분히 내러티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내러티브가
0: 네, 이제 피지컬 AI로의 기대감이 점점 심어지고 있고 그동안은 저희가 사용했던 게 실생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LLM이라는 뭐 챗GPT나 제미나 이런 거 이미 실생활이 된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주쳐야 될 미래는 로봇이 뭔가 빨래를 개주거나 설거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공장에서 무거운 걸 나르는 이미 저희가 TV에서 시연하는 걸본그 케이스들이 이제 현실화될 걸 기다리고 있는 과정인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아스텔라스라는 이 로봇이 내후년 정도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인 것 같고요. 그 멀지 않은 미래에 먼저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자금을 끌어들일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젠슨황 CEO 쪽에서도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그 파트너를 구하러 우리나라에 온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전틱 AI라는 게 우리 시장에서 보면 어떤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1: 에이전트 AI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AI 이제 끝판왕 정도까지 될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피지컬 AI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할수 있느냐라는 건데, AI 이제 활용 방안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젠슬황 CEO가 상당히 그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지금 GPU를 파는 회사로 남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2: 그렇죠.
1: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노키아도 인수했고 에이전트 AI까지 하면서 자기네가 AI 생태계에 있어서 GPU를 가지고 모든 생태계를 장악하고 일괄 생산체계, 소위 말해서 제조업들이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로 가겠다라는 움직임이 확연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나. 근데 그 에이전트 AI 우리나라에서만 찾겠습니까? 대만에서 찾을 것이고
2: 그렇겠죠.
1: 미국에서 찾을 것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지금 현재 물밑 접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혹시 만약에 우리나라 모 기업과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단기적인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시장, 코스닥 시장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흐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천도 깨질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시 헤드 날이 올까요?
0: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국민성장 펀드 때문에도 조금 탄력을 받았거든요. 근데 국민성장 펀드가 직접적으로 코스닥을 지원하는 자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성장 펀드 때문에 코스닥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그 승강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좀 기대감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 사실은 상장이 어려운 기업들조차도 지금 상장하면 안 되는 기업들조차도 재무 비율을 보면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을 조금 정리해 준다라면 코스닥 시장 입장에서 또는 코스닥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현저하게 조금 더 좋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코스닥의 해뜰 날이 올지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0: 윤원태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부서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것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5228번 쓰시는 분, 생생경제 팬이시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유자금으로 주식 시작했는데 10년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출연자분께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에는 로봇도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스닥 100 ETF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국내 시장도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FM.
10: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가방 속에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지금 제주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낮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제주에 조금 더 내리겠고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고온현상은 주춤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광주는 한낮에 28도 선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천호대로 아차산 역삼거리에서 군자역까지 차량이 많은 상태고요. 월계로는 북서울 꿈에숲부터 미아사거리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가 평소보다 많은 정체를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목포 쪽으로는 매송 휴게소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1km나 길게 여전히 속도 회복을 못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현분기점 부근에 일산방향으로 고장차가 있고요. 소래터널에서 서운분기점,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로도 차량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유력한 곳도 생겨났잖아. 근데 그때 투표를 하라? 근데 지금 선관위는 아직도 아 우리가 뭐 투표지를 조금 뭐 예측을 잘못했다 정도의 어떤 해명만 한다.
0: 이종근 시사평론가입니다. 뭐
1: 특검을 해도 모자라다.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규모를 제대로 해갖고 부정선거라는 그런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문제를 여당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근데 지금 서울시장 개표 현황을 보면 97.8%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오늘 안에 100%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3: 그렇죠.
2: 투표소에서 아직 투표 용지가 나오지 못한 곳도 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3: 근데 저 지금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0: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3: 당선이 이제 확정되다시피 한 상황 네네.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오염된 소송은 그렇죠. 무효라고 그랬어요. 예.
2: 지금은 우세훈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3: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100% 개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선거가 이미 확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건 그것대로 가고 잘못된 이 투표 부실 선거 이른바 네. 이건 이것대로 뭡니까 법원에서 아마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될 거예요. 법원에. 네.
2: 잠시만요. 지금 정청래 네. 대표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국민들께서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도 막아주셨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K-민주주의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켜 주셨고 6.3 지방선거도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응원해 주시고 더불어
5: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5: 서울의 미래가 밝아졌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에도 밝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저 오세훈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겨서 좌절하면서도 다시 한번 공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승리입니다. 지옥가도 같은 전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맞벌이 부부들,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길 바라는 소상공인들, 노후가 더 안락하고 존엄하기를 염원하는 어르신들의 승리입니다. 동시에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 어떤 정권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균형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결과만큼이나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서울 곳곳의 투표 현장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신성한 권리인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에 대해 후보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중대한 결함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를 다시 선택하신 것은 저 개인에 대한 격려라기보다

0: 서울을 바꾸고 있는 정책과 방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저와 서울시 공직자들은 끊겼던 주택 공급의 물줄기를 다시 틔웠고 한강의 생태와 매력을 되살렸으며 회색빛 도심 곳곳에 푸른 녹지를 채웠습니다. 강남북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중심에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렵게 시작된 이 변화가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보다 더 큰 변화와 더 좋은 결과로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목소리도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겸허히 담아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일할 시간입니다. 당장 시정에 복귀해서 시민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솟는 월세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주거사다리 복원 대책을 즉시 점검하겠습니다. 내수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을 가동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소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시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압니다. 업무에 복귀하는 즉시 서울 시내 모든 노후 인프라와 공사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안전 점검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기습적인 폭우와 폭염에도 단 한 명의 취약계층도 소외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한치의 빈틈 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 마지막 4년,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서울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정은호 후보님을 비롯하여 함께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사시든 어떤 형편에서 출발했든 노력한 만큼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도시, 자부심이 느껴지는 서울, 그리고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완성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더운 여름에도 늘 후보님과 함께했던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 와 있습니다. 정말 밤사이 잠 못 주무시고 다들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마지막 질의응답 과정들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고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대표 과정을 보면은 2010년 대표 과정 비슷한데 그거 보면서 그때가 비슷한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추에 한 말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0: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전이 시작될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승리를 확신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진 만큼은 늘 몇 퍼센트 지고 있는 후보다 도전자의 정신으로 처음부터까지 선거를 치르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해서 그 성과로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주시겠습니까? 네, 기자님 말씀 주시죠. 네.
3: 출구조사 때 어떤
0: 네, 사실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는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걸 보면서 다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민심과 많이 괴리된 출구조사 예측조사치를 보면서 속으로는 그럴 리가 없는데 싶으면서도 또 객관적인 수치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이 힘들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개표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새벽 한 5시경에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소감과 함께 질의응답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5: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이정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도중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 당선 소감 현장으로 넘겨서 이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조금 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나왔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개표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결과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접전도 많았고 무엇보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죠.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도 좀 몇 군데 있었던 거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구회 지방선거 투표율이 61%로 집계되면서 1995년 1회 선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점점 이 투표율이 높아지는 걸 보면서 정치에 정말 큰 관심이 계시고 많은 변화를 기대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분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정치 정책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l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 백서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온도가 30도에 이르면서 갑자기 더워진 느낌이죠. 확실히 6월 되면서 이제 여름이구나 싶습니다. 근데 여름철에는요, 무엇보다 식중독이 참 걱정이죠.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과 한정아 연구관과 함께 여름철 식중독 예방 요령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왜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1: 네, 여름철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식중독증이 쉽게 증식할 수가 있어서 이제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그렇죠. 고온 다습해서 식중독균이 쉽게 증식하니까. 네. 그래서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거네요.
1: 네네.
0: 장소는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서 많이 발생해요?
1: 네, 그 최근 5년간 그 여름철에 발생한 식중독 통계를 보면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전체의 41%로 가장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이제 구토, 발열,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키는 세균성 식중독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서요. 음식점에서 식재료를 취급하거나 이제 조리하고 하실 때 개인위생 관리 등 올바른 식중독 예방 수칙을 좀 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식중독의 원인이 뭔가요? 좀 짚어주시죠.
1: 아, 네. 특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원인군별로 보면은 38%가 이제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이었고요. 그 다음은 23% 정도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균성 식중독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주요 원인 식품은 살모넬라 식중독은 김밥이나 이제 냉면 등 달걀을 좀 원료로 사용했을 때 좀 나타났었고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이제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생채소라든지 그리고 육류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반찬과 같이 조리 식품 마지막에 조리하는 그런 식품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주의해야 될까요?
1: 네, 채소류의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장마 등이 있을 때 가축의 분뇨나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되면 병원성 대장균이 채소류에서 이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겉절이라든지 쌈채소 등 가열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의 경우에는 염소 소독액에 5분 정도 담그고 수돗물로 3회 이상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교차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채소류 절단 작업은 세척 후에 하시고 또 식재료는 상온에 보관하실 경우에는 미생물이 쉽게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0: 채소류를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을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뭐 겉절이, 쌈채소같이 이런 건 가열을 안 하니까 소독, 네. 염소 소독액에 5분간 담근 후에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 네. 예, 이거 좀 네.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면 육류를 취급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1: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는 계란이나 뭐 닭고기 같은 육류 취급 시 이제 교차 오염이 될 수 있는데요. 달걀 껍질이나 닭고기 등은 이제 닭의 장관에 존재하는 미생물, 아까 살모넬라 균 같은 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지고 난 후에 달걀이나 닭고기 등을 만지고 난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칼도마와 같은 조리 도구는 육류와 야채를 좀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육류를 가열해서 드실 때는 충분히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0: 네, 육류는 충분히 익혀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 도구 좀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 이제 나들이도 많이 하실 거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 나들이 떠나실 때는 요즘 같이 더운 날씨에는 꼭 아이스박스를 준비하셔 가지고 서늘하게 이제 보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배달 음식도 많이 드실 텐데 가능한 배달해서 오면은 이제 바로 드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냉장 보관이 꼭 필요하고요. 또 다시 드실 때는 꼭 재가열해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들이 특히 배달 음식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이야 정말 밀접한 가능한 바로 드시고 부득이한 경우 냉장 보관 필요합니다. 이제 여름철 점점 더워질 텐데요. 건강을 위해서 좀 당부의 말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식약처에서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이제 조금 더 잘 외우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바로 식중독 예방 손보고 가세입니다.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0: 네.
1: 손보고 가세. 손은 손 씻기입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온은 보관 온도 지키기.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구운은 구분 사용하기입니다. 날 음식과 조리 음식은 구분하고 칼도마와 같은 그 조리 도구도 식재료별로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간은 가열하기입니다. 육류는 중심 온도에 75도씨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는 세척 소독하기입니다.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손보고 가세 잘 기억해서 식중독 없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식중독 예방 수칙입니다. 식약처에서 네네. 슬로건으로 계속 많이 홍보를 하시는 거 저도 들었는데요. 손보고 가세입니다. 여러분 손보고 가세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네. 식약처 식중독 예방과 한정아 연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여러분, 작년 여름 산책하다가 까만 벌레 두 마리가 꽁무니를 딱 붙인 채로 같이 날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지요? 6월 중순이면 이 벌레가 또 때로 몰려 나올 거라고 합니다. 옷이며 창문이며 자동차에 새카맣게 달라붙어서 성가십니다. 정부도 골치가 아픈지 다음 달 대량 출몰을 앞두고 미리미리 방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벌레는 사람을 물지도 않고 병을 옮기지도 않아서 사실 해충은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어른 벌레가 되면 딱 일주일을 사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오로지 짝짓기만 하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암수가 늘 꼭 붙어 다닌다고 해서 이름마저 정겹게 붙은 이 곤충 무엇일까요? 1번 러브버그, 2번 러브홀릭, 3번 러브레터, 4번 러브어페어. 1번 러브버그, 2번 러브홀릭, 3번 러브레터, 4번 러브어페어.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벌써 1년이 됐군요. 작년 여름에 그 새까맣게 인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양산 근처였던 것 같은데 새까맣게 뒤덮은 이벌레가 그 사진을 봤던 게 지금도 생생한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이 벌레가 출몰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보다 더 빨리 온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많이 보셨고 또 작년에도 워낙 관련해서 또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외우기가 쉽잖아요. 예, 이름이 예쁩니다. 이 곤충 이름을 보내주시면서 여러분 이 곤충 어떠세요? 사실 해충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익충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생태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여러분 의견도 함께 보내봐 주세요. 암수가 늘꼭 붙어 다니는 네, 이 곤충 뭘까요? 1번 러브버그, 2번 러브홀릭, 3번 러브레터, 4번 러브어페어.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 의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곤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보내주시죠.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일양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 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꽃고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 조잡아주는 와사비 스팅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6407번님, 이름은 참 사랑스러운데 조금 징그러워요. 사람의 기준에서 필요 없으면 없애고 필요하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기적인 것은 접고 환경을 위해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아, 그러면 이 벌레가 익충이라면 이걸 꼭 없애야 하는가? 에 대해서 예,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죠. 5275번님은요. 아무리 해롭지 않은 곤충이라고 해도 그 비주얼이 너무 별로였어요. 진짜 많아서 징그러웠는데. 이름은 예쁘네요. 예. 아무리 해충이어도 사실은 불쾌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375번님. 이 벌레처럼 사랑하고 싶네요. 흑 이렇게. 네. 뭘까요? 이름은 정말 예쁩니다. 사랑이 가득한 이름. 뭘까요? 암수가 늘꼭 붙어 다닌다고 해서 이름마저 너무나 예쁜 이 곤충. 올해도 보통 6월 중순에 나타나는데 그보다 그러니까 그

예년보다 더 늦게 나타났는데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출몰할 수 있다. 또 대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전문가 교수님을 연결할 거예요. 올해 이 곤충 대발생한다는 전망이 있어가지고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시죠. 1번 러브버그, 2번 러브홀릭, 3번 러브레터, 4번 러브어페어.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나갑니다. 이 노래 딱이지 않을까요? 에픽하이가 부릅니다. 러브, 러브, 러브.

최근 잠실 야구장을 뒤덮은 동양 하루살이부터 곧 본격적인 출몰이 예고된 러브버그까지 올여름도 곤충 대발생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러브버그

0: 출연 시기가 지난해보다 더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매미나방, 미국 섬유벌레 이런 다양한 곤충들의 개체수도 증가될 거라는 예고가 나왔습니다. 올여름 곤충 대발생 전망, 그 원인, 어떤 대비책 준비해야 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신승관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최근에 잠실 야구장 뒤덮은 동양하루살이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일단 동양하루살이부터 해서 지금 러브버그 대발생 전망도 나오고 있고 올해 정말 이런 곤충들 대발생할까요?
1: 아무래도 러브버그는 지금 유충 모니터링하는 상태만 봐도 좀 더 넓은 지역에서 대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아무래도 온대 지역에 좀 따뜻한 데 사는 곤충들이 대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0: 좀 일찍 옵니까 또 그 곤충들이?
1: 그게 뭐 곤충들이 일찍 오는 거는 뭐 곤충들은 사람처럼 뭐 날짜나 이런 걸 기억하는 건 아니고 온도하고 그다음에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온도가 높으면은 얘들의 성장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러면 이제 성장을 다 하게 되면은 일정한 무게나 그 어느 시점을 지났을 때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 성충으로 가는 시기도 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온도가 높은가가 중요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사육을 하면은 곤충들이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내용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러면 곤충 개체 수가 증가하는 것과 그 시기가 조금 빨라진다, 시기가 변화하는 거는 결국 직접적인 원인은 기온 상승인 건가요?
1: 기온 상승에 의해서 그 곤충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대발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상 그 곤충마다 그 살아가는 어떤 온도 영역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좀 한국에서도 북쪽에 사는 그런 종들 같은 경우는 좀 서늘한 곳을 선호하고요. 남쪽에 살던 곤충들은 좀 따뜻한 곳을 선호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면은 그 우리나라 이제 바다에 사는 뭐 명태 같은 것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나오지 않아서 다 이제 러시아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것처럼 이제 생물에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영역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발생하는 종들은 대부분 좀 따뜻한 지역을 선호하는 종들이 이제 특히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 서식하던 애들이라서 그런 좀 따뜻한 것을 선호하는 애들이 기후가 온난화되면은 좀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원래 서늘한 곳을 선호하던 생물들은 산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좀 더 이제 개체수 감소하거나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하는 경향을 보이죠.
0: 그럼 그 곤충 중에 기후가 그러니까 결국 기후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점점 기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조금씩 서늘한 곳을 찾는 곤충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곤충들은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1: 그런 곤충들은 실제로 개체수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그 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그런 곤충은 사실 사람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데 많아지면 이제 좀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적어지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는데 이제 방금 예로 말씀드린 것 같죠. 우리가 먹는 생물들 뭐 이제 물고기나 오징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죠.
0: 이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 변화인 것 같아서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생태계도 새롭게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봐도 될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생태계에서는 일단은 식물이 주로 그 표면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어떤 생태계도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외래 유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다른 온도에 따라서 적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잘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예전에는 좀 더 추워서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 얘들이 원래는 동사를 했었어야 되는 그런 개체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동사를 할 만한 개체수가 좀 따뜻하니까 살아남아서 이제 다음 연도에 다시 대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거죠.
0: 이런 곤충들은 이 기후 변화에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이런 곤충 발생, 대발생에 대해서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0: 매 여름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저희가 전문가들께 늘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곤충들을 조금 하나씩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좀 이름이 독특한 것도 있어가지고요. 앞서 제가 먼저 언급했던 동양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많이 증가했다고 하던데 동양 하루살이가 뭔가요?
1: 동양 하루살이는 흔하게 이제 여름철에 밤에 볼수 있는 그 약간 노란색의 날개는 투명한 그런 생물인데 크기는 한 1cm 조금 넘을 거예요.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온 데는 뭐 잠실, 야구장, 뭐 압구정, 성수 이런 지역에서 대발생을 하고 얘들은 유충 때는 물속에 삽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계속 있다가 성충 시기만 나와서 한 며칠만, 한 일주일, 최대 일주일 정도 아마 돌아다닐 거예요. 그 시기에 번식을 하고 그다음에 없어지는 종들인데 사실 동양하루살이는 지금 연구된 바에 따르면 원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없어지는 방식으로 이제 좀 지났었는데 요즘에 이제 좀 강의 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들이 좀더 발생하는 시기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0: 별명이 팅커벨이던데요. 별명이 굉장히
1: 그렇죠.
0: 요정
1: 네,
0: 이름 좀
1: 아무래도.
0: 예쁜데 왜 그런가요?
1: 뭐, 요정도 보면은 날개가 이렇게 그 투명한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0: 네.
1: 얘들도 투명한 날개를 가지고 있고, 아마 이제 팅커벨이 만화에서 보면은 손바닥보다 좀 작은 크기? 그런 크기로 보일 텐데, 날아가는 거 보면은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그렇게 별명이 붙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0: 네. 벌레들이 다 이름이 예쁘네요. 팅커벨, 러브버그. 예, 뭔가
1: 뭐 예쁜 이름들 많죠.
0: 이런 별명 누가 짓는 거예요?
1: 별명은 제 생각에는 그냥 뭐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기사를 내보낼 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공식적으로 저희 뭐 생물자원관이나 아니면 뭐 학계에서 만드는 이름들은
0: 아, 그렇습니까? 학계나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닉네임처럼 별칭처럼 부르는 건 아니군요.
1: 아니거나.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러브버그는 원래 이제 미국의 러브버그라고 하는 그 일반 명이 있었어요. 그 종이 다르기는 한데 그 털빨이도 좀 대발생하고 붙어 있는 애들을 러버버그라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러버버그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렇군요. 동양하루살이 팅커벨이라고 불리는 이 벌레는 그런데 한강 수질이 개선된 영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왜 그런가요?
1: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양하루살이가 원래는 그 이급수 정도 맑은 물에 서식하는 그런 생물이거든요. 유충 시기 때.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 원래 바닥 쪽에 불을 파고 서식을 하는데 이제 산소, 용존 산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바닥에 이제 서식처에 너무 이제 뻘처럼 되면은 애들이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좀그 상태가 안 좋은 물이 지저분한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애들이 좀더물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그 한강의 바닥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깨끗해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가지 그 생각은 한강에서도, 원래 이제 잠실이나 이런 쪽은 뭐 사람이 많긴 했었지만 특히 뭐 성수동이나 이런 지역은 예전엔 그냥 공업지대였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거기가 굉장히 그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상점들도 들어오고 조명도 많이 달고 그러니까 또 원래 사람들이 신경을 안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조명도 없던 지역에서 조명도 많고 인구 밀도도 많은 지역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걔들이 그 불빛을 보고 날아가서 좀더 이제 사람들에게 눈에 많이 띄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아, 곤충들 출몰 시기 같은 걸 보니까 이 팅커벨은, 그러니까 동양 하루살이는 한 5월, 6월에 한번 나왔다가 또 여름, 그러니까 8, 9월에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1: 그게 이제 두 개의 그 별도로 그 되어 있는 파퓰레이션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유충이 성장하는데 충분한 시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얘들도 너무 더울 때보다는 이제 너무 덥기 뭐 전하고 덥은 후, 요 정도에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러버버그도 비슷하거든요. 그 한국에서는 아직 한 번만 대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국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그 여름 전, 여름 후에 두번 대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곤충에 따라서 뭐 어떤 생물들은 여름 시기 동안에 이제 성장을 굉장히 빨리 해서 1년에 두번 대발생을 하거나 어떤 애들은 여름형하고 그다음 뭐 가을형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다른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0: 하루살이면 며칠 못 살잖아요.
1: 네.
0: 근데 5월

0: 6월에도 나왔다가 8, 9월에 나왔던 그런 애들은 완전히 다른 애들은 아닌 거잖아요.
1: 그런 애들이 지금 저희 그 같이 연구하셨던 그 상륙대학교 김동곤 교수님 얘기로는 그 같은 종이지만 그 시기에 나오는 어떤 집단하고, 걔들은 이제 여름에 나와서, 여름, 초여름에 나와가지고 1년 동안 유충 시기로 살다가 다음 초여름에 나오는 걸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나오는 집단은 가을에 나와서 1년 동안 유충 시기를 지나서 또 가을에 나오는 걸 반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0: 동양 하루살이 여쭤봤고요. 한강 수질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예,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러브버그 대발생 예고되어 있습니다. 6월 중순 이후에 대발생한다는 건데요. 최근에 서울, 인천 넘어서 경기 북부까지 지금 유충이 확인됐다 그래요. 이게 점점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걸까요?
1: 확산한다고 보고 있고요. 처음에는 한몇년 전만 해도 인천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이제 저기 은평구 정도하고 고양시, 여기서만 좀 대발생을 했었고요. 최초 발견지는 기록상으로는 인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저희가 아마 외래 유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제 점점 들어와서 서울에서 은평구 고양시 쪽에서부터 이제 서쪽에서부터 점점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 작년 재작년에 서울에 전체적으로 퍼지기 전에 조사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뭐 남부순환로나 그다음에 뭐 테헤란로 이런 데에서 그 차에 히치하이킹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차에 그냥 뒤에 붙어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을 많이 관찰을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퍼지는지가 궁금해서 뭐 연구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얘들이 이제 그 만약에 차를 통해서 계속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뭐 테헤란로나 남부순환로 주변에서는 많이 발견되는 반면에 거기 이제 뒤에 있는 골목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차량 통행량이 적으니까 발견량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봤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 한국에서도 이제 강남 지역에 설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0: 네.
1: 거기에 이제 왕릉 그 예전에 있던 설릉이 있고, 거기가 이제 그 녹지대가 잘 꾸며져 있어서 사실은 만약에 얘들이 정착을 하면은 오히려 그런 지역이 훨씬 더 정착하기 좋을 텐데, 설릉 바로 옆부분은 차량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거의 발견이 되지 않았고, 대신에 바로 앞에 테헤란로는 완전히 도심이고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서 꽤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걸로 봐서 차량 통행과 연관돼서 애들이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장 멀리 퍼진 거는 뭐 양평 정도 휴게소 이런 곳에 차량에 붙어 있는 것들이 또 관찰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0: 결국은 러브버그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건 일단 교통이 좋아져서 러브버그 입장에서는 그 얘기 아닌가요? 차량
1: 네,
0: 이동을
1: 아무래도
0: 통해서 가는
1: 그렇습니다.
0: 거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서식지 자체가 넓어지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서식지라는 건이 곤충들이 살 만한 환경이 조성돼야 얘네들이 살거 아니에요. 물론 짧은 기간 산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나요?
1: 러브워크는 사실 짧은 기간을 사는 건 아니고 1년 동안 계속 거의
0: 아이.
1: 유충 상태로 있다가 한 2주
0: 아하.
1: 동안만 성충으로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충 기간 동안에는 얘들이 낙엽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전국에 어디에나 낙엽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 어디에나 서식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는 과연 얘들이 어느 정도 그 깊은 산림까지 갈수 있는가. 예를 들면은 서울이나 근교 도심은 사실 도시학을 꽤 진행이 돼서 그 겨울에 온도가 많이 안 떨어지는 도시 열섬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도 중요하긴 하지만 러브버그 같은 케이스는 제 생각엔 좀 도심 열섬 현상과 연관이 되어서 좀 대도심 주변에 있는 산들에서 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온도의 영향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종들이 경기 지역에 이제 아주 깊은 산 속에서도 그 겨울에 온도가 꽤 떨어지는 곳에서도 유충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한국 지형에 적응을 마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남부 지역으로는 뭐 계속 점점 더 서식지를 넓혀 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0: 근데 러브버그는 익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제를 해야 될 것인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의견이 많더라고요.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1: 그 러버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그냥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은 특별히 문제가 될게 없고 이제 분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한국뿐 아니라 미국

0: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회충으로 분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게 뭐 모기나 그런 종류처럼 질병을 뭐 매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농업회충은 어떤 식물을 먹는다거나 식물에 어떤 가해를 해서 상품성을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그런 면들이 뚜렷하게 있는 반면에, 러버그는 사실 성충 때는 뭐 그냥 꿀이나 이슬 정도 먹고요. 그 다음에 유충 시기는 낙엽을 분해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독성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러버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아마 연세대인가에서 연구를 한 사례가 있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균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러버가 특별히 인간에게 어떤 그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면에 있어서는 그 해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불편감과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사회적인 비용들을 고려하면은 어떤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어떤 방제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0: 사실상 러버그를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뭐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그 인간이 곤충을 없앤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없애고 싶은 곤충은 모기일 거예요.
1: 네.
0: 모기는 질병에다가 뭐 사람을 귀찮게 하기도 하고, 막 집안에서도 번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를 정말 없애고 싶어 해서, 뭐 최근에도 미국에서는 구글에서 모기, 수컷 모기, 불임을 할수 있는 수컷 모기를 뭐 3만 2천 마리인가, 뭐그 정도 3,200만 마리인가를 뿌렸다 그랬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모기를 없애고 싶어 하지만 모기가 없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자연의 생태계가 인간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고, 그 러버그의 경우도 사실 어디 어디 이렇게 있는지를 저희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모르는 곳에도 러버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런 방제를 너무 심하게 했을 때 오히려 러버그 이외에 다른 생물에 영향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생태 균형이 깨지는 것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관리해서 적절한 개체수를 조절해 나가는 방안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매미나 방, 미국 선녀벌레, 뭐, 요런 것들도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고, 또 요런 곤충들은 해충이라고 하던데, 뭡니까? 간략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아, 매미나방은 이제 그 나방이고요. 동나방 종류라서 아마 성충은 사람에 따라서 좀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비목에 속하는 나방, 나비 같은 애들은 식물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산림에 있는 나무들을 좀 가해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얘들은 그 유충 시기 전에 알 상태로 이제 난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알이 이제 있는 그 어떤 덩어리인데, 그런 것들을 뭐 원래는 자연에서 나무나 이런 데다 붙이거든요. 근데 그게 알이 있고 옆에 약간 스펀지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데도 가끔 이게 뭔가 이상한 스펀지 같은 게 붙어 있는 거볼 수가 있는데, 요 종류가 대발생을 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사실상 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충입니다. 이 종류가 그 만약에 컨테이너 같은데 아니면 선박에 붙어 있으면은 그 배가 입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하는 종이고요. 미국 선녀벌레는 이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미국에서 들어온 종류고, 이제 선녀벌레는 그 모양이 이렇게 약간 선녀의 그 날개랑 비슷하게 좀 이렇게 우아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색깔도 약간 비취색 이런 색으로 돼서 굉장히 예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1: 네네.
0: 예, 근데 그 종류는 이제 노린재 종류고요. 노린재 종류들은 일반적으로 흡즙을 합니다. 그 식물을 빨아먹고, 그 식물을 빨아먹어서 이제 얘들이 또 이제 감로라고 하는 그 약간 농축된 어떤 분비물을 배출하는데, 그런 게 묻으면은 또 이제 식물의 잎이나 이런 데 곰팡이가 생기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둘다 이제 식물한테 뭔가 피해를 주는 그런 해충들이죠.
1: 예. 이제 기후변화 계속되고 있고, 이런 대발생이 일시적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 될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짧게 한 20초 정도 있습니다. 어떤 대책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0: 사실 어느 정도 관리를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특별히 이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생물들에 대한 인식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선진국에 대한 사례들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생물을 대할 것인가, 그 생태 교육이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마무리를
0: 그래서
1: 하겠습니다.
0: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0: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신승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와 소나기 예보 있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와 호남 지역에도 약하게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시흥대로 따라가는 길 구로 디지털단지역 교차로에서 디지털단지 입구 쪽으로 차량이 많아서 지체되고 있고요. 금천 우체국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교통량 많은 상황이라서 차량들 지체 보여집니다. 간선도로 정체도 정체인데 돌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 발생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5차로에 사고 구간이 보입니다. 분당서로는 복정사거리에서 탄천 1교까지 차간격 좁혀서 통과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묵동과 월릉분기점, 반대쪽으로는 월릉분기 점에서 신내까지 속도 줄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역전하며 당선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이번 선거 결과는 오세훈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평범하고 성실한 서민들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원호 후보는 중구 개표 사무실에서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지방선거 패배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에서 12곳을 차지하며 수적인 면에서 야당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남, 경북을 지켜내면서 내용적으로는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의 원내 진입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낙선이 맞물리며 향후 정치권 지형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구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61%로 잠정 집계돼 1995년 1회 선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보다는 10.1%포인트 높습니다. 격전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인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서울 잠실 칠동에서 관련 112 신고가 135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11시간 동안 잠실 칠동 제2투표소에 대한 112 신고 13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시간 서울의 다른 관할 지역에서는 투표와 관련해 112 신고 29건이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행사로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3.6원 오른 1530원에 개장했습니다. 환율은 개장 직후 1530.8원으로 올랐다가 조금 내려가면서 현재 1529.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1차 모의평가가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교육청, 학원 등 2,60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는 48만여 명으로 재학생의 경우 지난해보다 2만 2천여 명 줄었고 졸업생 등은 7천여 명 늘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경기 동부에 80mm 이상, 경북 북부에 5에서 60m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 28도 등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94.5 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이렇게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옵니다. YTN 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로 와주세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지금 이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AT 한 번 더 내드리고 여러분 사연 좀 보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관련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6월 중순이면 이 벌레가 또 대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억

아시죠? 뭐 옷이며 창문이며 자동차에 새까맣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영상들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이 곤충이 익충으로 알려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짝짓기만 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그래요. 어른벌레가 되면 딱 일주일 사는데, 그러니까 함께 붙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1번 러브버그, 2번 러브홀릭, 3번 러브레터, 4번 러브어페어.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 이 곤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1069번님이 생각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 곤충 이야기를 이 슬라생에서 했었습니다. 다시 들어도 와닿네요. 작년에도 저희가 대발생, 특히 인천 계양산이었는가요? 거기에 막 새까맣게 간진 그 사진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당시에도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또 온다고 하네요. 7475번님은요. 해충 맞는 것 같아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현상도 사람의 무분별한 자연 훼손 행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긴 한데, 특히 호수공원 운동할 때요. 얼굴을 때리고 불쾌감을 주더라고요. 아이들도 징그러워하고요.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하니 안쓰럽기도 하지만, 우리 동네는 출몰 안 했으면 합니다. 얼굴을 때렸군요. 아주 불쾌하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에? 아, 이게 사람한테도 막 오고 달라붙고, 운전할 때차앞 유리창에 막 붙어 있고 다닥다닥. 아, 맞아요. 올해 여름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종종 목격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2929번님이, 이름은 예쁜데 그 비주얼이 점점점점점점. 9476번님은요, 계양산에는 여름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 하셨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막 대발생할까요? 또 그런 사진을 보게 될까요? 아, 정말. 1693번님은요, 오랜만에 듣네요. 너무 징그러워요. 징그럽다는 의견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보기가 솔직히 좀안 좋죠? 너무 새까맣고 막 진짜 징그럽고,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 막 날아다니니까. 5215번님은요, 너무 민망스러워요. 사랑을 너무 화끈하게 하네요. 라고. 아니, 근데 저도 차앞 유리창에 운전할 때 보면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러 마리가. 근데 다 쌍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눈앞에서 봤거든요. 근데 전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곤충도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 0786번님은, 저는 사실 여러모로 부럽네요. 이 벌레가. 아마 사이좋은 곤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9707번님은 계양산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러브는 참 좋은데 벌레까지 러브러브하고 싶지는 않네요. 이맘때가 되면 올라갈 때 너무 신경 쓰여요. 동네이니까 계양산 자주 오르시겠네요. 여름에는 조금 신경 쓰이시긴 하겠네요. 그죠? 예. 2358번님도 해충은 아닌데 징그러워요. 5650번님은요, 근데 아무리 익충이라고 해도 과유불급입니다. 제가 계양산 근처 사는데 너무 많아요. 유유. 직접 또 그거를 보신 분들, 직접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은 이런 의견을 주실 수가 있죠. 6635번님은, 저는 가급적 피해 다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피해 다니기가 참 힘들잖아요. 막, 예. 쫓아오니까. 5817번님도 너무 징그러워요. 진짜 징그러워요. 이런 이야기 해주고 계시고, 4261번님도 많아도 너무 많아요. 커플이 이렇게 보기 싫은 건 처음입니다. 커플이 이렇게 보기 싫은 건 처음이라고. 그럴 수 있죠. 예, 보통 커플은 예뻐 보이잖아요. 예. 이 곤충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더라. 5043번님, 작년에는 베란다 창문까지 달라붙었었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그러게요. 7850번님.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어우, 정말요? 올해 여름에 대발생하네요. 올해 여름에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곤충의 이름은 뭘까요? 암수가 늘 꼭 붙어 다닌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1번 러브버그, 2번 러브홀릭, 3번 러브레터, 4번 러브어페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0: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두 건의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었죠. 지난달 26일에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이 무너지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이달 1일이었죠.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서 근로자 5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이 대전 사업장은요. 이번이 세 번째 대형 폭발 사고라고 하는데요. 왜 계속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 주소와 그 한계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네. 아, 이번에도 정말 사고 두 건이 모두 너무 안타깝게 또 희생된 분들이 계셔가지고
1: 네.
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법에 네. 대해서 먼저 핵심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1: 중대재해처벌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인데요. 그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사례는 아직 없고 중대산업재해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대산업재해는 우리가 일터에서 그 사고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나 그 법인의 회사에도 그 다시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벌칙을 부과하는데요. 최대 50억 원의 벌금까지 법인에 부과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이 법은 22년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관리자한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 경영 책임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이사나 그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임원 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서소문 사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노동부가 시공사 대표를 중첩법 위반 혐의로 일단은 이미 입건을 했고요. 안전관리 책임자 4명도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 현장에서 위험 징후가 보이면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다 이야기 들은 것 같거든요. 맞나요? 네. 근로자한테 그런 권리가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우리가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작업을 중지한 대피한 근로자는 즉시 그 시설을 관리, 그 상황을 관리 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중지권을 썼다고 해서 회사는 이 권리를 행사한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두었습니다. 다만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험이 급박한 당의 업무에만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근로계약 전반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다른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서소문 고가차도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작업은 중지가 되었죠.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가신 그 조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거든요. 그게 참 좀 안타깝게 사망하셔서 그렇습니다.
0: 서소문 사고에서 시공사 대표가 중첩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잖아요.
1: 네.
0: 발주처. 서울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1: 사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요. 원청을 비롯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이 원청업주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경찰 모두 우리 발주처인 서울시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노동부는 특히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해서 책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는 것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시가 이걸 발주한 발주처긴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 실질적으로 집에 관리했다고 판단되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단되면 발주처도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향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이 세 번째 폭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네, 사업장에서.
1: 맞습니다.
0: 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1: 사실 이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 같은 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되는 5년 이후에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그 죄를 범한 경우에 같은 경우는요, 형량의 50% 2분의 1을 가중 처벌하도록

0: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사업장의 경우에 그 이전 두 개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2018년과 19년이거든요.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걸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고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이 사건에 의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만약에 기소가 돼서 법원이 판결한다고 하면 이미 두 차례 이전의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체적 판단입니다.
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또 수백 건의 과거에 법 위반도 적발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지금 사고가 계속 네.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맞아요. 봐야 될까요?
0: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서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 때문에 중처벌이 생긴 이유도 있거든요. 2018년 19년대 이제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무려 568건이 적발되고요. 과태료는 3억 8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그 안전점당조직의 산해 권한이 실질적으로 낮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 그 업무가 이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어서 그 총괄관리가 사실상 부적하다고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회사에서 그 대전 공장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에 오랜 기간 타성하고 관성에 젖어서 기존 작업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관행적인 업무 방식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사고 작업장에는 스프링클러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그 설치 의무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고 CCTV 같은 경우는 우리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이게 사고가 반복돼도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0: 네.
1: 왜 그럴까를 짚어봤을 때 지금 노무사님 말씀 들어봐도 이게 지금 네. 처벌이 집행유예 그치고 막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그것을 네. 강화하기 위해서 중처법이 시행이 된 건데 지금 벌써 4년 넘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아까도 벌칙 조항을 말씀드렸죠. 직접적인 경영자에게 뭐 1년이 징역 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법인에는 최대 50억 원의 벌금까지 병과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법 시행 이후에 1심 유죄 판결 49건을 들여다보니까요. 그중에 42건 85% 정도가 집행유예로 선고가 됐습니다. 실제로 뭐 실형이 부과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이걸 비교해보면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비율이 36%에 이른다고 해요. 그거보다 2.3배 정도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법인에 불과된 벌금 역시도 한 1억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요. 법정 최고액 50억 미만에는 한참 못 미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양형을 보니까 유족과의 합의했다. 그다음에 사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는 걸로 감형 사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예방보다 좀 사후에 수습에 집중하는 구조가 고착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 그런 집계도 나오고 있고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더더군다나 네.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보다 산업재해 이런 사고 재발 네. 강력하게 요구했잖아요. 재발 방지 네. 하도록 해라. 이거 네. 없애야 된다. 이런 사고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대책 네.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뭔가 좀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나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한번 산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일본기 산재 사망 사고율은 낮아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두 건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올해 1월에 양형 기준을, 내년 4월까지 이 하반기 과업으로 추가해서 검토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중대재해가 반복되는데도 실형 선고 비율이 낮고 집행유예 그 선고율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가 양형 기준을 통해서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한번 도모해 보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안이 완성이 되면 법원이 선고해야 될 참고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요. 그래서 처벌의 일관성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되고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도 조금 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더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돼 있긴 합니다.
1: 예. 원청 회사가 사고가 났을 때 원청 회사의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
0: 네.
1: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사람을 고용한, 그러니까 고용주만 책임을 되게 되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 현장을 지배 관리 운영하는 곳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그 원청의 경영 책임자도 중첩법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지배하는 원청 같은 경우에는 그 하청업체의 근로자 안전까지 책임 범위에 속하니까 이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도를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또 노란봉투법하고 연결되는데 이 원청이 안전보건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청 근로자들의 그 중요 근로조건인 안전보건 업무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그 실질적 사업주로 확대 해석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법원에서 이제 원청 사업주 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요. 원청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만약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했다고 하면 예, 그 처벌하지 않는다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대상은 되겠으나 그걸 굳이 또 안전 확보 의무만 충실히 이행했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문자로 청취자분이 이런 의견을 네. 주셨어요. 6635번님인데요. 산업재해로 1년에 수십 건 발생하는 SPC도 형사처벌 못하는데 과연 한화사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의견이신 것 같아요.
0: 네.
1: SPC도 진짜 여러 건 비슷한 사고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때 막 중첩법 뭐 본다 이런 지금 어떻게 네. 됐죠? 거기는 지금 이 처벌 관련해서?
0: 사실 우리가 사고가 날생 이후로 이제 이 법원에서 계속 그 심리를 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직까지 그 결론이 났다는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그 기소는 됐겠지만 이제 심리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가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같은 네. 사업장에서 폭발이 여러 번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0: 네,
1: 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본다는 건데 과연 여기는 네. 적용이 될 걸로 보세요. 노무사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0: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보안이 극도로 강조되고 그 확립되어 있는 그 방산업체, 방위산업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18년, 19년도에 우리가 노동부에 들어가서 산업안전보건감독, 특별감독한 이후에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예, 수정이 되었냐. 그런 다음에 또 이게 실제적으로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했냐 여부가 판단이 이제 돼야 될 텐데요. 아까 우리가 공정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타성하고 관성해져서 수십 년간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기존 작업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존 작업 방식이 과연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볼 수 있냐. 그게 잘못됐냐 안 됐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 산재로 인한 사고 피해자 그리고 그 네. 만약에 유가족이 생겼다라고 하면 네. 그분들에게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0: 맞습니다.
1: 면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0: 네, 우리는 이제 산재 보험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 부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에 들어가는 뭐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등을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이 요양급여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시죠. 휴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휴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모든 월급 전체를 받는 건 아니고요. 평균 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망한 유족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족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유족 보상 일시 연금이 연금으로 지급되거나 아니면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장례를 치르셔야 되니까 장례비로 우리 평균 임금의 120일분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정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중대한 고의나 거인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0: 행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1억 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런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 뭔가 본인이 이거 신청을 하거나 하는 그 부분도 짧게 정리 좀 해주세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산재 사고는 신청주의죠. 근로자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께서 이제 산재 예, 보험급여를 신청을 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요즘에야 대통령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처리기간도 단축하고, 해서 신청하는 것들도 좀 간소화돼서 근로자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제 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게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공상 처리하자. 그러니까 산재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우리 둘이 합의해서 끝내자는 이제 공상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공상 합의 후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실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합의금 받은 만큼 나중에 이제 산재 보상금을 받을 게 있으면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장기적인 치료비나 후유장애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상 합의에는 충분히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 측면에서 보면 공상 합의를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공상 합의로 인해서 산재 신고를 안 한다는 것은 원래 산재 발생을 은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재를 은폐한 거에 대한 벌칙이 있죠. 형사처벌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또 산재 재신청 공상 합의 후 우리 근로자가 산재를 재신청한다고 하면 거기에 적발되면 추가 적그 저기 중시금의 징수 등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상합의라는 게 회사 측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뭐 유족분들이 계시거나 그러면 아 우리 그냥 합의하자 이런 말이 나온다고.
0: 사실
1: 그러니까
0: 이제
1: 돈을 좀
0: 이렇게 큰
1: 주고.
0: 사고 같은 이렇게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공상 합의 얘기도 못 꺼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 현장이나 우리 작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산업재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물론 이제 말은 사소한 거였겠지만 대부분의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상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건 왜냐 하면, 산재 발생 보고가 되면 이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다음 공사 수주에 있어, 관급 공사 수주에 있어서요. 또 요즘에는 안전이 강조되니까 뭐 민간 공사에서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산재 발생률을 줄이는 게 약간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공사 합의를 하려는 게, 은폐를 하려는 게.
1: 그러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뭐가 더좀 현명한 대처입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0: 사실 이게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제일 곤란해요. 굳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꼭 이게 정답일 것처럼 생각을
1: 그쵸,
0: 하시는데
1: 그쵸.
0: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뭐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정말 내가 이 후유증이 없을 것 같은 부상, 정말 내가 생각할 단순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끝낼 수 있겠죠. 공상 합의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산재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 왜냐면 회사를 원하고 뭐 산재 은폐 이런 걸 떠나서요. 마치 제가 뭐 산재를 신청하지 말라고 공상
1: 무슨
0: 합의 그런
1: 말씀이신지
0: 말씀
1: 충분히
0: 절대
1: 다
0: 아닙니다.
1: 이해하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오늘 SAT 정답은 러브버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4: E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0: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 12곳에서 승리한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뒤 1년 만에 치러진 전국선거에서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일 잘하는 지방일꾼을 뽑아달라는 부탁을 국민께서 들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쉽고 아프다면서 겸허하게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건 더 가다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경고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 진정한 승자는 현명한 국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정당 어느 한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서울과 인천, 경기, 화성 등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투표권을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게시하고 서울 선관위에 책임을 전가한 중앙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외부 통제 방안 등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다며 지방선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서울 중구 개표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그동안 보내준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고 당선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겐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막판까지 접전 끝에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당선인이 업무에 복귀해 가장 먼저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당선인은 업무 복귀를 앞두고 서울시청 앞에서 밀렸던 일들을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겠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말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보강공사를 신속히 하면 8월 중순 운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직 서울시장인 오 당선인은 6.3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한 달여 동안 직무정지에 들어갔다가 당선과 함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송영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과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당선인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지지율을 잘 활용하지 못한 선거 전략에 아쉬운 점이 크다며 당이 계속 내란 종식을 이야기하며 확장성을 차단하는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라면서 정청래 대표가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종합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어 온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는 당원과 민심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김민석 총리도 출마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결과를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서황진 박능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서면 입장문을 내고 기대를 모았던 평택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아쉽게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명하지 않겠다며 오만과 관성을 걷어내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뛰며 부족함을 성찰하고 더 단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서울 잠시 7동에서 관련 112 신고가 135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11시간 동안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대한 112 신고 13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시간 서울의 다른 관할 지역에서는 투표와 관련해 112 신고 29건이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하지 못했고 이에 반발한 유튜버,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등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면서도 선거 연기나 재선거의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실책으로 유권자들에게 큰 염려를 끼치게 됐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며 개표를 중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행사로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3.6원 오른 1530원에 개장했습니다. 환율은 개장 직후 1530.8원으로 올랐다가 곧 1520원대 중반으로 밀렸습니다. 환율이 1530원을 넘겨서 거래를 시작한 것은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3월 10일 이후 17년 3개월 만입니다. 고환율과 원재료 가격 상승 여파로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가 MGC 커피는 오늘 19일부터 메가가 커피와 왕할메가 커피, 할메가 미숫가루 커피 각각 가격을 각각 200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할메가 커피는 2,100원에서 2,300원으로, 왕할메가 커피는 3,200원에서 3,400원으로 조정됩니다. 앞서 더 벤티도 지난달 29일부터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주요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500원 인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무력 공방이 다시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21% 내린 56,087.0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74% 내린 7,553.6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89% 내린 26,853.9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마감했는데, 중동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한 것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무력 공방이 다시 이어지며 국제 유가가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7.81달러로 전장보다 1.9%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6.02로 전장보다 2.4%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 안에라도 종전 양해각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이란이 쿠웨이트를 공격했는데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을 받고 협상 자체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전망과 관련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사된다면 주말 중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 일정을 하루 미뤄 내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엔비디아 코리아 측은 젠슨 황 CEO가 현재 타이완에서 GTC 타이페이 2026 등 현지 일정을 계속 소화하고 있어 한국 입국 일정을 하루 미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행 항공편을 아직 조율하고 있어서 정확한 입국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내일 한국에 도착한 뒤 바로 SK, LG, 네이버 등 재계 총수들과의 삼겹살 만찬 회동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5도, 습도는 58%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70대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과 사남매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한 건 아닙니다.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리도 직접 했습니다. 아들 둘, 딸 둘 모두 장성했고 교장이 된 남편이 퇴직하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퇴직하자마자 남편이 치매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생전에 남편은 조상 묘가 있는 선산과 묘토를 두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대를 이어 조상을 돌볼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죠. 반면에 결혼하고 나서 왕래가 뜸했던 두 딸에게는 따로 재산을 주지 않았죠. 남편이 사망할 당시 남아있던 재산이라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나오는 퇴직생활급여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생전에 이 급여금의 수익권자를 아내인 저로 지정해줬고 저는 남편이 떠난 뒤 이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두 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뜸 저에게 찾아와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마지막 집이다라고 거절하자 딸들은 저와 두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저를 위해 지정해둔 퇴직생활급여금까지 상속재산이라며 나누자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일구고 치매에 걸린 남편을 홀로 간병해 왔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의 퇴직생활급여금이 정말 자식들과 나눠야 할 상속재산인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딸들이 아들들이 받은 선산에 불만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한다는데 뭐가 맞나요? 마지막 삶의 터전마저 자식들에게 뺏길 위기에 처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까 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40년 넘게 가족만 보고 이제 헌신하셨는데 또 오랫동안 그 남편 간병까지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파트까지 이제 내놔야 그러게요. 되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 생활비는 남편이 생전에 퇴직생활급여금 수급권자를 사연자분으로 지정해서 그 돈으로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면 나눠야 하잖아요. 이것도 예. 딸들과 나눠야 하나요?
2: 그 상속 재산 범위는 그 피상속인 즉 이제 사연자분 남편분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으로 한정을 하는 거고요.
1: 네.
2: 현재 지금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상속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1: 네.
2: 다만 그 남편분이 생전에 이제 교직 생활 하시면서 그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그 퇴직 생활 급여 같은 경우에는
1: 네.
2: 상속 재산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1: 네.
2: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함에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과 유사하게 어떤 고유 재산이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금과 같은
2: 예,
1: 거죠.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속 재산으로 나누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남편분에게 받은 특별 수익으로는 산정이 될 수 있고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퇴직 생활 급여 이거를 뭐 이제 자녀들이 나눠 달라고 했을 때 이걸 나눠서 같이 받는 건 아니다라고 네네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2: 네.
1: 근데 사연자분은 지금 이남 이녀 이제 두고 계시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생전에 둘 아들한테만 선산 넘겨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2: 그 아들들한테 증여한 부동산 중에 이제 일부 이제 묘토 이제 금양 임야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분묘를 이제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선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2: 근데 이런 선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일정 범위의 이런 묘토, 그러니까 뭐 조상 묘를 이제 둔 이제 땅 같은 경우는 상속 재산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2: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는 묘토라고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1: 네.
2: 뭐 망인의 소유의 이런 농지를 제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이제 주장하겠다면 뭐 사망 이전부터 이제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이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 제사의 비용에 충당해 왔음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1: 네.
2: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법원은 엄격하게 이런 묘토나 선산 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입증돼 되지 않으면 아들들의 이제 특별 수익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 본인의 몫은 어떨까요? 지금 사연자분은 평생 재산 관리도 직접 했고요. 또 남편 치매 간병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보통 상속에서 기여분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예,
1: 기여분으로 이제 산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좀 더 늘리는 방향 이것도 가능할까요?
2: 그 기여분 제도는 이제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이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에 이제 실질적 공평을 이제 도모하려는 제도인데요. 남편 간의 혼인생활 중에 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일부 수익을 올리고 치매를 앓는 남편을 보살핀 사실 단순히 그것만으로 뭐 이제 특별 부양했다 뭐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라고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남편이 사업할 때 같이 사업을 도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친정에서 받아온 돈으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구입했다거나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0: 내 상속분도 잘 계산이 되지 않는다. 특별 수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어떤 사정들이 있으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유류분 청구를 같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 그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이제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좀 빠르게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퇴직생활급여금, 이거는 이제 수급권자로 지금 사연자분이 지정이 됐습니다. 사연자님의 고유 재산으로 상속 재산 분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양 임야나 묘토 이제 조상의 이제 땅이 있는 선산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이나 특별 수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사나 아니면은 이제 묘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또 사연자분 지금 치매 간병 부동산 관리 이런 거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없냐 물으셨는데요. 통상적인 배우자의 역할을 넘어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어서 기여분은 인정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안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길을 가다 까마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괜히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5월부터 7월은 까마귀 번식기라 부모새가 예민해지는 시기인데요. 사람을 향해 날아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까마귀는 매우 영리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위협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을 반복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까마귀에게 공격당해서 다쳤다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야생 동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조례에 따라 치료비나 위로금을 지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도봉구, 서대문구, 노원구 등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먹이를 주면서 가까이 갔거나 무리하게 쫓아내려 한 경우처럼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9나 관할 지자체에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지소쿠리 클럽의 피넛버터 샌드위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예보 있어서 우산 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에 계속 오전부터 비가 내렸는데 낮 시간에는 그치겠고요. 남해안에도 약한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 예보 나와 있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서 낮 최고 기온 서울은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와 호남 지역에 약한 비 예보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여유가 많이 생겨납니다. 정오로 가까이 하면서 수월해진 공간이 많은데요. 강변북로는 이제 일산 들어가는 길이 여유가 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동호대교와 반포대교 사이로 짧은 지체는 보여집니다. 노들로 따라 한강대교 쪽으로는 여의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교통량이 좀 많아서 여기 빠져나가는데 시간을 좀 오래 소요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외곽으로는 남사 진이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속도 줄여 통과합니다. 그리고 남청주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팔탄 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YTN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쌍무 당선되니까 이 말 쏙 들어간 거냐 이렇게 또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2: 현실적으로 그런 점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만약에
0: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2: 후보가 정원 후보에게 아깝게 떨어지는 결과로 됐다라면은 이 이슈가 휘발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떨어진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선거 무효다. 재선거하자. 근데 선관위는 어제 말도 안 되는 그 변명을 해놓고도 이건 재선거 사유가 안 된다. 그런 오만함을 또 부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재명 그 정부나 그 선관위 입장에서는 재선거 허용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럼 국민의힘은 그걸 또 법정 소송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고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각 정치인들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성적표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퇴 압박에 직면해 있는데 이 이슈가 어찌 보면 대표로서의 본인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또 뭐 방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하튼 오세훈 후보의 신승으로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번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때부터는 차분

0: 신중하게 개선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1: 네. 뭐 유권자들 뭐 모두 어느 진영을 지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야 지금 뭐 의원들 모두 정확한 사태 파악이 먼저다 이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보수 지형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 그런지 관련 영상 보시죠.
2: 어느 날부터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가시로
3: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2: 가족들을 찔렀고 가장 슬펐던 것은 그 고슴도치가 누가 자기 자신의 가족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4: 한 전 대표를 당에서 몰아내면서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5: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3: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입니다.
5: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7: 한동훈 같은 생각, 윤호빈 같은 생각으로 정권을 되찾아올 수
3: 한동훈 무소속 부산 국가후보입니다.
8: 약속을 지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로 복귀한 데까지 채 반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9: 저는 분명히 그 약속을 드렸어요. 제가 부당하게 지명됐었을 때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고
5: 반드시 돌아옵니다.
9: 역사적인 승리로 국회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부 시민과 부산 시민과 대한민국의
3: 한동훈 부산 북구가 국회의원 재보궐 당선인입니다.
9: 만수해내겠습니다.
8: 국회의원으로선 투년병에 불과하지만 한동훈 당선인의 등장은 향후 전국에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1: 한동훈 당선인 무소속 6번을 달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 입장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지금 이 투표함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은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잠실 7동의 제2투표소의 투표함을 개표하기 위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관위가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했고 개표를 위해 설득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당선인 무소속 6번을 달고 부산 북구갑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핫플이었는데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0: 예, 최근에 보수 정치에는 두 개의 노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노선이 있고 한동훈 노선이 있었습니다. 개헌과 탄핵 그리고 부정선거 또 보수 쇄신에 대한 입장이 뭐 다 갈렸어요. 극과 극이고 나중에는 장동혁 당권파에서 한동훈을 무리하게 찍어내는 과정에서 거의 철천지 원수 처럼 되는 이른바 보수 내전까지 벌어졌는데 이번 북갑 선거가 가지는 중대 의미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그 윤석열 노선과 한동훈 노선 중에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국민들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1: 윤석열 노선은 뭐 박민식 후보로 대표됐다
0: 그렇죠.
1: 이렇게 보십니까?
0: 네. 예. 그래서 예, 북갑 선거의 결과 그다음에 평택을 유이동 후보의 당선 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 정치에 대한 국민적 퇴장 명령이다. 아, 이번 그 표심에 담긴 중대 의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치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퇴장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받드는 게 정치인데
1: 예.
0: 거기에 또 거역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뭐 화면에 뭐 어떤 사람도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던데. 예. 근데 이 표심을 받들고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은 뭐 그분들은 또 다른 또 뭐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제가 지금 마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아쉬운 결과, 송구스럽다. 그러나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오만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 맞서 한국을 지키라는 명령이다. 이런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하네요. 제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새길을 찾겠다.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선거 다음 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었는데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 이거는 당대표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0: 그렇죠.
1: 예.
10: 허탈한 웃음뿐이 안 나오고요. 많은 국민들도 굉장히 허탈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부분이 전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사실은 평론에서 민주당의 사실 많은 부분 비판을 제가 평상시에는 해왔던 부분을 자제한 게 있어요.
11: 김성일 정치평론가입니다.
10: 이 내란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는 면죄부를 주지 않고 서지컬 보트, 외과적 수술 예. 그 선거 투표를 해주셨는데도 그거를 면죄부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10: 네, 해석을 아주 잘못할 뿐만 아니라 예. 역사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죄가 될 만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였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선거가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이기도 했는데 유독 그 지역은요. 내란 심판과 노선 심판, 보수 노선 심판 선거가 프레임으로 만들어졌어요.
1: 예.
10: 그래서 이재명 정부 평가는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보수의 노선은 어디로 갈 것이냐를 전국이 주목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언론 아마 보도 순위에서 거의 1위일 겁니다. 1위. 왜 그럴까요? 단순히 하정우 후보가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일까요? 아니죠. 양대 축인 보수 진보의 보수의 한 축의 노선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예. 것을 모두가 관심 있게 봤기 때문이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1: 투표율이
10: 그 노선을
1: 굉장히 높았잖아요.
10: 그렇죠. 그래서. 그 노선을 예. 정해줬다. 정해준 선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자기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허탈하고 웃음뿐이 나오지 않는다. 허탈한 웃음뿐이 나오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어쨌든 전체적인 성적표는 12대 4. 국민의힘이 전체적인 결과로는 이제 참패를 한 건데 이 결과를 놓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희망의 불씨를 지켰고 내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표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한동훈 당선인이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복당하려고 해도 난 복당을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0: 뭐 그런 보십니까? 의미로까지 예. 해석이 되는데요. 책임을 외면하지 않으려면 그만두는 게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길인데 오늘 아침 뭐 동아일보 사설에도 당장 물러나라 그런 건데 자 희망의 불씨를 살린 게 경북 정도만 이길 줄 알았는데 대구도 이기고 경남도 이겼다 뭐 그런 걸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1: 서울도 좀
0: 서울은 본인하고 상관없다는 거 예. 그 서울에 숟가락 얹히기는 힘들 거예요. 예.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도요 좀 정확히 얘기하면은 공천 그 관리 실패했잖아요. 잡음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부겸 후보를 떨어뜨렸다고 봅니다. 이쪽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추경호 후보가 당선된 게 아니고

0: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스타벅스 가고 너무 오버하고 그리고 선거 하루 전날 검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라. 그 취소라는 단어 듣는 순간 아이고 자기 재판 취소하라는 거구나. 이게 이재명이 김부겸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구, 경남 이런 데에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울산도요. 저기 진보당하고 단일화를 했대지만 간발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박맹우 그저 무소속 후보 공천관리 잘해서 컷오프 안 시키고 했으면 울산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뭐좀 잘해서 뭐한것 같다? 아 이런 거 보고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어안이 벙벙해지는 순간입니다.
1: 예. 어쨌든 뭐 장동혁 대표는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했던 게 버티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버티게 들어갈 경우 한동훈 당선인이 이제 국회 입성하고 친한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2: 예.
1: 보수 지형도가 어떻게 된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갈등이
2: 저는
1: 굉장할 것 같은데요.
2: 다음 총선을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풍운동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유이동 후보가 사선이잖아요. 저는 유이동 후보에게 기회가 열렸다. 원내대표 선거에 바로 저는 나설 수 있겠다. 그리고
1: 예.
2: 저라면은 나서라라고 제안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정풍 운동을 하려는 의원들의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끌 수가 있거든요. 본인의 정치를 열어갈 수 있거든요.
1: 예.
2: 뭐 대표적인 게그 뭡니까? 국민의힘 내 대안과
3: 미래.
2: 미래. 대안과 미래라는 그 그룹은 사실상 당의 리더십을 인정은 해줬지만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1: 예.
2: 그럼 앞으로의 노선이 윤호기인 노선으로 갈수 없다라는 걸잘 알고 있는 그룹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는 다음 선거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잘 아는 그룹일 거라고 보는데 그 그룹을 유이동 후보가 원내대표에 나섦으로써 결집력을 높이고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고 그게 성공한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 있을까? 영남 자민련으로 가겠다는 노선을 지지할까? 저는 다음 선거에 나설 국회의원 후보들이 그걸 지지하기
1: 예.
2: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유이동 당선인 얘기를 해주셔서 평택을 질문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뭐 유이동 당선인에게는 좀 신뢰가 되는 표현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거 어부질이다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이 유이동 후보 당선을 좀 예측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선거라는 거는 그 구도라든가
1: 예.
0: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기는 자가 뭐라고 해요? 그 권리를 갖는
1: 예.
0: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 어부질이라고 또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그런 오자 구도에서도 유이동 후보가 여론조사상 한 번도 제대로 된 1등을 한 적이 없었는데
1: 예.
0: 그거를 잘 활용을 한 거예요.
1: 저 수치만 보면 황교안 그 후보의 그 득표율을 다 가져온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상당 부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나중에 한동훈 후보도 그 박민식과의 단일화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의 표를 흡수할 수가 있었어요.
1: 그랬군요.
0: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도 똑같은 거예요.
1: 표로 단일화.
0: 예, 그렇죠. 황교안 표는 어차피 사표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선거 전략에서 유이동의 승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아까 이제 장동혁 대표 그 버티기 한 가지만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저게요, 저 시도가 당권파에 의해서 부정당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부산에 이제 한동훈까지 돼서 18명인데 그 전에 17명 그 국회의원 중에 친한계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조경태 의원, 정현욱 의원, 정성국 의원 3명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한동훈의 당선으로
1: 예.
0: 나머지 14명의 의원들 중에서요. 제가 볼때한 두어 명 빼고는요. 이제 2년 후 본인의 총선 생각해 가면서 한동훈과 가까워지려고 할
1: 뭐
0: 거예요.
1: 곽규태 의원도 있고 그런
0: 그렇죠.
1: 얘기
0: 그래서
1: 많죠.
0: 이른바 기존의 친한계가 아닌 뉴한계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 유행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요. 그리고 그 기존 당권파 중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부 반응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장동혁은 이제 끝났다. 장동혁으로 더 이상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는 힘들다.
1: 예.
0: 그러면 장동혁 내리고 새로운 뭐 인물을 앉혀가지고 우리의 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

0: 지지하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권파 내에서 그런 이제 분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시도는 당권파 내에서조차도 거부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하는 말씀드립니다.
1: 그런 움직임에서 또 유이동 당선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평택을 관련해서는 지금 진보 진영에서도 네. 책임론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선인은 이런 얘기를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김용남 후보를 의붓자식 취급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토로했어요. 민주당이 김용남 후보를 공천을 해놓고 콩쥐팥쥐도 아닌데 무슨 의붓자식 보듯이 내팽겨 쳐놨다. 서울 평택 북카페배는 정청래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당대표를. 네. 아무래도 뭐 전당대회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전당대회를 겨냥한 거죠. 예. 그리고 뭐 많이 틀린 말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내부 사정을 알지만 예. 사실상 평택은요. 그 당내 개파 간의 너무 치열한 갈등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투표율이 경기 평균 투표율보다 한 6%가량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투표율 때문에 동원 그 유이동 후보의 동원력이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거는 당 지도부죠. 당 지도부가 김용남 후보를 명확하게 지원을 한다면 조국 혁신당과 조국 후보에 대한 규정을 계속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후원회장 맡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거 외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마지막에 예. 진짜 민주당 후보, 가짜 민주당 후보 이거 정도 얘기해 준 거 그것뿐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거나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1: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의붓자식 취급했다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2: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8월의 치열한 전대 를 예고해주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1: 이원택 후보가 결국 당선됐고 조국 후보는 결국 입성을 못했어요 국회에.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의 앞길이라고 할까요? 향후 전당대회 입지라고 할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0: 앞길은 좀 어둡죠. 예, 앞길은 좀 어두울 수밖에 없고 저는 그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예. 저거는 정청래의 조국에 대한 배려 공천이다. 왜냐하면 보수당에서 넘어온 사람을 공천함으로써 조국 후보가 내가 진짜 민주 진보 진영의 여기 평택의 적자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조국 후보는 그 전략으로 갔잖아요. 예, 민주 진보 진영의 적자는 조국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우리 식구 아니었잖아요. 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청래의 실패.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북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뭐 이 괜찮아지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지금 저는 송영길 이제 의원이 됐네요. 송영길 의원이 저러는 거는 김민석 총리는 총리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래도 언행에 제약이 있어요.
1: 그렇죠.
0: 예, 제약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좀 대행해 주는 측면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2: 제가 좀만 좀 보태면
1: 예,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예.
2: 대구나 전북은 굉장히 의미를 우리가 시청자들도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45% 역대 있지를 않았어요.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가 40몇 프로 있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양쪽이 그 진영 내에서 주는 정말 경고이자 빨간 등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대구시장 선거 언급해 주셔서 마무리는 좀 훈훈하게 해볼까 합니다. 치열하게 싸워도 깊은 여운을 남긴 선거가 바로 대구시장 선거였는데요. 관련 영상을 보시죠.
3: 정말 우리 대구가 너무나 힘들구나.
4: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3: 대구 시민들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간절하고 대구 청년들의 그 애절함 때문에 제 뼛속 깊이 이대로는 안 된다.
5: 그동안 오랜 선거 기간 동안
4: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입니다.
5: 아낌없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함성을 보내주시면서 사랑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 감사 인사해라 그랬더니 왜 울먹이고 왜 눈물을 흘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벅차서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6: 경쟁을 해 주셨던 김부겸 후보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도 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정말 평소에도 제가 좋아하는 선배 정치인이었습니다만은 그동안 함께 선의 경쟁을 하면서 크게 서로 불편한 점이 없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또 수시로 자주 만나서 제가 많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저 개인의 패배이신 변화를 갈망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 대구에 경쟁이 벌어지고 여야가 서로 시민께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서비스로의 정치의 가능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 정치에는 경쟁이나 네거티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또 선의의 경쟁, 또 포옹, 서로를 또 진심으로 아끼고 협력하는 저런 모습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1: 예.
0: 저는 김부겸 후보를 보면서 추경호 후보가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 중인데 그거 얼마든지 네거티브 할 수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참 품격 있는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부겸을 떨어뜨린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예.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자주 만나서 협력하고 싶다, 뭐 굉장히 존경한다 이런 말도 오갔습니다.
7: 이번에 대구 선거는 정말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의 위대함을 본 것 같고요. 누가 못하나 반사이익의 정치에서 누가 잘하나의 정치로 바꿔가는 첫 발을 띄워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배 정치인들이 저 발걸음을 많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45% 이거는요 역사적인 것입니다. 김부겸이 못난 게 아니라 김부겸이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가 나왔고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도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구에 선거에 뛰었던 모든 사람들이 김부겸이 돼서 절실하게 선거를 뛰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의 중앙에서 이슈 관리에 좀 실패한 부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칭 동원 해제 상황을 동원 상태로 만든 것이 크나큰 아픈 패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역전의 드라마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 논란도 있었던 지방선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신지호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원조 친 노무현계로 4선고지에 오른 이광재 당선인도 정치적인 무게감이 더해지면서 앞으로 민주당 당권 경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8: 국회 입성에 성공한 여당 후보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인천 연수갑에 깃발을 꽂은 송영길 당선인입니다. 개표 초반부터 여유 있게 상대 후보와 격차를 벌리면서 자정이 넘자마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202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한 지 4년 만에 국회 복귀입니다.
9: 이재명 정부의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당선인
9: 민주당의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무엇보다 돈봉투 의혹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딛고

0: 6선으로서 당내 최다선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황이라 민주당의 당권 경쟁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선거 기간은 이미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두둔하는 등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1: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의
2: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당선인입니다.
1: 겸허하게 도민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0: 경기 한남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 출신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꺾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당선인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이자 강원지사 출신의 4선 의원으로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하남시를
2: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한남갑 당선인.
3: 하남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당내에선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에 맞서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와 동영길 당선인 등이 힘을 합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4: 송영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과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당선인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지지율을 잘 활용하지 못한 선거 전략의 아쉬운 점이 크다며 당이 계속 내란 종식을 얘기하며 확장성을 차단하는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라면서 정청래 대표가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종합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정치부 강민경 기자와 함께 선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길었습니다, 강 기자. 이제 네. 개표율이 100%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대역전극을 썼던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죠?
6: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밤샘 혈투 끝에 힘겨운 승리를 따내며 당선의 영예를 거머쥐고 헌정사 첫 5선 서울시장 시장에 등극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우세였고 또 출구조사에서도 이기는 걸로 나왔던 민주당 정원우 후보. 개표 초반까지만 해도 10만 표 이상의 차이를 벌리며 승기를 확정짓는 듯 했지만요. 이 새벽 무렵에 오 당선인이 무섭게 따라붙더니 아침 7시 17분 결국 역전에 성공했고 9시 반쯤에 그대로 승리를 굳혔습니다.
5: 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지역 개표가 막판에 몰린 게 분수령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세훈 당선인 당선 확정되고 난 이후에 환한 미소와 함께 캠프 사무실에 등장했습니다. 당선 일성으로는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다. 시민들이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다며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후 곧바로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시청으로 직행해서 승리의 세리머니를 했고요. 석패한 정원호 후보도 승복 선언을 했다고요?
6: 네, 맞습니다. 패배 확정 전인 오전 9시 반쯤에 승복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시민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다며 자신이 부족했고 모든 게 자신의 탓이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자인 오세훈 후보에게는 축하의 뜻을 전했고요. 퇴장했는데 지지자들은 박수로 일단 화답했습니다. 네, 서울 선거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격동의 6.3 지방선거 드디어 성적표가 확정이 됐어요. 네, 광역단체장과 재보궐 스코어 한번 정리해볼까요?
5: 네, 우선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선거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 승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원래 민주당 13곳, 국민의힘 1곳이었는데 민주당 9곳, 국민의힘 4곳, 무소속 1곳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무소속은 아시다시피 부산 북구갑 한동훈 후보라 사실상 보수 진영으로 봐도 무방할 거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 이번 선거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6: 뼈아픈 승리 정도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방 권력의 상당수를 가져오긴 했지만 대구와 경남 등은 제외됐고요. 무엇보다 선거 기간 내내 승기가 점쳐지던 서울 공성에 실패한 게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이 때문에 정청래 지도부 역시 당 안팎의 질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5: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체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6: 정청래 대표가 오전 10시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담담한 표정으로 입장한 정청래 대표는 먼저 절반 이상의 지방 권력을 준 국민께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단 말에 덧붙이면서 더 큰 민주당이 되는 성찰의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요약을 하자면 아쉽지만 일단은 승리했다 정도 같은데요. 하지만 당장 당권 주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과 평택, 부산 북갑에 패배를 거론하면서 정청래 대표한테

0: 책임을 지라고 공개 성토한 상황이죠. 이렇게 내부 갈등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1: 네, 일단 국민으로서는 텃밭 TK를 지켰고 수도 서울까지 수성을 하면서 최악 중에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합니다. 네, 승부처 서울을 갖고 오긴 했는데 전국적 구도만 봤을 때는 참패가 맞고, 따라서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장혁 대표 아직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SNS를 통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아쉬운 결과였지만 오만무도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맞서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했는데,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한 암시가 담긴 거로 해석이 됐습니다. 투톱인 송원석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국민의 요구와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고, 또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까지 소집을 했습니다.
0: 네, 당 안팎에서 좀 반발 분위기가 감지가 되나요?
1: 네, 서울선거 직후다 보니까 당장은 잠잠은 한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는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 원내 입성을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 친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시작된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절망적 상황이었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도 서울 선거 자체가 장동혁 지도부가 관여하지 않은 게 승리의 주요 요인이었다면서 지도부가 숙고하겠지만 의원총회에서 책임론이 거론될 거다, 이렇게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듣고 보니 여야 모두 선거 결과가 향후 권력 구도에 미칠 파장이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1: 네, 특히 이번 선거는 의석수 못지않게 어느 지역 그리고 또 누가 차지하느냐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광역단체장 격전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0: 네, 최대 격전지 서울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이 막판에 대역전극을 쓰며 5선 고지에 올라서 대선주자의 입지를 다졌고요. 반대로 명픽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무대에 올랐던 민주당 정원 후보로선 씁쓸한 결과를 받아들였고요. 향후 진로까지 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전북은 민주당 이원택 당선인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돌풍을 잠재우고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이 정청래 지도부 입장에서는요, 사실 사상 처음으로 전북을 내줄 뻔했다는 오명을 피하게 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린 셈입니다.
1: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당선인이 민주당 김부겸 후보 11만 표 차이로 따돌리면서 당선 확정 지었습니다. 다만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턱끝까지 쫓았다는 그런 자체는 성남 보수 민심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산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당선인이 5년 만에 부산 탈환을 이끌면서 정치적 위상 끌어올렸고요.
0: 네, 구정원 기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사실 명함을 가릴 장면들이 속출을 했죠?
1: 네, 그렇습니다. 부산 북구갑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로 뒤엎고 민주당 하정 후보를 꺾고 의원 배지를 획득했습니다. 무소속 그리고 자력으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자신의 체급 한층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신에 대한 제명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입지 그만큼 위태로워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또 평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막판까지 혼조세였던 평택을 3자구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세로 평가됐던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최종 승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민주 적자를 자처하면서 싸웠던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사실상 남 좋은 일만 시켜준 셈이 됐습니다.
1: 네, 민주당도 머리를 싸매야 하는 상황인데 조국혁신당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왜냐하면 평택을 선거에 사실상 올인을 했거든요. 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창당 이래 최대 시련이 닥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뭐 2등도 아니고 사실상 3등으로까지 밀리면서 이 수장인 조국 대표의 비호감도를 좀 재확인한 잔인한 선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힘 제로를 외쳤지만 오히려 국힘 플러스를 해준 셈이라 민주진영 안에서도 책임론이 확산할 걸로 보입니다.
1: 네, 6.3 지방선거 성적표 분석과 함께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까지 정치권에는 오늘도 살펴봐야 할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0: 네, YTN은 향후 국회에서 정치권 소식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2: 이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수영 기자.
3: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입니다.
2: 네, 지금 선관위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제 뒤로 보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경찰이 엄격하게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청사 앞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밤샘 시위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

0: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기동대 200여 명을 배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꺼내기도 했는데 이런 부정선거 의혹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잠실 투표소에서도 대치가 이어지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도 일부 시민과 유튜버들이 투표소 입구에 모여 투표함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소를 방문해 사과하자 일부 시민들이 이 관계자를 둘러싸고 밀치면서 물리적인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곳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함을 열어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 결정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는 투표함 이송이 가능해지는 대로 해당 투표함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 남은 개표를 진행하고 당선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서울 송파 12곳과 강남 광진 등 서울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1: 이번 사태 관련해서 선관위가 사과했지만 여파는 이어지고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표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번 사태가 경찰 수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간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해 26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범죄 유형은 가짜뉴스 유포가 32.5%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가짜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단속 규모는 51명, 32건이었습니다. 흑색 선전과 함께 3대 선거 범죄로 분류되는 금품 수수가 25%로 뒤를 이었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3.9%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번에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을 상대로 물병이나 담배를 던지거나 폭행, 협박한 선거폭력 행위자 210명이 단속이 됐고 이 가운데 6명은 구속됐습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 대학교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금지 처분에 반발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출국 금지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이 탄 교수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 금지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면서도 그보다 경찰의 소환 조사 등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탄 교수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에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중에 발생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에서는 대치가 지속되며 투표함 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적 분쟁 가능성,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이 지금 한 14곳 정도 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은 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3: 예.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투표 용지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표 용지가 있어야지 투표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투표 용지의 인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개표까지는 이 법적인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 자체는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유권자 한 70% 정도의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인쇄하면 마음껏 70% 정도로 인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정당 추천위원회에서 감시를 하고
2: 예.
3: 그다음에 일단 투표용지 자체가 이송을 할 때도 시읍면동에 이송을 할 때도 사실은 정당 추천위원회지 투표 참관인이지 다 참여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투표용지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다시 충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법에 위반된 행위가 지금 뭐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1: 지금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를 못한다든지 이런 참정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 피해 규모를 좀 뭐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3: 일단 아마 이제 투표소 14곳이잖아요.
1: 네네.
3: 특히 이제 송파 쪽이 12곳, 뭐 광진구, 강남구 한 곳인데 그 당시에 뭐 6시까지 투표를 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인지 줄을 선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거 판단하면 그 제가 볼 때는 뭐 투표하지 못한 그런 유권자의 몇 명인지 그건 파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이제 그것조차 그 데이터조차마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이게 보고가 되고 왜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단지 이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법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뭐 다른 투표소에 있는 거 가져다가 찍게 한다랄지 아니면 뭐 언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복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투표 인쇄 자체부터 사실은 정당 추천위원회들이 입회를 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는데 선관위가 도대체 이런 내용까지도 모르고 투표를 의무적으로 갖다가 제공하고 그랬는지 굉장히 좀 의아한 측면이 좀 있죠.
2: 소쿠리 투표가 논란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투표 용지가 지퍼백에 담겨서 이송이 됐다 또 이런 또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3: 그런데 지금 이게 다 그 전에도 이제 소쿠리 관련 투표 이게 예.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2: 예.
3: 거기에 비할 바도 아니에요.
1: 어.
3: 이거 자체는 자 투표 용지를 아무렇게나 어디서 인쇄된 용지를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뭐 전달했다. 그러면 그 투표용지가 어디서 났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다 봉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참관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일단 대기원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니까 그냥 일단 투표만 하게 하면 된다. 근데 투표라는 것은 엄청나게 공정성, 비밀성이 보장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선관위 직원들이 뭐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선관위 직원이 가장 전문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투표의 어떤 중요성, 투표용지의 어떤 비밀 보장성 이런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공급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1: 그 위법 의혹을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선관위가 이렇게 6시부터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대기표 받은 사람들 10시까지 와서 투표해라.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3: 이런 건 되죠. 아마 규정에는요. 6시 이전에 투표소에 입실 한 사람은 6시가 좀 지나도 일단 뭐 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3: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투표용지가 없어서 대기표도 못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6시가 넘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투표한 것은 무효 투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도 언론에서 사진이랄지 그 동영상을 봤는데 밖에까지 딱 줄 서 있더라고요.
1: 네네.
3: 근데 6시 이전에 투표소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대기표를 안 받았으면 사실은 투표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6시부터 뭐 계속 몇백 명씩 줄 서가지고 투표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건 무효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뭐 투표 개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2: 예.
3: 그다음에 이제 유효, 무효, 당선, 무효 이런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2: 일단 뭐 투표소 갔는데 투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온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뭐 112에 신고도 하고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이런 현상까지 이제 벌어졌는데요. 투표를 만약에 못한 유권자들이 헌법 소원이나 뭐 국가 배상 이런 거 촉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3: 당연히 법적인 조치 할 수
2: 예.
3: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투표를 해야 하는데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2: 예.
3: 어떤 개인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민주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권 침해고 기본권 침해 중에서 또 참정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2: 예.
3: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뭐 당연히 할 수 있고 이 사건 자체는 손해배상 청구

0: 하면 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인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 만약에 뭐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대체 그 유권자는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0: 이건 뭐 선관위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1: 거의 선관위 직원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선관위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맞죠. 근데 이 사건 자체는 선관위의 잘못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12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2: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1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9: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0: 지금까지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은 작은 우산 하나는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낮부터 오후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는데요. 경기와 강원, 충북 지역에 80mm 이상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소나기가 내릴 때는 요란스럽게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가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돌발 상황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한강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양화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 시속 20,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 이 구간 지났는데 대략 25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하는데 다만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호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전 구간 특별한 돌발 상황 없이 수월한 흐름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청담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수서로도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에서 탄천 1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 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변화가 있어도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요. 이야기도 계속 쌓이게 됩니다. 2026년 6월 4일 목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저는 김우성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는 잠시 뒤에 숨어 있습니다. 생각의 창 AI를 열다. 저희가 오늘 네 번째 이야기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 여는 창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돈이 왜 중요하냐고요? 네, 사회를 움직이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고 힘이 바로 돈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래에서 돈은 그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돈, 주머니에 지금 만져지시는 분 있을까요? 요즘 주머니에 돈 넣고 계신 분 없어요. 카드 갖고 계신 분들은 많죠. 이제 카드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빠르게 얼굴과 모양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귀 기울이시면 앞으로 그 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바뀌고 있는지 생각의 창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네 번째 창문 활짝 열겠습니다.

0: 아침에 눈 뜨면 주식 거래 창을 엽니다. 네, 돈이 중요하죠. 간밤에 어떻게 돼 있나 미국 증시는. 자, 오늘도요 생각의 창을 열면서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한데 이 AI와 미래로 가고 있는 사회가 돈, 경제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 분들. 이분들은요 구루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스크리트어고요. 스승을 뜻하는 말인데요. 앞서 나가시는 분이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분야를 이끌고 있는 두 분입니다. 서강대 경영학과 김용진 구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그리고 언제나 이 프로그램의 구루시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2: 네,
0: 어서 오십시오.
2: 반갑습니다.
0: 네, 네. 이 두 분과 이야기하면서 저희 청취자

0: 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다. 그리고 AI를 막연한 개념이나 이미지로 아시던 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이 생겼다 이러셔서 저희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늘 저희와 얘기하면서 돈 얘기는 강조해 주셨어요.
1: 네.
0: 박영선 전 장관님이 돈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AI 에이전트 커머스라는 새로운 시대로 변화하기 때문에
0: 네.
1: 거기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제 지폐를 활용해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던 시대에서
0: 네.
1: 온라인 크레딧카드로 이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던 시대에서 이제 AI 에이전트가 결제를 하게 되면 이 돈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주 교수님?
2: 맞습니다.
0: 네.
2: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0: 그래서
1: 네.
0: 모셨습니다. 아니,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뭐 금융, IT, 핀테크 뭐 우리가 많은 얘기는 들어왔지만 아직도 그리 안 건너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2: 많죠.
0: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시작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은 정말 IT 선진국이라 그러고요.
0: 네.
2: 인프라는 최고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마이데이터도 있어, 뭐 오픈뱅킹도 있어, 다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뭔가 좀 비어 있다 이런 느낌이
0: 뭔가
2: 있거든요.
0: 비어있다. 뭘까요, 여러분? 네.
2: 그게 이제 사실은 철학적 이슈를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0: 네.
2: 금융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0: 아.
2: IT는 굉장히 빠른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0: 네.
2: 이두개 그냥 붙는 게 아니거든요. 이두 개를 붙이려면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0: 네.
2: 이게 지금 사실은 왜 우리나라는 IT가 발달했다는데 이게 디지털 금융이 안 되지? 아니 뭐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요새 흔히 얘기하는 뭐 스테이블 코인도 안 되고 뭐 STO도 안 되고
0: 네.
2: 안 되지? 이런 괴리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DNA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0: 네.
2: 거예요. IT는
0: 기술의 발전과
2: 네.
0: 금융의 발전이
2: 그렇습니다.
0: DNA가 다르다.
2: DNA 다르죠.
0: 네.
2: 왜냐하면 저 보세요. IT는 소프트웨어 같은 걸 보면
0: 네.
2: 늘 빨리 만들어서 빨리 실패하고 빨리 개선해야 돼요.
0: 네.
2: 이게 핵심입니다.
0: 네.
2: 금융은 그러면 망해요.
0: 큰일 나죠. 어제 결제했는데 고객님 결제 안 되는데 이러면 난리라는 겁니다.
2: 1초간 시스템 정지되면 수십만 명이 결제도 못하고 송금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0: 네.
2: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0: 예.
2: 이두 개의 간극을 이해를 못하고 만약에 금융에다 아이디 그냥 쓰면 되지 이러면 망하고요.
0: 예.
2: 그냥 야, 금융에다 IT 쓰면 되지.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0: 예.
2: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전부 다 금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여러분, 망분리라는 거 들어보셨을
0: 망분리,
2: 거예요.
0: 네.
2: 예를 들어서 은행 사람들은요, 내부 업무 시스템을 쓰는 망하고 인터넷 쓰는 망이 많이
0: 예.
2: 다르거든요. 완전히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0: 외부에서 해킹을 당하거나
2: 네.
0: 그렇지 없도록 그런
2: 안정성
0: 네.
2: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세상이 막 팽팽팽 돌아가는 클라우드 AI 못 씁니다.
0: 네.
1: 그건
2: 혁신을.
1: 공무원사에도 마찬가지죠.
2: 저 공무원 똑같습니다.
0: 부는 이해가 돼요. 안보 문제가 있으니까. 망을 좀 분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0: 네.
2: 거기다 또 어떤 부분은 IT를 무지 빨리 적용을 해요.
0: 네.
2: 그러니까 IT를 못 따라가는 의료야 이제 취약 디지털 취약층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요. 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0: 아니, 놀라운 게요. 저희 80 중반이 되신 저희 노모께서 손녀한테 용돈 주고 싶은데 예전
2: 네.
0: 같았으면 봉투에 넣어서 주셨잖아요.
2: 그렇죠.
0: 요즘은 그냥 카카땡으로
2: 또
0: 보내세요.
2: 내가 보내야 돼.
0: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니까 되더라. 그리고 거기다 심지어 그냥 누구에게 돈 이름 보내지더라고요.
2: 맞습니다.
0: 이건 빠른데 정작 그 혁신이 합쳐지는 부분은 지금 가운데 큰 절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네요.
2: 그렇습니다.
0: 와, 아니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직사회도 그렇습니다. 이거 와닿아요. 아니 왜냐하면 신뢰성 중요하지만
1: 네.
0: 나아가려면 뭐 샌드박스가 됐든 뭐가 됐든 조금 많이 시도하셨잖아요, 장관님.
1: 그럼요. 그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0: 네.
1: 사실 이제 이게 클라우드를 사실 막아놓은 거죠. 공무원
0: 네.
1: 사회도. 그 안에서만 쓸수 있도록.
2: 네.
1: 더군다나 이제 뭐 과거에는 뭐 북한 뭐 이런 것 때문에도.
0: 네.
1: 근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국경 간 거래도 없어지는 세상에
0: 네.
1: 이거 고쳐야 됩니다.
2: 고쳐야죠.
1: 네.
0: 자,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앞으로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무슨 돈을 누가 어떻게 쓴다는 거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이 안 쓰고요. 여러분의 AI 비서들이 쓰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자, 이렇게 판도가 바뀌는 거의 핵심은 초개인화에서 봐야 된다.
2: 네.
0: 처음에 들어봤더니 뭐야 나만 잘 산다는 그거야 인데 아니죠. 초개인화.
2: 아닙니다. 초개인화의 핵심은요.

0: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1: 네.
0: 이게 초개인화의 핵심이십니다.
1: 원래 모두가 원하는 거죠, 그게.
0: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거든요.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1: 네.
0: 아니, 모두 천만 명한테 다른 제품을 만들어주려고 생각하면 다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1: 저는 신발 265 신거든요. 267.3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0: 그렇죠.
1: 비싸지는 거죠.
0: 엄청 비싸지는 네. 거예요.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능해졌다.
1: 오,
0: 예. AI가 들어오면서 이겁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AI는 내 지갑 속에다가 내일을 대신해 주는 비서를 갖고 댕기는 거예요.
1: 네.
0: 이런 관점이 이제 초개인하고
1: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소비를 이렇게 하고 있고 저축은 이렇게 하고 월급 이만큼 받아. 그럼 내가 쭉 패턴을 보면 내 AI가 당신은 이번 월급 받았는데 요만큼 저기 저 쓸 거니까 놔두고 나머지 내가 저기 투자를 해줄게요. 저축을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고 이제 예컨대 조건 내가 다른 AI한테 물어봐요. 야, 너 지금 저 이자 얼마 줄 수 있어? 이게 줘? 제일 높은 이자 주는 애한테 저금을 해주는 거야.
1: 예.
0: 매일매일 달라지는 겁니다.
1: 와.
0: 개인 AI가 나를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1: 회장님들이나 접할 법한 서비스를
0: 그렇죠,
1: 받을
0: 그렇죠.
1: 수 있네요.
0: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1: 와, 아니 데이터가 그러면 핵심인데
0: 네.
1: 과거에 우리가 강조하던 건 빅데이터였습니다.
0: 네.
1: 정부에서도요. 가장 많은 국민들이 이 길을 심야에 퇴근하는데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런 관점이었는데
0: 그렇습니다.
1: 정반대의 스몰 데이터가 중요해진 거잖아요.
2: 그렇죠. 개인 데이터가 아주 중요해진 거죠.
0: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가 다 중요해진 시점이 되는 건데요.
1: 네.
0: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무지막지하게 모으는 겁니다.
1: 예.
0: 이거는 평균이에요. 평균.
1: 아.
0: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를
1: 네.
0: 보고 평균을 잡아내요. 그 평균에다가 스몰 데이터, 나의 행동.
1: 네.
0: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은 무슨 몇 시에 하는지, SNS는 몇 시에 쓰는지, 뭘 주로 사는지, 어느 사이트를 주로 가는지 다 보고 있다가 나에 맞는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빅데이터는 평균을 만드는 거라면
1: 네.
0: 스몰 데이터, 나의 데이터는 나에 대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1: 네.
0: 이게 이제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1: 맞습니다. 그게 가능해지고 있는 게 바로 AI의 변화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든 5mm 단위의 신발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다. 진짜 신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다양한 서비스 앞서 말씀한 이자의 금융상품 얘기까지 포함되는데 그러면 시장은 제일 범용을 만들어서 가장 많이 팔아먹는 거였잖아요.
0: 그렇죠.
1: 마켓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0: 완전히 바뀌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우리가 금융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비스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1: 네.
0: 왜냐하면 서비스는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1: 네.
0: 그게 아니고 일반 상품을 하나 만들어요. 자, 이번에 이자율 몇 퍼센트에 만기 몇 퍼센트짜리 상품 만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거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몇 개 중에 내가 골라야 돼. 머리 아파. 막 이게 골라야 되는데
1: 네.
0: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야 내가 돈이 얼마 있고 앞으로 어떤 기간 동안 뭐를 할 거야.
1: 네.
0: 이게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상품을 네가 찾아주든지 아니면 쟤한테 얘기해서 만들어 달라 그래.
1: 예.
0: 그 협상하는 거지 협상.
1: 아, 좀 왔다 갔다 해 이러면 금융사가 고객님 그런 서비스가 없어 이러는데 된다는 거잖아요.
0: 되죠.
2: 그렇죠. 은행을 대신하는 AI 에이전트, AI 비서와
0: 와, 그렇죠.
2: 나의 AI 비서가 서로 만나서
0: 그렇죠.
2: 이제 그렇게 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0: 네, 얘들은 네. 24시간 쉬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사람처럼 막 고민, 사람처럼 고민 안 해요. 얘들은 따다닥 오면 저 결론이 나요.
1: 네.
0: 아, 요건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거 없는 거. 못 받아들여 그럼 다른 데 가면 되거든요.
1: 참, 저희가 어제 중국 얘기를 하다가요. 그저께 다크팩토리 얘기했거든요.
0: 네.
1: 전기불을 켤 필요도 없습니다. 눈이
0: 그렇죠.
1: 필요 없으니까
0: 네.
1: 24시간 알아서 로봇들이 일하는 건데 이건 그쪽 부분의 일종의 다크팩토리 같은 느낌인데 월급 지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소비 패턴이 있는데 타이밍을 놓쳐요. 그냥 사람이 해야 되니까.
0: 맞습니다.
1: 이거 알아서 한다는 거죠.
0: 알아서 하는 거죠.
1: 공과금은 제하고 네. 얘는 주식 투자해서 지금 뜨는 거 먼저 넣고.
0: 그렇죠. 그렇죠.
1: 아, 예금은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빼주고. 이걸 사람이 다 했는데 알아서 해준다.
0: 네.
1: 정말 대단합니다.
0: 아, 이해도 굉장히 빠르시네.
1: 아니, 제가 아니고요. 듣고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아, 그게 된다고? 이게 장관님. 아니, 그러면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이라는 표현을 교수님도 해주시는데 좀 무섭기도 합니다.
2: 그렇죠. 결국은 나의 데이터가 쌓여서 내 데이터를 가지고 나의 비서인 내 디지털 비서인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하는 거죠.
1: 이야.
2: 그러면 이제 이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오냐? 마켓 쉐어에서 이제 그 컨슈머 그 데이터
1: 네.
2: 쉐어로 이제 바뀌는 거죠.
1: 돈을 버는 방식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0: 바뀌죠.
1: 네. 이 은행이 제일 싸.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0: 그럼요. 완전히.

0: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상품을 제공을 해줘 이건데요.
1: 네.
0: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은행이 있는데 A라는 은행은 예적금도 하고 투자 상품도 팔고 다른 뭐 펀드도 팔고 이런 거막
1: 네.
0: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고객 전체 중에 100명이 우리 저기 예금을 했다. 그래서 전체 예금 중에 10% 우리 거다 그러면 마켓쉐어 10%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예.
0: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김용진이 연간 1천만 원을 쓰는데 그중에서 50만, 5천만, 500만 원을 A라는 은행하고 거래를 한다. 이러면
1: 예.
0: 커스터머 쉐어, 고객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1: 아.
0: 개인이 마켓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1: 네.
0: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시장이었다면
1: 네.
0: 이제 나 개인이, 모든 개인이 시장이 돼요.
2: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변화는
1: 네.
2: 과거에는 그냥 박영선, 김용진이 결정하는 거니까
1: 네.
2: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됐죠.
1: 예죠.
2: 근데 이제는 AI 에이전트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2: 이게 엄청난
0: 자,
2: 변화죠.
0: 이제 그렇게
2: 네.
0: 되면 은행들도 돈 버는 방식이 바뀌거든요.
1: 네.
0: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엔 은행은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고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았단
1: 맞습니다.
0: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은행이 제 예금을 갖고 잘 굴려서 수익률이 좋아. A라는 은행 수익률 좋고 B라는 은행 수익률 안 좋아. 그럼 저는요. A라는 은행이 가진 AI 서비스에 구독을 합니다.
1: 네.
0: 구독 서비스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다음에 그 은행 입장에서는 AI 서비스가 만든 자산 수익률의 일부를 가져가요. 이렇게 구조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0: 완전히
1: 고객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시장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개인별로 만들어진 시장을 잘 활용하면 이익이 발생하겠죠?
0: 그렇죠.
1: 그걸 고객님 저희랑 나눕시다. 누가요? AI들이. 요거를 조금 더 가겠습니다. 결국은 마켓쉐어에서 커스터머 쉐어, 소비자들이 시장을 나눠서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 세상으로 이동인데 데이터잖아요.
0: 그럼요.
1: 이게 난 내가 언제 쿠팡에서 뭘 결제하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아 이럴 수도 있고 결국 규제, 제도, 정부의 영역으로 간것
2: 이제
1: 같아요.
2: 거기서 맹점이 이제 그 대자본이 모든 것을 다 잠식할 가능성,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1: 네.
2: 돈을 많이 집어넣어서 AI 에이전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 네.
2: 광고를 하는 은행 뭐
1: 네.
2: 이런 데가 이제 다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독점할 수 있는 이런
1: 아,
2: 위험이
1: 독점의
2: 있어요.
1: 위험. 네, 시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2: 네.
1: 거죠.
2: 그래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 뭐 자영업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크게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1: 그러면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주권이 조금 더 많이 강화되고 힘이 넘어갔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 같은 것들을 지금도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공 데이터가 평균을 잡아주는 역할?
1: 네.
2: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그 균형을 맞춰주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대자본의 지배력을 좀 정부에서 이렇게
1: 건강한
2: 조절.
1: 시장 질서를 해치지
2: 그렇죠.
1: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 조건, 디폴트 값은 공공 데이터와 정부의 제도가
2: 그래서 저는
1: 필요하다.
2: 이 독점방지법,
1: 네.
2: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이 시장에서
1: 그러게요.
2: 굉장히 앞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
1: 데이터는 그냥 누가 먼저 선점해서 잘하면 될줄 알았더니 문제가 많네요, 교수님.
0: 많죠.
1: 넘어가야 될 산이.
0: 왜냐하면 근데 이런 겁니다. 사실 정부가 만들어야 하는 거는 표준입니다. 표준.
1: 예.
0: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에이전트 간의 통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전에 이제
1: 네.
0: 에이전트하고 내 에이전트하고 은행 에이전트 또는 기업 에이전트가 거래를 한다고
1: 네.
0: 했잖아요. 이런 거. 에이전트가 어떻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러면 글로벌하게 모든 에이전트가 다 데이터를 찾을수록 어떻게 데이터를 구조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1: 네.
0: 그것들이 플랫폼으로 구축이 돼야 돼요. 공공 플랫폼으로.
1: 네.
0: 그래야 소상공인들이 삽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1: 네.
0: 어느 특정 기업을 가져가야 되면 독점을 하게 돼, 100% 하게 돼 있어요.
1: 그렇죠.
0: 플랫폼 경제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1: 욕심과 욕망은 막을 수
0: 그럼요,
1: 없습니다.
0: 그럼요.
1: 힘이기도 하지만, 네.
0: 그래서 그거를 공공화된 형태로 플랫폼화를 해야 소상공인들도 에이전트가 찾는 데이터 형태를 구축을 해야 될 거잖아요.
1: 예.
0: 이게 마이크로 서버 스트럭처인데 그렇게 만들어 놔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에이전트가 우리나라에 있는 소상공인 데이터를 읽고 주문할 거 아니에요.
1: 예.
0: 이런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 야.
2: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 플랫폼 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맞네요. 그래서 이제 재정경제부에 그 전략경제 자문단이 네. 생겼잖아요.
1: 지금 위원장 맡고 있죠.
2: 네.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 최초로 AI 에이전트 커머스 분과를 만들었는데 네네. 그 분과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1: 네. 아, 이 두 프로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현장에서도

0: 적용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M2M 뭐 머신 투 머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럼 인간은 소외되는 거야?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는 일인데요. 그렇죠. 그걸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분 이 계좌에 들어있는 원화 혹은 해외 외환 계좌에 있는 달러 위안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일종의 단위 그렇죠. 화폐가 필요해요.
1: 그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디지털 화폐가 그 소위 말하면 그 크립토가 네, 필요한 겁니다. 암호화폐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럼 암호화폐가 필요하냐? 저는 대한민국 정부 금융당국자가 여기서 시각을 바꿔야 된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자산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0: 예.
1: 그러니까 AI와 연동되는 하나의 커플링으로 봐야 되거든요.
0: 예.
1: 왜 그러면 커플링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종이화폐로 시장에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크레딧카드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상거래를 하는 여기까지는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0: 네.
1: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 시스템이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지 않습니까? AI 에이전트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AI 에이전트가 첫째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게 전환될 수밖에 없는데 전환될 수밖에 없는 큰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수수료가 없다.
0: 네.
1: 그러니까 이 크레딧 카드는 수수료 있잖아요.
0: 있죠.
1: 네.
0: 벤더사들한테 가져가는 것도
1: 그렇죠.
0: 있고요.
1: 수수료가 없어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수수료가 없다는 그 하나만의 사실 갖고도 저는 무게중심이 옮겨질 것이다.
0: 아.
1: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 물건을 사요.
0: 네.
1: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지금은 환율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0: 매번 바뀌죠.
1: 그렇죠. 이것도 필요가 없게 돼요. 이제 국경 간 거래의 어떤 그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0: 야, 네. 그게 달러와 위안에 눌려있는 우리 원화 아니죠. 대한민국이 뭔가 그 이니셔티브를 쥐면 좋겠다. 순간 잠깐 상상의 나라로 네. 갔었고요.
1: 그다음에 은행은 24시간 일 안 하잖아요.
0: 네.
1: 국경일도 놀고 뭐.
0: 안 됩니다.
1: 주말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중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
0: 예.
1: 그래서 여기에 관한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0: 예.
1: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제가 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도 클래리티 법안이 그 미국 상원의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잖아요.
0: 네.
1: 아직 최종 통과된 건 맞습니다. 아니지만 어쨌든 그 윤곽을 잡아서 지금 통과를 해서 미국이 이걸 서두르고 있는데
0: 예.
1: 그럼 미국은 이걸 왜 서두르느냐. 조금 전에 김용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표준을 자기네가 가져가겠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먼저.
1: 글로벌 표준을.
0: 네.
1: 그래서 선점해서 앞으로 달러의 기축통화의
0: 네.
1: 이 위력을 디지털 이 크립토 AI 에이전시 커머스에서도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0: 그래서 달러를 묶어두려고
1: 그렇습니다. 그 패권을 가져가겠다.
0: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이득이어야 돼. 잠안 자고 전 세계가 거래하는 AI끼리 거래하는 이 시장에서 달러랑 묶여있는 우리가 먼저 잡을 거야. 이 의미까지는 알겠는데 교수님 그래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코인은 그냥 뭐 코인으로 부자 됐다는 사람도 있고 손해봤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거든요. 좀 명확히 네네. 나눌 부분이 있죠.
2: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이제 미국의 디지털 에셋 마켓 클래리티 법이라는 게 이제 상원 네. 은행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그 전에 금년 초에 통과됐던 법이 지니어스 법이에요.
0: 네, 지니어스 법.
2: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법입니다.
0: 네.
2: 그런데 우리가 막 헷갈리잖아요. 뭐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 막 헷갈리잖아요. 요거를 네. 정리를 해본 겁니다.
0: 네.
2: 자, 1번. 크게 디지털 자산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0: 네.
2: 첫 번째는 커머더티 상품이라고 하는 거다.
0: 네.
2: 요거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
0: 네.
2: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거.
0: 네.
2: 우리가 흔히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그거.
0: 네.
2: 그게 디지털 자산인데
0: 디지털 자산.
2: 상품입니다. 상품.
0: 네.
2: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상품 선물거래위원회라는 데서 네. 관리하는 겁니다.
0: 흔히 주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빠를 수도 있겠네요.
2: 아니요, 비슷한. 주식 아니고요.
0: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처럼.
2: 아, 그거는 이제 상품.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STO라고 하는데
0: 아, 네, 알겠습니다.
2: 요거는 토큰 증권입니다.
0: 네.
2: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빌딩을 뭐 천억짜리 빌딩을 쪼개서 팔았어.
0: 아, 다르군요.
2: 그다음에
0: 네.
2: 우리가 음악 저작권을 음악 저작권 수익률을 쪼개서 팔았어요.
0: 네, 네.
2: 또는 탄소 비축권을 쪼개서 팔았어요.
0: 네.
2: 요런 거는 토큰 증권이라고 합니다.
0: 예.
2: 요거는 증권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관리를
0: 합니다. 아, 거기서 아예 관리를 할 수 있군요.
2: 네. 네.

0: 마지막 스테이블 코인 있어요.
1: 네.
0: 요거는 화폐잖아요.
1: 네.
0: 통화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1: 아.
0: 왜냐하면 자산의 성격이랑 다르잖아요.
1: 예, 예.
0: 하나는 그야말로 이 상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 하나는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한 대상의 사업 역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1: 네.
0: 거. 마지막 하나는 그냥 변화 없는 가치.
1: 와, 이거 여러분 저도 헷갈리는데 오늘 명확하게 구분하신 변화 없는 가치라는 게 바로 화폐이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화폐적인 화폐. 면이 있기 때문에
0: 1달러에 1코인.
1: 관리 주체가 다 달라지네요.
0: 달라져. 관리 주체가 다르죠. 당연히 네. 자산의 성격이 다르니까요.
1: 야, 이게 우리나라 사실 정치인들 그 후보 토론회 때도 뭐 USDT, USDC 얘기가 막 나오고 했었거든요. 앞서 달러랑 묶어서
0: 맞습니다.
1: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앞서 말씀하신 에이전트 경제, 나를 잘 나보다 더 이해하는 AI가 만들어 나가는 경제에서는 이 셋 중에
0: 가장 중요한 게
2: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 그게 네. 지금 미국에서 통과된 네. 법에서도.
0: 왜냐하면 이제 장원님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24시간 거래가 되고요. 국경 간 네. 장애가 없고요.
1: 네.
0: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 더 네.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제가 은행 금융업이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럼 기술적으로 신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이거를 해주는 게 블록체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1: 예.
0: 그다음에 위변조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신원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1: 네.
0: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에 따른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자 내가 물건을 받으면 돈 보내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쳐요.
1: 예.
0: 이 조건은 스마트 컨트랙 또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데
1: 네.
0: 요거를 붙일 수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성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그 에이전트가 거래를 하는데 얘가 누군지 내가 실제 거래했는지
1: 네.
0: 모르면 안 되잖아요.
1: 네네.
0: 그 위변조가 되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 기록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 야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말씀하신 분산 원장. 예, 여기서 거래가 일어나면요. 모든 이의 장부에 그 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위변조를 할 수 없는 장점이 있고 중앙은행이 없으니까 이거 환율 얼마로 바꿔야 되지? 이런 고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2: 그런데 이제 한 가지.
1: 네.
2: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한국은행이 관리를 하는 것을
1: 네.
2: 한국은행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시험을 하고 있죠.
1: 네, 네. 프로젝트
2: 한가인가요?
1: 네.
2: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한국은행이 만드는 CBDC가 공존할 수 있을 거다.
1: 네.
2: 저는 그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그 CBDC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가 누가 무슨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너무 너무 돈의 흐름이 투명해지면
1: 네.
2: 오히려 이게 역작용이 생길 수 있다.
1: 예. 조금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요.
2: 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중국이 나가는 방향이고요. 미국은 민간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면서 미국 연방 그 준비위원회에서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혼용적으로 쓰겠다는
1: 네.
2: 그런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1: 네. 네.
0: 그 저기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네.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는 CBDC라 그래요.
1: 네.
0: 요거는 우리 그냥 화폐를 우리 갖고 있는 원 달러 네. 요거를 그냥 디지털 저기
2: 바꾸는.
0: 우리 암호화폐로 바꾼 거예요.
1: 예.
0: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발행하는 겁니다.
1: 네.
0: 스테이블 코인은 이 정부가 발행한 달러를 가져다가 다시 만든 거예요. 코인.
1: 네.
0: 이게 좀 다른데요.
1: 네.
2: 그러니까 그래서 원화에 연동되는.
0: 원화에 연동되는 네.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1,000원짜리가 있으면 1 스테이블 코인을 1,000원이다 이러면
1: 네.
0: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1,000원을 갖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거고
1: 네.
0: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라고 하는 거는 그냥 1,000원이에요.
1: 네.
0: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한국은행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는 은행들이 자기네 예금을 토큰으로 만들어 토큰을 할 때 써라.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도매용 토큰이라고
1: 네.
0: 하고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내가 해서 제가 개인 김용진이 거기 가서 내 10만 원 넣어놓고 뭐 100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수 있어요. 살 수
1: 예.
0: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1: 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너무 용처가 정부 당국 내지는 중앙은행 정부는 아닙니다만 다 들여다 보이는 것도 조금 보완될 수 있고요. 그냥 그렇죠. 언뜻 들어보면요. 근본 이제 시절 같은 느낌이에요. 자, 금 갖다 놓고 금에 해당하는 100달러 줄게. 100달러로 그 현지 가서 다른 거 사.
2: 스테이블 코인.
1: 네,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 네. 여러분 좀 어려우시더라도 같이 우리 극복하기로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그겁니다. 자만자고 분단위로 때로는 초 혹은 초를 쪼갠 단위로 경제가 움직인다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보다 훨씬 더 경제 전체가 성장할 겁니다. 그 열매는 당연히 인간에게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 나왔는데 교수님 네. 이게 마켓도 바뀌었어요. 커스터머 시어 마켓으로 바뀌고 그럼 이제 또 이제는 교수님의 AI한테 이 판매자들이 잘 보여야 되는 시대가.
0: 그럼요. 그럼요. 잘
1: 보여야 아니 이게 AI 마음에 들도록 마케팅해야 되는 진풍경 시대가 열렸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AI가 요구 이제 이게 거래 구조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제가 안 하잖아요. 네. 제 AI가 제가 필요한 걸 다 필요한 것과 제가 갖고 있는 조건을 다 이해를 하고 네. 거래 상대방을 찾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가격도 다이내믹 프라이싱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버나 우리 카카오 대리 아 죄송합니다. 예, 카텐 네네. 대리를 쓰시면 네, 대리를 쓰시면 네. 시간에 따라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1: 달라요.
0: 바뀌잖아요. 네.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이거든요.
1: 예.
0: 지금은 우리는 늘 정가의 물건을 사요.
1: 네.
0: 하지만 에이전트끼리 거래를 하게 되면 협상을 하게 됩니다.
1: 아.
0: 얘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1: 시장이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네. 24시간 계속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쪽 에이전트는 제가 원하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1: 네.
0: 가격도 맞춰줘야 되고 조건도 맞춰줘야 되고
1: 그렇죠.
0: 그 스펙도 맞춰줘야 됩니다.
1: 야.
0: 이런 구조되기 때문에 상인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 에이전트가 읽을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1: 예.
0: 그다음에 제 에이전트와 커뮤니케이션해서 뭔가 다이내믹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 만들어야 되고 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물건 팔기가.
1: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대형마트 대기업들이 끌고 가는 시장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저기 장관님 소상공인이나 새로운 기회 또 열리지 않나요?
2: 아 근데 이제 그게 소상공인들이 1대1로 하는 거는 힘들죠.
1: 시스템.
2: 지금 예, 벌써 듣기만 네. 해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부에서 어떤 플랫폼 소상공인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1: 네.
2: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일을 김용진 교수님이 지금 AI 에이전트 커머스 분과위원장으로서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십니다.
1: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만 가면 뭐 힘세고 기술이 네. 좋은 기업만 주도하지 않냐 이거 앞서도 얘기했지만
0: 그렇습니다.
1: 교수님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요. 아까 말했듯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나는 물건을 무조건 빨리 받아야 돼라는 고객도 있고 나는 천천히 받아도 좋으니까 제일 싸게 받아야 돼도 있고 다 맞춰준다라는 건데 그걸 하려면 결국은 통장에는 원화나 신용카드는 안 든다는 거잖아요.
0: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놈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또 하나 다른 특징은 스테이블 코인은 미니멈 쪽일 수가 있어요. 아주 세부 단위로 쪼갤 수가 있어요.
1: 네.
2: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죠.
0: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네. 거가 이제 네. 그런 거거든요. 쪼갤 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0.00001원으로 이거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야.
0: 내 수수료도 그만큼 싸지는 거고
1: 네.
0: 그다음에 그 뭡니까 배송료 이런 것도 이 협상이 가능하니까
1: 네.
0: 아주 미세한 단위로 끊어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1: 예. 그리고 앞서 돼요. 말씀하신 신뢰성 부분도 네. 사실은 가능해집니다.
2: 그리고 나와 에이전트 간에 또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서 너는 오늘 하루에 100만 원 어치만 쓸 수 있어.
0: 그럼요.
2: 뭐 이런 어떤 그 규제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있고요.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건데 크레딧 카드로는 그걸 못하죠.
1: 그렇죠. 제 네. 충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밤에 지르고 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블루라이트 때문에 눈 걱정하시는 분들 이제 알아서 누워서 핸드폰 떨어뜨려서 코 안 다치셔도 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인간이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던 경제가 생겨나면 이 경제가 더 발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꾸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중간중간 설명드리냐면요. 들으시는 저희 지금 일하시면서 듣는 분도 많고 소상공인도 들으시는데 좀 우리가 소외되고 우리께 뺏긴다 자꾸 이렇게 보세요.
0: 그건
1: 마치
0: 아니죠.
1: 뭔가 새로운 기술을 보면 우리를 죽일 거야 이렇게 신화적으로만 보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0: 바꾸죠.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로 나한테 일 이거 조금 과한 편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해 주는 노비를 열어 드리는 거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예. 복잡한 일을 벗어나고 네. 나는 사실은 이게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만 잘하면 되고 얘한테 무슨 일을 시키지를 고민하면 되는
1: 제가
0: 거예요.
1: 제가 플레이어가 아니라 감독님이 되는 거네요.
0: 감독이 되는 거죠.
2: 근데 일단 소상공인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찾아오는 그러니까요.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으로 갈 때도 그랬어요. 제가 네. 중기부 장관 할 때도. 그래서 그때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그 교육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네.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0: 제가 보기엔 이 AI 에이전트 커머스도 정부의 그러한 노력이
1: 해야죠.
0: 굉장히 중요하다.
2: 맞습니다. 기본 질서는요. 신호등은 뭐각 기업이 자기 회사 앞에 신호등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어떤 데는 뭐 5초 만에 건너라. 안 됩니다. 그거는 공공에서 틀을 정해주셔야 되고요. 교수님 듣다 보니까 그러면 어라 이게 꼭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을 아까 명확히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포인트를 잘 쌓아서 내지는 내가 탄소 배출을 적게 해서 쓰레기를 덜 버려서
1: 그쵸,
2: 이거를
1: 그쵸.
2: 좀뭘 포인트처럼 전환해서 그런 걸 쓰면 안 되나 이런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충분히 가능하죠.
2: 네.
1: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내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내가 배출권을 받을 수도 있고
2: 네.
1: 포인트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2: 네.
1: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
2: 예.
1: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코인으로 나오거든요.
2: 예.
1: 탄소 배출권도 코인으로 나오고
2: 네.
1: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STO라고 하는 토큰 증권이 됩니다.
2: 토큰, 네.
1: 그럼 이 토큰 증권을 베이스로 해서 아까 금 베이스로
2: 예.
1: 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2: 네네.
1: 똑같이 이 토큰을 베이스로
2: 아.
1: 해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면 됩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한다.
2: 네.
1: 그거는 결국 돈인 거예요.
2: 이게 제가 알고 있던 학창 시절에 했던 자본주의 기본 시장이 지금 막 헷갈릴
1: 완전히
2: 정도인데
1: 바뀌죠. 완전히 바뀌죠.
2: 토큰 그러면요.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은 왜그 가운데 구멍 뚫린 50원짜리만한
1: 버스 토큰.
2: 그렇게밖에 이해를 안 하시거든요, 교수님.
1: 아, 이게 버스 토큰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토큰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2: 버스 토큰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쉽게
1: 예,
2: 이해하실 수
1: 버스
2: 있어요.
1: 토큰입니다. 근데 버스 토큰은 내가 버스 탈때내 버스 저기 저 요금하면 넣으면 끝나잖아요.
2: 네.
1: 일방향 영수증인 거죠.
2: 그렇게밖에 사용 못하죠. 그
1: 자,
2: 생태계에서만,
1: 그
2: 교통비로만.
1: 생태계에서만.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서도 물건 사고 저기서 사고 다할 수가 있어요. 단
2: 네.
1: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거, 코
2: 네.
1: 특정한 표준 규격에 따라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거,
2: 네.
1: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계약 조건이 붙어갖고 필요한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 예. 저는 그 토큰으로도 과자를 사 먹고 이래서 아줌마 이거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
1: 그렇죠. 그렇게 쓸 수가
2: 스테이블
1: 있습니다.
2: 코인으로 먼저 넘어갔었네요. 그 예전 10년대. 결국 토큰 캐피탈리즘 이 이야기를 교수님 많이 하시는데
1: 네.
2: 거래 방식이라든지 기존의 문법들이 많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1: 그렇습니다.
2: 수
1: 그러니까
2: 있겠네요.
1: 토큰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건 핵심적으로 지금은 예컨대 내가 회사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회사를 만들어서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모으잖아요.
2: 예.
1: 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
2: 예.
1: 안 하고 토큰을 발행을 해요.
2: 예.
1: STO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토큰을 갖고 토큰을 사요.
2: 예.
1: 돈을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업이 잘 돼서 이익이 생겼다. 그럼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배당이 와요.
2: 예.
1: 주식처럼 마치.
2: 어머, 돈을 벌수 있는. 네.
1: 그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토큰을 열심히 활용을 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2: 네.
1: 해주잖아요. 더 줘요, 나한테.
2: 야.
1: 그럼 토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야, 이제.
2: 그러니까요.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부자가 되는
1: 그렇죠, 그렇죠.
2: 겁니다.
1: 지배를 하는 거예요,
2: 네.
1: 지배를.
2: 야. 예, 지금 이제 저 시간이 늘 너무 재밌어서 빨리 가는데, 이거 장관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0: 네.
2: 백악관에요.
0: 네.
2: AI and 크립토 차르. 이제 차르가 그 차르 맞나요?
1: 네, 잘
2: 예.
1: 맞습니다.
2: 그렇게 생겼어요. 이거
0: 맞아요.
2: 앞서도 의도를 설명하셨지만 굉장히 미국이 빨리 가고 있네요.
0: 그러니까 우리는 AI 수석만 있잖아요.
2: 네.
0: 근데 백악관은 AI 플러스 암호화폐 수석이 있는 거죠.
2: 네.
0: 그럼 얘네가 왜 AI 및 암호화폐 수석을 만들었겠어요? AI와 암호화폐를 커플링으로 보는 거죠.
2: 이
0: 그러니까,
2: 좋아.
0: 네.
2: 신기해. 근데 이거 경제랑 연결돼 있어. 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AI가 돌아가는 AI 에이전트 커머스가 오면 결국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로 거래되는 화폐가 될 수밖에 없다.
2: 예.
0: 이거를 미리 보고 있는 거죠.
2: 예.
0: 네.
2: 자, 이렇게 변화가 시작됐고 아직도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내 AI 비서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버는데 나는 그 위에서 감독하면서 나도 부자가 돼. 요 기본 개념에서 추가로 나중에 여쭤보기를 하겠고요. 한 1분 안 되는 시간 짧게 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AI 경제 변화에 우리 청취자 같은 분들,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비하고 뭘좀 신경 써야 되는지
1: 네.
2: 좋은 말씀.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1: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새로운 기술은 두려움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2: 네.
1: 하지만 이 기술은요,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려요.
2: 네.
1: 사용해 보면 알게 됩니다.
2: 그러니까요.
1: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면 그거 자체가 돈이 된다는 거.
2: 와, 이것도 진짜 새롭습니다. 이제 경제가 더 넓어진 거죠.
1: 그렇죠.
2: 장관님.
0: I can do it.
2: I can do it. 네.
0: 그러니까 사용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어머니가 네. 카톡
2: 해서 카톡에서
0: 송금
2: 보내시더라.
0: 송금 예. 똑같습니다.
2: 와. 네. 두 그룹께서는 두려워 네. 말라라고 하셨고요. 십몇 년 전에 제 지인 한 분이 아유 비트코인 써봐봐 일단 하나만 사봐 그때가 한 40만 원쯤이었는데 살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후회하지 마시고 저처럼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송광대 김영준 교수 박영선 전 장관이었습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네 오늘 내용 어려우시죠? 저희가 3분짜리 노래로 만들어서 흥얼거리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든 거 알고 계시죠? 인자계좌 AI가 만든 이 주제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손때 묻은 집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요즘 주변에 보면 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는 연예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비단 연예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일반인들 사이에도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런 말 종종 오가곤 하죠.
4: 아이고 윤정 대리, 같은 회사 다니면서도 얼굴 보기 힘드네.
5: 아, 네. 잘 지내셨어요?
4: 어? 그런데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무슨 일 있나?
5: 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비만 치료제 처방받았어요.
4: 아, 그 위고비인가 뭔가 하는 그거?
3: 위고비.

0: 아운자로 삭센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만들어 체중 감량을 돕는 전문 의약품이죠. 원칙적으로는 비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의 진료와 판단을 거쳐 처방되는 약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약 처방을 받고 있죠.
1: 아니, 뚱뚱하지도 않고 원래도 날씬했는데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았다고?
2: 네, 요즘 워낙 인기고 웬만하면 다 처방받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물량이 없어서 문제라니까요.
1: 지나다니다 봤어. 위고비 성지, 쉽고 싸게 처방, 이런 광고 붙어있던데 나도 한번 가볼까?
2: 제가 소개해드려요? 진료도 오래 안 걸리고 거의 바로 처방 전 주던데요.
1: 그래?
0: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비만 치료제는 필요한 환자에게 분명 치료의 기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전문 의약품인 만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처방하고 어떤 설명을 듣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부실 진료에 처방전 없는 판매까지, 더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게 불법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1: 그런데 그거 본인 스스로 주사 놓는 거라던데 그 괜찮아?
2: 처음에만 그렇지 괜찮아요. 유튜브 보고 하면 돼요. 쉬워요.
1: 유튜브? 의사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2: 사람들 줄이 너무 길어서 그거 하나하나 다 못하고 병원에서도 영상 보고 하라던데요. 설명 잘된 유튜브 소개해드릴게요.
1: 아, 그래도 나는 조금...
0: 맞기만 해도 식욕이 사라져 살이 빠진다는 비만 치료제의 유혹, 뿌리치기 쉽지 않죠. 하지만 법적 문제가 될 지점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비만 치료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은 이른바 비만 치료제, 살 빠지는 주사 이야기입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뭐 이제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볼 문제도 아닌 것 같은 게, 먼저 이 약들이 어떤 약이고 왜 단순한 다이어트 유행을 넘어 법적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3: 네, 이 비만 치료제들은 호르몬에 작용해서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늘리면서 대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약물들이 법적 쟁점으로 번지는 것은 식약처에서는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허점이 있어서 처방이 남발되고 있고 유통도 조금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에 급성 췌장염이나 장폐색, 심한 구토 증상, 저혈당 쇼크와 같은 부작용이, 또 그 외에도 극심한 근손실 같은 골밀도 저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시력 손상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 실정입니다.
0: 이 특히 궁금한 게, 주변에 보면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 굳이 살을 뺄 필요가 없어 보이는 분들까지 처방받았다라는 이야기 꽤 하시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네, 법률적으로는 특정한 BMI 지수 관련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그것도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그 미용 목적 환자들에게 처방을 좀 남발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없고 BMI 지수는 물론이고 뭐 딱 봐도 날씬하다 할지라도 의사가 제 생각에는 처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처방해주면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이게 뭐 용법대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이걸 개별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게 결국에는 법적 쟁점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위고비 성지라고 해서 1분 진료 바로 처방전 드려요 라든지 위고비 투약 방법을 유튜브 보고 맞으면 된다 안내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식의 진료 괜찮은 겁니까?
3: 네, 그 위고비 성지라는 광고와 관련해서는 자칫 진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에 위고비는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 의약품 영역이라서 진찰이 형식화되면 그런 처방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광고도 좀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으로 위법할 수 있고요. 1분 진료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진료의 존부 자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진찰의 필요성 등이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진료를 한다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으로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유튜브를 보고 맞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투약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에게 맡기는 것은 자칫 그 의료법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의사로서의 지도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서 실제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0: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이 처방을 해줬으니까 괜찮겠지. 주변에서도 다 잘하던데 안전하겠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고 나서 나 이런 부작용 생길 수 있다는 말 못 들었다. 알면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 처방 과정에서 의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네, 의료법 제24조는 그 현재 질환의 상태와 치료 방법,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을 설명하고 또 그 대안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환자의 질환에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의약품의 용도 관련 고혈압, 당뇨 그런 동반 질환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계략적인 의약품의 작용 기제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으로서 그런 증상들 구토나 위 대사장애 같은 또 중증 부작용으로 췌장염, 장폐색 등의 또 갑상선 수질암 위험이 있다는 등 그런 치명적인 내용도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0: 비만 치료제 부작용 관련해서 혹시 국내에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3: 국내에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이런 최근에 문제되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소송은 없고요. 다만 다른 비만 치료제로서 펜드메트라진이나 펜터민 등 식욕 억제제와 또 비만 치료 시술로서 위풍선 같은 시술 등에 대한 소송만 있는 상태입니다.
0: 비만 치료제를 맞은 뒤에 췌장염이라든지 뭐 신장 손상 같은 중대한 질환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근데 이게 정말 약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의사에게 또는 병원에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약을 만든 계약사에게 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3: 딱 그런 부분들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제조사나 의사 모두에게 혹은 각각 책임 소재를 추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사의 경우에는 광고나 홍보, 유통 과정에서 이러한 의약품의 그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였다는 입증을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고 의사의 경우에는 그 처방 당시에 진료 당시에 설명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라는 것을 입증하여 면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설명 의무의 이행 정도에 따른 책임 제한도 그에 따라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사실 진짜 문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그 부작용의 증상별로 그런 쟁점과 난이도가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의료진 말고요.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 환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용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3: 투약 이후에는 그 남은 약을 지인에게 무단으로 준다거나 또 투약하면서 사용한 주사바늘을 무단으로 중고 거래를 한다든지 재사용한다는 등의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0: 앞서도 잠시 이야기 나왔지만 위고비 성지, 1분 진료, 뭐 기적의 감량, 최저가 빠른 구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경쟁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 광고나 병원 홍보 문구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3: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그 약사법 95조 1항 10호 또 68조 6항 1호에 따라 광고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광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비만 치료 관련해서 병원이나 의원이 위 약들을 사용한다는 홍보 문구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그 병원의 홍보 문구는 사전 심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주로 법원은 광고 문구를 소비자가 보았을 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받는 그런 전체적인 또 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치료 효과를

0: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1분 진료라는 표현도 그 마찬가지로 적절한 진료가 있었는지 자체가 문제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는 결국 진찰의 필요성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평가돼서 위법하다고 보일 수 있고, 기적의 감량 이런 표현들은 조금 애매하지만 이것이 감량을 장담한다, 확정 짓는다라는 취지로 보여진다면 그것도 의료법에 위반되어서 과장 광고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어떤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약국보다 병원에서 사는 게 훨씬 싸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모양이던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역할이 나눠진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직접 판매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전문 의약품인 비만 치료제를 조제하는 것은 그 약사가 아닌 자의 조제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위고비, 삭센다 같은 주사제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병원에서 이 주사제를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조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능한데, 근데 대부분 이러한 것을 일회성으로 병원에서 주사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직접 놔줄 수는 있지만 다량의 그런 자기 주사제를 계속 주사를 놔주는 것은 병원에서도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회성만 놔주고 나머지 주사제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약을 직접 판매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에드 시런의 Bad Habit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Every pure intention ends when the good times start.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YTN is FM.
4: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홍제동 부근 일대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전국 곳곳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에 대비해서 항상

0: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다소 덥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 대구도 29도, 광주 28도 예상이 됩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가는데 홍제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 차량이 현재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성산램프 부근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사이로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이 하위차로 따라서는 길게 밀립니다. 이 뒤쪽으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이 밖에 서서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 사이는 계속해서 양방향이 차량 전면 통제입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해석이 달라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0: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저는 이 차제에 이거 확실히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어떤 그 거취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요. 예.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대책을 내놔야 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 좋아하는 특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특검.
2: 진상조사와 함께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관위에서 이런 그 실수를 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 대책이 안 나왔는지 답답한 노릇인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죠.
3: 네, 먼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에 그 밀봉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바구니, 종이상자, 쇼핑백 이런 것에 담겨서 옮겨지면서 논란이 한번 됐었는데요. 네. 당시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을 하면서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비밀투표와 뭐 직접 투표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계엄 사태를 거친 지난해 21대 대선이 치러지면서는 일부 유권자가 투표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이 되면서 또다시 부실관리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때마다 선관위가 사과를 반복하고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계속 나왔던 것처럼 투표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터진 만큼
0: 김희영 사회부 기자입니다.
4: 네, 자,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던 뭐 재선거나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5: 저희는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개표 중지도 요구했고 재투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우선은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의 지금 이슈잖아요. 정원호 후보는 선거 패배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0: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되는 거거든요. 그 공직선거법 198조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재투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예외 조항으로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칠 때 재투표를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은 경우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런 14곳에서의 그런 투표가 제대로 못 됐던 부분이 지금 5만 3천 표라는 그 차이의 결과를 흔들 정도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그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관위도 입장이 처음에는 사과하고 뭔가 재발 방지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진상 규명으로 가면서 소상히 국민들한테 알리겠다라는 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바로 그런 조항들에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근데 결과를 흔들릴 만큼 큰 상황이었는가, 그 부분이 뭐 그렇게 중대하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고 생각합니다.
2: 그 송파에서 일부 그 투표소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투표함이 있긴 하지만 그걸 개표한다 하더라도 선거 당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5: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선관위가 얼마나 지금 상황에서 몇 개 표의 이상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근거를 먼저 가져와야지 국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가 빠르게 소집이 되고 그런 보고를 받고 그런 과정들이 꼭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선거 후폭풍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4: 네, 현장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지금부터 제3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7: 네, 벌써 오늘로 취임 1주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필 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습니다. 당선된 분들 축하드리고 또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분들에게는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오늘부터 국민주권정부의 2년차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신발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또 괴물폭우 같은 이상기후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이라 전망되는 데다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행정 리더십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름의 초입인 지금부터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름에 주로 큰 인명피해를 낳는 열사병, 수해, 산사태, 축대 붕괴, 땅 꺼짐, 밀폐공간 질식사 같은 재해 예방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공사장이나 노후 공공시설 등의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에 치밀한 점검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으로 올봄 산불 피해가 크게 감소한 것처럼 정부의 정성과 노력으로 여름철 인명피해 또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해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비와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들의 휴게 장소가 햇빛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지하나 또 심지어 공기가 매우 나쁜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공간도 협소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라고 할 공공부문이 변화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2: 네,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3파전이 벌어졌던 부산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한동훈 당선인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8: 어제 북구 시민들의 선택으로 제가 오늘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9: 한동훈 부산북과 당선입니다.
8: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 시민들이 제게 주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시민들께 인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시민들께 그동안 제가 드렸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인사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고 많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켜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들께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행동들, 말들, 그걸 통해서 제가 스스로 많이 배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정치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부산에 왔고 그 마음을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전하셨던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께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식 후보와 하정우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셨던 운동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지지하셨던 시민들의 마음도 제가 앞으로 국부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안고 존중하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부산에서도 지역 연고를 내세웠던 후보들을 이기시고 후보로 당선이 되신 건데 부산 시민들에 대한 선거운동 하시면서 만난 소감이라든가 앞으로 좀 어떤 걸 느끼셨는지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8: 제가 처음 국토시장에서 를 방문했던 게 4월 4일이었어요. 딱 두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열흘 지난 다음부터 북구 만덕에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 제가 내려왔을 때 북구 시민들은 아 신기하다 라는 반응이셨고 그리고 진짜로 정말로 여기서 정치를 할 거냐 뭐 네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고요. 조금 지나면서는 아 정말로 안 떠날 거냐 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걸 해달라. 이게 북구의 문제고 이걸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다, 정치가.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로 바뀌어갔던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덕천 만덕 국포의 시민들께서 저를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한 마음이었고요.
2: 결국 정치가... 네, 부산 북구갑의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동훈 당선인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선거기간 많은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했고 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앞으로 하나하나 지켜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11: 네, 그리고 다른 후보의 지지자들도 또 마음으로 안고 존중하고 갈 것이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한동훈 당선인 같은 경우는 새벽 2시 정도에 역전극이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의 상황

0: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원내에 진입했을 경우, 그리고 이후 복당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와의 이 관계 설정은 국회 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1: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우선은 이번 선거가 12대
2: 이용고
1: 4로
2: 전
1: 됐지만
2: 국민의힘
1: 국민의
2: 의원입니다.
1: 힘은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당의 어떤 신뢰 회복을 위해서 뼈를 깎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절감했을 거예요.
3: 네.
1: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것은 아마 장동혁 대표가 계속 당대표로 있어야 되느냐. 저는 책임론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 정치는 책임입니다.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선은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체제, 지도부의 거취 문제가 먼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요구가 분출됐을 때 그러면 비대위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선행이 되면서 그리고 한동훈 이제 당선자가 그러면 앞으로 복당을 할수 있을 것인지 이건 사실은 뭐 정치적인 결단인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명됐을 때는 뭐 5년 후까지는 못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 당원들이나 혹은 많은 의원들이 함께 결단을 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언제든지 보수가 하나로 돼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일정 부분의 여망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가 뭐 조금 전에 그 희망의 불씨를 봤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남아있으면서 희망을 살려가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당장 이제 북구에서 자기가 신임을 받아서 당선이 됐으니까 나는 복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해법이 나오는 건 아닌 복잡한
3: 그렇죠.
1: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한동훈 당선인도 이제 바닥에서 처음으로 정치 한번 해본 거예요. 사실 그 이후에는 구름 위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그래서 현실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 바닥에서 느꼈던 것을 겸허하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안고 지금 왜 본인한테 우리 강성 지지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풀어주는 노력도 필요하고 포용의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가지면서 정치라는 게 필요하지. 당장 됐으니까 뭐 친한계 쪽이나 일부 사람들이 당장 우리 복당해 요구해 이렇게 되면 또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 지도부의 여러 가지 거취 문제. 그리고 또 한동훈 당선인의 여러 가지 그런 포용적인 모양, 모습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국민의힘이 하나로 되는 과정으로 화학적 결합을 하는 과정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예. 어쨌든 보수 진영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에 하정우 후보로서는 사실 출구조사에서 워낙에 이제 앞서가기도 했고, 그리고 초반엔 또 이제 실제로 개표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좀 아쉬운 그런 결과표를 들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 있고 또 전재수 의원의 지지도 있었는데 전재수 이제 지금 부산시장이 됐죠. 그 지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에서 평가를 하시나요?
4: 아마 하정우 후보도 아 정치가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게 수석일 때랑 완전 다른 스쿱이고 나를 절박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4: 처음에 왔을 때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캠페인에서 실수들이
3: 예.
4: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막판에는 오름세였긴 했지만 한동훈 후보의 사실은 그런 노련한 캠페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됐다. 그런 부분에서 전재수 시장을 찍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찍은 그런 교차 투표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1, 2 차이가
2: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4: 1,391표니까
2: 의원입니다.
4: 너무 아까운
3: 예.
4: 사실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부산이 쉬운 곳이 아니고 항상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도 결집되는 보수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 이번에 아주 쓴 맛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북갑에서의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앞으로의 인연이 되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후보가 사실 원내 입성함으로 인해서 보수에서의 개편이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봤을 때는 본인의 메시지는 난 계속 당대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3: 네.
4: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보수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이용호 의원님은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하모니를 이루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3: 네.
4: 하셨다고 하지만 정치는 그렇게 권력투쟁이요. 아주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친한계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의 입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권력 이동이 있을지 보수에서 앞으로 전당대회와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그 장면들을

0: 보면 아마 나름의 그런 우리의 보수의 현실을 알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네.
2: 그래도 치열한 싸움을 예견을 해주셨고요. 자, 부산 북구갑의 접전 결과를 분석해봤고 그리고 대구시장 선거도 이번에 상당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례적으로 그동안 뭐 역대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접전 양상으로 치러졌던 대구시장 선거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3: 우리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그 오만함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그 균형치 역할을 이 대구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 저 개인의 패배이신
5: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4: 패배가 아닙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구에 경쟁이 벌어지고 여야가 서로 시민께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서비스로의 정치의 가능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와 끝까지 경쟁해 오신 추경호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2: 대구시장 선거 이번에 네거티브가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결과만 놓고 보자면 국민의힘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상당히 좀 찜찜한 승리였다. 왜냐하면 이 정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 정도 지지율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6: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진 거죠. 저런 정도 표차 대구에서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갔던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뼈아픈 사실 결과라고 생각해요. 예. 당락을 떠나서 물론 당선이 됐지만 대구가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높은 이유는 그동안에 당연시 되던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이번에는 그동안에 투표 안 했던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몰려나가서 야 이번에는 정말로 민주당을 한번 찍어보자. 그것은 민주당이 꼭 좋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좀 변해라, 반성해라 라고 하는 강한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정말로 대구에서 보여준 민심은 이제 국민의힘이 영남당에 사실은 그동안 안주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7: 예.
6: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영남에 있고 무슨 현안이 생겼을 때 수도권의 민심보다는 본인들의 영남의 민심을 따라가 버리는 그래서 강성 보수적으로 가버리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은 좀 다르거든요. 민주당은 텃밭이 호남이지만 그래도 수도권 정당인데 여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에서 보여준 대구에서 보여준 어떤 그 질책 이런 것들을 정말로 당 지도부 당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정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한 표라도 이겼으니까 이겼다 이렇게 자유하고 긍정평가는 아니고
7: 네.
6: 알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도 이겼지만 당 지도부가 한 번도 오세훈 후보하고 유세 한 번 안 했잖아요.
7: 네.
6: 그러니까 이번에 내석 된 데가는 전부 솔직히 개인기로 다 당선된 거예요. 오히려 당 지도부의 리스크를 안고 역풍을 안고 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가지고 뭐 우리가 이번에 잘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로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판단을 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7: 지금 당에 대해서 이제 아주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8: 오늘 긴급 의총을 소집한 것은
5: 송은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6.3 지방선거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정리하기 전에 선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결코 유야무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 의총을 소집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서울 송파구 잠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 경기도, 화성 등 총 17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전대미문의 사태입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쟁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다급하게 새로 인쇄해서 이송해 왔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1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용지를 봉함해서 보관했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 전날까지 보관하고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당일날 용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급하게 인근 투표소에서 가져왔다 또는 추가로 인쇄를 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송 과정에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관리되었는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도 또한 남아있습니다. 둘째,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면서 대기를 해야 했고 기다림에 지쳐서 다른 개인적인 용무를 다녀오니까 투표소 문이 닫힌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미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개표가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밤 10시에 투표한 분들은 출구조사와 초반 개표 결과까지도 확인한 상태에서 투표를 한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과연 투표일 전 5일 동안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108조의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보다도 선관위가 보여준 매우 무책임한.
7: 네, 긴급 의원총회를 저희가 연결해서 생방송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지도부 책임론 등이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아직은 어제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내용이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국민의힘도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민주당도 사실 지금 전당대회가 8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 당권을 둘러싼 이번 또 선거로 인한 당권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을 테고요.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있을까요?
0: 결국에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의 싸움인 것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현재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 선거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인데 전북에 그래도 이원택 후보가 그나마 됐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럼 당 지도부가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기에는 서울을 빼앗긴 것이 가장 큰 그 아픔이기도 하고요. 특히 국회 그 보궐선거 국회의원 지역에서 상당히 우리가 14곳 중에서 사실은 원래 13곳이 민주당석이었거든요. 네. 거기를 지금 잃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등 무소속 자리까지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실책에 대한 책임이 일부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리 진보 진영의 그런 서로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을 통해서 사실은 그 평가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유희동 의원이 이렇게 당선되는 상황까지 초래한 것들에 대한 공청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그 존재의 이유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내부에서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뭔가 합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이 지선 결과가 다음에 당대표를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1인 1표 그 당원 주권주의 정당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이다에 대해서 이번 평가가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자, 지금 언급해 주신 평택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었나요? 유희동 후보의 당선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6: 일반적으로는 평택을 같은 경우는 그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네. 봤던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투표함을 깨보니까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저는 거기에 상당한 샤이 보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른 서울도 마찬가지고 출구조사가 조금 빗나간 것은 예. 요즘에 여론조사를 할 때 그동안 보수 정당을 이렇게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본인의 속마음을 좀 숨기는.

0: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워낙 이재명 정부가 거칠게 국정 운영을 하고 민주당에서 워낙 반민주, 비민주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는 내란 세력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우니까 겁나서 본인의 본심을 얘기를 못한 것들이 샤이버스로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황교안 후보와 유희동 후보가 단일화는 안 됐지만 결국은 유권자들은 마지막에 본인의 표가 사표되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거든요.
2: 예.
0: 그래서 자연스럽게 황교안 후보를 지지했던 자유와 혁신의 그 당원들이 저는 유희동 후보 쪽으로 좀 옮겨갔고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유희동 후보에게 행운을 안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유희동 후보가 비교적 중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서기에 손들고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반면에 그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 와서 지원했던
2: 예.
0: 이런 것들이 본인은 결국 여기도 유희동 후보 개인 브랜드로 사실은 당선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겼다고 해서 당 지도부가 숟가락 들고 덤비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 샤이 보수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재명 정권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 1기 참모진들, 청와대 참모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선거에
3: 수장을 했죠.
1: 나섰잖아요. 7명 중에 5명이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3: 그래도 강원도를 수성했다는 거는 사실 탈환한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도 뼈아픈 거는 성남시장 그리고 하 GPT라고 불렸던 부산 북갑 이런 부분에서의 사실은 탈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뼈아픈 상황이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는 평택 같은 곳이나 부산 북갑이 상당히 그 선거 과정에서 요란하게 많은 중앙 언론들이 관심 갖고 여론조사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평소에 받지 못하는 관심에 대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난게 아니냐. 그래서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오니까 오히려 받지 않고 정말 조직적으로 정말 강성 지지층들만 받다 보니 이 여론조사가 현실과는 좀 왜곡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선거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음성 그 투표 전화가 오는데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생활에서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반 그런 지지자들은 아마 그런 표심들이 여론조사로 반영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하지만 이에 항의하는 일부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송수연 기자.
4: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입니다.
2: 네, 선관위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빨리 와주세요.
4: 네, 제 뒤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향하는 정문이 굳게 막혀 있고 주변은 경찰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청사 밖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밤새부터 지금까지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1,000명 가까이 인파가 몰렸지만 지금은 수백 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기동대 200여 명을 배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꺼내기도 했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잠실 투표소에서도 대치가 계속되고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도 시민과 유튜버들이 투표소 앞에 모여 투표함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소를 방문하자 일부 시민들이 관계자를 둘러싸고 밀치면서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곳 투표함을 열어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 결정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대치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표함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 남은 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곳을 포함해 서울 송파 12곳과 강남 광진 등 서울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2: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가 사과는 하긴 했지만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관한

0: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표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이번 사태가 경찰 수사로도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의 긴급 의원총회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송은석 원내대표가 선관위의 3대 범죄를 진상 파악 촉구를 했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 네, 3대 범죄, 투표지 부족과 투개표 동시 실시 그리고 선관위 직무유기 세 가지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촉구한 거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서울선관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이번에는 6.3 지방선거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준 12대4의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양쪽 다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2: 네, 최후 승자는 막판 대역전극을 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라는 말도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3: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먼저 초접전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부터 살펴주시죠.
3: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밤샘 혈투 끝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헌정사 첫 5선 서울시장에 등극했습니다. 개표 초반에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10만 표 이상 차이를 벌리며 승기를 잡나했지만요. 새벽 무렵에 오 당선인이 무섭게 따라붙더니 아침 7시 16분 결국 역전에 성공해서 9시 반쯤에 승기를 굳혔습니다. 개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득표율은 오후 1시 50분 기준으로 49.15%, 정원호 후보와는 5만여 표 차이가 납니다.
1: 네, 선거 기간 내내 정원호 후보가 우세로 분석이 됐었는데 그 결과를 뒤집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당선인 승리가 확정된 뒤에 바로 시청으로 향했죠.
3: 네, 현역 시장이기도 한 오세훈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환한 미소와 함께 캠프 사무실에 등장했습니다. 시민이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다며 유권자들에게 공을 돌린 뒤에 곧장 시청으로 돌아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반면 석패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전 9시 반쯤에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시민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다며 자신이 부족했고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 자, 말 그대로 아침까지 결과를 알 수 없었던 그런 선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광역단체장과 재보궐 성적표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볼까요?
3: 네, 같이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 16곳을 대상으로 열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은 4곳을 가져갔습니다. 직전 선거였던 2022년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을 가져갔던 상황과 비교를 하면 정확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나름 선방했습니다. 원래 민주당 13석, 국민의힘이 1석에서 민주당이 9석으로 줄어들었고요. 국민의힘은 4석으로 늘었습니다. 또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1석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번 선거가 완전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점에서의 결과가 참 묘합니다. 서울을 가져오지 못한 민주당 입장에선 뼈아픈 승리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고요. 국민의힘은 텃밭 TK와 경남을 지키고 또 수도까지 수성을 하면서 안도 섞인 패배를 했다라고 자평할 수 있을 듯합니다.
1: 네, 양당이 자체 평가도 내놨는데 먼저 민주당부터 정리해볼까요?
3: 네, 정청래 대표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일단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덧붙인 뒤에 경고와 질책까지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아쉽지만 일단 승리했다는 건데요. 당내에서 같은 평가가 나올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당장 당권주자였던 재보궐로 국회에 입성한 사람이죠.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과 평택, 북과 패배를 거론하면서 정청래 대표한테 책임을 지라고 공개 성토했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도 YTN 통화에서 서울에 뺏긴 건 이기고도 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쏘아붙여서 책임론 분출 가능성 일단은 열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2: 자, 말씀해 주신 책임론의

0: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도 입장을 냈죠?
1: 네, SNS의 아쉬운 결과였지만 오만무도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나아갈 길을 찾겠다고도 했는데요.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암시를 남긴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당권파,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여의도 입성으로 의기양양해진 친한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된 의원총회에서도 장동혁 책임론을 꺼낼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 박정원 의원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장동혁 지도부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승리한 거다라고 쏘아붙인 상태입니다.
2: 네,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한 김에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로 운명이 갈린 거물급 주자들도 정리를 해볼까요?
1: 네, 먼저 빠질 수 없겠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5선 고읍시에 오르면서 차기 대선 후보의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명픽을 받으면서 급부상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반대로 앞으로의 행보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전북에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반짝 돌풍을 일으킨 걸로 만족해야 했고요. 대구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낙선하긴 했지만 추경호 당선인을 턱 밑까지 추격해서 존재감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소속 한동훈 당선자는 자력으로 지역구 배지를 획득하면서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평택에서 3위로 밀렸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낀 건 물론이고요. 당의 존립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2: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쓴맛을 봤습니다. 네,
0: 김용남, 조국 후보가 나란히 낙선한 건데 특히 조 후보와 혁신당에겐 최대 정치적 시련이 닥쳤다는 분석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평택을 재선거 개표율이 90%가 넘은 심야 시간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비통한 표정으로 선거사무소에 나타났습니다. 최우선 과제였던 국힘 제로를 평택에선 완수하지 못했다. 패배를 인정하며 고개 숙였습니다.
4: 평택에서
5: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입니다.
4: 다 저의 부족함이고 다 저의 책임입니다.
3: 무엇보다 우당인 민주당 소속 김용남 후보와의 살벌했던 네거티브 전 결과가 양당 모두의 패배로 돌아왔다는 점이 뼈아픕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를 자초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국힘 생환의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6: 민주당 후보
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6: 다른 후보를 선택하시면 국민의힘이 됩니다.
3: 원톱 조 후보를 물심양면 지원해온 혁신당에도 창당 이래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나머지 전국 선거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제3당으로서의 체면을 구긴대다가 민주당과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7: 조국 후보
5: 김용남 민주당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입니다.
7: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완전히 뭐랄까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구태스러운
3: 혁신당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상황. 2년 전 조국 돌풍은 옛말이 되고 진영 내에서의 입지는 한없이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이번 선거에선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당락도 주목받았습니다.
0: 네, 대변인 출신 김남준, 전은수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집중 조명받았던 하정우 전 수석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8: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출신 명함을 들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7명. 이 가운데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역구까지 물려받아 자정전 일찌감치 당선 깃발을 꽂았습니다.
9: 여러분들의 성원을 모아서
5: 인천 계양을 민주당 의원 당선입니다.
9: 약속하셨던 그 공약들 잘 지켜내겠다.
8: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 충남 아산을에 출마한 전은수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도 낙승을 거두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은 끝까지 혈투를 벌였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개표 초중반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7%포인트 가까이 따돌리기도 했으나 후반부에 한 후보에게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지자체장 선거에선 민주당 1호 공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를 탈환했고 손아정 전 청와대 행정관은 초대 인천 영종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여당과 지방정부로 이동에 성공한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역할에 더욱 무게가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 공중파 3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거액을 들여 출구조사를 벌였습니다.
0: 네, 하지만 이번에도 서울시장과 경남지사는 물론 국회의원 주요 재보선 지역에서도 실제 결과와 다른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시장 선거.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정은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5.4%포인트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 막판에 오 후보가 역전하면서 끝내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 후보도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11: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격차가 많이 벌어진 데 보면서 다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민심과 많이 괴리된 또 객관적인 수치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조금 좀 많이 힘들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10: 또 다른 격전지 경남지사 출구조사에서도 당선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8.6%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에게 앞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대선 주자급이 출마해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도 출구조사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부산 북갑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 앞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후보가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에서도 출구조사는 조국 후보의 신승을 예측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체 투표자의 40%에 이르는 사전투표가 출구조사에서 제외돼 이를 전화 여론조사로 보완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합니다.
12: 사전투표의
5: 윤희웅
12: 비율이
5: 오피니언즈
12: 전체 투표의
5: 대표입니다.
12: 40% 내외로 높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 적용의 엄밀도가 정확도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보수층들의 표심이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좀 제약이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10: 2024년 총선에서도 서울 동작을과 경기 화성을 경기 성남 분당갑 경남 양산을 등에서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승리를 예상했지만 개표 결과 보수 정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표심을 더 정밀하게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0: 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여야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자, 뭐 선거가 박빙인 지역들도 꽤나 나왔고 상당히 이제 관심 속에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아침까지도 결과를 알수 없었던 곳이 바로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일단 이제 당선이 신승을 하게 됐는데 오세훈 당선인이 사실은 그 여론조사라든지 뭐 출구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앞서가는 조사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내심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근데 앞서 이제 오세훈 후보 당선인도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뭐 출구조사라든지 이런 게 본인이 직접 느끼는 여론과 좀 달랐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1: 저도 대역전극이 일어날 거라고는 그렇게 강하게 뭐 믿지 못했었는데 어찌되었던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저희 오세훈 시장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 김용태
1: 여론조사
3: 국민의힘
1: 추세를
3: 의원입니다.
1: 보면은 상승세에 있었던 건 분명하고
0: 네.
1: 다만 정말 안타까웠던 사고였지만 서소문 고가의 사고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사고가 있으면서

0: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또 저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선택해 주신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패배였다라는 반응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 패인이 지금 뭐라고 좀 분석을 하십니까?
2: 일단 많이 아쉽지만 당 내에서는 서울의 선거가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셨듯이
3: 예.
2: 저희 내부 추적 조사에서도 막판에는 동률 수준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초반에 여론조사에서는 이 격차 때문에 우세한 선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지만
3: 네.
2: 당에서는 좀 접전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패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원인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울이라는 지형 자체가 인구 구조나 정치 지형이 민주당에게 워낙 승리하기가 쉬운 구조는 지형은 아니고요. 먼저 오세훈 후보는 5선에 도전하는 만큼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우리 당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좀더 낮은 상황이었고, 우리 후보 경쟁력 또는 선거 전략 등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원호 후보의 강점이 3선의 행정 경험, 또 뛰어난 현장 밀착형 정책 성과 이런 것인데, 이것들이 서울 시민들께 전파되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3: 예, 두분 모두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긴급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요.
0: 예.
3: 당 분위기, 당내 기류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0: 일단은 저는 선관위가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서울시장 선거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혁, 선관위의 개혁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3: 예.
0: 사안은 국민들의 어떤 참정권을 침해한 사안이고, 따라서 뭐 선관위원장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선관위에 개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가 끝난 지금부터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선관위의 개혁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선관위가 법원위에 군림하는 듯한 그런 카리텔에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부정선거론자에 대한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0: 그러니까 이번 선거, 서울시장 선거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는 없다라는 걸 확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당 안에서 이 부정선거론자들의 그런 의심을
4: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9: 저축은행.
10: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11: 기대세요.
1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5: 저축, 저축은행.
16: 모든 인쇄 가능한
17: 성원 에드피아.
16: 온라인 주문 간편한
17: 성원 에드피아.
1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7: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8: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7: 성원 에드피아.
1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0: 합성 목재 예스팀바.
19: 경동산업 주식회사.
2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21: 건강해.
2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2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2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2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민심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1: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3: 교통안전 1분 턱.
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건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5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녀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 때문에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불편하기도 하고 또 간병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해당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해당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반대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병실 안에서 환자들의 환복,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커튼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남녀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성범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사흘 만인 6월 1일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원실의 남녀 구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료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중환자실의 경우 혹은 부부나 직계가족이 공동 간병을 위해 2인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남녀 구별 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이 흐려졌다가 다시 햇볕이 드러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적게는 5mm에서 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대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아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 대구와 전주 29도 예상이 됩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호남 지역에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 시간에 비해서 교통량이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오늘 4시간 돌발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일단 안암도는 고대압 사거리에서 고대압 3거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청담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여의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현재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반대 일산 쪽으로도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영동

0: 대교 부근부터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전 시간과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오늘 봄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한국 옆에서 대표 방송을 보던 아내 진은정 씨가 입을 가린 채 손가락으로 한 후보에게 마지막이 적이 당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주변에서 환호가 터지자 진 씨는 다소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박수를 쳤는데 한 후보 이렇게 곧바로 일어나서 함께 있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2: 역사적인 승리로
0: 한동훈 부산 북카 국회의원 당선인입니다.
2: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인의 가족은 또 정치에서는 또 선거에서는 없지만 정치에서 그렇게 막 그렇게 쳐도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선인의 신분이 됐습니다.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 진영의 어떤 재편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기대하고 또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공존할 것 같은데요.
3: 복잡해질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법치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후보를 이제 징계를 하면서 밖으로 내보냈었죠. 그런 와중에 다시 한동훈 후보가 원내 입성하다 보니까 이 복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도 아마 원내 의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장동혁 대표의 거취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취했던 노선은 국민의 상식하고 부합하지 않았던 노선이고 당의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어떤 상식과 의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은 저는 자유민주정당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원내 입성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시는 당내 시선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당의 건강한 어떤 토론의 장을 열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4: 예. 그런가 하면 하장우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초반에는 좀 개표 초반에는 앞서 나가고 있었고 이제 역전 당하긴 했지만 표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 앞으로의 정치인 하장우의 어떤 가능성을 봤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5: 저는 하정우 후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북구갑이 민주당에게 절대 유리한 지역이 아닌데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선전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공약이었던 AI 교육 이런 북구의 미래 발전 이런 공약들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교훈 삼아서 내가 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지역 주민과 호흡하고 또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주민과 호흡하면서 준비한다면 향후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지금 말씀 나눈 이제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또 무소속 돌풍을 잠재운 곳도 있었습니다. 바로 전북이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는 결국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민주당의 아성을 지켜냈습니다. 이원택 당선인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6: 전체적으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0: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입니다.
6: 열세인 측면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 후보로서의 어떤 도민들의 기대, 희망 중앙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사실 분위기를 잡고 도민들한테 정말 여당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널리
1: 네, 사실 전북지사 선거가 그동안 크게 주목받던 곳이 아니었는데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당권 싸움과 연계해서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좀 많았단 말이죠. 네. 정청래 대표가 이 결과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5: 일단 전북에서 현직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굉장히 초반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네.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권자들께서 차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또 우리 민주당 후보 또 광역 기초 의원들이 원팀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전북의 우리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은 모두 민주당의 승리를 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어떤 개파의 승패 또는 정치적 해석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어려운 선거에서 이걸 극복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도 당권을 두고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연수갑에서 이제 6선 고지에 올랐고요.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차기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도 본인의 어떤 입지를 좀 굳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5: 그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사지요. 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영향을 끼치기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만 전당대회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4: 당연히
5: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제가 당대변인을 맡고 있어서 특정 후보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
4: 곤란하시군요.
5: 예, 뭐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뭔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네. 다만 지금 시점에 중요한 것은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보다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확인한 이 민심을 어떻게 국정성과로 연결해 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당대표로 나오든 저희가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또 경쟁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전당대회 또 국민의 민생을 회복시키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6시가 딱 지나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가장 경악스러웠던 지역구가 바로 평택을이었습니다. 이렇게 3분할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그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막상 이제 개표를 진행을 해보니까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었을까요?
3: 일단 투표율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전국 투표율이 어제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더 높았고 약 70%까지 육박했었는데 평택을의 투표율은 제가 기억하기에 한 50%대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평택 시민분들이 저 다섯 분의 후보가 이렇게 경쟁하고 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좀 지치셨던 것 같아요. 네. 또 특히 이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조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투표 동인도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또 표가 분산된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황교안 후보로 갈 표가 유이동 후보로 온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작용했고 또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에 또 갖고 있었던 상징 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도영 대표하고 좀 다르게 네. 당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소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평택의 시민분들이 역시 같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상식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 후보일까 이걸 좀 전반적으로 같이 보고 좀 좋은 점수를 주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4: 예. 사실 이 평택을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라든지 이전에도 이제 뭐 그런 잠깐 언급이 있었다가 이제 처리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일단 후보는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5: 일단 실제 선거 결과가 새 후보가 3등분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주당 후보도 패배를 하고 조국혁신당도 패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네거티브 위주의 선거가 주는 어떤 부작용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보는데 서로 양쪽이 모두 다 네거티브를 하면서 뭐 누가 더 심했든 누가 더 덜했든 간에 서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나오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조국혁신당 역시 뼈아프게 담아서 어떤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경쟁을 했지만 또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합당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당 문제는 절차와 원칙을 중시하면서 앞으로 차분히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함께 6.3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라며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선거 결과와 관련된 이 대통령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7: 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오늘 청와대에서 참모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당의 승리였지만 서울과 영남권 등에서 야당이 선전하자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은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어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도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할 지방정부의 당부 사항도 언급했는데요. 여름철을 맞아 경비와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부터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휴게시설 개선 결과를 각 기관 평가에 반영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4: 네, 이 대통령이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7: 네, 이 대통령은 먼저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도 사용했는데요.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젯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가 대응할 일이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몇 시간 뒤 일련의 상황을 엄정하게 주시하고 있고 중앙선관위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관위는 행정부 밖 조직인 만큼 초기에는 거리를 뒀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엄중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가 신청한 출국 정지, 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8: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사범 4천여 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모스탄 교수의 출국 정지,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요?
9: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모스탄 교수가 출국 정지에 반발하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 정지로 인해 한 교수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소환 조사 등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한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교수 측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 직후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며 불복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한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입국하자 공항에 직접 나가 다음날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탄 교수 측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출국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4: 자, 그리고 경찰이 선거사범 4천여 명을 단속했죠?
9: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1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65명을 송치했고 3,3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적발된 인원 가운데 500여 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됐고 8명을 구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나눠보면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 선전이 32%가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품 수수와 현수막, 벽보 훼손 등 범죄가 뒤를 이었습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력 행위와 관련해서도 210명을 단속해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오는 10월까지 넉 달 동안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0: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경고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숙 원내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 진정한 승자는 현명한 국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정당 어느 한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서울과 인천, 경기, 화성 등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투표권을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게시하고 선거 선관위의 책임을 전가한 중앙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외부 통제 방안 등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등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면서도 선거 연기나 재선거의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실책으로 유권자에게 큰 염려를 끼치게 됐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며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거취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진 않을 거라며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선거가 불리할 것 같으니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하다가 막상 유리한 국면으로 나오니 문제를 슬쩍 흘려버리는 저급한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비영남권 다선인 A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6명이 있는 대화방에서 초접전 끝에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사진과 함께 이제는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PK 지역 다선 의원도 당의 잘못으로 출마자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당을 혁신하고 재편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적었습니다. A 의원은 YTN에 장동혁 대표가 관여하지 않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건 오세훈 당선인 노선이 맞다는 걸 유권자가 인정해 준 거라며 장 대표가 금명간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막판까지 접전 끝에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당선인이 업무에 복귀해 가장 먼저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당선인은 업무 복귀를 앞두고 서울시청 앞에서 밀렸던 일들을 바로 처리하는 것을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말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보강공사를 신속히 하면 8월 중순 운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부심이 느껴지는 서울, 삶의 질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시를 만든다고 약속드렸던 것처럼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서울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분골쇄신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세제 개편 등 변수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2주 연속 0.2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0.25%로 5월 넷째 주와 같습니다. 커지던 오름폭이 4주 만에 둔화했던 지난주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치구 가운데 동대문구가 전주보다 가격이 0.37% 오르며 제일 상승폭이 컸고 강북이 0.35%, 성북은 0.34%가 오르는 등 상대적 중저가 지역 위주로 강세가 계속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관망 심리로 매수 문의가 한산한 지역과 신축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꾸준한 지역에 혼재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계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마트가 정부가 수입한 태국산 계란 판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달 중순부터 태국산 달걀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에 따른 수급 불안과 달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태국산 신선란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달걀 물량을 공급해 달걀값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관세와 이란 전쟁 영향에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나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무총리 외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4개 기관장이 참석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내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합니다. 엔비디아 코리아 측은 젠슨 황 CEO가 현재 타이완에서 GTC 타이베이 2026 등 현지 일정을 계속 소화하고 있어 한국 입국 일정을 예정보다 하루 미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CEO는 내일 한국에 도착한 뒤 바로 SK, LG, 네이버 등 재계 총수들과의 삼겹살 만찬 회동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 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월 정기조사를 하지만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를 중점적으로 적발하고자 최근 2년간 중단한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조사는 준비를 거쳐 이르면 8월에 시행되며 적발된 금액은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합니다. 대구경찰청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00명을 단속해 1명을 송치하고 85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사례가 15명이었습니다. 경북경찰청도 수사 전담반을 설치해 단속한 결과 선거사범 362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40명을 송치하고 293명을 수사 중입니다. 금품 수수가 168명, 가짜뉴스 유포가 114명 등이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2명,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사례가 11명 등이었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고검청사에 도착한 이 총회장은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는지 불기소 처분을 위해 정치권과 검찰에 로비를 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숙박업체가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바가지요금 논란을 계기로 숙박업체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12일 시작되는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는 모두 311건으로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고액 요금 관련 신고는 48건.

0: 1,000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70대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과 사남매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한 건 아닙니다.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리도 직접 했습니다. 아들 둘, 딸 둘 모두 장성했고 교장이 된 남편이 퇴직하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퇴직하자마자 남편이 치매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생전에 남편은 조상 묘가 있는 선산과 묘토를 두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대를 이어 조상을 돌볼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죠. 반면에 결혼하고 나서 왕래가 뜸했던 두 딸에게는 따로 재산을 주지 않았죠. 남편이 사망할 당시 남아있던 재산이라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나오는 퇴직생활급여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생전에 이 급여금의 수익권자를 아내인 저로 지정해줬고 저는 남편이 떠난 뒤 이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두 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뜸 저에게 찾아와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마지막 집이다라고 거절하자 딸들은 저와 두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저를 위해 지정해둔 퇴직생활급여금까지 상속재산이라며 나누자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일구고 치매에 걸린 남편을 홀로 간병해 왔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의 퇴직생활급여금이 정말 자식들과 나눠야 할 상속재산인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딸들이 아들들이 받은 선산에 불만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한다는데 뭐가 맞나요? 마지막 삶의 터전마저 자식들에게 뺏길 위기에 처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까 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40년 넘게 가족만 보고 이제 헌신하셨는데 또 오랫동안 그 남편 간병까지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파트까지 이제 내놔야 그러게요. 되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 생활비는 남편이 생전에 퇴직생활급여금 수급권자를 사연자분으로 지정해서 그 돈으로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면 나눠야 하잖아요. 이것도 예. 딸들과 나눠야 하나요?
2: 그 상속 재산 범위는 그 피상속인 즉 이제 사연자분 남편분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으로 한정을 하는 거고요.
1: 네.
2: 현재 지금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상속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1: 네.
2: 다만 그 남편분이 생전에 이제 교직 생활 하시면서 그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그 퇴직 생활 급여 같은 경우에는
1: 네.
2: 상속 재산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1: 네.
2: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함에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과 유사하게 어떤 고유 재산이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금과 같은
2: 예,
1: 거죠.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속 재산으로 나누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남편분에게 받은 특별 수익으로는 산정이 될 수 있고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퇴직 생활 급여 이거를 뭐 이제 자녀들이 나눠 달라고 했을 때 이걸 나눠서 같이 받는 건 아니다라고 네네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2: 네.
1: 근데 사연자분은 지금 이남 이녀 이제 두고 계시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생전에 둘 아들한테만 선산 넘겨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2: 그 아들들한테 증여한 부동산 중에 이제 일부 이제 묘토 이제 금양 임야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분묘를 이제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선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2: 근데 이런 선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일정 범위의 이런 묘토, 그러니까 뭐 조상 묘를 이제 둔 이제 땅 같은 경우는 상속 재산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2: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는 묘토라고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1: 네.
2: 뭐 망인의 소유의 뭐 이런 농지를 제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이제 주장하겠다면 뭐 사망 이전부터 이제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이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 제사의 비용에 충당해 왔음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1: 네.
2: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법원은 엄격하게 이런 묘토나 선산 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0: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들들의 이제 특별 수익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 본인의 몫은 어떨까요? 지금 사연자분은 평생 재산 관리도 직접 했고요. 또 남편 치매 간병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보통 상속에서 기여분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기여분으로 이제 산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좀 더 늘리는 방향 이것도 가능할까요?
0: 그 기여분 제도는 이제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이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에 이제 실질적 공평을 이제 도모하려는 제도인데요. 남편 간의 혼인생활 중에 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일부 수익을 올리고 치매를 앓는 남편을 보살핀 사실, 단순히 그것만으로 뭐 이제 특별 부양했다, 뭐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라고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남편이 사업할 때 같이 사업을 도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친정에서 받아온 돈으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구입했다거나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딸들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아들들이 재산을 이미 많이 받아갔으니까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뭐 유류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가 맞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뭐 어떻게 다른지 뭐 구분을 좀 해주세요.
0: 네. 그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있고 그것이 어떤 저희 소위 말하는 그 상속분 이상의 가치가 남아있을 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네.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전혀 없거나 남아있다 하더라도 매우 가치가 적어서 어떤 상속분의 부족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유류분 청구를 하시는 겁니다.
1: 네.
0: 다만 이제 남아있는 상속재산 가치도 잘 모르겠다. 내 상속분도 잘 계산이 되지 않는다. 특별 수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어떤 사정들이 있으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유류분 청구를 같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 그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이제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좀 빠르게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퇴직생활급여금 이거는 이제 수급권자로 지금 사연자분이 지정이 됐습니다. 사연자님의 고유 재산으로 상속 재산 분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양 임야나 묘토 이제 조상의 이제 땅이 있는 선산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이나 특별 수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사나 아니면은 이제 묘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또 사연자분 지금 치매 간병 부동산 관리 이런 거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없냐 물으셨는데요. 통상적인 배우자의 역할을 넘어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어서 기여분은 인정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안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길을 가다 까마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괜히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5월부터 7월은 까마귀 번식기라 부모새가 예민해지는 시기인데요. 사람을 향해 날아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까마귀는 매우 영리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위협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을 반복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까마귀에게 공격당해서 다쳤다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조례에 따라 치료비나 위로금을 지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도봉구, 서대문구, 노원구 등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먹이를 주면서 가까이 갔거나 무리하게 쫓아내려 한 경우처럼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9나 관할 지자체에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지소쿠리 클럽의 피넛버터 샌드위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요즘 주변에 보면 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는 연예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비단 연예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일반인들 사이에도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런 말 종종 오가곤 하죠.
2: 아이고 윤정 대리, 같은 회사 다니면서도 얼굴 보기 힘드네.
3: 아, 네. 잘 지내셨어요?
2: 어? 그런데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무슨 일 있나?
3: 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비만 치료제 처방 받았어요.
2: 아, 그 위고비인가 뭔가 하는 그거?
1: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만들어 체중 감량을 돕는 전문 의약품이죠. 원칙적으로는 비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의 진료와 판단을 거쳐 처방되는 약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약 처방을 받고 있죠.
2: 아니, 뚱뚱하지도 않고 원래도 날씬했는데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았다고?
3: 네, 요즘 워낙 인기고 웬만하면 다 처방받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물량이 없어서 문제라니까요.
2: 어, 지나다니다 봤어. 위고비 성지, 쉽고 싸게 처방. 어, 이런 광고 붙어있던데. 나도 한번 가볼까?
3: 제가 소개해드려요? 진료도 오래 안 걸리고 거의 바로 처방 전 주던데요.
2: 그래?
1: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비만 치료제는 필요한 환자에게 분명 치료의 기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전문 의약품인 만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처방하고 어떤 설명을 듣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부실 진료에 처방전 없는 판매까지 더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게 불법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2: 그런데 그거 본인 스스로 주사 놓는 거라던데 그 괜찮아?
3: 처음에만 그렇지 괜찮아요. 유튜브 보고 하면 돼요. 쉬워요.
2: 유튜브? 의사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3: 사람들 줄이 너무 길어서 그거 하나하나 다 못하고 병원에서도 영상 보고 하라던데요. 설명 잘된 유튜브 소개해드릴게요.
2: 아, 그래도 나는 조금...
1: 맞기만 해도 식욕이 사라져 살이 빠진다는 비만 치료제의 유혹 뿌리치기 쉽지 않죠. 하지만 법적 문제가 될 지점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비만 치료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은 이른바 비만 치료제, 살 빠지는 주사 이야기입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뭐 이제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볼 문제도 아닌 것 같은 게, 먼저 이 약들이 어떤 약이고 왜 단순한 다이어트 유행을 넘어 법적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4: 네, 이 비만 치료제들은 호르몬의 작용에서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늘리면서 대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약물들이 법적 쟁점으로 번지는 것은 식약처에서는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허점이 있어서 처방이 남발되고 있고 유통도 조금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에 급성 췌장염이나 장폐색, 심한 구토 증상, 저혈당 쇼크와 같은 부작용이 또 그 외에도 극심한 근손실 같은 골밀도 저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시력 손상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 실정입니다.
1: 특히 궁금한 게 주변에 보면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 굳이 살을 뺄 필요가 없어 보이는 분들까지 처방받았다라는 이야기 꽤 하시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네, 법률적으로는 특정한 BMI 지수 관련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그것도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그 미용 목적 환자들에게 처방을 좀 남발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없고 BMI 지수는 물론이고 뭐 딱 봐도 날씬하다 할지라도 의사가 제 생각에는 처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처방해주면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이게 뭐 용법대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이걸 개별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게 결국에는 법적 쟁점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위고비 성지라고 해서 1분 진료 바로 처방 좀 드려 라든지 위고비 투약 방법을 유튜브 보고 맞으면 된다 안내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식의 진료 괜찮은 겁니까?
4: 네, 그 위고비 성지라는 광고와 관련해서는 자칫 진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에 위고비는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영역이라서 진찰이 형식화되면 그런 처방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광고도 좀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으로 위법할 수 있고요. 1분 진료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진료의 존부 자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진찰의 필요성 등이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진료를 한다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으로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유튜브를 보고 맞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투약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에게 맡기는 것은 자칫 그 의료법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의사로서의 지도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서 실제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1: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이 처방을 해줬으니까 괜찮겠지. 주변에서도 다 잘하던데 안전하겠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고 나서 나 이런 부작용 생길 수 있다는 말 못 들었다. 알면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 처방 과정에서 의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 네, 의료법 제24조는 그 현재 질환의 상태와 치료 방법,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을 설명하고 또 그 대안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환자의 질환의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의약품의 용도 관련 고혈압, 당뇨 그런 동반 질환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이라는 점

0: 위험을 설명하고 계략적인 의약품의 작용 기재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으로서 그런 증상들, 구토나 위 대사장애 같은 또 중증 부작용으로 췌장염, 장폐색 등의 또 갑상선 수질암 위험이 있다는 등 그런 치명적인 내용도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1: 비만 치료제 부작용 관련해서 혹시 국내에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0: 국내에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이런 최근에 문제되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소송은 없고요. 다만 다른 비만 치료제로서 펜드메트라진이나 펜터민 등 식욕 억제제와 또 비만 치료 시술로서 위풍선 같은 시술 등에 대한 소송만 있는 상태입니다.
1: 비만 치료제를 맞은 뒤에 췌장염이라든지 뭐 신장 손상 같은 중대한 질환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근데 이게 정말 약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의사에게 또는 병원에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약을 만든 계약사에게 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0: 딱 그런 부분들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제조사나 의사 모두에게 혹은 각각 책임 소재를 추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사의 경우에는 광고나 홍보, 유통 과정에서 이러한 의약품의 그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였다는 입증을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고 의사의 경우에는 그 처방 당시에 진료 당시에 설명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라는 것을 입증하여 면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설명 의무의 이행 정도에 따른 책임 제한도 그에 따라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사실 진짜 문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그 부작용의 증상별로 그런 쟁점과 난이도가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의료진 말고요. 비만 치료제로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 환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용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0: 투약 이후에는 그 남은 약을 지인에게 무단으로 준다거나 또 투약하면서 사용한 주사바늘을 무단으로 중고 거래를 한다든지 재사용한다는 등의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1: 앞서도 잠시 이야기 나왔지만 위고비 성질, 1분 진료, 뭐 기적의 감량, 최저가 빠른 구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경쟁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 광고나 병원 홍보 문구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0: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그 약사법 95조 1항 10호 또 68조 6항 1호에 따라 광고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광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비만 치료 관련해서 병원이나 의원이 위 약들을 사용한다는 홍보 문구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그 병원의 홍보 문구는 사전 심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주로 법원은 광고 문구를 소비자가 보았을 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받는 그런 전체적인 또 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거나 또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현혹하는 표현을 규제하고 있고 또 타 의료기관과의 직접적인 비교 문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진료만으로도 뭐 처방을 한다는 식의 그런 문구도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저가 구매나 빠른 구매의 표현은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금지될 것이고 위고비의 성지라는 그런 문구의 광고는 형식적 진료가 연상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취지의 광고들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가 되고 객관적 사실을 거짓된 내용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해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1분 진료라는 표현도 그 마찬가지로 적절한 진료가 있었는지 자체가 문제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는 결국 진찰의 필요성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평가돼서 위법하다고 보일 수 있고 기적의 감량 이런 표현들은 조금 애매하지만 이것이 감량을 장담한다, 확정 짓는다라는 취지로 보여진다면 그것도 의료법에 위반되어서 과장 광고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어떤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약국보다 병원에서 사는 게 훨씬 싸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모양이던데.

0: 병원에서도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회성만 놔주고 나머지 주사제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약을 직접 판매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에드 시런의 Bad Habit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며 어제보다는 더위가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현재 경기 북부와 충청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와 충청권에는 최대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60mm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5mm 안팎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오후에는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전 시간과 비슷한 구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잠실대교에서 여의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가양대교로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부근에서 잠깐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역시 일산 쪽으로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영동대교를 지난 지점 3, 4차로 두 개 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이후로 다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도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에도 사고 소식입니다. 성수동 쪽으로 성동교 부근 4차로 추돌 사고로 군자교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세계란 라디오 생활.

0: 서울에서 만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세훈 후보가 조금 전에 역전을 했습니다.
2: 조금 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고
3: 후보와 함께 앞서갔던 오 후보는 불과 2시간 만에 현명숙 후보에게 1위를 내줬고 하지만 새벽 4시쯤 분위기가 바뀝니다.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4: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5: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0: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5: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6: 네, 민심 2026 한민수 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6: 네. 오늘 아침에 개표 방송 보느라고 밤잠 못 주무신 분들 많을 텐데 서울에서 그야말로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아침 10시에야 오세훈 시장 후보의 당선이 확정이 됐는데 이렇게 늦게 결정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9: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보다는 좀 빨랐지만 새벽에 좀 전에 우리 화면 나왔듯이
6: 예, 2010년이요?
9: 예, 그때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기자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0: 한민수 민주당 의원입니다.
9: 후보가 민주당 후보였죠. 다 앞서고 있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그 강남 지역에서 그 3구에서 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뒤집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도 이번에 그 오세훈 후보와 우리 당의 정원호 후보는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조사를 내용을 전해 들으면 좁혀진 거는 맞습니다. 두 분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긴 했는데 그래도 정원호 후보가 꾸준하게 조금이라도 예. 앞서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하고 실제 결과는 뭐 아주 박빙, 초박빙의 차이입니다만은 예. 좀 다른 거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예, 201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요. 뭐 오세훈 후보가 워낙 서울시장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승리한 건 장동혁 지도부를 멀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10: 뭐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저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 진정한 승리라고 봅니다. 아, 국민들께서 여당도
0: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일방적으로 그 손을 들어주지 않고 아주 골고루 균형 있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또 여당의 독주에 대해서 적어도 그 국민들이 또 지금 이런 이게 독주를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라고 안전판을 버팀판을 한번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의 그 승리는 국민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6: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여론조사나 출구조사가 다 정원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예상치 못한 결과일 수 있는데 정원호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픽한 이른바 명픽 후보였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9: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4년 전에 우리 민주당이 받은 성적표가 저희가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할 때요. 5석이었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12곳을 이겼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희들이 12곳을 이기고
6: 예.
9: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이 4곳을 이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적표를 본다면 민주당의 승리가 맞습니다.
6: 예.
9: 그리고 우리 기초단체장 지금 언론의 주목도가 좀 떨어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강릉시장 같은 경우는요.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진보진영 후보가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 강릉시장 후보가 나온 겁니다. 뭐 접경지역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화천이랄지 양구군수도 우리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성적은 그렇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0: 여론에서도 그렇고 항시 앞서 있었고 예. 그다음에 우리 정은호 후보는 누구나 인정하는 일제라는 행정가 아닙니까? 이제 말씀하신 명픽이라는 건 대통령께서 같은 기초단체장 출신으로서 정은호 후보 성동구청장으로서 예. 일을 잘한다 평가를 했는데 마치 그게 대통령이 픽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된 거죠. 저는 뭐 우리 당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서울 시민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은 정은호 후보께 이제 오세훈 후보는 이제 시장으로 취임하면 다섯 번째 서울시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11년째 시작합니다. 뭐 그 또한 시민들의 평가입니다만은 뭐 판단입니다만은 이번에는 정은호 후보께 맡겨서 기회를 주셨으면은 정말로 성동구를 저렇게 바꿔놨듯이 우리 서울시가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이 정말 나아졌을 텐데 무척 아쉽고 아프긴 합니다.
1: 예, 무척 아쉽고 아프다라고 하셨어요. 원래 정은호 후보가 서울에서 이긴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13대 3으로 민주당 압승이다라는 기사가 쏟아졌었는데 오세훈 후보로 이제 당선자가 바뀌다 보니까 12대 4로 민주당의 판정승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12대 4 이 성적표 어떻게 보세요?
2: 이번 선거가 이제 제9의 지방선거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황이 여건이 선거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1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그 높은 지지도를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입니다. 이번 9의 지방선거와 비슷한 환경이 지난 7대 지방선거 아니었습니까? 이때 서울시의 같은 경우 구청장이 25개 구청 중에서 24개를 저희가 졌습니다. 민주당이 24개를 이겼고요. 국민의힘이 한 곳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7대 8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7개 그 구청을 이겼고 국민의힘이 8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또 충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충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충남의 경우 7회에서 민주당이 11곳을 이겼고 15개 중에서 4곳을 저희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충남에서 15개 중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10개의 시장 군수를 이겼고 민주당이 4개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일방의 승리다 또는 지금 오세훈 시장 아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광역단체장에서 12곳을 이겼기 때문에 판정승이다. 뭐 그건 맞지요. 그러나 국민들께서 분명한 견제의 어떤 씨앗을 희망의 씨앗을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독주를 하지 말라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일정적인 어떤 지지대를 국민의 힘에 주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1: 예, 여야 모두 씁쓸한 뒷맛을 남긴 선거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장 당선자는 확정이 됐지만 아직 열리지 않은 투표함이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잠실 투표소에서 이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치권 후폭풍도 거센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선관위의 부실 선거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사전 투표 당시 코로나 확진자들의 용지를 운반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는 투표지 부족으로 선거에 차질을 빚자 오후 6시 마감 이후에 각 지역 선관위는 부족한 용지를 긴급 수송했는데 투표지가 투명한 지퍼팩에 담긴 채 전달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이른바 지퍼팩 투표용지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개표 초반 민주당 정은호 후보가 득표율이 앞서가던 당시에 여야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3: 당연히 선거 무효 사유.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이미 선거는 오염됐습니다. 밤 10시까지 투표를 했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6시에 발표됐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5: 현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4: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5: 제 투표 요구는 또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들어서 개표 중단과 재투표까지 주장을 했는데 선거 결과가 더 좋아지니까 이 얘기는 아마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1: 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럼 지금 이 투표함 안에 2,000표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게 잠실 투표소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2,000표는 지금 합산이 안 된 거죠?
0: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뭐 봉쇄를 하고 투표 참관인들도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저기 투표함을 옮기고 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뭐 소쿠리 투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투표용지 사태는 어이가 없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에서 2026년도 6월 3일 선거에 과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나 뭐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제 낮부터 오후 뭐 4시경인가요? 이때부터 투표용지가 좀 부족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시 전에. 그 또한 되게 상식적이지 않고. 선관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규정에 따라서 50%인가요? 투표용지. 저는 그 말씀이 맞다면, 선관이 설명이 맞다면 사전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만 제대로 공급이 됐다면 또 부족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은 제가 뭐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듭니다. 그래서 어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뭐 사과도 하고 입장도 냈습니다만 저는 뭐 말로 그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이 이미 후반기가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들이 없습니다.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 행안위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 전이라도 국회 사무총장의 어떤 허락일까요? 허가에 따라서 뭐 행안위 같은 데서 간담회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따져보고 무엇보다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예. 선관위에서는 뭐 생각보다 투표율이 높아서 종이가 부족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0: 그거 또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언제나 선관위는 투표를 독려해왔고 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참정권을 한 분이라도 더 사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는 철저한 대비를 해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백한 부실 관리고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용지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 참정권이 해쳐지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관위 사무총장도 그렇고 분명히 책임 선상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규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뭐 내부적으로 TF도 구성했다고 하는데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가 이루어져서 보고 있습니다.
1: 예, 선관위가 항상 투표하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투표 용지는 준비를 덜 해놨다. 이거 좀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시점도 좀 공교롭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송파 투표지가 부족했던 점에 있어서 왜 보수 강세 지역인 하필 송파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2: 선관위가 그동안 보여온 행태를 보건대 국민들이 더욱더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가족들을 대거 그 특혜 채용했다든지 소쿠리 투표로 부실관리 투표를 해온 입장에서 저렇게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저것이 뭐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선관위의 실수가 아니라요. 보면은 법과 선거법과 지금 헌법을 위배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투표와 개표를 강행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누가 이겼고 안 이겼고 문제가 아니라 투표에 대한 선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세 가지가 지금 위법으로 지정이 되는데 첫째는 투표가 용지가 부족해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국민의 참정권이 그 지금 침해됐습니다. 일부는 돌아가게 되고 일부는 또 10시까지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뒤늦게 투표 용지를 아까 비닐봉투에 담아서 조달을 했는데요. 선거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표 용지는 전날 인쇄해서 전날 투표장에 다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투표장에 투표하는 과정에 투표 용지를 공급한다는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선거 관리 과정에서 선거를 일정 기간이 되면은 그 여론조사도 공표를 못 하도록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어떤 선거에 그 투표할 때 선거에 관련 정보가 새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시까지 투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지금 6시부터 끝나서 7시, 8시에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개표 중지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관련법에 맞다.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나 선관위가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죠. 저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저기에 다 들어누웠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고 선관위가 그동안의 국민의 신뢰를 실추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나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이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보루라는 선거제도를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아주 쟁점입니다.
1: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투표 무효로 해야 된다, 재선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어제 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시점은 개표 현황이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던 때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오세훈 후보 당선 확정이 되고 나니까 국민의힘 조용해진 것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주장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좀 강도 높게 선관위의 책임론도 책임자도 분명히 문책이 돼야 된다. 저는 사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정치 공세를 하면은 지금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로 맥을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몰려가가지고 아직까지도 물리적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전환기시 이런 분들 잔뜩 갔다면서요. 언론 보도 보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이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 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고 책임을 묻는 과정 그렇게 나가야지 여기다가 음모론자들과 같이 하는 괴를 같이 하는 주장을 쏟아놓으면은 결국 그분들이 또 다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비판을 받게 되고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거랄지 뭐 개표 중지를 요구하려면은 명확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는가? 그 다음에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가? 만약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7: 여야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질타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은 회사가 아니라 팀장이나 임원 같은 리더 때문에 퇴사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아도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잘못 만나면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지옥이 된다는 뜻일 텐데요. 인생에서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가 직장 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듯이 우리 집 자산 관리 역시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뜬구름 잡는 대박 투자 대신에 묵은 고정 지출 꼼꼼하게 도려내고 또 든든한 보험과 연금으로 내 가계부에 든든한 나침반 챙겨줄 굿모닝 굿나이프가 오늘 든든한 재무 리더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은 완벽한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두 분은 혹시 조직 내에서 이렇게 팀원들 퇴사 욕구를 부르는 리더는 아닌지 약간 그래도 두 분이 허리 이상급이 되시잖아요.
2: 네네. 괜찮습니다.
0: 내내만 하시면 안 되고요.
2: 네, 뭐 모르겠습니다. 사람 관계는 사실 어렵잖아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일방적인 부분들도 아니고 서로 소통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0: 그래서 팀원 네. 힘들게 하는 리더다.
2: 네네.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어떻게 이규범 팀장님 어떠세요?
3: 많이 피해 다녀요.
0: 아유, 네. 그렇군요. 네. 두 분 반성하세요.
2: 왜 반성을?
0: 오늘 이 오프닝을 듣고 뜨끔하거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리더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오프닝을 듣고 찔리는 분들 계시다면은 네네. 팀원 관리에 조금 더 힘써주시길 바라며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전문가 만나는 거 진짜 큰 복이잖아요.
2: 맞아요.
0: 결국엔 사람이 맞습니다. 재산이니까요.
2: 맞아요. 저도 뭐 과거에는 사실 뭐 너무 약간 뭐 했어요. 너무 뭐 세게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나이가 아직 젊지만 그래도 앞자리가 살짝으로 바뀌니까 조금 많이 유해지고 아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사람이 아,
3: 그럴 때인데 근데 저처럼 나이 좀 더 먹게 되면
2: 네,
3: 좀 더 유연해집니다.
0: 아 네. 그런가요?
3: 네. 이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꼰대습성도 좀 생기기도 하는데 네네. 일부는 조금 좀 예전에는 좀 날이 서 있었던 케이스였다면 지금은 좀 약간 좀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네. 자칭 그래도 좋은 리더다 이야기하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참 좋은 전문가 그리고 좋은 인연이 될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맞아요. 귀한 복이잖아요. 오늘 내 인생의 기운 좋게 만들어주고 답답했던 재무 고민들 단번에 해결해줄 진짜 전문가와 함께 돈 불리는 재무 플랜 다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원하거나 방송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요.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와 그렇죠. 함께 네. 하실 수 있는데 네. 또 포털 사이트 다음 들어오시면 다음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4만 명 정도 지금 와.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많이 네. 오시고 여기에도 라이브 채팅창 기능이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 직접 달아주시면 제가 전문가에게 바로 대신해서 물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2363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식시장이 너무 잘 가고 있다 보니 5년 전쯤에 가입해둔 5%의 보증형 연금을 해지하고 나도 주식을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입한 연금이긴 한데 그래도 더 큰 돈을 불릴 수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전문가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요즘 이 질문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네. 분들이 진짜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자, 지난달 말에 네.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그렇죠.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자, 이 두 종목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궁금해하시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지금이라도 연금을 깨고 보험을 깨고 그 해지 환급금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전문가 의견 어떠신가요?
1: 뭐 일단 저도 최근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팀장님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진짜 한 분이 아니라 한 대여섯 분 정도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0: 그럼 거의 같은 대답을 몇 번씩 하고 계시는
1: 네,
0: 거예요?
1: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런저런 물어보는데 기본적인 주식이 어떤 건지는 아시냐고 물어보면 모르죠 그냥. 그냥 뭐 삼성전자 좋은 회사 투자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제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0: 왜요? 이게 그래도 일생일대 기회인데요.
1: 기회. 자, 저도 지금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한 지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수익 본 것도 있고 손해본 것도 있고 사실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수익을 무조건 낸다라는 보장이 없는 게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당장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봤다? 그럼 어때요? 혹시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있어. 뭐 삼성전자 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10% 봤어요. 그럼 사람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1000만 원만 했었으면은 10만 원 수익이 아니라 100만 원 수익을 받겠네.
0: 그렇죠.
1: 그러면서 오히려 무리하게 투자해서 물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 맞아요. 사실 투자라는 게 정말
2: 어려워요.
0: 어렵잖아요.
2: 저희도 어려워요.
0: 네. 그러니까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쉽다라고 느껴지지만 네. 지금 저희 셋을 포함해서
1: 네,
0: 이미 투자를 한 지가 꽤 오래되신 분들은 이 장의 변동성과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에 굉장히 많이 대였기 때문에 투자를 어렵게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뭐 어떡해요? 청취자님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걸까요?
2: 정말 이게 이제 답변드리기가 좀 너무 어려운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청취자님이 가입하신 5% 이 보증형 연금이 예전에 굉장히 핫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인데 요즘에는 이제 금리가 좀 더 올라서 7, 8%의 확정 이자를 보증해주는 상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해지를 하고 이 해지 환급금으로 거치직 연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해지를 하고 원래 연금 내야 되는 기간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년 납입인데 5년은 납입했으면 앞으로 5년 동안 더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5년을 신규 상품인 7, 8%의 확정 보증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같은 금액을 납입을 하더라도 연금액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무조건 과거에 가입한 상품이 좋은 건 아니고
1: 네네.
0: 비교를 하면서
1: 그럼요.
0: 좀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
2: 네.
0: 청취자님이 이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네,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연금까지 해지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오히려 조금
2: 달라요?
0: 더
2: 네.
0: 보증형의 그 보증 수익률이 더 높은
1: 맞아요.
0: 연금 상품을 비교해서 개시 시점에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지 좀 더 따져보시는 게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더 안정적이다.
1: 맞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뜨거운 투자 시장에 혹시 재무설계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1: 저는 일단은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걸로 한번 해보시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나 목돈에 대한 거치식 투자 방법이랑 사실 매달 매달 적금처럼 내는 적립식 투자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라. 그럼 또 그런 말을 해요. 지금 같은 불장 또 안 오면 어떡해요? 근데 사실 주식 공부를 오래 하시고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우리 코로나 시기 때도 사실 엄청나게 불장이었었고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장들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기회를 좀 잘 잡으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주식한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이런 자산 증식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현명한 소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축은 진짜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험은 너무 과하게 가입을 하고 있지 않는지 등 이 현금 흐름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저도 이 말에는 적극 공감이
2: 되는
0: 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잘 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달 쓰는 가계 지출은 그냥 내가 감당한 선에서
1: 맞아요.
0: 늘 항상 조절이 돼야 되니까 꼭 내 가정의 가계부, 현금 흐름, 지출 파악 같은 재무 관리가 먼저 선행이 되는 돈 관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 내 고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무 상황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머니 굿나이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두 분이 만나서 상담하고 문제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볼게요. 오늘의 준비된 머니 처방전 사연은 김현철 팀장님이 직접 읽어주시겠고요.
1: 네,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흥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보험이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아는 설계사 통해서 보험을 꽤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 낸 것도 다 날아갈 거란 생각까지는 좀 미치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한테 꼭 맞는 보험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라는 사연입니다.
0: 그렇군요. 50대 현장 근무하시는 청취자님이십니다. 혼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혼자서 모든 걸 좀 다 대비하고 준비해야
1: 맞아요.
0: 되다 보니까
1: 더 많이 좀 필요하죠.
0: 그렇죠. 더 두 분이 좀 꼼꼼하게 봐주셨어야 할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2: 네, 특히나 이 청취자님 같은 경우처럼 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몸 관리를 좀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간병인이 또 필요한 상황이라면 옆에서 간병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내 돈으로 이제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고 또 노후 준비를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게 좋겠죠.
0: 그렇죠. 네. 아플 때 혼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네네. 보장성 보험 네. 살펴보셔야 되고 혼자 살아도 넉넉할 수 있게끔 네. 노후 대비할 노후도. 수 있게끔 또 이 저축성 연금 상품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분이 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재정 상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 일단 청취자님께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소득이 좀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버시냐

0: 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1년 기준으로 월한 350만 원에서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별도로 저축하는 건 없고 쓰고 남은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둔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1: 예금 통장에
0: 네, 그렇죠.
1: 넣어두시는 거군요.
0: 일반적인. 거기에 이제 주식도 조금 하고 있다고는 하셨고요. 그래서 월 생활비가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또 보험료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 그렇군요. 평균 소득이 한 달에
0: 50만
1: 350만
0: 원 정도.
1: 원이신데 이거 혼자 쓰시니까
0: 네.
1: 뭐 이게 상대적이긴
0: 그렇죠.
1: 하겠지만 뭐 이렇게 엄청 많이 부족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2: 맞습니다.
1: 다만 보험료로 지금 350 소득에 50에서 60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시니 여기는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0: 맞아요.
1: 청취자님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저희가 좀 상담 진행해드리면 좋을까요?
2: 네, 이렇게 이제 소득이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일단 카드값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해보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쭤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각종 공과금이나 뭐 연금, 뭐 건보료를 합치면 이제 30만 원 정도. 이제 또 보험료까지 합산하면 거의 29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1: 거의 뭐다 쓰셨네요.
2: 네.
0: 그러니까요.
2: 예전 아까 현조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뭐 날씨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매월 이제 받는 급여는 다르지만 한 350만 원 기준으로 하면 한 60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은 매달 남는 걸로 이제 보여져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씩 모아서 이제 또 주식을 더 하고 있었던 거예요.
1: 그렇군요. 아까는 그냥 혼자서 350이면 충분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0: 네,
1: 했는데 막상 이렇게 뜯어놓고 보니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0: 네,
1: 같아요.
0: 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먼저 좀 확인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일단 국민연금을 10만 원씩 내고 계셨어요.
1: 네.
0: 그래서 나중에 65세에 연금을 받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약한 4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사이에 못 냈던 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을 다 냈을 때 얼마를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그동안 못 냈던 게 1,000만 원이 좀안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 돈을 다 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연금을 6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년 동안 나눠서 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우리 국민연금 중요하잖아요. 국민연금 금액을 좀 늘리는 것으로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1: 국민연금액을 월 단위로 더 늘릴 수
0: 네,
1: 있게끔
0: 조금이라도. 네.
1: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거 봐주셨을까요?
2: 네, 이제 사실 카드값을 줄이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솔직히 사실 카드값은 이 변동 지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 써서 한 달에 한 1, 20만 원 정도라도 좀 줄여보자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보험료잖아요. 5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조정을 해서 보험료도 줄이고 또 혼자 사시니까 꼭 필요한 보험들 위주로 이렇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1: 네. 보험료가 확실히 혼자서는 좀 과합니다.
0: 맞아요.
1: 자, 그럼 이걸 좀 뜯어볼게요. 보험
0: 맞아요.
1: 내역 한번 살펴볼까요?
0: 그래서 일단 보험료를 좀 많이 내고 계셔서 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보험 개수는 6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보험 보니까 종신보험 1개와 실손보험 1개, 유병자보험 2개, 운전자보험과 치아보험에서 총 6개 보험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1: 그러게요. 생각보다 보험 개수는 그쵸? 많지 않은데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0: 네.
1: 그 가장 큰 원인이 네. 종신보험이지 네. 않을까 싶은데
0: 네.
1: 저는 지금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이분은 혼자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0: 그쵸.
1: 혼자 사실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분한테 이 비싼 종신보험이 필요할까요?
0: 글쎄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저는 사망보험금이 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거의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1: 오늘은 왜 얘기 안 할 수가 있는데 하실 예정입니다.
0: 네.
1: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0: 저는 이제 사랑스러운 와이프와 4살 딸이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쁘죠?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외벌이 가장이잖아요. 그럼 제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때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만 그 사망보험금을 저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종신보험이 아니라 딱 기간을 정해서 제 딸이 크기 전까지만 딱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준비할 수 있도록 저도 사망보험금이 있거든요. 근데 청취자님은 혼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한가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여기서 여쭤봤어요. 혹시 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인데 이거 필요해서 혹시 가입을 하신 거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1: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2: 네, 일단 사망보험금인 건 알고는 계셨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금 전환이 이제 가능하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0: 이런 사람이 많죠.
2: 설계사분들이 이제 예, 꼬드겼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망보험금 목적이 아니라 연금 목적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연금 목적을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 것과 연금보험을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한 것은 이제 연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실제로 청취자님께 연금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했을 때 이 연금액을 비교해 드리니까 굉장히 놀라셨어요.
1: 그러니까요.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다면 네. 우리 김현철 팀장님처럼 네네. 정해진 기간만 사망보장을 받는 네,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3: 맞습니다.
1: 그리고 연금은 연금 상품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뭐 내가 한 달에 쓰는 돈 플러스 훨씬 더 효율을 높이는
3: 맞습니다.
1: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제대로 알기가 힘들어요. 이 상품의 유불리를 뭐 들어서 그냥 믿고 가입하는 거지
3: 맞아요.
1: 정확하게 내가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이거를 막 캐치하고 정확하게 아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문가 도움이 절실하겠죠.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도 문자 참여 이 숫자들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함께 하시다가 상담 나도 필요하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3: 그럼요.
1: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청취자님 요 해당 종신보험 좀 정리를 하시고
3: 네.
1: 아쉽지만 요 해지환급금 가지고 좀 더 다른 보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겠는데요.
0: 네, 맞아요. 20년 납 중에서 이제 7년 정도를 내셨어요. 근데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55% 정도밖에 못 받기는 하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내야 할 게 더 크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보험 내역을 살펴보면 실손 보험은 4세대 실손 전환으로 그 실손 보험으로 전환을 했고요. 운전자 보험은 4만 원에 재작년에 이제 가입한 보험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상해 관련된 보험도 일부 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남은 게 유병자 보험 2개와 치아 보험 1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좀 필요했던 거죠.
1: 네.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다라는 네. 거 보니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에요.
2: 그쵸.
1: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이 병력이 좀 있으신가 봐요.
2: 네, 한번 여쭤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로 이제 약 복용을 하시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 네.
2: 근데 대신 4년 전부터 한 2년 동안 위장약 복용이 좀 있으셨는데
1: 오, 네.
2: 네, 소화제처럼 매일 복용한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설계사한테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지금처럼 청취자님의 상황에서는 유병자 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그렇죠. 원래 감기여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오면
2: 네.
1: 보험 가입이 되게 까다로워요.
3: 맞아요.
1: 그리고 약을 타왔는데 괜찮아진 것 같아서 경미해서 안 먹더라도 약 타왔잖아요.
3: 그렇죠.
1: 그럼 보험 가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으로 일단 가입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O.
3: 뭐 동띠 뭐
1: 뭔가요? 새로운 점프법으로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요? 제 말이 지금 뭐가 틀린 거죠?
0: 뭐 일부 맞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해당 병력과 보장이 어떤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위쪽 관련된 위장약을 먹었다면 우리 보험에서 보장을 받는 부분들이 어떤 보장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1: 위쪽으로 약을 드셨다면 위 관련된 보장의 제한이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위염, 위암,
0: 위암
1: 이런 것들.
0: 그렇죠. 네. 암이에요. 그러면 암보험을 준비를 하면 위쪽으로는 부담보가 잡히겠죠.
1: 네.
0: 뭐 부담보라고 하면 뭐 해당 기간까지 보장을 안 해주겠다 이런 건데 보통 저런 경우에는 전체 기간 동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뭐 2년, 3년, 길면 뭐 5년 정도 이렇게 부담보라 해서 그 기간만 지나면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3년 정도 부담보가 잡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2년이 지난 거니까. 그러면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담보 조건은 없지만 가격이 조금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나을까요?
1: 전 이건 좀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죠. 어려운 것 같은 네. 게
0: 어렵죠. 맞아요.
1: 3년 정도면 뭐 3년 사이에 뭐 별 문제 있겠어. 나 지금 아픈데 없는데.
0: 맞아요.
1: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3년 부담보 걸리더라도 좀 저렴하게 난 보험 가입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3년 안에 위암 진단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분은 보험 진단금을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0: 맞아요.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1: 정답은 없는데 저라면 반반 가져갈 것 같습니다.
0: 반반이요?
1: 네. 이제 3년 안에 위암이 아니고 이제 다른 암에 걸리면 어차피 암 진단금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일반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으로 암 일부와 또 유병자 보험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암 일부를 가져가시면 걱정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년 안에 보통 위암에 안 걸릴 확률이 더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두 가지를 다 가져가서 대비하는 방법. 이거는 진짜 뭐 전문가 조언 아니라면 사실 생각 못하니까 뭐 아니면
2: 네네.
0: 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2: 대부분
0: 것 같거든요.
2: 이러면은 그냥 유병자 보험으로 부담보 없이 그냥 좀 비싸더라도 가입할래가 아마 대부분의 생각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또 절반 가져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위장약 먹은 게 혈관 쪽이랑 상관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0: 없죠.
2: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혈관 쪽도 1번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을 두 개로 해서 비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반 보험으로 대부분 집중해서 보장을 하되 혹시나를 위해서 유병자 보험으로 암 관련된 일부만 세팅을 하게 되면 최대한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또한 치아보험도 저희가 여쭤보니까 치아 상태가 나쁘지 않으시대요.
0: 치아 건강하신데 도대체
2: 네.
0: 치아보험 왜 가입하신 거예요?
2: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치아도 당연히 안 좋아지잖아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뭐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까요?
1: 네, 먼저 이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먼저 받아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2주 안에 치과 가서 검진을 받으셨고 이제 떼운 게 이제 몇개 있으셨고 이제 임플란트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 보험 바로 해지를 했습니다. 네.
0: 이것도 뭐 당장 치과보험 해지하는 게 아니라
2: 그렇죠.
0: 검진을 받고
2: 그렇죠.
0: 안
2: 갔으니까.
0: 어
2: 네.
0: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내 안에
2: 맞아요.
0: 무언가 치아 관련된 질병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2: 맞습니다.
0: 그렇게 안전장치를 취한 후 해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얼추 정리가 다된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머니 처방전 만나볼까요?
2: 네, 일단 기존에 보험료가 58만 원 내고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차근히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한 29만 원으로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실손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일반 보험 한 건에 아까 유병자 보험 한건 그렇게 같이 세팅을 했고 화재보험 없던 화재보험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시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간병보험까지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딱 절반이 줄어들면서도 보장은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좀 준비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로 저희가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0: 자, 보장 점검은 이제 끝났고
1: 맞아요. 네.
0: 이분이 노후 탄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이제 점검해드리면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1: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3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은 많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또 주식도 일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매달 대체해서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료로 줄었던 약 30만 원 정도에 원래 저축할 수 있는 금액 60만 원 정도에서 총 9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이제 이 90만 원 전부를 이제 노후 자금으로 이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만 먼저 시작을 하기로 했고 남은 30만 원은 이제 혹시나를 위해서 비상금으로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2: 이렇게 노후를 위해서 매월 60만 원씩 12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 68세부터 평생토록 매월 63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러면 기존에 국민연금 아까 63만 원. 과 합산해서 126만 원의 연금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론 이 126만 원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이 금액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0: 맞아요.
2: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노후까지 좀 세팅을 해드리니까 청취자님께서 아,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정말 이제 도움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서 뭔가 계속 밥을 사주시려고 하시는데 아,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케이스입니다.
0: 그렇군요. 아유, 그래도 우리 청취자님 혼자 지내시고 또 일도 하시면서 고단하실 텐데 든든한 전문가 만나서 복잡한 재무 고민 해결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나도 이런 점검을 통해 부족한 보험에 대한 보장 체크해보고 그리고 남은 여유 돈으로 노후 대비 좀 탄탄하게 안정적이게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에요. 상담 간단하게 딱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관련 도움 드립니다.

0: 50원의 유료 문자 0945번 열어놓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 볼게요.
1: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2: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이번에는요 두 분과 함께 청취자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3559번님입니다. 지금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 중인데 최근에 5세대 실손보험 나왔다고 해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5세대 실비로 바꿔야 되나요? 그리고 양수진 아나운서 파이팅!
3: 파이팅!
0: 파이팅! 네, 외치며.
3: 양도 사본 것
0: 같습니다. 아, 그렇죠. 자, 어떻게 5세대로 전환하셔야 되나요?
3: 일단 이건 너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보장 자체도 많이 다를 뿐더러 보험료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거의 한 달에 한 10번 이상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얼마 정도 보험료가 올랐는지를 여쭤보고요. 이거를 내기가 어려운지도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현재 건강 상태를 또 여쭤봅니다. 그럼 결국 내가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는데 이 정도 비싸긴 하지만 낼 수 있어. 그러면 저는 2세대 실비 유지를 하라고 하고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매달 내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좀 줄이고 싶다. 다만 건강 상태도 그냥 적당히 괜찮다. 그러면 변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2세대 실비에서 5세대 실비로 한번 바꾸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아,
0: 그렇죠. 네. 전환된 실손은 다시 부활할 수가 없기
3: 없어요.
0: 때문에
3: 네.
0: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보셔야 된다. 6605번님 단체 보험에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개인 실손보험 별도로 또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4: 네. 만약 이제 개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체 보험 유지를 하시고 개인 실손 보험은 실손 보험 중지 제도를 통해서 정지를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 실손 보험이 없으시다면 가입을 해 놓으신 다음에 정지를 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좋습니다. 이 밖에 269번님, 3264번님, 4875번님 외 많은 분들이 상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전문가분들이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계속해서 열어놓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파린 훌라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만일을 대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만일에 대한 대비가 절대 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내 경제 상황에 꼭 맞는 재무 플랜 원하는 분들,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마야의 나를 외치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6: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호남에 약하게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7도가 예상이 됩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에는 30도를 밑돌면서 심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올림픽대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동작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여의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이후로 다시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현재 장안교 부근 일대 2차로 노면이 패여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

대장 선거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를 보면 기초단체장 선거구 227곳 가운데 민주당이 52.4%인 119곳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41.9%인 95석을 얻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은 2명, 정당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 단체장은 11명이 배출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45석을 차지하며 63석을 얻은 민주당의 압승을 거뒀지만 이번에는 양당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국민 주권 정부의 2년차 임기가 시작됐다며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또 정치권을 향해선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 12곳에서 승리한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뒤 1년 만에 치러진 전국 선거에서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일사라는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는 부탁을 국민께서 들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쉽고 아프다면서 겸허하게 부족한 것은 채우고 다듬을 건더 가다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경고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 진정한 승자는 현명한 국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정당 어느 한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서울과 인천, 경기, 화성 등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투표권을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게시하고 서울 선관위에 책임을 전가한 중앙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외부 통제 방안 등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초접전 끝에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꺾고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 당선인은 오늘 서울 종로의 캠프를 찾아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다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정에 복귀하는 즉시 서울 시내 모든 노후 인프라와 공사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안전 점검에 착수하고 GTX 철근 누락 역시 계획대로 개통할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다며 지방선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서울 중구 개표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겐 그동안 보내준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고 당선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겐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빚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고발당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연대를 포함해 6개 시민단체는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

0: 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단체들은 선관위가 유권자 전원에 대한 투표 용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투표 마감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등 공정한 선거 업무가 저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원인 규명에 앞서 개표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선관위와 관계 기관이 투표소 현장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서둘러 개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각 당의 투표 참관인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로 갇혀 있다며 투표 참관인의 안전과 휴식 등을 고려해 투표 참관인 교체를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묵묵부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건 매우 큰 유감이라며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계 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밝히고 책임질 게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퇴근길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저녁 무렵 잦아들겠지만 강원과 충북, 남부 곳곳은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약한 비가 내릴 텐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북부는 오전까지 이어질 수 있겠고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더위는 조금 쉬어갑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 일요일은 26도까지 내려가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하늘이 개면서 다시 볕이 강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8도, 습도는 71%입니다. 한국일보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드디어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모든 후보들과 선본원들, 투개표 참관인들, 그리고 유권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관위 공무원분들도 원래는 고생했다는 말을 함께 드려야 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과정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 결과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국민의 절묘한 선택이라는 관습적 단어 외에 잘 떠오르는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한국의 유권자들은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김준우입니다. 모든 정당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정밀하고 성찰적 평가겠죠. 뉴스 정면 승부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4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네, 김준대 뉴스 정면승부 여의도 최고의 정치 아웃사이더 세 분과 함께하는 정치 아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저도 잠을 별로 못 잤더니
2: 왜 이렇게 더듬어요?
0: 두 시간밖에 못 자고 지금. 그러니까 방송은 전 별로 없었거든요. 박원석 의원은 어제 한 시 반, 두 시까지
3: 두 시까지
0: 방송국에 봤는데 저는 방송도 없으면서 괜히 네 시까지 개표보다가 두 시간 자고 아침에 다른 방송만 나오느라 좀 잠이 부족한데 어제 방송 많이 하셨습니까?
2: 방송보다 이제 끝나고 저녁에 끝나는 건 8시 좀 넘어서 끝났는데 네. 우리 시도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당협에. 네. 그분들이 이제 개표하는 거 그 아. 지켜보더라고. 저도 뭐 오늘 5시인가 넘어서 아. 잠이 그 잤어요. 어. 한 2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0: 고향 당협위원장이시니까.
2: 네, 그러니까 어. 병 당협위원장인데 네. 저희가 이제 거기 그 지역구 세 개인데 그래서 한 분 시의원 하나는 무투표 당선됐고 네. 그다음 3인 선거구에서는 특이하게 저희가 두 사람이 됐어요. 어. 그게 아마 경기도에서도 거의 사례가 없을 거예요. 또 다른 한 분은 1등으로 돼서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0: 네네네.
2: 그래서 어저께 아주 기분은 좋았는데 네. 도의원은 다 떨어졌어요.
0: 아, 그게 또
2: 셋 다 떨어졌어요.
0: 소선거구제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뭐 12대 4 그리고 재보궐 기준으로는 민주당 9, 국민의힘 넷, 무소속 하나 이렇게 되는데 이 성적표 사실 분석 특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 941 요거 맞춘 분 제가 거의 많이는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총평을 듣도록 하죠. 박원석 의원님.
3: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완승한 우리 야당으로서 국정에 대해서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일정하게 남겨준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기긴 이겼는데 이겼지만 뭔가 개운치 않은 그런 뒷맛을 남겼고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완패한 선거고 되돌아봐야 될 선거긴 합니다만 또 심기일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최소한의 실마리 같은 것들을 남긴 그런 선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0: 네.
3: 정말 그 각 당이 이번 선거에 담겨있는 민심의 메시지가 뭔지를 좀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분석적으로 봐야 될 선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넓혀서 이게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보면은 정말 해석의 여지가 많은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4: 이기긴 이겼는데 저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당원들이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서울특별시장을 놓친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치열하게 싸워서 정말 뭔가 좀 장렬하게 뭐 승부를 겨뤘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최선을 다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찜찜함이 남아있고 특히 강남 3구와 양천구 그리고 강동구 그리고 그 밑에 뭐 과천 의왕 성남 용인 그리고 하남까지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남부 한 생활권이거든요. 네. 부모님이 뭐 용인에 사시면 자식들은 강남에 살기도 하고 그 반대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집단적인 다른 흐름을 보여줬고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여줬다면 저희가 만약에 그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 또 좀 지도자들이 대구의 김부겸 네. 후보처럼 아, 그 스타벅스 그만 좀 하십시오.
0: 아하.
4: 뭐 공소취소 관련해서 내가 이거 바로 잡겠습니다.
0: 네.
4: 이런 얘기만 대변했었어도 뭔가 서울시장은 저희가 찾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그 불편함. 근데 이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차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지만 내가 투표소 가서는 꼭 국민의힘 후보 찍을 거야. 그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0: 네.
4: 그게 사실상 2022년 대선 때
0: 네.
4: 저희가 대선에 패배했을 때 그 정말 그 이익 투표하는 5에서 7%
0: 네.
4: 그 종부세를 부담하는 그분들의 어떤 힘이었거든요. 저희로서는 뭐 매우 뼈아픈 수도권에서 결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2: 그 이제 처음에 선거 시작할 때 그 민주당이 내세운 건 내란 정당 심판하자
0: 얘기했잖아요.
2: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것은 권력의 폭주, 독재를 심판해 달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심판해 달라. 상대방을 심판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결과를 보면 둘 다 심판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뭐

0: 이렇게 자기는
1: 그쵸.
0: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외형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겼죠. 1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12개를 그
1: 압승이죠.
0: 압승했으니까. 그리고 그 무슨 9대 4대 1 얘기하셨지만 재보궐선거에서도 뭐 많이 이겼어요. 근데 보면은 그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 아파.
1: 그쵸.
0: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뺏겼죠. 그리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유희동 의원이
1: 그쵸,
0: 예,
1: 평택을.
0: 평택에서 그 조국, 그 김용남 두 사람을 전부 다 제껴버렸잖아요. 그리고
1: 그러니까요.
0: 자기들끼리 내전을 그렇게 벌이다가 결국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생겨났고, 그다음에 그 북갑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게 져버렸잖아요. 다 동원됐는데. 예, 근데 이것도 아주 정말 창피한 일이고,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 민주당의 스타급 내지는 꽤 알려진 분들이, 그리고 그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1: 그쵸.
0: 신상진 씨한테 김병욱
1: 비서관, 김병욱 전 의원,
0: 비서관이,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통령의 저 굉장히
1: 정치적 고향인데.
0: 정치적 고향이고, 뭐잘 아시겠지만 김주호 대변인 잘 알지만 져버렸고, 그다음에 용인에서 이상일 현역 시장한테 그 현근택 변호사가 져버렸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꽤 알려지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대통령과도 가깝고 이러던 사람들이 현역 시장들한테 추풍낙엽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서울시장에 여기에 더해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외형적으로는 이겼지만 안에 골병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솔직히 당 지도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 지도 지지도는 계속 민주당의 절반이었어. 근데 각자 도생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여기
1: 그렇죠.
0: 무슨 뭐 용인이나 성남 이런 기초단체에 그당 지도부가 도와준 거 없거든요. 심지어는 시흥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될 정도로 후보도 못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 감정은, 야,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건안 돼. 이재명 정부가 뭐 대통령 잘한다라고 지지도 찍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혼자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건안 돼. 라고 하면서 반대표를 던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당 지도부 모두가 다 패배한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유희동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당선자죠. 아직까지는 장동혁 거치 결단 안 하면 당원과 긴밀 상의 이렇게 얘기를 또 했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일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확실히 민주당이 어쨌든 어떤 분이 그런 걸 썼는데, 민주당이 이겼는데 승부에서는 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본것 같고, 제가 봐도 이겼는데 MVP가 누구야라고 하면 반대 진영에서 찾겠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소수 정당 얘기도 좀안할 수는 없어서 일단 제가 소개만 일단 하겠습니다. 조국혁 신당 같은 경우는 한 260명 정도 후보를 내서 기초단체장 2명을 포함해서 39명 정도의 당선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근데 조국혁 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당대표를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보당도 한 300명 정도 후보를 냈는데요. 지난번보다는 좀 늘었죠. 40명, 41명 정도의 당선자를 냈는데 원하던 기초단체장이 없어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고, 개혁신당도 꽤 많은 후보를 냈는데 기초의원 한 명만 딱 당선되는 좀 다소 참혹한 성적표를 받았고요. 정의당은 원래 지방의원이 9명이었는데 6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을
2: 그리고
1: 것
2: 이제
1: 같아요.
2: 저희가 좀더 뼈아픈 거는 사실은 그런 서울 남부권의 그 예민한 민심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냥 노선투쟁을 막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선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최근 10년 동안 저희가 어떤 이런 공천 과정이나 선거 중에 이렇게 내부에서 분열 양상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막 비난하고 당원들끼리. 저는 이번 참에 어차피 저희가 8, 9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는 만큼 당내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보다 밖에 있는 셀럽이나 대형 유튜버들이 이 지지층의 분열을 조장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냥 그 정치인들 뒤에서 훈수질만 할게 아니라 그냥 전당대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임 정치를 해야지. 이거 그냥 당원들하고 지지자들 싸움만 하게 만들고, 이거 뭡니까 선거에서. 우리는 항상 그래도 선거 때는 싸우던 사람도 다 손잡고 저희가 이제 오뚝 유세단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우리 낙선했지만 우리 후보 뽑아주십시오. 정신들 이랬거든요. 근데 외곽에서 훈수 두시는 분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보다 더 영향력이 커요.
1: 네.
2: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냥 훈수만 두실 게 아니라 전당대 그냥 최고위원이나 당대표로 이번 참에 그냥 과감하게 승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김어준 당대표 얘기하시는 거예요?
3: 아니 근데 뭐
1: 김조 대변이 광역 저격을 해가지고 유시민 김어준 최욱 출마해라 이렇게 아마 썸네일이 나올 것 같은데. 네.
4: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스피커로서 영향력을 갖게 된 원인을 혹은 동력을 제공한 건 민주당 정치인들 아닙니까?
0: 그렇죠.
4: 그렇잖아요. 이번에 전국의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에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제외하고는 전원 다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어요.
1: 아.
4: 심지어 하정우 후보는 선거운동 막판에 3일인가 연속 그 아침에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고 네.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1: 후원금은 다 찾다고 하더라고요.
4: 그런데 그걸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산 북갑 선거 상황에서 저게 지금 선거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아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결국에 일종의 이제 플랫폼이 민주주의를 대체하면서 가짜 민주주의 흉내를 내고 있는 근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고 그런 플랫폼의 영향력 비정상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그걸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정치인들이에요.
0: 당대표가 앞장서시잖아요.
4: 저는 너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청래 대표 측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반대되는 측도 마찬가지예요.
0: 하긴 뭐 총리도
4: 그리고
0: 가니까.
4: 저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일종의 이제 갈등 양상이라는 게 노선 투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권력 투쟁이에요. 저게 무슨 노선이 있습니까?
1: 네.
4: 가치와 노선이 달라요. 누구는 친명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친청이라고 그러고 그게 노선이 아니잖아요.
1: 네.
4: 굳이 있다면 뭐 중도 실용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전통적인 민주당의 그런 정체성을 중시하냐 이 정도 차이인데 아니 민주당은 원래 늘 중도 실용을 포방했던 정당이에요. 이재명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1: 그쵸.
4: 민주당 왼쪽에 있는 정당들의 보기에는 원칙이 없었어요 늘. 때문에 저는 그 민주당이 되돌아봐야 될 대목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늘 정당에 있는 있는 현상인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 눈에 유독 두드러졌던 거는 너무 샴페인들을 일찍 터뜨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5대 1 이런 얘기를 네. 막 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그걸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여론조사 믿을 거 없다. 아, 그거는 저 뭐 수박들이나 하는 얘기다. 진짜 민심은 이렇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계속하는 거고 그게 지지자들만이 아니고 정치인들마저도 그냥 그런 프레임 안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무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당이면 여당다운 비전을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60% 중반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선 치러진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그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런 정도 스코어를 기록한다? 이거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 보면 여당다운 비전 혹은 뭐 정책 어떤 쟁점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보통 야당은 정부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선거를 도전적으로 치르지만 여당은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지방 권력을 다시 한번 수임받아서 이걸 하겠습니다라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결정적으로 그 무능을 드러낸 게 서울시장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4: 이를테면 정원호 후보는 챔피언 같았어요. 본인이 도전자인데.
1: 수성자 같았다.
4: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비판은 시장을 네 번이나 했는데 한 게 뭐냐. 이런 비판이에요. 근데 오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원순 뭐 잃어버린 10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거를 치렀어요. 사실 저는 저게 다 그게 가당치 않은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맞서서 오세훈의 시정과 나의 시정은 이 점에서 다를 거다가 없어요. 굳이 있는 게 굳이 찾자면은 착한 오세훈이에요. 내지는 민주당판 오세훈이에요.
1: 신통계획
4: 얘기하니까 착착개발 내용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가치의 면에서 차이가 없고 뭐 없어요. 그런데다가 후보가 뭔가 이게 검증이나 뭐나 이게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이걸 돌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쟁점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중에 가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목들을 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이 선거 환경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지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진짜 아침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개표 90% 넘어가지고
1: 네.
4: 뭐 7시 15분 아침 7시 15분 돼서 뒤집어지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심상치 않다 상황이.
1: 그쵸.
4: 그런데다가 그 서울에 지금 8개 구청장을 내줬잖아요.
1: 네.
4: 8개씩이나 내줄 상황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이 압승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2018년도 민주당이 압승할 때도 그렇고 그 서울구청장 보통 뭐 22개, 23개 네. 이렇게 이겼습니다.
1: 그렇죠.
4: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할 때 보면 강남 3구 정도 빼놓고는
1: 용산,
4: 다 있어요.
1: 용산 정도 많아요.
4: 근데 이번에 이제 이른바 한강벨트에서 다 네. 내줬는데
1: 양천, 중구 뭐 다 내줬습니다.
4: 그 원인이 뭔지 뭐 부동산 이슈라고는 하는데 네. 그럼 부동산 이슈라면은 부동산 이슈가 그렇다고 특별히 불거진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시장과는 차별성 있는 정책적 대안과 비전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1: 네. 그러니까
4: 이 저는 이 무능의 문제와 그다음에 아까 그 오만 샴페인 일찍 터뜨린 이 문제를 깊이 돌아봐야 된다.
1: 아까 김주 대변인이 사실 그 하남이나 뭐 성남이나 용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벨트 같은 얘기. 그러니까 자산 축적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좀 뭐랄까 자산을 방어하고자 하는 심리의 그 지역들에서는 좀 보수 후보에게 투표한 경향도 이 선거 영향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죠.
2: 실상활에서 네. 이렇게 겪어보면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는데 대출 규제가 상당히 지금 세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잘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상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2: 그리고 앞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금 관련 세제 개편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데
1: 네.
2: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는 그런 가운데 한 2, 3년 전에 21년 뭐 이때쯤 21년 20년 전 종부세가 한 두 번 정도 나간 적이 있잖아요.
1: 네.
2: 그때 이제 좀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혹시 그때처럼 종부세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뭐 한 700만 원, 1000만 원씩 나오는 거 아니야?
1: 네.
2: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가서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출마했던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당에 이야기하고 광역 단체장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뭔가 이분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그걸 대구에 있는 김부겸 후보는 아주 잘 낸 거지 않습니까?
1: 네.
2: 반영이 되든 안 되든.
1: 네.
2: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절박성 부분 그리고 아 이게 뭐 선거가 그냥 그거 안 해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조금 진짜 뭔가 다 잡아놓은 물고기다 이런 걸 유권자들이 좀 느낀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뭐 다 못한 건 아니고
1: 네.
2: 영남권에서 전재수 후보라든지 특히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거적으로 왜 이분이 우리 당의 자산으로 지켜야 되는 분인지 저는 증명했다고 봅니다.
1: 네.
2: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당에서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저희 민주당도 어느 순간부터 약간 입국당 뭔가 이제 위에서 결정되면은 활발한 토론 없이 그냥 가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약간 파란불인데 노란불이 좀 섞여있는 그런 경고라고 보고 만약에 지금 서울 남부권에서 오동석이라고 하죠.
1: 네.
2: 뭐 오세훈 그다음에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이 사람들이 세트로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규탄하고 다니고 부동산 방문하고 다니면 이게 정말 세력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기초단체장 수도권에서 더 퍼지지 않은 게
1: 네.
2: 야당이 이걸 효과적으로 공략 못한 거거든요.
1: 네.
2: 물론 이제 그렇게 공략했으면 저희도 뛰어들었겠죠.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커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상황 저희가 그냥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부동산 구조가 반영되는 거 이해하겠고 후보 캠페인이 그에 상응을 조응하지 못한 것도 알겠는데 거기서 그러면 당 지도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나 뭐 공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일단은
1: 네.
2: 우리가 몰랐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전혀 네. 예상도 못했고
1: 네.
2: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안 나온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 찍는다는 걸 표현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반드시 국민의힘 찍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1: 싸이 부동산표.
2: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분들에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정말 수도권으로 퍼질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근 10년 동안 집권할 수 있는 그 동력은 수도권 전국정당이었어요.
1: 네.
2: 그런데 이번에 조금 뼈아픈 패배죠.
1: 알겠습니다.
0: 저는 거기다 좀 그게
1: 네.
0: 물론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과 후보들이 치르는 거기 때문에 왜 제대로 당에서 제대로 못했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는데
1: 네.
0: 근데 사실은 그러면 대통령실은 괜찮은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도 굉장한 오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국무회의 하면서 거기 그 검찰총장 대행한테 구자연 총장한테 아니 말이야

0: 당신들 그 무슨 윤리 선생님이 훈계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아, 무오류에
1: 신화에 빠지지 말라.
0: 신화에 빠지지 말라.
1: 선거
0: 그리고
1: 마지막 날.
0: 잘못했으면 말해 취소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본인이 공소 취소 특검하던 거 그것도 뭐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이렇게 당에서는 얘기했는데 아예 그건 간두고 차라리 당신이 직접 내거 취소해버려. 라는 식의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죠. 스타벅스와 관련해서도 아니 그게 대통령이 나서서 장관들까지 나서서 야 우리 그 부처에서 스타벅스에 얼마나 주문하는지 니들이 얼마나 스타벅스에서 사다 먹는지 그런 거 보고해서 제출해. 이게 할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히려 보복 소비 같은 것들이 대구 같은 지역에서는 스타벅스가 버글버글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지. 그다음에 대통령이 투표소에 가서 뭐 투표용지 들고 나와서 일로 와보라고 그래갖고 나는 괜찮다? 아니 그러면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좀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1: 대통령도 리스크였다.
0: 대통령도 마지막에 또 투표하는 날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경멸받는 사람들에게 그
1: 지배받는
0: 지배받지 않기
1: 플라톤
0: 위해서
1: 얘기.
0: 투표하셨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뭐야 도대체 자기들은 완전히 신적 존재고 자기들은 다 깨끗하고 이거야? 라는 식의 반감을 갖게 됐고 저는 그게 서울의 투표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1: 미쳤다. 아.
0: 그래서 당도 교만했고 무능했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상당한 오만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것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뒤집어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저는 그 의견에 좀 이견이 있는데요.
1: 네.
2: 그러면 그러한 영향은 부산하고 울산에도 줘야 되고 충북, 충남에도 줬어야죠. 왜 서울 일정 부분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만 줄수 있겠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뭐그 말씀하신 사항도 야당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영향력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서울 남북, 경기 남부권에 준이 영향력은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외에 그 외에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무력감이 선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1: 근데 어쨌든 제가 옆에서 이제 보도를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오는 것보다는 자기 지역구 근처에 대통령이 오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느낌은 있으니
0: 시장도 도셨죠, 그래서.
1: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보면 당대표 양쪽 다좀 선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위기의 구원투수로 지도부가 와야 되는데 지도부가 구원투수가 될수 없는 게 양당 모두 공이 걷고 있던 애로사항
0: 아니
1: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0: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속된 말로 장동혁 대표 묻은 사람들이 다 졌어요. 예를 들면 충남북에 열심히 가셨잖아요. 충남북 다 졌습니다.
1: 그쵸.
0: 그리고 그 부산 북갑에 그 박민식 후보 여러 차례 내려 그 본인들
1: 갔죠.
0: 지도부가 막이 사람 내려가고 저 사람 내려가서 도와줬잖아요. 거기서 졌잖아요. 완전히 15%가 뭡니까 도대체 당이 그저 선거비 보전 받을 수준으로 그냥 전락해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졌고 장동혁 대표가 묻지 않은 부분들 서울시장 오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서울시장 됐죠. 박형준 시장은 개소식에 불렀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박원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그때 자기 개소식할 때당 지도부가 그 박민식 후보 그저 재보궐선거하는 지역으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분도 됐어요. 유희동 의원 같은 경우는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정말로 혼자서 고군분투했어요. 근데 이분 돼버렸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당 지도부가 가서 죽이려고 막 애를 썼는데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그 장동혁 지도부 당권파들하고 같이 얽히거나 설키거나 한 사람들은 거의 다 떨어졌고 거기와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거기와 싸우려고 한 사람들이거나 뭐 자의였든 아니면 뭐 그쪽에서 와주지 않아서였든 그런 사람들은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지도부 당권파의 어떤 리스크 무능력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지금 끝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죠.
1: 그럼 박형준 시장이 한동훈 지지로 확 갔으면 그렇으면 부산시장까지 좀 결과가 달랐을 수
0: 저는
1: 있다.
0: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밑에 참모들이 수없이 저도 만났어요, 여러 명. 저도 만나서 아, 우리 시장님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자기들이 조사해 보면 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한동훈하고 손잡아야 되는데 어차피 국민의힘 찍을 사람들은 다 찍고 그런데 어떤 좀
1: 외연확장을 해야
0: 중도라든가 온건
1: 되는데.
0: 보수들에서 장동혁 보기 싫어서 못 찍어주겠다 박민식 아주 그 박형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하고 손을 잡으면 급

0: 표를 끌어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들으셨어요.
1: 마지막에 박근혜 박민식의 손을 잡았다. 네. 그것이 패착이었다.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아, 동의하세요? 부산 그것만 동의 안 동의만 아니면 그냥 전재수의 파이팅이었다. 아, 안 되겠다. 광고 듣고요. 요 얘기는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5: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6: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7: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 네, 박원석 전 의원, 김종혁 전 최고, 김지호 전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게 큰 힘을 못 썼다. 물론 공주부여 청양 재보궐 해서는 이겼습니다. 거기도 많이 가는 느낌이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랑 달리.
8: 1년 넘게 남았죠.
1: 네.
8: 근데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안 물러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통상의 정치 문법이나 상식을 기준으로 행동을 예측하려 그러면 늘 틀리기 때문에
1: 심지가 굳으신 분이라고 하죠.
8: 뭔가
1: 네,
8: 좀
1: 진행자라서
8: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네. 전제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안 물러나면 당장에 물러나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제가 보니까는 뭐 두 명만 버티면 그냥 최고위원회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김재원 최고위원 또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물러나겠습니까? 그냥 버티겠죠.
0: 김재원 최고위원은 조금 달라요.
8: 저는 그래도 버틸 거라고 네. 봐요. 근데 그러면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당장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1: 네.
8: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죠. 근데 누가 될지가 대충 예상이 돼요.
1: 아, 그래요?
8: 뭐 정점식 의원이 될 거라는 게 거의 지배적 전망.
1: 아.
8: 근데 이제 정점식 의원도 뭐 친윤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분이 막무가내로 장동혁 대표 체제를 끌어안고 그냥 계속 가자. 이렇게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당 안팎의 여론이. 그래서 결국 비대위 논의가 나올 텐데 그 논의가 잘 순탄하게 풀릴까? 그것도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이제 길을 비켜줘야 비대위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8: 아니면은 글쎄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이걸 갖다가 뭐 약간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까? 그것도 제가 보기엔 쉽지 않고 당분간 그냥 그 약간 좀 혼란스러운 이전 투구 이런 것들이 벌어질 것 같고 한동훈 복당 얘기도 나오겠죠. 근데 급할 게 있나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0: 별로.
8: 이제는 급할 게 없잖아요.
1: 네.
8: 원내에 들어갔고 의원이 됐고
1: 네.
8: 이제 약간 좀 이제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좀 이렇게 본청 맞춰 가던 사람들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급할 게 없죠.
1: 아.
8: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뭐 MB 박근혜까지 다 나서 가지고 선거 네. 막판에 뭔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다 거부된 거예요. 민심에 의해서 대구 정도만 제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1: 그렇죠.
8: 거고. 그러면 보수 재건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것에 비전이 있느냐. 그냥 인물로서의 비전은 있죠. 한동훈인데.
1: 네.
8: 그 인물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세력도 있어야 되고.
1: 네.
8: 그다음에 어떤 노선도 있어야 되고.
1: 네.
8: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동훈 혼자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세훈도 이번에 성과를 냈고.
1: 네.
8: 뭐 그 당밖에 이준석도 네. 있고.
1: 유승민 의원도
8: 잠재적으로
1: 성과를,
8: 유승민 의원도 성과를 냈는데 네. 이분들이 잘 조화가 안 돼요.
9: 늘 그렇더라고요.
8: 네, 이것도 이제 이걸 어떻게

0: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제들이 전 있어 보인다. 저는 민주당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기긴 이겼지만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그 찝찝한 기분. 이거를 뭔가 해소를 하려면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서울시당 위원장이 책임질 수 있나요? 이 선거 결과를. 저는 결국 당대표가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는 승리를 선언했어요. 그럼 거기도 안 물러나겠다는 얘기잖아요.
1: 아, 그렇죠.
0: 전당대회가
1: 얼마 안 남았잖아, 어차피. 두 달인데.
0: 전당대회가 그렇죠. 이제 곧 임박해 있는데 전당대회 임박해 있으면 당대표가 재선 도전할 거면 당연히 물러나죠. 근데 시점의 문제인데 글쎄요.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는 않겠다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책임지나요? 김부겸이 떨어진 건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오직 김부겸 잘못입니까? 김경수 떨어진 건 오직 김경수 잘못이에요? 이 상황에서 서울을 잃은 거. 아까 우리 김주호 대변인 얘기했던 경기 남부의 주요 거점 도시들.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아요, 거기. 민주당 당 지지율이 더 높고. 여기서 그 기초단체장을 내준 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이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오늘까지는 잠잠하지만 내일부터는 서로 책임 공방 거세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벌써 한쪽에서는 조국 때문에 접전 지역 다 망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뭐 정청래와 이 저 당 지도부 때문에 망했다. 막 아니 누굽니까? 저 김영남 공천하고 네. 이런 그 행동 때문에 망했다. 서로 막 거세게 책임 공방이 일어나는데 당 지도부가 뭐가 있어야죠. 책임지는 모습이.
1: 확실히 그 언론 시사 방송에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평택, 북갑 네 개인데 네 개에서는 1승 3패다 보니까 뭔가 전체에서는 이겼는데 약간 민주당이 뭔가 하여튼 찝찝한 느낌의 스코어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2: 아니 일단 이제 하루 이틀 좀 지나봐야죠. 저희도 이게 전반적인 성적은 좋은 거잖아요.
1: 아, 그쵸,
2: 그리고 영남에 네. 부산과 울산의 교두보도 마련했고 경남하고 대구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굉장히 높은 또 투표율을 기록했고 아니 이정현 광주시장 후보가 호남에서 얻은 득표율이 11%뿐이 안 됩니다. 그에 비하면 김부겸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얻은 득표는 상당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중도 확장 전략이라든지 실행력이라든지 높은 지지율이 그리고 24년 총선, 25년 대선에서 이긴 그 견제 심리를 뚫고 영남까지 진출하는 데는 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안방이라고 생각하는 수도권에서 지금 이 성적이 이렇게 나왔고 또 이렇게 뭐 작은 구멍이든 큰 구멍이든 뚫렸는데 인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저희는 프로 선수고 프로 선수가 뭐 아마추어 선수하고 싸웠는데 뭐 3회전 가가지고 KO든 TKO든 이긴 게 1회전에 왜 못 이겼냐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보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긴 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저희가 또 졌다고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네. 일단 오늘 처음이니까 이런 반응을 낸 것이고 향후에 지도부와 의원들이 뭔가 좀 이거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근데 이제 2018년에도 부산의 오거돈 시장이 그때 이겼는데 그때는 구청장도 엄청 이기고 시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했는데 이번에는 구청장 시의회는 다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앞서고 네. 울산도 그때 송철호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김사옥 의원이 됐지만 사실 박맹우 후보의 그 완주로 인한 보수 분열의 그걸 따다 보니까 확실히 그 게임 내용이 그리고 그때는 경남도 이겼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똑같이 16강을 갔는데 이렇게 얼떨결에 갔던 기분이랄까 그러니까 그때는 3승이나 2승 1무로 올라갔던 민주당 입장에서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1승 1무 1패나 1승 2패인데 올라간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6강 갔습니다. 네. 저는 그걸 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정원 혁신당 보십니까? 그 저기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이제 사퇴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합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밖에서 보는 게 오히려 김지호 대변인 좀 더 이제 안에서 너무 감정이 과몰입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3: 아니 저는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 뭐 늘상 말씀드린 게 그 선거운동 과정 보면서 저는 조국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꽤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희동 후보 지지율은 여론조사에서 계속 낮게 나오고 네. 그 어떤 사람도 위동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막판까지 아주 막판가기 네. 전까지는 뭐 그냥 네. 조국이나 김영남 중에서 하나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0: 근데 조국 후보는 이겨도 지고 저도 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면 당연히 뭐큰 타격을 입는 건데 이겨도 선거운동을 너무 지저분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 서로 상대방에 본인이 어떤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 법무장관 뭐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너무 너무 거칠게 하고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 그다음에 본인이 그러면 선거운동에 다른 모습을 보여줬느냐. 뭐 헌신하고 본인의 몸을 낮추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느냐. 그것도 전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니 그 선거운동 혹은 뭐 평택에 있어서 새로운 무슨 비전을 제시하다든가 뭐 심지어는 시인지 군인지도 헷갈리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조국 대표는 아주 잘못된 선거운동을 한것 같다.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타격을 많이 입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점점 그쪽에서는 물론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나 친문 그룹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1: 확장성에 좀 한계가 있다.
2: 그 조국 신당이 어려워졌죠. 그 조국 대표가 당선이 됐더라면 어쨌든 어려워도 이런저런 돌파구들이 열릴 수 있었는데 낙선한 데다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낙선을 했어요.
1: 3등.
2: 네, 네거티브도 네거티브지만 저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정당은 도대체 뭘 지향하는 정당이지?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으로 그 흡수되기 위한 플랫폼이었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캠페인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제3당의 후보가 1, 2당의 후보와 맞붙어서 그 선거를 돌파했던 그 전례는 많이 있어요.
1: 많죠.
2: 가깝게는 지난 총선에 이준석 의원도 있었고 그 전에 뭐 안철수 또 진보 정당의 의원들. 근데 그런 캠페인을 하는 후보는 처음 봤어요. 내가 더 일당의 후보다. 내가 더 일당의 정체성을 잘 구현할 후보다.
1: 친박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2: 그건 좀 경우에 다르죠.
1: 근데
2: 지역에서 돌파했던 적이 있나요, 친박연대가?
1: 네.
2: 아. 근데 그거는 이제
1: 무소속이었죠. 그때 무소속 연대였죠.
2: 네, 그렇죠. 무소속 연대였고
1: 공천학자
2: 그건 일당이 아니고 그 당대표인 박근혜와 당대표도 아니었지. 그 당의 그 잠재적 대권주자인 박근혜와 우리가 친화성이 있다 이런 거였지.
1: 그렇죠.
2: 근데 이분은 당대표예요, 심지어. 당명에 자기 이름까지 박은.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지니까 치명상이 된 거예요. 조국 대표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그당 전체에게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전당대회 치르기 위해서 권한대행 체제로 뭘 한다는데 조국 혁신당의 앞날이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럽고 조국 혁신당이 애초에 당을 만들 때부터 오늘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3당으로서 기존의 뭐 정의당이나 진보정당과는 다른 그런 경로를 걸으면서 뭔가 역할을 하는 이런 가능성을 상정했는데 뭐 3년은 너무 길고 뭐 쇄빙선 얘기하고 검찰개혁 중심의 그런 의제 설정.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충 끝났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의제가. 근데 이제는 거의 정리가 된 국면이다 보니까 그 정치적 가치나 효용성이 줄어들었고 선거까지 이렇게 치러놓으니까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을 냉정하게 보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0: 그렇죠.
2: 그러면은 흡수될 사람들 알아서 흡수될 거고 뭐 아니면 그냥 밖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사람들을 하지 조국 혁신당을 그렇게 예우를 갖춰가지고 합당의 파트너로 진지한 통합 논의를 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1: 없다.
2: 감정까지 상했고.
0: 여기서 딱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한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냥 야합이었잖아요. 서로가 짜고서 그래서 그냥 뭐 온갖 그 무슨
2: 원래
0: 보수.
2: 그렇게 하려고 한건 아니죠. 야바위를 양당이 하니까
0: 아니
2: 그렇게 된
0: 지금 결과를
2: 거죠.
0: 보세요. 이 결과는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독사과가 나오면 그게 무슨 잘한
1: 근데
0: 겁니까?
1: 그거는 또 이견이 있는 게 만약 그때 보수에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서 서로 안 만들었으면 민주당의 의석은 더 줄었을 거고 보수정당은 만드나 안 만드나 의석수가 같다는 계산이 또 나와서 그것도 계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정정했는데 18대 총선 당시 친박 무소속 연대는 12명의 그 지역구 당선자가 있었고요. 친박 연대도 6명의 지역구 당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2: 상당했네요.
1: 그리고 참 요거 하나 오늘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 중에서 다른 당과 연대 방법 관련해서 결선 투표제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단체장 결선 투표제는 그렇게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바뀌는 겁니까? 이번에 어떤 아니면 그냥 정청래 대표의 립 서비스입니까?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3: 글쎄 뭐 이번에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하도 치열하게 뭐 경쟁을 했고 또 많은 당원들이 그좀 마음의 상처를 받

0: 이런 분도 많거든요.
1: 네.
0: 조국 혁신당을 생각하면 그냥 분란뿐이 생각이 안 나요. 저희는 사실은 그 어떤 분란, 그다음에 분열 이랬을 때 항상 선거에 쫄딱 지고 정말 어렵게 당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경선을 해더라도 선당후사가 기본으로 그냥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 당이 이기는 방향으로 가지 이게 굉장히 정말 그 관행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사실은 이번 평택을에서는 뭐 우리 당 지도부를 향해서 뭐 트로이의 목마다 막 그 가진 언어폭력적 그런 발언들이 쏟아졌어요.
2: 그러니까
0: 뭐 예,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당한 지금 트라우마도 생겼고 아, 이제 그런 분열상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 문제를 이제 좀 연대해야 되는 정당하고 좀 어떻게 잘 풀어봐야겠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보궐선거에서 전부 다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게 정청래 당대표잖아요.
1: 네.
0: 그 지금 다 공천하시고 나서 네.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점이 있으니 이제 개선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민주당의 모든 출마자 당선된 분도 많고 뭐 그 명픽도 많습니다. 7명 청와대 출신 출마해서 우상호 수석 포함 5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2명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렇지만 제 관심사는 사실 요즘 제 SNS만 그런가요? 좌우를 넘나들고 김부겸 총리인 것 같은데 김부겸 총리는 이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고별 무대입니까? 아니면 이걸 위해서 한 번 더 마지막 꿈이 있는 겁니까?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3: 그런 기대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러나 본인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일단 이번에 모든 걸 쏟아붓는 선거를 치렀는데 일단 지금 좀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모두 이렇게까지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후보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구에서 김부겸 네. 후보로 심지어 뭐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거기 가서 지지 선언을 했고, 아니 국민의힘에 지금 당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조용히 대구는 차라리 김부겸이 되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낫다. 한번 회초리 세게 맞아야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의미 있는 선거를 치렀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1: 네.
3: 그리고 아니 이유야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래 대구가 좀 그렇게 힘든 곳이기도 하고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선 거기도 하고 그 전에 조작기소 특검법이나 스타벅스나 이런 여당의 무리수가 김부겸 그 후보의 발목을 잡은 것도 있고 마지막에 김부겸 후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되면 민주당을 견제할 거고 공소시효 특검법 같은 거 막겠다. 저는 정말 힘들게 꺼낸 얘기라고 봅니다.
1: 네.
3: 근데 그게 아니면 이게 선거가 안 되는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까지
1: 네.
3: 꺼냈다고 봐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SNS나 이런 그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노사모 만들어질 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김부겸 그 후보의 다음 정치로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마감하게 될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마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한국 정치의 다른 장르를 김부겸 후보가 나서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1: 생각. 지금 당대표를 하기도 그렇고 다시 총리를 하기도 그렇고 뭔가 조금.
3: 아니, 그거야 뭐 이제.
1: 노트가 있다.
3: 상상력의 영역이니까
1: 네.
3: 생각해보면 여러 가능성이 있겠죠.
1: 뭐가 공간이 있을까요?
0: 아이, 무슨 그런 걱정을 다 하세요. 정부 여당인데
1: 아.
0: 저희가 얼마든지 룸을 만들 수가 있고 저희 당의 아주 소중한 자산으로 이미 증명이 됐고 그리고 그러한 입장을 굉장히 당내에서 비난받을 때조차도 초질간 유지를 하셨거든요.
1: 네.
0: 그게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당심을 모아서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1: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네, 하여튼 같이 주목해보도록 하고요.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한정적이어서. 네, 어쨌든 오늘 세 분과의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평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8: 성원 에드피아.
2: 카멜로 장.

0: 이번 선거에서 재밌는 기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안동의 이재갑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10선 기초의원을 달성했고요.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최초로 기초의원이 목포에서 됐습니다. 또 안동의 녹색당이 창당 12년 만에 첫 선출직 의원을 기초의원을 배출한 것들인데요.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네요. 1,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다시 6시 1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4: FM.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에도 중부지방과 호남권은 5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서울요금소 5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조남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구간 막히고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 구간도 정체입니다.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밀릴 시간이라서 여유 시간 넉넉히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하남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강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도 정체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혼잡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상계교 구간 정체고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마장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출구까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에서 홍제 구간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인데요. 뒤로 차간간격 매우 좁아져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건 매우 큰 유감이라며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밝히고 책임질 게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국민주권정부의 2년차 임기가 시작됐다며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또 정치권을 향해선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른 당과의 연대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리의 기세를 모아주신 진보당 당원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께서 결선 투표제 등을 도입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해주셨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좋은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합당 형식이 적절할지 결선 투표제 등 제도적 방안이 적절한지 고민하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아쉬운 결과라면서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며 오만하고 무도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 삶과 나라를 지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전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 대학교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출국 금지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탄 교수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 금지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면서도 그보다 경찰의 소환 조사 등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탄 교수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내일 오후 5시 20분쯤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합니다. 엔비디아 코리아 측은 젠슨 황 CEO가 현재 타이완에서 GTC 타이베이 2026등 현지 일정을 계속 소화하고 있어 한국 입국 일정을 예정보다 하루 미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6도, 습도는 77%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 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 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교통안전 1분 터.
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6월 4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 4부는요, 인터뷰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도 오산의 차지호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민주당 이광재 당선자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많이 새로운 그 풍경이 AI다. 그래서 AI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해박한 넘버2가 될 수도 있는데 여전히 넘버1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차지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넘버1 차지호입니다.
3: 네. 하정 후보가 들어왔으면 넘버2가 될 수도 있었는데.
4: 뭐 모르겠습니다.
3: 그래요? 이런 결과를 제가 분명히 하정수석 옛날에 왔을 때 출마 여부에 대해서 AI한테 물어봤냐라고 해서 뭐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다 해서 패배는 그 AI가 안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4: 아니요. AI한테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데
3: 질문을
4: 승률과 전략 이런 걸 던져요. 생각보다 똑똑한데
3: 생각보다 하정수석은 AI를 잘 못 다룬다. 아니면 AI에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또 선거 이제 어렵게 되셨는데 제가 뭐 농담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4: 근데 실제 하정우 수석이 가진 가장 큰 주제가 인공지능인데 네. 인공지능이라 만드는 변화가 아직은 그 시민들께 체감되지 않는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AI라는 큰 변화가 결국 다음 5년에서 15년 사이에 우리가 지금 모든 환경을 바꿔나갈 거이긴 하지만 네. 아직 인공지능 변화는 지금 초기거든요.
3: 그렇죠.
4: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더 어떤 정치적인 질문보다 인공지능이 중요하고 하수석이 나갔을 때 그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대변해서 나갔으면 저는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느낀 거는 아직까지도 인공지능이 시민들에게 닿는 몸에 닿는 큰 삶의 질문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근데 공약은 뭐 시민단체들 보면 네.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60몇 군데에서 네. AI 데이터 센터 만든다 이런 공약이 쭉 다 있고
4: 그렇죠.
3: 사실 AI가 실생활에 들어온다고 하면 뭐 데이터 센터 들어오냐 아니면 무슨 센터 들어오냐 이렇게 보지 네. 나머지는 더 깊은 다양한 어려운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4: 그렇죠.
3: 지방선거 공약으로는 좀 안 맞은 거니까.
4: 이번 지방선거 때 글로벌 AI 허브라고 저희가 디자인한 네. 이제 UN 9개 UN 기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유치한 시에서 냈었는데 네. 그 부분도 사실 시민들께 어떤 이해가 잘 전달되진 않는 것 같아요. 유엔
3: 네.
4: 기구들이 도대체 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지 왜 국제사회는 왜 한국을 조명하는지 잭슨 황은 왜 자꾸 한국을 찾아오는지 분명히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파고들을 먼저 느끼고 먼저 다가섰는데 거기서 가장 앞선 생태계를 가지고 있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정치적인 질문은 안 된 것 같아요.
3: 그러면 일단 그 요즘 그걸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가 블랙록 그게 또 꼭 좋은 회사냐 아닌 회사냐 해가지고는 또 평가가 아니겠지만 네네. 아주 돈이 많은 사모펀드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뭔가
4: 돈이 많죠. 네. 1경 9천조를 가지고
3: 그러니까요.
4: 있으니까.
3: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하면 네. 그런 데서 투자한다 그러면 왠지 이렇게 수탈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괜찮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니라
4: 네.
3: 요즘 의원님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글로벌 허브 AI 허브 유치 관련인데
4: 네네.
3: 허브 하면 뭔가 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 이게 그 얘기하는 세계 기구라는 게 ILO라든가 WHO
4: 네.
3: 세계 보건기구라든가 뭐 유니세프라든가 이런 여러 유명한 네. 우리가 그래도 알만한 국제 기구들이 AI와 관련된 허브를 만들고 그 조직이 센터가 한국으로 온다.
4: 네.
3: 이게 지금 확정이 완전히 된 건가요? 논의 단계인가요?
4: 아니요. 확정이 됐고 네. 예산들도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가고 있고요.
3: 네.
4: 내년에 바로 설립하는 것들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3: 그러면 그 글로벌 AI 허브 혹은 국제 그 세계 조직들의 그 AI 허브라 함은 뭐 하는 데인가요?
4: 아, 그 뭐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게 네.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냥 9개의 유엔 기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도 엄청 큰 일인데
3: 그렇죠.
4: 와닿지가 않잖아요.
3: 네.
4: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에 아직 AI가 체감되지 못한 질문인데 이건 아직 일이 안 벌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3: 네.
4: 근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예를 들어 다음 대선 때
3: 네.
4: 뭐가 가장 큰 이슈가 될까?
3: 네.
4: 문재인 정부 말년처럼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까? 저는 청년 실업 문제일 것 같아요.
3: 네.
4: AI로 인해서 인한 청년 실업은 이미 시작되고 있고 고학력부터 청년 실업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3: 네.
4: 그랬을 때 결국 AI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IMF 때 우리 세대들이 겪었던 실업보다 훨씬 더 높은 실업을 만들어 버린다.
3: 네.
4: 그리고 그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하면 이거보다 중요한 전치적 질문이 없잖아요. 근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AI가 그런 식의 실업을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미 징조가 IT 쪽은 시작이 됐고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가장 주요하게 할 일이 AI와 노동 문제지 않습니까? 네. AI가 우리가 실업을 줄이고 실업이 발생됐을 때 최선의 사회 안정망을 보장해 주는 게 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게 아직 그런 아주 극단적인 실업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3: 네, 그렇죠.
4: 일부 IT 업계에서는 네. 이미 실업들이 많이 발생해 네. 나가고 있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한국만 오냐 네. 아니면 전 세계 동시에 오냐.
3: 네.
4: 문제는 전 세계 동시에 온다는 게 문제고.
3: 네.
4: 그럼 그걸 어떤 유엔기구가 담당하냐.
3: 네.
4: 그럼 ILO가 담당을 하죠.
3: 국제노동기구가.
4: 국제노동기구에서 네. 전 세계 AI 전환으로 인한 전 세계 실업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경제와 노동 시스템을
3: 네.
4: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충격들에 대비하기 논의를 시작하는데 그 내부에는 이쪽이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3: 네.
4: 그래서 ILO에 있는 AI 기능들을 네. 이제 만들고 확대해서 하나의 단일한 캠퍼스에 넣는 게
3: 네.
4: 글로벌 AI 허브고

0: WHO에서는 AI에 기반한 의료 시스템, 그 UNEP 같은 경우, 환경기구 같은 경우는 기후와 환경 문제와 AI 문제를 같이 다루는, 그러니까 UN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AI 관련 이슈들에 대한 모든 정책적인 혹은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계와 집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각 기구 안에 있을 건데, 그거를 모아서 단일한 캠퍼스에, 한국에 있는 단일한 캠퍼스에 유치하는 게 글로벌 AI 허브입니다.
1: 그러니까 근데 ILO나 WHO나 헤드쿼터는 전부 스위스에 있는데
0: 네네네.
1: 그 자기들끼리 만나서 교류도 많이 해야 되는데 굳이 AI 허브,
0: 네.
1: AI 조직만 사우스 코리아에
0: 네.
1: 갖다 놓는 이유가 뭐예요?
0: 아, 그게
1: 나 차지오가 잘해서다.
0: 차지오가 잘해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국제 질서를 좀 읽어야 돼요. 국제 질서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 아시아권으로 넘어오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유엔은 지금 세 가지 위기가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는 재정적인
1: 그
0: 위기,
1: 트럼프 대통령이 돈안
0: 돈안
1: 주니까.
0: 주니까 극도의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1: 그렇죠.
0: 다른 정책 리더십의 위기가 있어요. 유럽과 미국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위기가 있는 게, AI나 이런 쪽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전문가가 내부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I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엔 전체 차원에서 큰 이니셔티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재원도 없고 정치적 동력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이 이들 유엔 기구들 끌고 이런 아젠다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 한국이라는 이 캠퍼스 안에서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설득이 된 거죠. 그럼 유엔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이라는 얘기를 했었으면 사실 고민들이 많았을 건데, 한국이 이제 이쪽 분야에서 완전히 떠오르는 국가니까 뭐 설득이 잘될수 있었던 거죠.
1: 잘 됐었다. 단순 아시아 헤드쿼터가 아니고
0: 아니요, 그
1: 글로벌
0: 국제 그
1: 헤드쿼터다.
0: 제네바에 있는 WHO, ILO의 AI 기능들을 한국에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 하버드도 AI 관련 과가 있고, 옥스퍼드도 하버드 AI 관련 과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스턴이나 옥스퍼드에 두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단일한 캠퍼스에 넣는 겁니다. 근데 여러 기구들이 가진 AI 기능들을 하나에 넣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설득적인 거는 이런 AI 전환들이 전 사회에서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의료만 따로 오고 환경만 따로 오고 금융만 따로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같이 오게 되는데, 그 같이 오는 것들이 유엔 기구들도 다 따로따로 놉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걸 하나의 캠퍼스에 넣어서 같이 조금 더 유기적인 이니셔티브를 구성해보자라고 얘기가 된게또 저희가 뭐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디자인을 했어요.
1: 근데 이제 뭐좀 너무 너무 가지로 가는 것 같긴 한데
0: 네네네.
1: 이제 60, 70년대 지금의 세계 국제 질서가 착근이 될 때는 한국은 뭐 전쟁 언제 날지 아는 그 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태국이나 필리핀에 그 아시아 헤드쿼터가 다 갔단 말입니다.
0: 방콕에 있죠.
1: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크니까 요즘 이제 이쪽으로 많이 오는 그 흐름을 타서 이제 하나 더 유치했다. 요렇게
0: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아니고 여기 지부가
1: 아,
0: 아닙니다.
1: 그러니까 지분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보다 옛날에 한국 같으면 아우 거기 전쟁 언제 날지 몰라가지고 안 돼. 이런 그것도 되게 많았을 텐데 좀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0: 그러니까
1: 부분들이 이제
0: 저는 뭐 제네바가 유럽의 중심이었고 세계 질서 중심이었고, 그게 뉴욕에 유엔 오피스들이 확대된 거는 미국이 세계 그 질서의 중심으로 사로잡힌 거고, 아시아에 생길 때입니다. 지금 아시아에 생길 때인데 중국에 만들 수가
1: 너무
0: 없어요.
1: 큰 데는 안 주죠.
0: 아니,
1: 원래 또.
0: 커서 그런 게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에는 만들 수는 없고, 그랬을 때 한국이라는 곳이 이런 부분의 국제적을 끌어가기 굉장히 좋은 곳이죠.
1: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젠슨 황또 온다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왜 오는 거냐. 또 뭐 이번엔 치킨이 아니고 삼겹살 먹는다고 뭐 난리가 났는데 이것까지 다 보도해야 되는 건지 많은 건지도 사실 전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 이거 뭐 주가 부양 뉴스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뭡니까? 이번엔 어떤 맥락으로 보면
0: 아니, 그
1: 됩니까?
0: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잭슨 황이나 뭐 구글 CEO나 이런 사람들 계속 한국으로 찾아올까를 생각을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잭슨 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이제 GPU 회사가 아니고 AI 인프라 회사, 전체 인프라를 담당하는 회사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에 기반이 되는 거는 전 세계 AI가 지금 에이전틱 AI라고 AI 에이전트의 시대로 전환된다는 걸 예측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에이전트가 뭐냐면, 예전에는 지금 우리 챗GPT 쓰거나 우리가 명령어를 일일이 지정해서 넣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에이전틱 AI가 있으면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이 진단을 해줘라고 각각 내는 게 아니고, 이 환자가 이렇게 아파서 왔는데 어떻게 치료까지 갈까라는 부분을 전체를 던지고, 의사 에이전트가, 인공지능 의사 에이전트가 이 모든 걸 도와주게 돼 있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한쪽으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들이 AI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만큼 AI 생태계는 커지고, AI 생태가 엄청 커지면 그걸 담당하는 인프라들도 훨씬 더 확충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 변화 안에서 한국이 이런 전체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주요한 생산국이자 아니면 전체 하나의 테스트 모델들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좀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냉소적인 분들은 네. 예를 들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네. 돈 번 건 청바지 파는 사람이라 네. 그 광부 도구 파는 사람이고 네. 지금 젠슨 황은 그 파는 사람이고 네. 사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그 인프라 뭐 받아서 칩 받아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네. 현재 지금 뭐 중국의 딥시크나 뭐 미국의 뭐 다양한 모델들에 비해서 한국에서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몰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 AI와 관련된 건 굉장히 다변적인 부분이 있지만 한국의 롤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유럽보다는 좀 낫고 미국 중국 다음이 우리야. 네. 근데 뭐라면 주가로 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 위에 있고 시가총액이 엄청 차이나는 3등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3등의 의미가 있는 점지 이런 식으로 저 같은 일반인은 약간 의문을 품고 되는데
0: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AI는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산업에서 3등은 오늘 지방선거 때 2등이나 3등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
1: 기초의원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기초의원은 네. 어쨌든 선거 3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디지털 산업 경쟁에서 3등을 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그럼 한국이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어떻게 우리가 산업을 유지할 거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윤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 AI 인프라의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네. 빠질 수 없는. 네. 우리도 칩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빠질 수 없는 인프라의 한 요소가 되면 네. 지구 전체 AI 시장이 커질 때 이 인프라 시장도 같이 커지고 그에 맞춰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 시장이 전체 커지는 만큼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이게 한 축이고 여기까지 해왔던 거. 네.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 결국 AI 시장에서 뭘로 돈을 벌 거냐. 네. 챗GPT랑 이거 대화하는 걸 이렇게 챗GPT가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가 돈을 벌 거냐고 하면 결국에 돈을 벌 것은 지식 서비스 산업. 네.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AI로 전환될 때 굉장히 막대한 시장이 형성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의료, 네. 의료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이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시장 규모가 상상을 넘어서요. 지금 선진국은 의료가 포화 시장이고 개발도상국의 의료시장은 사실 미충족 시장이잖아요. 네. 개발도상국의 미충족 의료시장만 2032년경에 1경을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나 다른 곳과 다르게 여기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국가도 이 시장에는 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수출입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네. 만약 한국이 AI와 의료 시스템을 결합해서 AI 전환을 이뤄낸다, 그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수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수출입이 되면 우리는 그 일경 시장의 10%만 잡아도 1년에 천조의 시장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그거는 산업의 앞으로의 후방 효과나 기대 네. 그런 거고 네. 젠슨황은 왜 오는 거냐고요.
0: 그러니까. 아, 젠슨황은. 네. 그러니까 젠슨황이 오는 거는 사실 한국에 있는 내수 시장을 보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한국에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주요 현대자동차 주요 파트너들이 네. 본인이 만든 생태계의 가장 큰 축이자 가장 큰 고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같은 생산자 이제 길드의 한 축이고 한편 우리의 가장 큰 소비자인데 젠슨황이 한국에 안 오면 이상한 거죠.
1: 옛날 같으면 핸드폰 했을 때 퀄컴 사장이 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
0: 아니 우리가 퀄컴인 거죠.
1: 아 그렇다.
0: 네, 핸드폰을 네. 거기서 만들어서 네. 큰 핸드폰을 하나의 인프라를 파는 데면 네. 우리가 퀄컴 같은 뭔가를 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핸드폰을 팔았을 때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이게 그 시장이기도 하고요.
1: 네. 아 근데 너무 주목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이분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매번 대서특필대만큼의 가치인가 제가 뭘 모르나 싶어서
0: 아니요 저도 대서특필대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젠슨황이 오는 한국에 오는데 젠슨황이라는 인물이 한국에 왜 와? 이런 느낌인데 네. 한국을 좀 크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엔기구가 9개가 왜 와? 한국에 젠슨황이 왜 와? 네. 그거는 한국을 우리가 좀 위축된 거나 좀 작게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커 보이는 건데 네. 상대적으로 한국이 가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경제 쪽에서도 그렇고.
1: 네, 알겠습니다. 그 젠슨황입니다. 잭슨황은 코미디언이고.
0: 아, 네. 네. 젠슨황.
1: AI 관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0: 발음이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1: 농담입니다. 네. 그 이번에 저기 뭐 새만금에다가 현대차랑 엔비디아 뭐 한다는데 실제로 그 되는 건가요?
0: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일단 뭐 젠슨황이 네. 와가지고 모종의 조치가 있겠죠.
1: 아, 뭐 여기저기 다 너무 이제 장밋빛 전망이 많으니까 네. 정말 삽뜨기 전까지는 하나 뭐 이런 고민이 아니요, 들어가지고
0: 저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젠슨 황이나 여기가 와서 한국이 뭘 만드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방선거는 이게 중요하죠.
1: 네.
0: 결국 중요한 거는 한국의 기업이나 네. 한국에 있는 액터들이 이런 전세 글로벌 액터들과 함께 연대체를 이루어가지고 전세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보통 이제 예를 들어 미디어 쪽 있는 분들은 네. OTT를 서너 개씩 구독하잖아요.
0: 네네네.
1: 우리 차 의원님은 AI 몇 개를 구독하십니까?
0: 아 저는 뭐 클로드랑 제미나이랑 챗GPT는 가장 좋은 버전을 썼어요.
1: 아 그렇군요.
0: 돈을
1: 아, 많이 쓰시네요.
0: 많이 써요. 저 카이스트에 있다가 저는 국회로 이직한 셈인데
1: 네.
0: 이직할 때 고민이 있었어요.
1: 네.
0: 거기는 그 수많은 석학들과 네. 같이 협업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국회는 고립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 개를 구독하니까 고립감이 전혀 없습니다.
1: 전혀 없다.
0: 그리고 아. 실제 나은 부분들도 많아요.
1: 그 세 개 그 AI 제일 비싼 버전은 어제 선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0: 어제 선거 결과를 그런 거는 좀 AI가 약하죠.
1: 아직
0: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AI가 예측한다기보다 AI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것도 유튜브로 송출되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는 방식이 전부 다 디지털화 돼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디지털 정보는 AI 알고리즘이 큐레이션을 해요.
1: 네, 그렇죠.
0: 어떤 정보가 누구한테 갈지. 네. 그리고 사람의 선거 행동은 정책의 신념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특정 정보에 노출돼 있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AI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정치 신념을 만들어주고 어떤 방식으로 투표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우리 거버넌스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통제나 모니터링이 안 돼요. 그리고
1: 그러면...
0: 이건 한국 밖에 있는 기업들이고.
1: 네, 그러면 양당 지도부가 그 AI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양쪽 다 곤란함을 처할 때 이런 얘기인가요?
0: 아이고 그렇진 않죠.
1: 어쨌든 여기까지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피디님이 자꾸 뭐라 해서 다음에 더 흥미로운 얘기 더 나누고 오늘 자리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의 차지호 의원이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5: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 돌봄.
7: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6: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9: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6: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0: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전화.
1: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10: 비가 와.

0: 빈틈 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네, 4년 만에 국회 원대 복귀 갈랐지만 지역구는 바뀌었죠. 4선 고지에 오른 이광재 당선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우선 네, 언제까지 당선자 신분이고 언제부터 의원이시죠?
2: 내일 오후 2시부터 아마.
1: 아, 내일 오후 2시부터. 네, 48시간? 아, 24시간 뭐 이렇게 기준이 있나 보죠?
2: 네.
1: 아, 알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근데 의외로 하나,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네. 추미애 후보가, 그러니까 추미애 경기도 지사 당선자가 2년 전 선거할 때도 아슬아슬한 차이였습니다만, 이번에도 생각보다 표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김성열 후보 표가 뭐 표차만큼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좀 박빙 승부여서 저는 약간 놀래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하남시장은 더구나 국민의힘이 또 승리를 하는
2: 이 자체가 네.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선거 자체가 어려운 데예요.
1: 네.
2: 어려운 데는 틀림없고 그리고 지난번 추미애 대표 때도 마찬가지였고
1: 네.
2: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마 국민들이 민주당의 그 원사이드하게 쏠리는 걸 좀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투표장으로 많이 또 몰리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아,
2: 전국적으로
1: 그렇습니까?
2: 보면. 네. 이번에는 큰 표차가 다 안 났잖아요. 그죠?
1: 네, 그렇죠.
2: 전국적으로.
1: 근데 또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경기도 의회 선거 하남에서는 네 개 다 민주당이 이겼더라고요.
2: 네, 네.
1: 그 차이는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2: 이게 저 보니까요.
1: 네.
2: 이게 그 국민들이 상당히 전략적 투표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부산도 보면은 전재수 의원은 시장을 만들어주고
1: 네.
2: 국회의원은 한동훈 무소속을 씻어주고
1: 네.
2: 구청장은 또 민주당을 해줬어요.
1: 네, 그렇죠.
2: 네,
1: 그러니까 그리고,
2: 또 그쵸. 서울시도 보면은 오세훈 시장을 시장을 해주는데
1: 네.
2: 또 구청장은 또 민주당이 많이 됐어요.
1: 그렇죠. 시의회도 민주당이 앞서고
2: 네,
1: 있고.
2: 네. 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나름대로 이 견제와 균형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 않는가 싶은데
1: 네.
2: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2: 국민들은 참 매서워요. 무섭고
1: 패권을 네. 경계하는 국민들의 네. 절묘한 선택이었다라는 총평인데 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12승 4패 시도지사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뭐 재보궐 국회의원 기준으로 하면 9승 5패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2: 어쨌든 4년 전에 지방선거에 비하면 뭐 압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2: 다 탈환을 했으니까.
1: 네.
2: 그런데 이제 특히 부산을 이겼다는 건 매우 값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1: 네.
2: 서울을 졌다는 건 또 아픈 측면이 있고
1: 네.
2: 또 한편으로 교훈으로 보면 울산은 단일화에 성공해서 이겼고
1: 네.
2: 평택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졌고
1: 네.
2: 이런 면에서 앞으로 저는 그 민주당이 중도개혁의 목소리를 분명히 가져가더라도
1: 네.
2: 진보의 운동장을 여지를 남겨두고 너무 임박해서 후보 단일화 얘기만 하지 말고 지인틀의 정책적 연대를 유지하면서 이 독일 같은 거 연정할 때 보면은 막 한 100페이지짜리 서류
1: 그쵸.
2: 정책
1: 엄청난 걸 하죠. 네.
2: 그런 걸 하듯이 좀 그래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고 진보도 진보의 영역이 있고 또 중도 정당은 중도 정당의 영역을 그런 것을 길게 보고 해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 네. 그 약간 내각제 국가에서 주로 있는 그런 문서들인데
2: 네.
1: 사실 그건 선거연합정당이 독일처럼 프랑스처럼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우리 제도에서는 깔끔하게 결선투표제 이 얘기는 뭐 수십 년 된 얘기지 않습니까? 87년 이후 논쟁인데 왜 민주당이 결선투표제는 그렇게
2: 저는 결선투표제 이거를 좀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1: 네.
2: 그런데 결선투표제를 해도
1: 네.
2: 진보당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1: 아 이번에 연재에서 졌죠? 네.
2: 예,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네.
2: 일정 부분에 우리가 그 진보당에게는 어느 정도를 우리 속에서는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좀 가지고
1: 네.
2: 그리고 정책적 연대를 국민들이 볼 때만 하더라도
1: 네.
2: 후보들끼리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이 두 개가 합치면은 어떤 정책적 변화가 온다 이런 게 예측 가능한 것들을 일종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저는 접근해 가는 게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좋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1: 듭니다. 네, 의원님 그 얘기는 좋은데요. 진보당만 얘기하셔서 조국혁신당은 이제 그러면 연대하기는 당분 연대도 당분간 어렵다.
2: 조국혁신당도 연대 대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1: 네네네.
2: 어쨌든 그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를 좀 분명히 냈지만은 조금 더 어쨌든 진보의 색채를 좀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부산, 평택, 부산 북갑 네 개 중에 하나밖에 못 이겼기 때문에
2: 네.
1: 정청래 대표가 좀 책임을 져야 되고 다음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런 문제 제기나 의견들이
2: 그건 있는데. 아니라고 봅니다.
1: 아, 그 정도는 아니다.
2: 네. 크게 보면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죠?
1: 네.
2: 다만 우리가 민주당에서 어디가 부족했고 어디가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 앞으로는 더 잘되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사물이 진화하는 과정에는 이 반성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1: 네.
2: 더 잘된 것을 그걸 확장시키면서
1: 그러면 정청래 책임론은 있었죠?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라는
2: 네,
1: 것이 이광재 의원님 네. 얘기고 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이겼습니다. 그죠? 우승을 했어요. MVP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MVP는 누굴까요, 의원님?
2: 글쎄요. 이번에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일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제일 큰 뜻이니까요.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 구단이신 이광재 의원님께서 잠깐 멈칫한 걸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가 아닌가라는
2: 네,
1: 생각이 좀 들고요.
2: 이게 성공은 어머니가 여럿이고
1: 네.
2: 실패는 고아라고 하잖아요.
1: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4선 이제 고지고 한데 뭐 네. 바로 들어가서 상임위원장을 하반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떤 원하시는 위원회가 있거나 역할이 있다.
2: 뭐 아직은 그건 당하고 상인해봐야 되겠는데 저는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적어도 이 질문 세 개의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1: 네.
2: 미중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력과 외교력과 군사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1: 네.
2: 두 번째로는 과연 이 한국의 경제성 잠재 성장률이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려서 경제를 도약시킬 건가.
1: 네.
2: 세 번째로는 아니 국가는 세계 10위 국가라는데 국민의 삶의 질이 34위인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질문제
1: 네.
2: 일자리
1: 네.
2: 보육 교육 노후 연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국가나 정책의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로 대전환해야 되는 고통에 응답하는 정치를 이제 만들어내지 않으면 진영 간의 이 싸움과 선거라는 게 국민들의 피로도만 높일 뿐이지 안 바뀌잖아요 삶이.
1: 네.
2: 저는 이 세 가지에 답해야 되는 과제가 한국 정치에 떨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1: 의원님이 30대 후반인가 국정관리기획실장 하셨잖아요.
2: 국정상황실장.
1: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입각을 할 때가 되시지 않았나 혹은 그런 바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2: 아닙니다.
1: 좀 드는데요. 네, 어쨌든 빨리 당에서 입장을 정해서 뭐 최고위원이 되시든 뭐가 됐든 활약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0: 네, 모두들 오늘 아침에 좀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이분은 깜짝 놀랐을까요? 네, 오세훈 선본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은 도봉의 김재섭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도봉과 나우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0: 네, 지금 그 이겼는데 개표가 끝나지 않은 여전히 상황인가요? 송파구? 어떻게 됐습니까?
1: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0: 네.
1: 사실 이제 송파구 그 제7투표선과 네. 그런데 거기가 한 1800표 정도 되나 봐요.
0: 네.
1: 실제로 그것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죠. 왜냐하면 네. 3만 표 이상 벌어져서 오세훈 후보가 이겼으니까.
0: 그렇죠. 네.
1: 하지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당선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0: 네.
1: 이것이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0: 네.
1: 법적으로는 네. 아직 오세훈 후보가 당선인 신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0: 그래서 지금 송파가 93.44% 개표율이라고 뜨고 전체 개표율이 99.54%라고 뜨네요.
1: 네.
0: 그래서 이분 지금 이 투표선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대치 중인
1: 제가 어제 네. 밤에 가봤어요. 거기를.
0: 네.
1: 밤 거의 한 자정 무렵에 갔었는데 가게 된 이유는 그 언론 보도를 보고 그 뭐 영상 현장 영상 같은 것들을 보니까 그 시민들이 굉장히 그 감정적 격앙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 막 경찰들도 슬쩍슬쩍 보이고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빨리 갔습니다.
0: 네.
1: 빨리 가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선관위 그 직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투표가 완료된 이 투표함은 무조건 개표장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것이 프로토콜이니까
0: 그렇죠.
1: 옮겨야 되는 거고
0: 네.
1: 바깥에 시민들은 항의를 하고 계시는 거고
0: 네.
1: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옮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0: 네.
1: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옮기려고 했던 거죠.
0: 네.
1: 근데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가 다시 생각하면 성난 시민들이 계신데 경찰이 와가지고 그걸 돕는다라고 하는 거는 시위대를 진압하고 이걸 강제 이송시키겠다는 것처럼 저한테 들려서
0: 네.
1: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그 무조건 시민 다친다.
0: 네.
1: 그러면은 최소한 중앙선관위나 아니면 서울선관위가 특정한 방침을 주셔가지고
0: 네.
1: 줘가지고 이 투표함에 대한 개표 뭐 중지를 선언한다든지
0: 네.
1: 일정 부분 뭐 지침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방치하면 사람들이랑 경찰이랑 사고 나면 당신들 책임질 거냐
0: 네.
1: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방치시켰던 거죠. 선관위는. 그러다가 경찰 기동대가 출동을 한 거고
0: 네.
1: 대치가 격화되고
0: 네.
1: 현장에 있는 실무진은 아무 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선관위는 손 놓고 있고 중앙선관위는 손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0: 네.
1: 잽싸게 이제 서울선관위로 이동을 해가지고
0: 네.
1: 답을 받으려고 이제 갔던 거죠.
0: 아,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근데
1: 아직까지 이제 대치 국면이고 그때 그래 서울선관위가 이거를 개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이제 했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표가 다 끝나버린 거죠.
0: 아.
1: 그러니까 수습을 하셔야죠. 근데 선관위가.
0: 근데 그분들도 이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약간 보수적 유권자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추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1: 시위하시는 분들 아무래도요.
0: 그럼 결과는 어쨌든 뭐 이렇다라면 좀 해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1: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납득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 말씀 중에는 이거는 승패와 관계 없이
0: 그렇죠,
1: 절차에
0: 뭐.
1: 관한 문제다 이거는.
0: 뭐 그렇긴 하죠.
1: 예. 네. 아니 여기서 설령 이긴다 한들
0: 네.
1: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할 거고 이겨도 이게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 선관위가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관위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선관위의 해명을 기다려 보기로 하고 그 선대위원장이셨잖아요. 오세훈
1: 예.
0: 캠프에 이겼습니다.
1: 예.
0: 예, 확신하고 계셨습니까? 왜냐하면 구청장 선거나 서울시 의회 선거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상대로 우세입니다. 결론으로 따지면.
1: 우세였죠.
0: 그러니까 서울시장만 이긴 거예요. 2010년이랑 비슷한 거죠. 그때도
1: 그렇죠.
0: 보수정당이 구청장과 시의회 선거 졌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승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1: 선대위원장이 열심히 했다.
0: 아, 그렇군요. 역시.
1: 네, 김재섭 선대위원장 열심히 했다. 이런 진단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0: 네.
1: 그다음에 뭐 무엇보다는
0: 선대위원장이 강하게 장동혁 대표를 모독에 마크를 잘해 가지고 이겼다.
1: 네, 몸싸움을 했다.
0: 네.
1: 이제 요건 농담이고.
0: 네.
1: 진짜는 결국에는 이제 서울 시장으로서의 깜, 서울 시장으로서의 격을 시민들께서 냉정하게 보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0: 네.
1: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원 후보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나아가서는 일잘러라고 포장되었던 것이 알고 보니 허상이더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원우 후보가 가진 거품들이 꾸준하게 빠지면서 과거에는 이제 정원우 후보의 뒤편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보였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속 사라지고 정원우 후보라고 하는 함량미달의 후보와 그래도 4선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둘이 이렇게 보이게 됐다는 거죠. 후보가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질이나 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럼 답은 너무 명확해지는 거죠.
0: 하여튼 이거 분석이 너무 복잡해서 왜냐하면 광역비례만 보면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뭐 기본소득당 뭐 요 정도 그 민주당의 우당 광역 비례 지지만 합쳐도 그거를 다 정원호 후보가 수렴을 못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게 이제 인물론 캠페인 요 문제냐 아니면 아까 김주호 대변인은 그 부동산 자산 형성하면서 조금 요 부분에서만 좀 민감하게 뭐랄까 교차 투표를 한 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설명이 다 달라가지고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뭐 마침 오세훈 후보가 이긴 데가 주로 이제 강남 3구, 용산, 한강벨트 뭐 양천 이런 정도들이 좀 눈에 띄어가지고 자산 격차와 관련된 좀 계급 투표였다 이렇게 또 사회학자들이 보실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 그러니까 선거의 그 성패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제적인 요인으로 보자면 부동산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시 이제 경제적인 요인을 떠나서 구도 인물 바람 뭐 이슈 이런 네. 이런 측면으로 보자면 당연히 인물론이고 그것이 뭐 꼭 배치되거나 같이 병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1: 부동산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걸 다시 인물론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11호 부동산 대책이 있은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6개월은 이제 8개월이 지났죠. 되돌아보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에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트리플 폭등을 다 했다는 게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
0: 네.
1: 그건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보 뭐 부동산 학자들조차 진단하는 내용이고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벽하게 실패한 건데 서울을 부동산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분이 누구한테 갈 거냐 예를 들면 민주당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고자 했던 정원우 후보냐 아니면 그래도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려고 했던 오세훈 후보냐 이건 또 인물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과연 초보 어떤 서울시장인 정원 후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이 되면 그 부동산 문제와 인물론이라는 것이 꼭 배치되는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장동혁 지도부 그렇게 선거에서 많은 활약을 못했다 이런 거는 뭐 중론인 것 같은데
1: 네.
0: 본인은 작년부터 서울 부산 다지면 난 물러난다. 서울을 이겼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사퇴론이랑은 지금 선을 그은 모습 인 것 같고 오늘 긴급 의총도 있었다고 하는데 의총에서 혹시 뭐 지도부 사퇴론 어쨌든 몇몇 쟁점 지역에서 예를 들면 유이동 의원이라든가 이게 뭐 이겼지만 경남도 박완수 지사가 이겼고 대구도 어쨌든 수성을 해냈지만 어쨌든 스코어 자체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법한데 김재섭 의원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1: 서울 부산을 지키는 것이 이번 뭐 지선의 바로미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침 서울 시켜줬다는 이유로 장동욱 대표가 내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이번 아마 광역단체장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장동욱 후보와 거리두기를 많이 했던 후보일 겁니다.
0: 네.
1: 애초에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오세훈 후보가 후보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불발이 됐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 불발이 된 과정이 왜 그랬냐면 장동혁 대표에게 노선 변경해라. 윤핵은 안 된다. 이게 중도 확장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나 후보 등록 안 한다.
0: 네.
1: 라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실제로 뭐 우리 원내에서도 뭐 절연 선언도 하고 이런 네. 과정 속에서 오세훈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잖아요.
0: 네.
1: 누구보다도 반 장동혁 전선을 뚜렷하게 걸었던 분이 오세훈 후보인데
0: 네.
1: 새삼 서울이 이겼으니까 내공이요 하는 거는 저는 이치에 안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럼 물러나야 된다. 비대위 체제로 지금 가야 된다. 어쨌든 이 결과에 책임을 지고
1: 뭐 책임감을 느끼시고 본인 거취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0: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근데 현재까지는 오늘 긴급 의총도 안 들어오셨다는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은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재보궐에서는 의석이 늘었다. 국회 의석은 우리가
1: 아 그렇게 따지려면 우리가 부산 북갑을 또 볼 네. 수밖에 없는 거고
0: 아.
1: 한동훈 대표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0: 네.
1: 이거는 장동욱 대표한테는 치명적인 일이죠. 네, 근데 뭐 보궐 얘기를 하자면 조금 그거는 조금 궁색하다.
2: 궁색하다. 네. 공주부여 청양, 울산 남구 이겼는데 부족하다.
1: 궁색하다.
2: 궁색하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복당 뭐 초늠을 다툴 일까지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국민의힘 안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메뉴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 당연히 뭐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탈당을 한 건 아니잖아요.
2: 징계를 받아요.
1: 징계를 받으면서 이제 사실상 제명이 된 건데 그 제명 과정에서 뭐 이른바 그 게시판 논란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해결이 안 됐던 점들은 다들 뭐 당원분들께서 의문 남아 있지만 네. 당시에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늘 나왔던 게 이걸로 제명할 사안이냐, 이걸로 징계할 사안이냐, 선거 앞두고 왜 이러냐 이게 중론이었습니다 의원들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결정을 하고 제명 결정을 하면서 한참 동안이나 당내에서 뭐 파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한동훈 대표 지지자분들은 여의도에서 이제 막 시위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억울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 복당이 불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런데 새로 당권을 노리시는 분들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조기 사퇴하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좀 미루려고 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복당을.
1: 뭐 글쎄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력이 있으실까요?
2: 알겠습니까? 네. 네. 뭐 이번에 그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뭐 보수의 핵심 미래주자로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해낸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뭐 일부 분들은 뭐 유희동 의원이나 몇 군데 이제 지지 유세 덕에서 유승민 의원 이런 세 분 정도가 좀 뭐 여전히 좀 뭐랄까 중추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보수 혁신과 재건에 이런데 또 그런 얘기들 하세요. 이 셋 화합이 잘 안 된다. 뭔가 고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좀 얘기들을 하시는데
1: 그렇죠. 캐릭터가 다 세신 분들이라
2: 그렇습니까?
1: 뭐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간판이 바뀌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극우 노선이랑은 거리가 있는 분들이고 중도 네. 확장 노선을 걸으려고 했던 노력하는 분들이니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간판이 바뀌고 노선이 바뀌는 거는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서울 선거만 하더라도 뭐 다른 어떤 지도부나 이런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 선대위원장을 제가 맡고 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중도 확장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뭐 그러면 좋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런 변화, 좀 더 네. 상식적인 보수의 틀을 갖췄을 때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신다.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이번 선거가 그걸 보여주지 않았냐.
1: 맞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진솔한 인터뷰였고 지금까지 도봉의 나은 스타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이거 어떻게 선거 복귀들 각자 하고 계세요. 논점이 너무 많아서 참 흥미로운 선거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5: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3: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이해시
1: 사랑의 자 대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2: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1: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5에서 60mm의 비가 오는데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내리는데 양은 5mm로 줄겠습니다. 퇴근길에 만난 비라서 교통이 더 혼잡해졌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하남 쪽 정체는 많이 줄었는데 아직 강남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반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위로는 마포와 용산에서 혼잡한데요.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쪽은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12대 4 판정승을 거뒀지만 최대 승부처 서울 탈환에 실패하며 마냥 웃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1: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구를 지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내석에 그친 초라한 성적표에 씁쓸한 표정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석권한 집권여당은 일단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선거 초반 15대1 압승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12곳을 내줬던 4년 전 참패를 그대로 돌려줬다는 통쾌함이 엿보였습니다.
3: 우리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22년도는 5대12였습니다. 이제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2: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 이은 3연승. 하지만 기쁨은 차은하였습니다. 개표 막바지 대역전극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내줬기 때문인데 이기고도 졌다는 자조가 뒤따랐습니다.
4: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2: 반대로 딱 내석 초라한 성적표지만

0: 서울 사수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민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엄중한 주문도 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 정말 현명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국민들께서 정말 묘하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0: 장동혁 대표는 오만무도한 정권에 맞서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고 한 줄 더 떴는데 입장문만 냈을 뿐 모습은 감췄습니다. 공교롭게도 TK 밖에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킨 서울시장과 경남지사 당선인 모두 장 대표와 투샷 없이 거리를 뒀던 인물입니다. 거대 양당이 애써 쓰는 숨 짓는 동안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만과 관성을 걷어내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뛰겠다고 반성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후보들을 뒷받침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큰 승리로 규정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등 사실상 당권 투쟁의 선망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5: 선거 전 구체적인 승리 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민주당은 12대 4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이를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6: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5: 하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은 물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등 주요 격전지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지도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전체적인 승리라는 주장은 오판이자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패배라는 지적이 나왔고 마지막까지 내란 심판을 외쳤던 지도부의 선거 전략이 중도 보수층에 소구력이 없었단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 삼는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구도를 만든 게 패착이었단 분석입니다. 나아가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자기 정치의 무대로 활용했단 비판도 나왔는데 선거 결과를 발판 삼아 연임을 노리던 정 대표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뉴 이재명을 대표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위해 사퇴 시점을 고심하는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 이제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정청래 책임론을 꺼내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7: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2: 종합평가를 받겠지요. 송영길 인천 연수갑 당선인입니다.
5: 전국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42% 득표율은 민주당을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며 8월 전당대회가 그 첫 번째 무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텃밭인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가 50%를 겨우 넘긴 것도 사실상 패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선거 성적표가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 진영의 주도권 싸움도 한층 복잡하게 바꿔놨습니다.
4: 합리적 보수 재건을 외쳐왔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당선인이 생환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실현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사상 첫 오선 서울시장의 역사를 쓴 오세훈 당선인. 드라마 같은 막판 역전승으로 보수 진영 차기 리더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9: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런 보수 회생의
2: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입니다.
9: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 부여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8: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만 치러지는 선거. 명심을 등에 업은 정원호 후보에 맞서 오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장동혁 이선 후퇴를 외치며 절연을 머뭇거리는 당과 철저히 거리를 뒀고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 함께하며 개혁보수 이미지를 앞세웠습니다. 제명의 치욕을 딛고 무소속 승리의 신화를 쓴 한동훈 당선인 역시 선거운동 내내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을 외쳤습니다.
10: 있는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품격이
2: 당선인입니다.
10: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8: 연고도 없는 부산, 그것도 민주당 지역구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한 당선인에 대한 복당 요구가 또 한 번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장 대표로선 적잖은 부담에 직면한 셈인데 특히 본인과 손잡은 박형준 부산시장, 박민식 부산북갑 후보가 모두 낙선한 건 뼈아픈 지점입니다. 당장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당 잘못에 후보들이 안 할 곳에

0: 등을 했다. 다음을 위한 환골탈태는 필수라는 등 장동혁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도 불참하며 종일 두문불출했고 대신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함께 새 길을 찾겠다는 서면 입장문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권파도 정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곳, 재보궐 4석을 이겼다며 퇴진은 어불성설이라고 엄호했습니다.
1: 당장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계파 갈등 불씨 속에 지방선거 이후 당내 세력구도 변화를 읽어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로 낙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SNS에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 동지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며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로 범민주진영 내부 논쟁과 균열이 예상되지만 혁신당이 12석을 가진 진보개혁 원내 3당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김민석 총리가 이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2: 차기 총리 후보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김민석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르면 8월로 예정된 만큼 당대표 출마 준비 기간을 고려해 총리직을 내려놓는 겁니다. 당장 김 총리 뒤를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 2년차 내각을 통할할 후보군으로 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친 이재명계의 좌장이자 이 대통령이 하루 전 직접 SNS 개설을 홍보하기도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역할을 인정받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한 장관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지휘하며 신임을 얻었는데 차기 총리로 지명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후임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놓고 이 대통령이 고심 중인 걸로 안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내각 개편의 방향이나 시점을 재검토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 만큼 차기 총리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당선 선언 직후 서울시장 업무에 복귀한 오세훈 당선인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GTX 삼성역 철근 누락을 꼽았습니다.
2: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면서 단숨에 대선 가도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막판 대역전극에 성공한 오세훈 당선인. 캠프에서 당선 선언 뒤 곧바로 서울시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현업으로 복귀한 만큼 밀렸던 일처리에 방점을 뒀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6: 원래 계획했던 대로
7: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입니다.
6: 가능할지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일은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 오 시장은 철근이 누락된 곳에 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면 예정대로 개통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몸을 바쳐 일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6: 다시 한번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분골쇄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사상 첫 서울시장 5선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오 당선인이 지나온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필패라며 후보 등록 카드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하는 승부수를 띄웠고 결국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대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오세훈 당선인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단숨에 대선 유력 주자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3: 이렇게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이 역전승을 거뒀지만 구청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판정승을 챙겼습니다.
2: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민주당이 17곳에서 이겼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0: 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모인 민주당 25개 구청장 후보들. 정중앙의 주인공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막판 고배를 마셨지만 이 가운데 무려 17명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서울구청장 지도는 국민의힘이 17곳을 가져가며 빨갛게 물들었지만 이번엔 정반대로 민주당이 17곳에서 승리하며 악몽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민주당은 성북과 중랑, 강북, 노원, 은평 등 기존 강세 지역에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2023년과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강서 구로구청장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3선 정원호 구청장이 떠난 성동구에선 부구청장을 지냈던 유보화 민주당 후보가 이겼고 무려 세 번째로 맞붙은 마포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 유동균 후보가 박강수 현 구청장을 누르고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1: 우리 마포가 발전하려면 예산과 돈이 필요한데 예산 편성은 이재명 민주당 정부에서 하고 법통과는 민주당이 합니다.
0: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4년 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그랬듯 이번에는 민주당이 여당 프리미엄을 톡톡히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통 텃밭인 강남 3구, 강동구와 함께 이른바 한강벨트 자치구 3곳을 방어했습니다. 야당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한강벨트를 끼고 있는 양천, 광진, 강동과 용산을 지켰는데 집값과 정비사업 규제가 민감한 한강변 유권자들이 야당 손을 들어준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2: 서울 시내에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 본인 지역에 있는 것 몇 개 되지도 않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면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없죠?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17개 구를 차지한 민주당 구청장들과 얼마나 원만하게 협력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9곳, 국민의힘이 12곳을 차지했습니다.
4: 네, 개표 초반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와는 달리 중후반 국민의힘이 무섭게 추격을 하면서 균형을 맞췄는데 도지사 선거와는 또 다른 표심이 표출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5: 개표 초반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전역을 파랗게 물들이며 싹쓸이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판세가 요동쳤습니다. 국민의힘이 동북부 지역과 서남부 일부를 잇따라 탈환하며 반격에 나선 겁니다. 최종 성적표는 민주당 19곳, 국민의힘 12곳. 민주당은 서남부 핵심 거점을 지켜냈습니다. 수원의 이재준, 화성의 정병근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고 부천, 광명, 안양, 안성 현직 시장들도 나란히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북부에서도 김포, 고양, 파주, 남양주, 의정부, 양주를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을 앞세워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포천과 연천 등 동북부 전선을 사수했고 최대 격전지였던 용인과 성남 안산 등 서남부 핵심 요충지까지 수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지역 선거에선 유권자들의 교차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도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28개 시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상당수 지역이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6: 본투표 당일까지 잇따라 투표 동려 메시지를 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다음 날 공개석상에서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7: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6: 지방정부 수장의 소속 정당이 어디든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청와대 내부에선 선거 결과를 놓고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여당의 판정승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유지하게 됐지만 이른바 명픽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패배 등 견제 심리도 확인됐고

0: 이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모두를 동반자로 지칭하며 국민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한 것 또한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1: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입니다.
0: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이 발생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겨냥해 이런 지시까지 직접 내렸습니다.
1: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0: 청와대는 다만 이 대통령의 언급은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 제재를 의미하는 게 아닌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2: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3: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부실한 선거관리를 비판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또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동권 기자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도 납득도 어려운 일이라며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며 책임자 거취도 언급했습니다.
5: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6: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5: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4: 국민의힘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넘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투표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과 투개표 동시 실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3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7: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이런 것이
6: 송환석 국민의힘
7: 원내대표입니다.
4: 거대 양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정의당 등도 잇따라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면서도 선거 연기나 재선거의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실책으로 유권자에게 큰 염려를 끼치게 됐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며 개표를 중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오는 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 또한 헌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서울 잠실에 있는 투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는 이례적인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수백 명을 현장으로 불러 모았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 평소라면 한산했을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앞이 인파 수백 명으로 가득합니다. 개표 중단과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투표한 반출이 막혔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를 못한 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선관위는 이 사태가 14곳 투표소에서 벌어졌다고 밝혔는데 상당수가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정 성향 유권자의 투표를

0: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1: 수용지를 배정된 인원만큼 갖춰놓지 않았으면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0: 지난 2022년 인천에서도 8시간 동안 투표함 이송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이 발단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이 불신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SNS나 라이브 방송 등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집단 행동이 빠르게 이어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과거 같으면 특정 지역 투표소 혼란으로 끝났을 일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진 겁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각종 음모론을 키우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제일 걱정스러운 게
3: 최창렬 영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2: 여전히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라 하더라도. 예. 이 사람들이 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0: 이번 일은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선거 관리 실패가 얼마나 빠르게 의심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간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해 265명을 검찰에 구속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범죄 유형은 가짜뉴스 유포가 32.5%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가짜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단속 규모는 51명, 32건이었습니다. 흑색 선전과 함께 3대 선거범죄로 분류되는 금품 수수가 25%로 뒤를 이었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3.9%를 차지했습니다.
5: 가는 곳마다 화제가 되는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내일 오후 방한합니다. 황 CEO는 재계 총수들과의 삼겹살 만찬 회동을 시작으로 개별 기업들과의 면담, 잠실 야구장 시구까지 광폭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6: 시가총액 세계 1위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황 CEO가 내일 오후 5시쯤 한국을 찾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 일정 등으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CEO 서밋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뒤 반년여 만입니다. 당시 황 CEO는 인공지능 칩 26만 장 공급 등 선물 보따리와 함께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한 첫 일정은 서울 시내 삼겹살집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하고 깐부 회동의 일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의 대부가 야구공을 던지는 장면도 이번 방한 기간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잠실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두산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야구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 연도를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의 창립 연도 1896년을 뜻하는 등번호 96번을 달고 시타자로 나섭니다. 두산과의 피지컬 AI 협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인에게 더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AI 기술에 놀라움을 표했던 황 CEO는 주요 기업들과의 만남도 이어갑니다. 7일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 개별 면담을 비롯해 크래프톤 등 게임업계와 협력 기반을 다지고 8일에는 국가대표 AI 후보인 업스테이지를 포함한 국내 우수 로봇 AI 스타트업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옥을 찾아 개별 만남도 이어갑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 CEO가 직접 요청했던 한국 학생들과의 소통의 자리로 서울대 AI 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 방문 일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5: 중동 긴장 고조와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세 등으로 1530원대로 출발한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54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잇따라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오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7: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로 출발했습니다. 153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한 것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0일 이후 17년 3개월 만입니다. 이후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3.3원 오른 1529.7원이었는데 두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이어진 야간 거래에서는 1540원.

0: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연일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의 조단위에 이르는 순매도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 그리고 미무역 대표부가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것 등이 요인으로 꼽힙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지나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말 환율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저희는 환율 쏠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환율 쏠림은 저희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0: 하지만 환율은 계속 1520원대 후반을 오가며 13거래일째 15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000선을 향해 시동을 걸던 코스피는 8600대로 밀려났습니다. 외국인이 6조 9,880억 원을 순매도하며 19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순매도액은 66조 8,050억 원에 이릅니다. 기간으로는 6년여 만에 최장 기록이며 순매도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2: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 노조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오늘 오후 3시 기준 58,270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의 절반인 64,44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은 임금 교섭 과정에서 한때 7만 6천 명을 넘었지만 지난달 협상 타결 이후 이탈이 이어지며 약 1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후속 조치로 내일까지 전국 모든 사업장의 생산 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9개 사업장의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 사업장을 포함해 충북 보은과 전남 여수, 경남 창원 사업장, 대전과 경기 성남 판교, 충남 아산에 있는 연구개발 캠퍼스가 모두 멈추게 됩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신천지의 집단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 총회장의 혐의를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3: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정교 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합수본이 출범한 지 5달 만에 신천지 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낸 겁니다. 흰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이 총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4: 교인들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키셨습니까?
5: 국민의힘에 혐한 청탁한 적 있으십니까?
3: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단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던 겁니다. 앞서 합수부는 문제를 제기했던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 신천지 지도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힘 가입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 명 넘는 신도들이 실제 국민의힘에 가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합수부는 이 과정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에 따른 집단적 움직임이라고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고발 1년여 만에 불기소 처분된 이 총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등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로 마무리한 합수본이 남은 신천지 의혹의 전모를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서울 강남경찰서가 배우 김수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를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연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과 교제했고 김세론이 숨진 원인이 김수연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방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사업자인 티빙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부에 따르면 티빙은 지난 2일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한 뒤 다음날 새벽 유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유출된 항목은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은 물론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일부 항목은 암호화돼서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무스타바 하메네이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하메네이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나고 싶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다며 일이 어떻게 풀려가느냐에 따라 어느 시점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을 두고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3일 연방 상하원 청문회에 잇따라 출석해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처리가 종전협상의 핵심이라면서 교환한 문서에서 그 문제가 분명히 다뤄지고 있다고 밝힌 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도 그들의 지휘체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불과 두 달 전 합의처럼 언제든 다시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타결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였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은 여전히 레바논이라는 뇌관에 걸려서 멈춰서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7: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국경 밖으로 철수시키는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합의가 불과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됐듯 이번 합의 역시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회의론이 무성합니다. 레바논이 세계 외교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견제할 핵심 방패입니다. 방패가 무너지면 최악의 안보 공백을 맞게 되는 만큼 이란은 레바논 휴전을 종전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압박해왔습니다.
8: 레바논에서의 휴전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어떠한 휴전 합의나 최종 합의에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7: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협정을 맺기 전에 헤즈볼라의 위협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전략입니다.
8: 남부 레바논에서 지상 작전을 강화해 헤즈볼라 거점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7: 사이에 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로에 왔습니다. 이란과의 빅딜로 외교적 치적을 세워야 하는 마당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재를 뿌리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8: 다만 화가 난 건 아닙니다. 다만 레바논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게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비 이제 진짜 그만둬야 해 라고 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이번 휴전 성명에는 이란을 겨냥해 레바논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레바논을 분리해 본 협상을 서두르겠다는 트럼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방패를 지키려는 이란과 이를 부수려는 이스라엘, 판이 깨질까 압박을 가하는 미국. 전격적인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위태로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6: 폭발적인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수요 고민을 해결할 구원투수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로 건설 허가를 받은 4세대 원전 SMR은 한국의 자본, 기술력과 손잡고 오는 2030년 실증 원전 완공을 목표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 SMR 건설 현장에 이승용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9: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의 소도시 캐머러.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차로 2시간 거리로 첨단 4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이 한창 건설 중입니다. 물을 냉각재로 쓰는 기존 경수로형 원전과 달리 880도에도 끓지 않는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활용해 안전성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특히 비상시 전원이 끊겨도 자연 냉각이 가능하고 열을 저장했다가 발전에 활용할 수 있어 전력 수요에 맞춰 출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SMR은 주요 설비와 구조물을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설치할 수 있어

0: 공사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부지가 작은 게 강점.
1: 옥외 변조소와 냉각 탑을 포함해 모든 게 24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300메가와트급 발전소치고는 정말 작은 규모입니다.
0: 빌 게이츠가 설립한 에너지 기업 테라파워는 SMR 중 미국 최초로 건설을 승인받았고 메타와 계약을 체결하며 상업화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테라파워엔 SK그룹이 2대 주주로 참여했고 한수원도 지분을 투자해 한미 간 원전 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결합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SK그룹과 HD 현대, 한수원 같은 한국 협력사들의 도움이 첫 SMR 건설에 필요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SMR을 지을 겁니다. 미국 테라파워 최고 경영자입니다.
0: In the future. 캐머러에 건설 중인 소듐 냉각 고속로 기술 기반 SMR에 아시아 독점 판권을 확보한 SK그룹은 베트남 등에 SMR 추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와이오밍 SMR은 오는 2030년 실증원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8: 닥터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6: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7: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8: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요즘 주변에 보면 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는 연예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비단 연예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일반인들 사이에도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런 말 종종 오가곤 하죠.
10: 아이고 윤정 대리, 같은 회사 다니면서도 얼굴 보기 힘드네.

0: 아, 네. 잘 지내셨어요?
1: 어? 그런데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무슨 일 있나?
0: 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비만 치료제 처방 받았어요.
1: 아, 그 위고비인가 뭔가 하는 그거?
2: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만들어 체중 감량을 돕는 전문 의약품이죠. 원칙적으로는 비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의 진료와 판단을 거쳐 처방되는 약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약 처방을 받고 있죠.
1: 아니, 뚱뚱하지도 않고 원래도 날씬했는데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았다고?
0: 네, 요즘 워낙 인기고 웬만하면 다 처방받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물량이 없어서 문제라니까요.
1: 지나다니다 봤어. 위고비 성지 쉽고 싸게 처방. 이런 광고 붙어 있던데. 나도 한번 가볼까?
0: 제가 소개해드려요? 진료도 오래 안 걸리고 거의 바로 처방전 주던데요.
1: 그래?
2: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비만 치료제는 필요한 환자에게 분명 치료의 기회가 될수 있죠. 하지만 전문 의약품인 만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처방하고 어떤 설명을 듣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부실 진료에 처방전 없는 판매까지 더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게 불법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1: 그런데 그거 본인 스스로 주사 놓는 거라던데, 그 괜찮아?
0: 처음에만 그렇지 괜찮아요. 유튜브 보고 하면 돼요. 쉬워요.
1: 유튜브? 의사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0: 사람들 줄이 너무 길어서 그거 하나하나 다 못하고 병원에서도 영상 보고 하라던데요. 설명 잘된 유튜브 소개해드릴게요.
1: 아, 그래도 나는 조금.
2: 맞기만 해도 식욕이 사라져 살이 빠진다는 비만 치료제의 유혹 뿌리치기 쉽지 않죠. 하지만 법적 문제가 될 지점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비만 치료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2: 오늘은 이른바 비만 치료제, 살 빠지는 주사 이야기입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뭐 이제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볼 문제도 아닌 것 같은 게, 먼저 이 약들이 어떤 약이고 왜 단순한 다이어트 유행을 넘어 법적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3: 네, 이 비만 치료제들은 호르몬에 작용해서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늘리면서 대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약물들이 법적 쟁점으로 번지는 것은 식약처에서는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허점이 있어서 처방이 남발되고 있고 유통도 조금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에 급성 췌장염이나 장폐색, 심한 구토 증상, 저혈당 쇼크와 같은 부작용이 또그 외에도 극심한 근 손실 같은 골밀도 저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시력 손상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 실정입니다.
2: 이 특히 궁금한 게 주변에 보면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 굳이 살을 뺄 필요가 없어 보이는 분들까지 처방받았다라는 이야기 꽤 하시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네, 법률적으로는 특정한 BMI 지수 관련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그것도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처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그 미용 목적 환자들에게 처방을 좀 남발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없고 BMI 지수는 물론이고 뭐딱 봐도 날씬하다 할지라도 의사가 제 생각에는 처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처방해주면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이게 뭐 용법대로 사용한다고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이걸 개별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게 결국에는 법적 쟁점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위고비 성지예라고 해서 1분 진료 바로 처방 좀 드려요 라든지 위고비 투약 방법을 유튜브 보고 맞으면 된다 안내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식의 진료 괜찮은 겁니까?
3: 네, 그 위고비 성지라는 광고와 관련해서는 자칫 진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에 위고비는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영역이라서 진찰이 형식화되면 그런 처방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광고도 좀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으로 위법할 수 있고요. 일본 진료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진료의 존부 자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진찰의 필요성 등이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진료를 한다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으로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유튜브를 보고 맞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투약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에게 맡기는 것은 자칫 그 의료법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의사로서의 지도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서 실제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2: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이 처방을 해줬으니까 괜찮겠지, 주변에서도 다 잘하던데 안전하겠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고 나서 나 이런 부작용 생길 수 있다는 말 못 들었다, 알면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 처방 과정에서 의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네, 의료법 제24조는 그 현재 질환의 상태와 치료 방법,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을 설명하고 또 그 대안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환자의 질환의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의약품의 용도 관련 고혈압, 당뇨, 그런 동반 질환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계략적인 의약품의 작용 기제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으로서 그런 증상들, 구토나 위 대사장애 같은 또 중증 부작용으로 췌장염, 장폐색 등의 또 갑상선 수질암 위험이 있다는 등 그런 치명적인 내용도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2: 비만 치료제 부작용 관련해서 혹시 국내에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3: 국내에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이런 최근에 문제되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소송은 없고요. 다만 다른 비만 치료제로서 펜드메트라진이나 펜터민 등 식욕 억제제와 또 비만 치료 시술로서 위풍선 같은 시술 등에 대한 소송만 있는 상태입니다.
2: 비만 치료제를 맞은 뒤에 췌장염이라든지 뭐 신장 손상 같은 중대한 질환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근데 이게 정말 약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의사에게 또는 병원에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약을 만든 계약사에게 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3: 딱 그런 부분들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제조사나 의사 모두에게 혹은 각각 책임 소재를 추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사의 경우에는 광고나 홍보, 유통 과정에서 이러한 의약품의 그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였다는 입증을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고, 의사의 경우에는 그 처방 당시에 진료 당시에 설명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라는 것을 입증하여 면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설명 의무의 이행 정도에 따른 책임 제한도 그에 따라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사실 진짜 문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그 부작용의 증상별로 그런 쟁점과 난이도가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의료진 말고요, 비만 치료제로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 환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용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3: 투약 이후에는 그 남은 약을 지인에게 무단으로 준다거나 또 투약하면서 사용한 주사바늘을 무단으로 중고 거래를 한다든지 재사용한다는 등의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2: 앞서도 잠시 이야기 나왔지만 위고비 성지, 일본 진료, 뭐 기적의 감량, 최저가 빠른 구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경쟁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 광고나 병원 홍보 문구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3: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그 약사법 95조 1항 10호 또 68조 6항 1호에 따라 광고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광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비만 치료 관련해서 병원이나 의원이 위 약들을 사용한다는 홍보 문구.

0: 문구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그 병원의 홍보 문구는 사전 심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주로 법원은 광고 문구를 소비자가 보았을 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받는 그런 전체적인 또 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거나 또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현혹하는 표현을 규제하고 있고 또 타 의료기관과의 직접적인 비교 문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진료만으로도 뭐 처방을 한다는 식의 그런 문구도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저가 구매나 빠른 구매의 표현은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금지될 것이고 위고비의 성지라는 그런 문구의 광고는 형식적 진료가 연상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취지의 광고들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가 되고 객관적 사실을 거짓된 내용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해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1분 진료라는 표현도 그 마찬가지로 적절한 진료가 있었는지 자체가 문제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는 결국 진찰의 필요성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평가돼서 위법하다고 보일 수 있고 기적의 감량 이런 표현들은 조금 애매하지만 이것이 감량을 장담한다, 확정 짓는다라는 취지로 보여진다면 그것도 의료법에 위반되어서 과장 광고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어떤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약국보다 병원에서 사는 게 훨씬 싸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모양이던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역할이 나눠진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직접 판매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전문 의약품인 비만 치료제를 조제하는 것은 그 약사가 아닌 자의 조제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위고비 삭센다 같은 주사제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병원에서 이 주사제를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조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능한데 근데 대부분 이러한 것을 일회성으로 병원에서 주사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직접 놔줄 수는 있지만 다량의 그런 자기 주사제를 계속 주사를 놔주는 것은 병원에서도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회성만 놔주고 나머지 주사제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약을 직접 판매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에드 시런의 Bad Habit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수도권에서는 강하게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과 서울에서 소나기 내리고 있고요. 서울, 수원도 곳에 따라 빗줄기 강합니다. 밤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새벽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서 내릴 텐데 양은 5mm로 줄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18도, 대구와 광주 19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용산과 강남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40분 전에 발생했는데 아직 처리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한남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포대교부터 밀리고 가양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상계교 구간 정체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나들목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4: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개표 초중반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7%포인트 가까이 따돌리기도 했으나 후반부에 한 후보에게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지자체장 선거에선 민주당 1호 공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를 탈환했고 손아정 전 청와대 행정관은 초대 인천 영종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여당과 지방정부로 이동에 성공한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역할에 더욱 무게가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지론 기자입니다.
4: 본투표 당일까지 잇따라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다음 날 공개 석상에서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5: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4: 지방정부 수장의 소속 정당이 어디든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청와대 내부에선 선거 결과를 놓고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여당의 판정승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유지하게 됐지만

0: 이른바 명픽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패배 등 견제 심리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모두를 동반자로 지칭하며 국민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한 것 또한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1: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입니다.
0: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이 발생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겨냥해 이런 지시까지 직접 내렸습니다.
1: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0: 청와대는 다만 이 대통령의 언급은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 제재를 의미하는 게 아닌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2: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곳이 속출하면서 출구조사의 정확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네, 어젯밤 늦게 뉴스를 보고 잠들었던 분들, 아침에 네. 일어나셔서 뉴스를 보고 또 조간신문을 봤다가 보신 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요. 이게 드라마입니까? 영화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적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2010년에도 서울시장 선거가 뭐 새벽 4시, 5시야 돼야 그때는 0.6%, 그러니까 2만 6천여 표 차이로 한명숙 후보에게 내내 지던 오세훈 후보가 2010년입니다. 12년 전이죠. 16년 전이네요. 1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밤에 주무신 분들은 뭐 출구조사대로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고 상당히 놀라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우리 YTN 방송 보시면서 한 7시 30분쯤에 오세훈 후보가 이제 뭐 300표 또는 1000표 앞서기 시작했다. 정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제 지방선거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에서 12석,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했는데 이런 결과 누가 예상했을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3: 그렇죠. 근데 뭐 아주 예측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예측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 실제 투표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해서 좀 더 사실은 기법이 들어가야 돼요. 과학적인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출구조사는 우리가 여론조사가 의견조사라면 출구조사는 투표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투표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못하는 비율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23.51%가 역대 최고의 지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전투표한 사람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연령 정도 가지고서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중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가중치가 좀 과하게 적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전체 결과값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출구에서 투표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6월 3일 당일날 조사를 할 때 다 이 후보자에게 표시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 투표자 이 출구조사에도 무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응답 비율이 어떤 곳은 한 10%일 수도 있지만 어떤 곳은 한 40%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다 이 버리느냐? 버리지 않습니다. 이 다 판별 분석이나 또 추정 분석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이 출구조사의 통계 범위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럼 그게 상당히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워낙 이제 요즘에는 이 시시각각 이 투표소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경남 같은 경우에 어려웠던 이유는 경남은 워낙 지역도 넓은 데다가 뭐 밀양 또 함안 여기에 거제 양산 의령 진주 그러니까 어떤 곳에 투표소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경남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 투표소 이 샘플로서의 이 의미와

0: 또 이 기능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또이 출구조사가 고난도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들 이제 시청자분들, 우리 유권자분들은 기대하죠. 정확하기를. 그래서 6시 되면 딴딴딴 하고서 이제 이 출구조사를 기다렸다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기대치에 비하면 상당히 좀 이번에 이거 출구조사 맞는 거야? 출구조사 우리 믿어도 돼? 하는 좀 의구심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지금 실제 개표 결과와 출구조사의 그 승패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네 곳이 지금 다 하필이면 보수 후보가 이긴 곳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 쪽에 좀더 가중치를 둔 이유는 사전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중에 가장 높았는데 지금 사전 투표는 본 투표일에 출구조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럼 사전 투표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진보 쪽을 더 가중을 많이 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0: 그랬을 수
1: 걸까요?
0: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아주 이 기술적인 부분이고 또이 보안이 또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 사전 투표를 놓고서 약간의 사전 조사를 또 하기도 합니다. 뭐 전화조사 등을 통해서 이 사전 투표에 응했던 사람들이 어떤 투표 의향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제 적용되는 어떤 가중치라고 하는 것 또는 보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 이번 전반적인 어떤 선거의 구도는 민주당이 우세할 거야. 이러면 민주당 쪽에서 좀 강하게 또좀더 과하게 줄 수도 있는 거죠.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공개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그런 영향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유독 이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다 또는 경합 우세할 것이다고 하는 지역이, 나중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집계하고 보니까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겠죠.
2: 출구조사를 한 10만 8천 700명 정도, 그리고 이걸 좀 사전 투표를 반영하려고 전화 조사로 한 2만 8,500명 조사를 했는데도 이게 보정이 안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온 거잖아요.
0: 그렇죠. 이게 그만큼 이제 유권자들의 응답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얼마나 전체 결과를 모집단을 대표하느냐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그래야 됩니다. 통계적인 의미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체 이큰이국 가만 국 가마에 있는 그것을 어디를 떠더라도 국의 맛은 똑같아야 되죠. 휘휘휘 잘 지었다면. 그런데 실제로 워낙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이 표본을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서울과 같은 곳도 이것이 이 중구냐 또는 양천구냐, 서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진구냐 또는 강동구냐, 이번에 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이 있었던 잠실 이동의 제7투표소라든지 이러면 또 상황이 확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이또 실수를 통해서 이런 착오들을 통해서 또한 단계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지적을 받거든요. YTN에서 아, 출구조사 왜 이래? 그럼 또 연구에 들어갑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또 조사기관도 그렇고 방송협회에서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 이제 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사실 출구조사 또는 여론조사라는 거는 이렇게 표본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도 있을 수 있고 100% 정확할 수가 없는 건데 사실 개표 결과는 100%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확인 조사죠.
1: 네, 그렇죠. 확인 조사인데 어쨌든 여론을 읽어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투표 결과와 이렇게 여론 평소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기관에서 가중치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뭐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또 어려운 또 과학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사실은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또 예측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또 노력이 추가적으로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각또 조사기관마다 각 연구기관마다의 어떤 노하우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또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어찌 보면 또 여론을 또 호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또 한국 사회가 워낙 또 민감하잖아요. 정치 사회.

0: 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지적을 받고 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앵커께서 말씀드린 대로 겸허하게 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나 하나하나 경로를 따져보면서 사전투표, 그다음에 투표자를 확인하는 부분, 그다음에 각 투표소, 대표투표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설정을 했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하나씩 좀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가 정반대로 엇갈린 것, 대표적으로 서울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2: 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소감 듣고 이어보겠습니다.
3: 사실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는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3: 생각했던 것보다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걸 보면서 다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민심과 많이 괴리된 출구조사, 예측조사치를 보면서 속으로는 그럴 리가 없는데 싶으면서도 또 객관적인 수치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힘들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투표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새벽 한 5시경에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저희가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여론조사, 출구조사 결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유니온 오피니언스 대표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조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5: 네.
1: 출구조사를 보고서 많이 당황했었다, 마음이
5: 네.
1: 힘들었었다 이렇게 또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출구조사,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5.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JTBC 예측조사에는 심지어 10.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5: 네.
1: 그런데 지금 7시, 오늘 아침 7시 10분쯤에 개표율 93.8%를 기준으로 역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5: 네.
1: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예, 이제 경합 범위 내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제 뒤바뀐 사례여서 출구조사와 이제 예측조사 이 방식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되는 대표적인 이제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선거 어떠한 원인에서 이제 이렇게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표심에는 잡히지 않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자산선거, 자산투표가 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보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는 강남의 주요한 어떤 동들인데요. 투표율이 무려 70%를 상회하는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북 지역에서도 어떤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득표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강벨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한강벨트는 부동산 벨트의 이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시가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우려 관련해서 전월세가 부족하다는 이제 지적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 규제도 또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주거와 관련한 이슈에서 유권자들이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선거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이슈를 중점적으로 제기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에 어쨌든 많은 유권자들, 서울시의 유권자들이 반응함으로써 오세훈 후보가 막판 역전하는 그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뭐 막판에 계속해서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안전 이슈를
0: 그렇죠.
1: 계속 공격을 했었고, 지금 오세훈 당선인 측에서는 부동산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0: 네.
1: 이 전략이 유효했다고 보십니까?
0: 유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큰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출구조사가 정확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부분은 출구조사에서 이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응답자들이 실제로는 오세훈 후보라고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뭐 광진이다 또는 강동구다 이런 데를 골고루 분포하기가 쉽잖아요. 그 투표소를. 왜냐하면 모든 투표소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사실상의 모든 투표들을 섀도우 어널리시스 할수 있는 사실상 가상 분석을 할수 있는 것까지 도입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독.

0: 이번 선거에서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가 엇갈린 곳이 속출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진 이유와 그 안에 담긴 민심 등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6월 4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라샤 끼오피앙가,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부릅니다.

0: 6월 4일 목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더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라샤 끼오피앙가, 메조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불렀습니다.
0: 6월 4일이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1966년생, 오늘이 환갑입니다.
1: 이 바르톨리는 젊었을 때부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활동을 펼친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스타 성악가는 대부분 소프라노가 아니면 테너인데 이 메조 소프라노가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0: 그렇죠. 근데 비발디나 헨델 같은 바로코 작품에서는 소프라노나 테너가 아니라 메조 소프라노가 주인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스트라토라고 부르던 작품을 메조 소프라노가 부르는 거니까, 그리고 로시니 오페라에서는 소프라노가 아니라 메조 소프라노가 주인공이죠.
1: 그래서 오랫동안 바로크 오페라나 로시니 오페라가 생각만큼 많이 공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작품을 소화할 메조 소프라노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0: 바르톨리의 진가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비발디와 헨델의 여러 바로크 오페라와 로시니 오페라는 바르톨리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활발하게 공연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르톨리가 1999년에 발표한 비발디 앨범이라는 아리아집은 이런 바르톨리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비발디는 사계 같은 협주곡으로 유명한 기악곡 작곡가였는데, 사실은 그가 엄청난 오페라 작곡가였다는 사실을 바르톨리가 초인적인 기교로 증명해냈다고 합니다.
1: 네, 그뿐만 아니라 안토니오 살리에리, 글루크, 스테파니 등 도서관 먼지 속에 쌓여있던 작곡가들의 악보를 바르톨리가 직접 발굴해 세상에 내놨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학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을 했죠.
0: 비발디의 오페라 그리셀다 중에서 두 줄기 바람이 몰아치고,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0: 비발디 오페라 그리셀다 중에서 두 줄기 바람이 몰아치고 체실리의 바르톨리가 불렀습니다. 아, 대단하죠.
1: 예전에 카스트라토 테너가 왜 각광을 받았는지 바르톨리의 노래를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되게 화려하잖아요.
0: 그렇죠. 한숨에 하는 것만. 바르톨리는 바르코 작품 말고도 여러 오페라 무대에 섰죠.
1: 데뷔 초기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에 출연했습니다. 약간 거론 쪽이 좋죠. 로시니 그리고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정도를 제외하면 별로 공연되지 않았는데 바르톨리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별로 공연되지 않았던 로시니 작품이 하나둘씩 오페라에 올라가게 됐어요. 핸델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죠?
0: 아, 잘 어울리죠.
1: 네.
0: 로시니 오페라는 메조소프라노가 주인공인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더해 어려운 기교를 보여주는 노래가 많습니다. 주역을 맡을 가수를 찾기가 힘들다 보니 로시니 활동 당시에는 큰 인기를 누렸음에도 20세기 중반까지는 거의 공연되지 않았고요. 이런 분위기를 뒤집은 가수가 바로 바르톨리입니다.
1: 이왜 어려운지 저희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사실 목소리가 굵으면 음정을 빠르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죠.
0: 쉽지 않죠.
1: 왜냐하면 그만큼 더 통을 유지하니까.
0: 네.
1: 근데 바르톨리는 오히려 조금 그래서 그 발성적으로 조금 더그 후두의 질 조금 올리는 건가요? 약간 잡는 듯한 들어봤죠.
0: 들어봤죠.
1: 그렇게 잡는 게 음정에 빠르게 확실히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죠.
0: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제가 알기로 이 바로크 가수들은 그 스케일 연습을 따로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스케일을 잘 하려면
0: 네, 완전 따로 하더라고요.
1: 약간 목을 잡는 스킬이 있는 것
0: 열
1: 같아요.
0: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열었다가
0: 뭐
1: 그래서
0: 숨이
1: 베르디 가수랑
0: 네.
1: 이런 또 바로크 가수가
0: 좀
1: 나뉘는
0: 다른
1: 것
0: 맛이
1: 같아요.
0: 있죠.
1: 그래서 바르톨리는 완전 바로크 가수
0: 완전
1: 쪽이다.
0: 바르텔리는 뭐
1: 노래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로시니의 신데렐라 중에서 이막 아리아 슬픔을 안고 태어났어요.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부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70대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과 사남매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한 건 아닙니다.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리도 직접 했습니다. 아들 둘, 딸 둘 모두 장성했고 교장이 된 남편이 퇴직하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퇴직하자마자 남편이 치매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생전에 남편은 조상 묘가 있는 선산과 묘토를 두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대를 이어 조상을 돌볼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죠. 반면에 결혼하고 나서 왕래가 뜸했던 두 딸에게는 따로 재산을 주지 않았죠. 남편이 사망할 당시 남아있던 재산이라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나오는 퇴직생활급여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생전에 이 급여금의 수익권자를 아내인 저로 지정해줬고 저는 남편이 떠난 뒤 이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두 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뜸 저에게 찾아와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마지막 집이다라고 거절하자 딸들은 저와 두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저를 위해 지정해둔 퇴직생활급여금까지 상속재산이라며 나누자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일구고 치매에 걸린 남편을 홀로 간병해 왔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의 퇴직생활급여금이 정말 자식들과 나눠야 할 상속재산인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딸들이 아들들이 받은 선산에 불만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한다는데 뭐가 맞나요? 마지막 삶의 터전마저 자식들에게 뺏길 위기에 처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까 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40년 넘게 가족만 보고 이제 헌신하셨는데 또 오랫동안 그 남편 간병까지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파트까지 이제 내놔야 그러게요. 되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 생활비는 남편이 생전에 퇴직생활급여금 수급권자를 사연자분으로 지정해서 그 돈으로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면 나눠야 하잖아요. 이것도 예. 딸들과 나눠야 하나요?
2: 그 상속 재산 범위는 그 피상속인 즉 이제 사연자분 남편분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으로 한정을 하는 거고요.
1: 네.
2: 현재 지금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상속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1: 네.
2: 다만 그 남편분이 생전에 이제 교직 생활 하시면서 그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그 퇴직 생활 급여 같은 경우에는
1: 네.
2: 상속 재산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1: 네.
2: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함에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과 유사하게 어떤 고유 재산이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금과 같은
2: 예,
1: 거죠.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속 재산으로 나누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남편분에게 받은 특별 수익으로는 산정이 될 수 있고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퇴직 생활 급여 이거를 뭐 이제 자녀들이 나눠 달라고 했을 때 이걸 나눠서 같이 받는 건 아니다라고
2: 네네네.
1: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2: 네.
1: 근데 사연자분은 지금 이남 이녀 이제 두고 계시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생전에 둘 아들한테만 선산 넘겨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2: 그 아들들한테 증여한 부동산 중에 이제 일부 이제 묘토 이제 금양 임야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분묘를 이제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선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2: 이제 이런 선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일정 범위의 이런 묘토, 그러니까 뭐 조상 묘를 이제 둔 이제 땅 같은 경우는 상속 재산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2: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는 묘토라고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1: 네.
2: 뭐 망인의 소유의 뭐 이런 농지를 제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이제 주장하겠다면 뭐 사망 이전부터 이제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이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 제사의 비용에 충당해 왔음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1: 네.
2: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법원은 엄격하게 이런 묘토나 선산 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들들의 이제 특별 수익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 본인의 몫은 어떨까요? 지금 사연자분은 평생 재산 관리도 직접 했고요. 또 남편 치매 간병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보통 상속에서 기여분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기여분으로 이제 산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좀 더 늘리는 방향 이것도 가능할까요?
2: 그 기여분 제도는 이제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이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에 이제 실질적 공평을 이제 도모하려는 제도인데요. 남편 간의 혼인생활 중에 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일부 수익을 올리고 치매를 앓는 남편을 보살핀 사실 단순히 그것만으로 뭐 이제 특별 부양했다 뭐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라고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남편이 사업할 때 같이 사업을 도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친정에서 받아온 돈으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구입했다거나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딸들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아들들이 재산을 이미 많이 받아갔으니까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뭐 유류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가 맞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뭐 어떻게 다른지 뭐 구분을 좀 해주세요.
2: 네, 그 망인의 상속 재산이 남아 있고 그것이 어떤 저희 소위 말하는 그 상속분 이상의 가치가 남아 있을 때는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1: 네.
2: 망인이 남긴 상속 재산이 전혀 없거나 남아 있다 하더라도 매우 가치가 적어서 어떤 상속분의 부족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유류분 청구를 하시는 겁니다.
1: 네.
2: 다만 이제 남아 있는 상속 재산 가치도 잘 모르겠다. 내 상속분도 잘 계산이 되지 않는다. 특별 수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어떤 사정들이 있으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유류분 청구를 같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2: 특히 그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0: 때는 이제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이제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좀 빠르게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퇴직생활급여금 이거는 이제 수급권자로 지금 사연자분이 지정이 됐습니다. 사연자님의 고유 재산으로 상속 재산 분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양 임야나 묘토 이제 조상의 이제 땅이 있는 선산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이나 특별 수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사나 아니면은 이제 묘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또 사연자분 지금 치매 간병 부동산 관리 이런 거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없냐 물으셨는데요. 통상적인 배우자의 역할을 넘어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어서 기여분은 인정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안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길을 가다 까마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괜히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5월부터 7월은 까마귀 번식기라 부모새가 예민해지는 시기인데요. 사람을 향해 날아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까마귀는 매우 영리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위협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을 반복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까마귀에게 공격당해서 다쳤다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조례에 따라 치료비나 위로금을 지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도봉구, 서대문구, 노원구 등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먹이를 주면서 가까이 갔거나 무리하게 쫓아내려 한 경우처럼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9나 관할 지자체에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지소쿠리 클럽의 피넛버터 샌드위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 정도 낮겠지만 평년 수준은 웃돌고요. 낮 기온은 더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빗길 사고가 많았는데요. 길도 미끄럽고 날도 어두워진 상태라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길도 미끄러운데 노면 습기가 차 있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부선 위로 천안에서 안성 구간 노면 습기 주의 구간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도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3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하번천 터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일부 구간에서 서행 흐름 보이는데요. 마포와 용산에서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 중이고 하남 쪽은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자키,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키는 인공지능의 대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내일 오후 방한합니다. 황 CEO는 재계 총수들과의 삼겹살 만찬 회동을 시작으로 개별 기업들과의 면담, 또 잠실 야구장 시구까지 광폭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2: 시가총액 세계 1위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 CEO가 내일 오후 1시쯤 한국을 찾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 일정 등으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CEO 서밋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뒤 반년여 만입니다. 당시 황 CEO는 인공지능 칩 26만 장 공급 등 선물 보따리와 함께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한 첫 일정은 서울 시내 삼겹살집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하고 깐부 회동의 일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의 대부가 야구공을 던지는 장면도 이번 방한 기간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잠실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두산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야구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 연도를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의 창립 연도 1896년을 뜻하는 등번호 96번을 달고 시타자로 나섭니다. 두산과의 피지컬 AI 협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인에게 더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AI 기술에 놀라움을 표했던 황 CEO는 주요 기업들과의 만남도 이어갑니다. 오는 7일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 개별 면담을 비롯해 크래프톤 등 게임업계와 협력 기반을 다지고 8일에는 국가대표 AI 후보군인 업스테이지를 포함해 국내 우수 로봇 AI 스타트업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옥을 찾아 개별 만남도 이어갑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 CEO가 직접 요청했던 한국 학생들과의 소통의 자리로 서울대 AI 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 방문 일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1: 외국인의 7조 원 규모 순매도로 코스피가 2%

0: 1% 가까이 하락해 8,6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무력 공방이 재개되고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30원으로 출발해 1529.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 노조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오늘 오후 3시 기준 58,270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의 절반인 64,44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전국 삼성전자 노조 수는 2만 968명으로 늘었고 동행 노조도 2만 1,015명까지 증가했습니다.
1: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등 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틀 동안 전국 9개 사업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2: 고용노동부 차량 3대가 연이어 회사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보안요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뒤 폭발 사고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3: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시는 건가요? 오늘 어떤 자료 확보 예정이신가요? 압수수색 들어가시나요?
2: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4명이 투입됐고 대전 사업장뿐 아니라 연구개발 캠퍼스와 서울 본사 등 3곳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고 지점으로 지목된 추진제 세척공실 도면과 생산 공정, 안전보건관리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이번 사건과 관련된,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 검색을 통해서 발췌를 해야 되는 뭐 이러한 과정이 있고 그러한 자료가 또 여기저기 산재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상으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 경찰은 희생자들과 같은 부서였던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만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5: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명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 경시와 안전 불감증으로 만든 참사라면 기업의 문을 닫도록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회사 측은 이틀간 전국 9개 사업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위험 공정을 무인 자동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는 대전 유성구청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조만간 탄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 측이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탄 교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정지를 범죄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로 본 겁니다. 기각 결정 직후 탄 교수 측은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내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내기도 했던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하며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한국에 입국하자 경찰은 공항에 직접 나가 출석을 요구했는데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불응했습니다. 탄 교수의 출국 정지가 유지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 만큼 조만간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 재판부 법이 위헌이라면서 제기한 헌법 소원이 본안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제 지정재판부 사전 심사를

0: 을 거쳐서 김전 장관 측에는 헌법 소원 사건을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 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김전 장관 측은 자신의 2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 전담부에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큰 승리로 규정한 걸 두고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등 사실상 당권 투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 선거 전 구체적인 승리 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민주당은 12대 4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이를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3: 전국적으로
4: 정청래
3: 더불어민주당
4: 더불어민주당
3: 큰 승리를
4: 대표입니다.
3: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하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은 물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등 주요 격전지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지도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전체적인 승리라는 주장은 오판이자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패배라는 지적이 나왔고, 마지막까지 내란 심판을 외쳤던 지도부의 선거 전략이 중도 보수층에 소구력이 없었단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 삼는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구도를 만든 게 패착이었단 분석입니다. 나아가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자기 정치의 무대로 활용했단 비판도 나왔는데, 선거 결과를 발판 삼아 연임을 노리던 정 대표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뉴 이재명을 대표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위해 사퇴 시점을 고심하는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 이제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정청래 책임론을 꺼내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5: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4: 송영길
5: 어차피
4: 인천
5: 전당대회가
4: 연수갑
5: 있으니까 이제 종합
4: 당선인입니다.
5: 평가를 받겠지요.
2: 전북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42% 득표율은 민주당을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며, 8월 전당대회가 그첫 번째 무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텃밭인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가 50%를 겨우 넘긴 것도 사실상 패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선거 성적표가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김영록 전남지사가 6.3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고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어제 오후 SNS에 이 시각부터 당대표를 끌어내기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호남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오만한 당대표에 의해 호남인은 철저히 외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 진영의 주도권 싸움도 한층 복잡하게 바꿔놨습니다.
0: 합리적인 보수 재건을 외쳐온 오세훈, 한동훈 당선인이 생활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실연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의 역사를 쓴 오세훈 당선인. 드라마 같은 막판 역전승으로 보수 진영 차기 리더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7: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런
4: 오세훈
7: 보수 태생의
4: 서울시장 당선인입니다.
7: 플랫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 부여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6: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만 치러지는 선거, 명심을 등에 업은 정원호 후보에 맞서 오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장동혁 2선 후퇴를 외치며 절연을 머뭇거리는 당과 철저히 거리를 뒀고,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 함께하며 개혁보수 이미지를 앞세웠습니다. 제명의 치욕을 딛고 무소속 승리의 신화를 쓴 한동훈 당선인 역시 선거운동 내내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을 외쳤습니다.
8: 있는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4: 한동훈 부산국갑
8: 보수정당이
4: 국회의원
8: 가지고 온
4: 당선인입니다.
8: 품격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6: 연고도 없는 부산, 그것도 민주당 지역구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한 당선인에 대한 복당 요구가 또한번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대표로선 적잖은 부담에 직면한 셈인데, 특히 본인과 손잡은 박형준 부산시장, 박민식 부산 국가 후보가 모두 낙선한 건 뼈아픈 지점입니다. 당장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당 잘못에 후보들이 안 할 고생을 했다. 다음을 위한 황골탈퇴는 필수라는 등 장동혁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도 불참하며 종일 두문불출했고 대신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함께 새 길을 찾겠다는 서면 입장문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권파도 정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곳, 재보궐 4석을 이겼다며 퇴진은 어불성설이라고 엄호했습니다.
1: 당장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개파 갈등 불씨 속에 지방선거 이후 당내 세력구도 변화를 읽어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로 낙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조 대표는 SNS에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 동지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며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선거 결과로 범민주 진영 내부 논쟁과 균열이 예상되지만 혁신당이 12석을 가진 진보개혁 원내 3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1: 지상파 3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거액을 들여 출구조사를 벌였는데요.
0: 서울시장과 경남지사는 물론 국회의원 주요 재보선 지역에서도 실제 결과와 다른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9: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시장 선거.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정은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5.4%포인트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 막판에 오 후보가 역전하면서 끝내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 후보도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10: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입니다.
11: 생각했던 것보다 격차가 많이 벌어진 데 보면서 다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민심과 많이 괴리된 또 객관적인 수치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조금 좀 많이 힘들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9: 또 다른 격전지 경남지사 출구조사에서도 당선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8.6%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에게 앞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대선 주자급이 출마해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도 출구조사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부산 북갑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 앞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후보가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에서도 출구조사는 조국 후보의 신승을 예측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체 투표자의 40%에 이르는 사전투표가 출구조사에서 제외돼 이를 전화 여론조사로 보완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합니다.
12: 사전투표의 윤희용 비율이 전체 투표의 40% 내외로 높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 적용의 엄밀도가 정확도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보수층들의 표심이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좀 제약이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9: 2024년 총선에서도 서울 동작을과 경기 화성을 경기 성남 분당갑 경남 양산을 등에서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승리를 예상했지만 개표 결과 보수정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표심을 더 정밀하게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은 회사가 아니라 팀장이나 임원 같은 리더 때문에 퇴사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아도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잘못 만나면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지옥이 된다는 뜻일 텐데요. 인생에서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가 직장 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듯이 우리 집 자산 관리 역시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뜬구름 잡는 대박 투자 대신에 묵은 고정 지출 꼼꼼하게 도려내고 또 든든한 보험과 연금으로 내 가계부에 든든한 나침반 챙겨줄 굿모닝 굿나이프가 오늘 든든한 재무 리더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은 완벽한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두 분은 혹시 조직 내에서 네. 이렇게 네. 팀원들 퇴사 욕구를 부르는 네. 리더는 아닌지 약간 그래도 두 분이 허리 이상급이 되시잖아요.
2: 네네. 괜찮습니다.
0: 내내만 아직, 하시면 안 되고요.
2: 네, 뭐 모르겠습니다. 사람 관계는 사실 어렵잖아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일방적인 부분들도 아니고 서로 소통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0: 그래서 팀원 네. 힘들게 하는 리더다.
2: 네네.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어떻게 이규범 팀장님 어떠세요?
3: 많이 피해 다녀요.
0: 아유, 네. 그렇군요. 네. 두 분 반성하세요.
2: 왜 반성을?
0: 오늘 이 오프닝을 듣고 뜨끔하거나 네, 막 네. 스스로를 돌아보는 리더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오프닝을 듣고 찔리는 분들 계시다면은 네, 팀원 네. 관리에 조금 더 힘써주시길 바라며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전문가 만나는 거 진짜 큰 복이잖아요.
2: 맞아요.
0: 결국에는 사람이 맞습니다. 재산이니까요.
2: 맞아요. 저도 뭐 과거에는 사실 뭐 너무 약간 뭐 했어요. 너무 뭐 세게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나이가 아직 젊지만 그래도 앞자리가 살짝으로 바뀌니까 조금 많이 유해지고 아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사람이
3: 그럴 때인데 근데 저처럼 나이 좀 더 먹게 되면 네, 좀 더 유연해집니다.
0: 아 네. 그런가요?
3: 네. 이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꼰대 습성도 좀 생기기도 하는데 네네. 일부는 조금 좀 예전에는 좀 날이 서 있었던 케이스였다면 지금은 좀 약간 좀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네. 자칭 그래도 좋은 리더다 이야기하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참 좋은 전문가 그리고 좋은 인연이 될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맞아요. 귀한 복이잖아요. 오늘 내 인생의 기운 좋게 만들어주고 답답했던 재무 고민들 단번에 해결해줄 진짜 전문가와 함께 돈 불리는 재무 플랜 다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원하거나 방송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2363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식시장이 너무 잘 가고 있다 보니 5년 전쯤에 가입해둔 5%의 보증형 연금을 해지하고 나도 주식을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입한 연금이긴 한데 그래도 더 큰 돈을 불릴 수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전문가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요즘 이 질문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 맞아요.
0: 자, 지난달 말에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그렇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자, 이 두 종목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궁금해하시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연금을 깨고 보험을 깨고 그 해지 환급금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어떠신가요?
3: 뭐 일단 저도 최근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팀장님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진짜 한 분이 아니라 한 대여섯 분 정도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0: 그럼 거의 같은 대답을 몇 번씩 하고 계시는 거예요?
3: 네.
0: 건가요?
3: 그래서 사실 뭐 이런저런 물어보는데 기본적인 주식이 어떤 건지는 아시냐고 물어보면 모르죠 그냥. 그냥 뭐 삼성전자 좋은 회사 투자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제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0: 왜요? 이게 그래도 일생일대 기회인데요.
3: 기회. 자, 저도 지금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한 지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수익 본 것도 있고 손해본 것도 있고 사실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수익을 무조건 낸다라는 보장이 없는 게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당장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봤다? 그럼 어때요? 혹시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3: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있어. 뭐 삼성전자 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10% 봤어요. 그럼 사람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1,000만 원만 했었으면은 10만 원 수익이 아니라 100만 원 수익을 받겠네.
0: 그렇죠.
3: 그러면서 오히려 무리하게 투자해서 물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 맞아요. 사실 투자라는 게 정말
1: 어려워요.
0: 어렵잖아요.
1: 맞아요. 저희도 어려워요.
0: 네. 그러니까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쉽다라고 느껴지지만 지금 저희 셋을 포함해서 이미 투자를 한 지가 꽤 오래되신 분들은 이 장의 변동성과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에 굉장히 많이 대였기 때문에 투자를 어렵게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뭐 어떡해요? 청취자님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걸까요?
1: 정말 이게 이제 답변드리기가 좀 너무 어려운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청취자님이 가입하신 5% 이 보증형 연금이 예전에 굉장히 핫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인데 요즘에는 이제 금리가 좀 더 올라서 7, 8%의 확정 이자를 보증해 주는 상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해지를 하고 이 해지 환급금으로 거치직 연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해지를 하고 원래 연금 내야 되는 기간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년 납입인데 5년은 납입했으면 앞으로 5년 동안 더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5년을 신규 상품인 7, 8%의 확정 보증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같은 금액을 납입을 하더라도 연금액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무조건 과거에 가입한 상품이 좋은 건 아니고 네네. 비교를 하면서 그럼요. 좀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네. 청취자님이 이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네. 것 같은데
3: 네, 맞아요.
0: 연금까지 해지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오히려 조금 달라요? 더 네. 네. 보증형의 그 보증 수익률이 더 높은 맞아요. 연금 상품을 비교해서 개시 시점에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지 좀 더 따져보시는 게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더 안정적이다.
3: 맞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뜨거운 투자 시장에 혹시 재무설계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3: 저는 일단은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걸로 한번 해보시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나 목돈에 대한 거치식 투자 방법이랑 사실 매달 매달 적금처럼 내는 적립식 투자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라. 그럼 또 그런 말을 해요. 지금 같은 불장 또 안 오면 어떡해요? 근데 사실 주식 공부를 오래 하시고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우리 코로나 시기 때도 사실 엄청나게 불장이었었고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장들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기회를 좀 잘 잡으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주식한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이런 자산 증식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현명한 소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축은 진짜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험은 너무 과하게 가입을 하고 있지 않는지 등 이 현금 흐름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저도 이 말에는 적극 공감이 되는 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잘 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달 쓰는 가계 지출은 그냥 내가 감당한 선에서 맞아요. 늘 항상 조절이 돼야 되니까 꼭 내 가정의 가계부, 현금 흐름, 지출 파악 같은 재무 관리가 먼저 선행이 되는 돈 관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 내 고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무 상황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머니 굿나이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두 분이 만나서 상담하고 문제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볼게요. 오늘의 준비된 머니 처방전 사연은 김현철 팀장님이 직접 읽어주시라고요.
1: 네,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흥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보험이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아는 설계사 통해서 보험을 꽤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 낸 것도 다 날아갈 거란 생각까지는 좀 미치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한테 꼭 맞는 보험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라는 사연입니다.
0: 그렇군요. 50대 현장 근무하시는 청취자님이십니다. 혼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혼자서 모든 걸 좀 다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1: 더 많이 좀 필요하죠.
0: 그렇죠. 더 두 분이 좀 꼼꼼하게 봐주셨어야 할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2: 네, 특히나 이 청취자님 같은 경우처럼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몸 관리를 좀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간병인이 또 필요한 상황이라면 옆에서 간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내 돈으로 이제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고 또 노후 준비를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게 좋겠죠.
0: 그렇죠. 아플 때 혼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네네. 보장성 보험 살펴보셔야 되고 혼자 살아도 넉넉할 수 있게끔 네네. 노후 대비할 노후도. 수 있게끔 또 이 저축성 연금 상품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분이 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재정 상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 일단 청취자님께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소득이 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날씨의 영향도 있고 계절의 영향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버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1년 기준으로 월 한 350만 원에서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별도로 저축하는 건 없고 쓰고 남은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둔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0: 예금 통장에
1: 네, 그렇죠. 일반적인. 거기에 이제 주식도 조금 하고 있다고는 하셨고요. 그래서 월 생활비가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또 보험료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0: 그렇군요. 평균 소득이 한 달에 350만 원이신데 이거 혼자 쓰시니까 네. 뭐 이게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그렇죠. 뭐 이렇게 엄청 많이 부족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2: 맞습니다.
0: 다만 보험료로 지금 350 소득에 50에서 60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시니 여기는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청취자님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저희가 좀 상담 진행해드리면 좋을까요?
2: 네, 이렇게 이제 소득이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일단 카드값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오는 문제를 먼저 체크해보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쭤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각종 공과금이나 뭐 연금, 뭐 건보료를 합치면 이제 30만 원 정도 이제 또 보험료까지 합산하면 거의 29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0: 거의 뭐 다 쓰셨네요.
1: 그러니까요.
2: 네. 이제 아까 현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날씨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매월 이제 받는 급여는 다르지만 한 350만 원 기준으로 하면 한 60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은 매달 남는 걸로 이제 보여져요. 네. 이걸 이제 조금씩 모아서 이제 또 주식을 또 하고 있었던 거예요.
0: 그렇군요. 아까는 그냥 혼자서 350이면 충분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뜯어놓고 보니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먼저 좀 확인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일단 국민연금을 10만 원씩 내고 계셨어요.
0: 네.
1: 그래서 나중에 65세에 연금을 받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약 한 4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사이에 못 냈던 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을 다 냈을 때 얼마를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그동안 못 냈던 게 천만 원이 좀 안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 돈을 다 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연금을 6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년 동안 나눠서 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우리 국민연금 중요하잖아요. 이 국민연금 금액을 좀 늘리는 것으로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0: 국민연금액을 월 단위로 더 늘릴 수 있게끔
1: 네, 조금이라도 네.
0: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거 봐주셨을까요?
2: 네, 이제 사실 카드값을 줄이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솔직히 사실 카드값은 이 변동지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 써서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라도 좀 줄여보자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보험료잖아요. 5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조정을 해서 보험료도 줄이고 또 혼자 사시니까 꼭 필요한 보험들 위주로 이렇게 재설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0: 네. 보험료가 확실히 혼자서는 좀 과합니다.
1: 맞아요.
0: 그럼 이걸 좀 뜯어볼게요. 보험 맞아요. 내역 한번 살펴볼까요?
1: 그래서 일단 보험료를 좀 많이 내고 계셔서 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보험 개수는 6개.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보험 보니까 종신보험 1개와 실손보험 1개, 유병자보험 2개, 운전자보험과 치아보험에서 총 6개 보험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0: 그러게요. 생각보다 보험 개수는 그렇죠. 많지 않은데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그 가장 큰 원인이 네. 종신보험이지 네. 않을까 싶은데
1: 네.
0: 저는 지금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이분은 혼자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쵸. 혼자 사실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분한테 이 비싼 종신보험이 필요할까요?
1: 글쎄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저는 사망보험금이 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거의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0: 오늘은 왜 얘기 안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하실 예정입니다.
1: 네.
0: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1: 저는 이제 사랑스러운 와이프와 4살 딸이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외벌이 가장이잖아요. 그럼 제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때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만 그 사망보험금을 저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종신보험이 아니라 딱 기간을 정해서 제 딸이 크기 전까지만 딱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준비할 수 있도록 저도 사망보험금이 있거든요. 근데 청취자님은 혼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한가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여기서 여쭤봤어요. 혹시 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인데 이거 필요해서 혹시 가입을 하신 거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0: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2: 네, 일단 사망보험금인 건 알고는 계셨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금 전환이 이제 가능하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1: 이런 사람이 많죠.
2: 설계사분들이 이제 예, 꼬드겼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망보험금 목적이 아니라 연금 목적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게 된.

0: 거죠. 근데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연금 목적을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 것과 연금보험을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한 것은 이제 연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실제로 청취자님께 연금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했을 때 이 연금액을 비교해 드리니까 굉장히 놀라셨어요.
1: 그러니까요. 만약에 네.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다면 네. 우리 김현철 팀장님처럼 네, 네. 정해진 기간만 사망보장을 네, 받는 맞아요.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2: 맞습니다.
1: 그리고 연금은 연금 상품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뭐 내가 한 달에 쓰는 돈 플러스 훨씬 더 효율을 높이는
2: 맞습니다.
1: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제대로 알기가 힘들어요. 이 상품의 유불리를 뭐 들어서 그냥 믿고 가입하는 거지
2: 맞아요.
1: 정확하게 내가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이거를 막 캐치하고 정확하게 아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문가 도움이 절실하겠죠.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도 문자 참여 이 숫자들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함께 하시다가 상담 나도 필요하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그럼요.
1: 자 그러면 청취자님 요 해당 종신보험은 좀 정리를 하시고
2: 네.
1: 아쉽지만 요 해지환급금 가지고 좀 더 다른 보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겠는데요.
2: 네, 맞아요. 20년 납 중에서 이제 7년 정도를 내셨어요. 근데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55% 정도밖에 못 받기는 하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내야 할 게 더 크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보험 내역을 살펴보면 실손 보험은 4세대 실손 전환으로 그 실손 보험으로 전환을 했고요. 운전자 보험은 4만 원에 재작년에 이제 가입한 보험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상해 관련된 보험도 일부 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남은 게 유병자 보험 두 개와 치아 보험 한 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좀 필요했던 거죠.
1: 네.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다라는 네. 거 보니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에요.
0: 그쵸?
1: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이 병력이 좀 있으신가 봐요.
0: 네, 한번 여쭤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로 이제 약 복용을 하시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 네.
0: 근데 대신 4년 전부터 한 2년 동안 위장약 복용이 좀 있으셨는데
1: 오, 네.
0: 네, 소화제처럼 매일 복용한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설계사한테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지금처럼 청취자님의 상황에서는 유병자 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그렇죠. 원래 감기여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오면
0: 네.
1: 보험 가입이 되게 까다로워요.
2: 맞아요.
1: 그리고 약을 타왔는데 아, 괜찮아진 것 같아서 경미해서 안 먹더라도 약 타왔잖아요.
2: 그렇죠.
1: 그럼 보험 가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으로 일단 가입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O.
2: 뭐 동띵 뭐
1: 뭔가요? 새로운 점프 전법으로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요? 제 말이 지금 뭐가 틀린 거죠?
2: 뭐 일부 맞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해당 병력과 보장이 어떤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위쪽 관련된 위장약을 먹었다면 우리 보험에서 보장을 받는 부분들이 어떤 보장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1: 위쪽으로 약을 드셨다면 위 관련된 보장의 제한이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위염, 위암,
2: 위암
1: 이런 것들.
2: 그렇죠. 네. 암이에요. 그러면 암 보험을 준비를 하면 위쪽으로는 부담보가 잡히겠죠.
1: 네.
2: 뭐 부담보라고 하면 뭐 해당 기간까지 보장을 안 해주겠다 이런 건데 보통 저런 경우에는 전체 기간 동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뭐 2년, 3년, 길면 뭐 5년 정도 이렇게 부담보라 해서 그 기간만 지나면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3년 정도 부담보가 잡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2년이 지난 거니까. 그러면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담보 조건은 없지만 가격이 조금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나을까요?
1: 전 이건 좀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
2: 네.
1: 게
2: 어렵죠. 맞아요.
1: 3년 정도면 뭐 3년 사이에 뭐 별 문제 있겠어. 나 지금 아픈데 없는데.
2: 맞아요. 맞아요.
1: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3년 부담보 걸리더라도 좀 저렴하게 난 보험 가입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3년 안에 위암 진단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분은 보험 진단금을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2: 맞아요.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정답은 없는데 저가 저라면 반반 가져갈 것 같습니다.
1: 반반이요?
0: 네. 이제 3년 안에 위암이 아니고 이제 다른 암에 걸리면 어차피 암 진단금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일반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하는 곳으로 암 일부와 또 유병자 보험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암 일부를 가져가시면 걱정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년 안에 보통 위암이 안 걸릴 확률이 더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두 가지를 다 가져가서 네네. 대비하는 방법. 이거는 진짜 뭐 전문가 조언 아니라면 사실 생각 못하니까 뭐 네네. 아니면 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2: 대부분 이러면은 그냥 유병자 보험으로 부담부 없이 그냥 좀 비싸더라도 가입할래가 아마 대부분의 생각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일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또 절반 가져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위장약 먹은 게 혈관 쪽이랑 상관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1: 없죠.
2: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혈관 쪽도 1번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유병자 보험인 간편 보험을 두지 두 개로 해서 비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반 보험으로 대부분 집중해서 보장을 하되 혹시나를 위해서 유병자 보험으로 암 관련된 일부만 세팅을 하게 되면 최대한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또한 치아보험도 저희가 여쭤보니까 치아 상태가 나쁘지 않으시대요.
1: 치아 건강하신데 도대체 네. 치아보험을 왜 가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 전화가 와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치아도 당연히 안 좋아지잖아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뭐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까요?
0: 네. 먼저 이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먼저 받아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2주 안에 치과 가서 검진을 받으셨고 이제 떼운 게 이제 몇 개 있으셨고 이제 임플란트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 보험 바로 해지를 했습니다.
1: 아, 이것도 네. 뭐 당장 치과 보험 해지하는 게 아니라
2: 그렇죠.
1: 검진을 받고
2: 그렇죠. 받았으니까
1: 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내 맞아요. 안에 무언가 치아 관련된 질병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2: 맞습니다.
1: 그렇게 안전 장치를 취한 후 해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얼추 정리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머니 처방전 만나볼까요?
2: 네, 일단 기존에 보험료가 58만 원 내고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차근히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한 29만 원으로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실손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일반 보험 한 건에 아까 유병자 보험 한 건 그렇게 같이 세팅을 했고 화재보험 없던 화재보험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시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간병보험까지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딱 절반이 줄어들면서도 보장은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좀 준비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로 저희가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1: 자, 보장 점검은 이제 끝났고
2: 맞아요. 네.
1: 이분이 노후 탄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이제 점검해드리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0: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3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은 많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또 주식도 일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매달 대체해서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료로 줄었던 약 30만 원 정도에 원래 저축할 수 있는 금액 60만 원 정도에서 총 9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이제 이 90만 원 전부를 이제 노후 자금으로 이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만 먼저 시작을 하기로 했고 남은 30만 원은 이제 혹시나를 위해서 비상금으로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2: 네. 이렇게 노후를 위해서 매월 60만 원씩 12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 68세부터 평생토록 매월 63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러면 기존에 국민연금 아까 63만 원 과 합산해서 126만 원의 연금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론 이 126만 원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이 금액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 맞아.
2: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노후까지 좀 세팅을 해드리니까 청취자님께서 아우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정말 이제 도움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서 뭔가 계속 밥을 사주시려고 하시는데 아이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케이스입니다.
1: 그렇군요. 아유 그래도 우리 청취자님 혼자 지내시고 또 일도 하시면서 고단하실 텐데 든든한 전문가 만나서 복잡한 재무 고민 해결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나도 이런 점검을 통해 부족한 보험에 대한 보장 체크해보고 그리고 남은 여윳돈으로 노후 대비 좀 탄탄하게 안정적이게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에요. 상담 간단하게 딱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관련 도움 드립니다. 샵 50원의 유료 문자 0945번 열어놓고 저희는

0: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 볼게요.
1: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2: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이번에는요 두 분과 함께 청취자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3559번님입니다. 지금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 중인데 최근에 5세대 실손보험 나왔다고 해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5세대 실비로 바꿔야 되나요? 그리고 양수진 아나운서 파이팅!
3: 파이팅!
0: 파이팅! 네, 외치며.
3: 양도 사본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자, 어떻게 5세대로 전환하셔야 되나요?
3: 일단 이건 너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보장 자체도 많이 다를 뿐더러 보험료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거의 한 달에 한 10번 이상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얼마 정도 보험 료가 올랐는지를 여쭤보고요. 이거를 내기가 어려운지도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현재 건강 상태를 또 여쭤봅니다. 그럼 결국 내가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는데 이 정도 비싸긴 하지만 낼 수 있어. 그러면 저는 2세대 실비 유지를 하라고 하고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매달 내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좀 줄이고 싶다. 다만 건강 상태도 그냥 적당히 괜찮다. 그러면 변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2세대 실비에서 5세대 실비로 한번 바꾸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아,
0: 그렇죠. 네. 전환된 실손은 다시 부활할 수가 없기
3: 없어요.
0: 때문에
3: 맞아요.
0: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보셔야 된다. 6605번님 단체 보험에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개인 실손보험 별도로 또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4: 네, 만약 이제 개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체 보험 유지를 하시고 개인 실손보험은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통해서 정지를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 실손보험이 없으시다면 가입을 해놓으신 다음에 정지를 시켜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좋습니다. 이 밖에 269번님, 3264번님, 4875번님 외 많은 분들이 상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전문가분들이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계속해서 열어놓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만일을 대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만일에 대한 대비가 절대 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내 경제 상황에 꼭 맞는 재무 플랜 원하는 분들,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마야의 나를 외치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6: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새벽에 중부지방과 호남은 5mm가량의 비가 이어지

0: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사 진위 부근 5차로에서 간판 설치 작업 중입니다. 부산 쪽은 오산 부근 5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안성에서 천안 구간 노면 습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천안 부근 3차로와 4차로에서도 작업 중입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봉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이고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1터널에서 강릉 분기점 구간 안개 주의 구간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6: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2곳을 차지하며 일단 수적인 면에서 야당을 이겼습니다.
7: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남, 경북을 지키면서 내용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16곳 중 12곳에 민주당 깃발을 꽂으며 수치에서는 야당을 압도했습니다. 접전지인 부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상대로 6년 만에 지역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9: 부산에서
10: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입니다.
9: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무겁게 느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8: 이 밖에도 인천과 강원, 충청, 울산에서도 잇따라 승전고를 울리며 지난 지방선거 패배를 서륙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현역 4선 출신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 서울과 함께 보수 텃밭인 경북, 경남, 대구도 사수했습니다. 특히 공천 잡음으로 막판까지 접전이 이어졌던 대구에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11: 민주당 정권의
10: 주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입니다.
11: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그 균형치 역할을 이 대구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8: 여야의 성적표는 12대 4로 여당의 압승이지만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어느 쪽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도 향후 국정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제3당은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하며 존재감 회복이란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6: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14곳 가운데 애초 13곳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4곳을 더 내주면서 판정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7: 국민의힘은 경기 평택 을 등 4곳에서 이겼고 끝까지 치열했던 부산 북구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첫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2: 5파전 다자구도 최악의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 평택을의 최종 승자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였습니다. 휘말리는 8시간 접전 끝에야 승리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13: 나라도 매우 어렵고 또 저희
10: 유희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재보선 당선인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진짜 민주당 싸움에 민주진영 표가 갈렸는데 출마를 강행했던 조국 후보는 정치 생명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앞서가는 듯하던 부산 북구 가

0: 대선 막판 역전극 끝에 결국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첫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1: 보수를 재건하고
2: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부갑 재보선 당선인입니다.
1: 제어해서 대한민국의
0: 민주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전략 공천하고도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기존 지역구를 내주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사선 중진이 된 경기 하남시갑 이광재 후보와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한 인천 연수구갑의 송영길 후보는 다시 배지를 달았습니다.
3: 최다선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 당선인입니다.
0: 대통령의 남자 인천 계양구을 김남준 후보, 각종 잡음에도 승리한 경기 안산시갑 김남국 후보까지 민주당 유력 인사들은 큰 접전 없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다만 새벽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울산 남구갑과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윤용근 후보가 초반 열세를 딛고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재보선 지역 14곳 중 애초 13곳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4곳을 빼앗기며 9석으로 줄어들었고 국민의힘은 텃밭 대구 달성을 포함해 4곳으로 3석을 늘리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4: 이번 선거에서는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당락도 주목받았습니다.
5: 대변인 출신 김남준 전은수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집중 조명받았던 하정우 전 수석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6: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출신 명함을 들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7명. 이 가운데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역구까지 물려받아 자정 전 일찌감치 당선 깃발을 꽂았습니다.
7: 여러분들의 성원을 모아서
2: 김남준 인천 계양을 민주당 의원 당선인입니다.
7: 약속하셨던 그 공약들 잘 지켜내겠다.
6: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 충남 아산을에 출마한 전은수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도 낙승을 거두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은 끝까지 혈투를 벌였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개표 초중반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7%포인트 가까이 따돌리기도 했으나 후반부에 한 후보에게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지자체장 선거에선 민주당 1호 공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를 탈환했고 손아정 전 청와대 행정관은 초대 인천 영종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여당과 지방정부로 이동해 성공한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역할에 더욱 무게가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공중파 3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거액을 들여서 출구조사를 벌였지만 최종 결과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5: 서울시장과 경남지사는 물론 국회의원 주요 재보선 지역에서도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시장 선거.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정은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5.4%포인트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 막판에 오 후보가 역전하면서 끝내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 후보도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9: 사실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는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입니다.
9: 격차가 많이 벌어진 데 보면서 다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민심과 많이 괴리된 또 객관적인 수치가 얼마나 엄중하기 때문에 조금 좀 많이 힘들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8: 또 다른 격전지 경남지사 출구조사에서도 당선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8.6%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에게 앞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대선 주자급이 출마해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도 출구조사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부산 북갑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 앞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후보가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에서도 출구조사는 조국 후보의 신승을 예측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유희동 국민

0: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체 투표자의 40%에 이르는 사전투표가 출구조사에서 제외돼 이를 전화 여론조사로 보완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합니다.
1: 사전투표의 비율이 전체 투표의 40% 내외로 높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 적용의 엄밀도가, 정확도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보수층들의 표심이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제약이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0: 2024년 총선에서도 서울 동작을과 경기 화성을, 경기 성남 분당갑, 경남 양산을 등에서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승리를 예상했지만 개표 결과 보수 정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표심을 더 정밀하게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2: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이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틀째 서울 잠실동 투표소를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3: 이 투표소 안에는 투표 작업을 맡았던 송파구청 직원들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명은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4: 네,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3: 네, 뒤로 좀 인파가 많이 보이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날이 어두워졌지만 여전히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이 플라스틱 의자까지 준비한 채 이곳 투표소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투표소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고 시민들은 구호와 함성을 함께 외치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10시쯤 투표는 종료되었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이곳에 있는 투표함 두 개를 꺼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투표소 안에는 투표 작업 지원에 나왔던 송파구청 직원 4명도 있는데 40시간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나 음식 등을 외부에서 넣어주고 있는 상황으로 한 명은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송파구청 측은 선관위에 선관위 직원으로 교체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범진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은 오늘 오전에 투표소를 방문했지만 일부 시민들이 막아서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2: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곳 관련 선거구의 당선인 결정도 지금 미뤄지고 있다면서요?
4: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이곳 투표함을 열어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선관위는 대치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표함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여파는 경찰 수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시민단체 6곳도 오늘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3: 경찰이 6.3 지방선거 당일 빚어진 이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2: 네, 이렇게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3: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부실한 선거 관리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도 납득도 어려운 일이라며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0: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며 책임자 거취도 언급했습니다.
1: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2: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1: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0: 국민의힘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넘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투표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과 투개표 동시 실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3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3: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2: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제안합니다.
3: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0: 거대 양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정의당 등도 잇따라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서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본투표 당일까지 잇따라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다음 날 공개 석상에서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7: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6: 지방정부 수장의 소속 정당이 어디든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청와대 내부에선 선거 결과를 놓고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여당의 판정승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유지하게 됐지만 이른바 명픽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패배 등 견제 심리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모두를 동반자로 지칭하며 국민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한 것 또한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7: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입니다.
6: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이 발생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겨냥해 이런 지시까지 직접 내렸습니다.
7: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6: 청와대는 다만 이 대통령의 언급은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 제재를 의미하는 게 아닌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네, 6.3 지방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여야가 받아든 성적표를 놓고 또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포커스 나이트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2대 4로 앞서면서 지방권력 교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은 국민의힘이 사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디가 이긴 겁니까?
1: 그러게 말입니다. 전체 스코어로 보면 뭐 전쟁에서는 민주당이 이긴 게 맞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졌고 그리고
2: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1: 재보궐 선거에서 지면서 좀 내상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일단 중원을 다 회복했고요. 충청 지역 세 군데 광역단체장을 다 가져왔고 강원도도 이겼고 또 영남 벨트에서 울산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까지 갖고 왔는데 예. 근데 뭔가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길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초반 분위기가 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막판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좁혀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겼는데 뭔가 좀 이긴 것 같지 않은 좀 이상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0: 예,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다. 예.
3: 여야 양.

0: 속에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신 선거죠. 그러니까 전체 스코어를 놓고 보면
1: 송영훈
0: 4년 전에
1: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0: 5대 국민의힘 10위였던 것이 이번에는 반대로 12대 4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패배한 선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야당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재건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재건을 위한 최소한의 씨앗은 남겨주겠다라는 의미로 경북, 대구, 경남 그리고 서울에 광역단체장 자리를 허락하셨다고 생각되고 동시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종을 울려주셨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고장을 빼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하게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수도 서울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민주당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공소취소특검법, 또 스타벅스 문제, 그다음에 황제투표 이런 것과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권력 남용에 대해서 수도 서울 시민들께서 분명한 옐로카드를 빼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 예. 자,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 최대 하이라이트이자 치열한 격전지는 당연 이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피말리는 초접전 끝에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의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3: 출구조사가 발표된 이후 여야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4: 자, 전화번호만 남기면 이 못...
3: 같은 시각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 선언실 역시도 희비가 교체했습니다.
5: 7시를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역전을 하며 1위를 하고 있습니다.
6: 오세훈!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입니다.
7: 고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8: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3: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8: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3: 그러한 대역전 서사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6: 비록 이긴 했지만 사실상
3: 2010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입니다.
6: 앞으로 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우리가 언젠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잘 때 달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이제 결과 다른 그런 결과가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출구조사하고 개표 초반 흐름은 분명히 정원호 후보 쪽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9: 그러니까 뭐 마치 뭐 짝이라도 한 것처럼 2010년 선거와 이번 26년 선거 둘 다 아침 늦게 뒤늦게 뭔가 역전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그 계기가 또 다 강남이었고 예. 그런 것들이 좀 공통점인 것 같은데요.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사실 이 우리가 뒤에 살짝 다루겠습니다만 이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문제 때문에 송파구의 개표가 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늦춰졌거든요. 지금 두 개는 아예 까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아침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을 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역전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사실 뭐 처음부터 송파를 깠다면은 뭐 역전의 드라마가 뭐 써졌다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이번 선거는 점점 지방선거에서 이제 구도를 보기보다는 좀 인물 투표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게 그게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기초단체장과 서울시장을 따로 뽑는 그러니까 교차 투표라고 하죠. 이제 일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정당으로 찍는 게 아니라 예. 인물을 보고 아 서울시장은 여기, 기초단체장은 구청장은 여기 예. 이렇게 그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뽑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구도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전쟁에서 승리가 또 말씀드린 거는 전체 구도 자체는 집권 여당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선거였는데 인물로 들어갔을 때는 좀 오세훈 후보가 우리가 내세웠던 뭔가 정원 후보보다 좀 앞섰던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냉정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고려해서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 때 공천에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또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2: 네, 인물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한 번도 이긴 성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승리 요인은 뭐였을까요?
0: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부동산, 이 대통령 그리고 장 대표입니다. 각각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세훈 후보가 사선 서울시장으로서의 관록 그리고 인물 언론에서의 우위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많이 뒤쳐져서 추격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이 따라잡을 수 있었던 요인의 첫 번째가 부동산이 있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단 한 주도 안 빼놓지 않고 모두 올랐습니다. 전세는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서 선거 3주 전에 서울 전세 평균 가격이 10년 6개월 만에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게 주수로는 546주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부동산 현황이 심각한 가운데 정원 후보가 과거 민주당 집권기에 그 서울 시민들의 부동산 악몽을 불식시킬 만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정책적 비전이라든가 혹은 본인이 어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론을 부각하는 데 매우 실패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선거가 접전 양상으로까지 가기는 힘들었을 텐데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 특검법 문제 그리고 스타벅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어떤 불매운동 시도 그리고 황제투표 논란, 선거 개입 논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중도층의 견제 심리를 작동시켰죠.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철저하게 분리선거를 치른 것. 이것이 저는 주요했다고 봅니다. 지금 두 후보 간의 최종 격차가 1% 정도였는데 예. 만약에 서울에서 어느 정도 유권자의 비토 심리가 남아있는 장동혁 대표와의 연합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면은 저는 오세훈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머쥐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귀결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예. 서울시장이 5선을 한 거는 이게 그 서울시 역사에서 이제 전무후무한 기록이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차기 대권주자 입지도 탄탄해진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9: 아무래도 한국 선거에서 서울시장 출신들이 대권으로 갈 때 뭐 교두보를 마련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건 맞죠. 근데 오세훈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시험 때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기준이 매우 높아졌을 겁니다. 근데 선거 과정에서 사실 이미 5년을 하고 또 다섯 번째 도전인데 그 이전에 띄엄띄엄 5년을 했기 때문이죠. 5년 한 다음에 그 5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자꾸 전임시장 핑계를 댔어요. 전임시장이 막 재초제를 뿌려놓고 갔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느라 오래 걸렸다라고 했는데 이제 6년 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임시장 핑계 못 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급대책이나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핑계를 대기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또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를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예. 서울시의원 118명 중 81명이 민주당입니다. 압도적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을 생각해보면 그때 오세훈 시장이 또 당선이 됐었는데 서울시의회 다수는 또 민주당이었거든요. 당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무상급식과 관련된 문제로 예. 싸우다가 2011년에 주민투표 부채고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2: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등장했죠.
9: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이 다수당이 민주당 그 시의회를 상대로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는지 검증의 무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을 하는 내내 뭔가 그 계속해서 뭔가 그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약간 대권 구도에서는 만년 유망주 느낌이었어요. 뭔가 서울시장은 늘 대선 후보 이렇게 올라오긴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뭔가 대권 후보가 되지 못했던 거는 뭔가 당내 세력을 만들지 못했던 점. 뭔가 당내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 한계로 늘 드러났었거든요. 이번 다섯 번째 임기 동안은 뭐 새로운 보수를 좀 과연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세훈 시장이 대권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에 좀 갈림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2: 앞으로 다섯 번째 5선 시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제 정원호 후보가 상당히 이제 유력한 후보이긴 했는데 막 결국에는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패인은 뭐예요?
0: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부자 몸조심하다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의 일부 착시 현상도 저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약 1년 반 가까이 보수 진영 전체가 비난받는 그런 구도 속에서 솔직하게 야당의 지지를 응답하지 못한 응답자들도 저는 일부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원 후보가 형세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방어적으로만 캠페인을 치르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역전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같이 짚어볼 것은 이번 선거에서 TV 토론을 기피한 후보들이 결국은 좋은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원 후보죠. 그러니까 그 GTX 철근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단일 주제만 가지고 토론하자라고 했을 때 안전을 정쟁화하지 않겠다면서 본인이 속한 캠프가 해왔던 기조와는 반대로 오히려 토론을 회피했어요. 그리고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도 방송사들이 주관해서 별도의 토론을 열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부해서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잘 하고 못

0: 후보를 떠나서 기피한 후보들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반대로 강원의 우상호 당선자라든가 또 부산의 전재수 당선자는 그 토론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 번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당선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토론을 피하면 결국은 좋은 결과 얻기 어렵다는 하나의 예. 교훈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예. 축구 경기를 취재하면 이제 수비에 치중하다가 막판에 이제 골을 허용했다는 그런 해석이셨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는 또 거물급 주자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또 여야 내부 권력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한동훈 북구갑 당선자, 조국 평택을 후보, 그리고 김관영 후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 북구갑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근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 소감으로 이야기를 했죠. 복당의 여지를 이제 뒀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0: 그 오늘 저녁에 한 종합편성 채널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워딩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그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는 뭔가 본인이 적극적이고 인위적으로 재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그 복당이 하염없이 늘어져도 좋다든가 혹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뒤로 가도 좋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닐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해서 복당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조속히 복당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도 이걸 순리에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민심이 확인해주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한 박민식 후보는 15.7%의 득표에 그쳤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 3배 가까운 43%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제명을 당했고 왜 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에 출마하게 되었는지를 유권자들이 다 아는 상태에서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그러면은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은 사뭇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심의 청구서, 민심의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계속 그걸 내지 않고 묵혀두면은 가산세만 붙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보수가 단합하고 쇄신하고 재건하기 위한 길을 가야 됩니다. 아마 당내에서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제때가 되면 복당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 예. 자, 이제 발언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복당하게 제명된 날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는 말씀도 없고
3: 부산 북구갑 당선인
2: 선거의 승리도 제가 그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정당이 가지고 온 품격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4: 이번 결과는 저 조국의 실패인지 여러분께서
3: 조국 후보 혁신당 평택을 후보입니다.
4: 이전과 가치가 틀린 것은 아니라 그 희망들이 꼭 실현되도록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5: 겸허하게 그 결과를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3: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입니다.
5: 중앙당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우리 도민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은 도민들이 가지고 계시고 민주당 전체 당원들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생각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1: 자,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는 국회 입성에 이제 성공을 했고 조국 후보는 입성에 실패를 했고 김관영 후보는 이제 집안 싸움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낙선을 한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까 한동훈 후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그 보수 진영에서의 영향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6: 뭐 일단 보수 진영에서 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거로 좀 봅니다만 내용이 깊어지겠죠. 왜냐하면 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두를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 왜냐하면 장동혁 지도부가 보통의 지도부라면 상식적인 지도부라면 이 정도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은 물러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전투에서 사실상 오세훈으로부터 개인기로 승리를 한 것이지 전체 전쟁을 이끈 장수로서는 장동혁 지도부는 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본인도 사실 과거에 이번 당대표가 되는 전당대회 나왔을 때 TV 토론에서 지방선거 패배하면 사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OX 퀴즈였는데 5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의 기준이 뭐라고 선거

0: 그게 승리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두 개 동시에 이긴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럼 본인이 말했던 기준에 충족이 안 되는 거면 사퇴를 당장 했어야 됩니다. 근데 사퇴를 안 하고 있잖아요. 벌써 지금 뭐 친장동혁 라고 볼수 있는 뭔가 고성국 씨 이런 분들은 지금 뭐 85점, 90점을 줄수 있는 훌륭한 지도부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다. 사실 선거 때 아까 우리가 그 선거 과정에서는 앞서고 있는 사람이 수비적인 위치에 들어가면은 좀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잖아요. 평가를 내렸는데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버티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임기를 채우는 동안은 뭔가 끌어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냥 버틸 경우 아마 장동혁 지도부 체제 안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전 대표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련된 당내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돌파해야 되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그 주어진 과제가 먼저 선결 과제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1: 장동혁 대표 임기가 내년 8월까지잖아요. 1년도 더 남은 상황인데 쉽게 안 물러갈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2: 지금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요.
1: 네.
2: 조국 전 대표만도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조국 전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은 이름부터가 조국혁신당이에요. 그런데도 책임을 지고 어쨌든 물러났습니다. 나중에 언제 어떻게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4년 전에 12대 5였던 결과가 4대 11로 바뀌었는데 본인은 같은 유세 연단 위에 한 번도 못 올라본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수성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버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원들의 보편적인 정서, 또 나아가서 국민들의 상식적인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는 사뭇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SNS에서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퇴를 거부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은 당 안팎에서 앞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있는
1: 예.
2: 그 지방선거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조국 후보 이야기인데 경기 평택 을에서 3위로 낙선을 했습니다. 2위도 아니었고. 어쨌든 책임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는 했으나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성찰하고 담금질하면서 다음 준비를 하겠다. 이거는 이제 정계 은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선을 긋는 듯한 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0: 그렇죠. 계속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민주당과 같이 이제 진보 진영 안에서 조국혁신당이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아마 비전에 대한 토론을 당내 토론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합당은 원래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당과의 합당 논의가 만약 이 지방선거 이후에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1: 네.
0: 저는 이거는 합당은 당분간은 어려워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택을 선거해서 우리 당 지지자들과 이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 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런 감정의 골이 순식간에 메워지기도 하고 좀 메워지는 과정을 일단 합당한 이후에 좀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늘 왕왕 있어 왔긴 합니다만 이번 진보진영 안에서의 이런 생채기를 내는 것들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조국혁신의 독자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조국혁신당 의원들 12명 내부에서도 어떻게든 그래도 합당을 해야 된다와 독자 노선을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8월에 있을 저희 당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아마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는 분명 토론이나 이럴 때 질문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내는지 그래서 그 어떤 입장을 낸 후보가 당선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진보진영 재편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합당 얘기가 막 나오다가 쏙 들어간 게 그러면서 얘기한 게 선거 뒤에 이제 합당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선거는 끝났는데
2: 이제는 지방선거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선거 전에는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독자 노선을 걸었을 때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얼마나 위협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이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 네.
2: 이미 결과가 나왔죠. 조국혁신당은 전국에서 기초단체장 딱 두 명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3위로 낙선하면서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어요. 회사로 치면은 지금 조국혁신당은 줄기세포 테마주인 회사가 줄기세포가 없는 걸로 확인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1: 네.
2: 정치적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자산을 얻는 것이 아니고 부채를 떠안는 것이 돼요. 쉽게 합당을 강행해야 될 이유가 없고 지금 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0: 하더라도 8월 전당대회 전에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도 어떤 조국혁신당의 친문 계열 당원들을 흡수해서 본인의 전당대회 재선 도전에서의 득표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합당 논의는 상당 기간 공전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조국혁신당에 속해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민주당에 들어가서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몰아내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다음 총선 도전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쉽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1: 예. 자, 이제 민주당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북지사 선거였는데요. 민주당 후보하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맞붙었었는데, 이원택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자, 이 결과는 곧 이제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도에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2: 한숨은 돌렸죠. 근데 이미 8월 전당대회는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분도 있고 어제 시작한 분도 있고 몇달 전에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1: 예.
2: 예를 들면 저희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는 당원의 30% 이상이 호남 당원이거든요. 호남의 민심이 어떤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정말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경우 엄청난 타격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숨 돌린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제 투표가 딱 끝났던 6시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갑자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사실상 정청래 대표랑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글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 전남지사를 했던 분이 그런 글을 올렸고, 전북에서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녹록지가 않았고, 하지만 전체 당원, 아마 호남 당원들은 부정적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전체 당원들의 평가는 또 어떤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래도 큰 전쟁에서는 승리를 한 장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 당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때 잘했냐 못했냐, 저는 이것도 분명히 아젠다로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다음 전당대회 때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과 어떻게 발맞춰갈 것인가, 요것과 관련된 싸움을 전 노선 투쟁을 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비전과 어떤 색깔을 갖고 나오는가가 아마 본인의 연임 가도의 가장 큰 가늠자가 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김관영 후보가 이 패배한 다음에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심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득표했던 42%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에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도 2014년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광주시장 선거를 하마터면 질 뻔했죠.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체제에서 전략공천을 해서 경선을 거치지 않고 광주시장 후보가 됐던 윤장현 후보가 낙선 직전까지 갔다가 두 공동대표들이 연이어서 광주에 방문해서 생환을 호소하면서 결국 살아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 달인 7월 30일에 전국에서 10곳이 넘는 보궐선거가 있었고, 거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하니까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는 붕괴됐습니다. 지금 호남에서도 이렇게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심판론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비록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과반을 점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호남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청래 대표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8월 전당대회에서 그 흐름이 어디까지 더 가시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 관문을 넘지 못하면 결국에는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라는 속담처럼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아주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겼을 뿐 결국에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큰 타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여야의 승부가 뚜렷하지 않게 끝난 지방선거 이후에 양당 지도부 모두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번 지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했지만 재보선에서 이 청와대 참모들 여럿이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모두 7명이 이번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5명이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이제 우상호 강원지사, 김남준 대변인이 계양을, 전은수 대변인 아산을, 김남국 행정관이 이제 안산 가보게 됐고요. 손화정 행정관이 이제 영종구청장, 이번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영종구청장이 됐고, 하지만 하정우 후보, 김병욱 후보가 낙선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그래도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 이렇게 들어간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몇명더 추가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입지가 더 넓어졌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갈 수 있는 집권여당을 만드는 게 저희의 과제이기 때문에 한두 명더 들어갔으니 이재명 대통령에 발맞춰가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물론 들어가서 좀더 목소리를 내주고 좀더 힘을 내주는 역할을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예. 결국 전부 하나하나의 역할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월 전당대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루어졌던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중도 실용 노선과 그리고 이 민주당이 근 한 몇 년 동안 추구해왔던 야당으로서도 추구해왔던 강한 민주당, 강한 진보를 예. 추구하는 정당 이게 색깔이 지금 약간 엇박자가 날 때가 가끔 보였었거든요. 예. 이것과 관련돼서 저분들이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노선과 당이 발맞춰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8월 전당대회는 나오는 주자들 중에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집권여당의 비방향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더 저는 또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관심인데 이런 가운데 김민석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청와대 참모들의 국회 입성도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여당 내부적인 사정을 보면은 8월 전당대회 레이스는 지방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신호탄이 울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김민석 총리가 SNS에 특정한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 그다음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당선이 확정되기도 전에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것, 예. 이런 것들이 로부터 방증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원내 입성했으니까 그들이 아마 정청래 대표의 반대편에서 지도부를 바꾸기 위한 그런 작업들에 더 동참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또 지방선거 결과는 한편으로 다른 점도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다 입성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명픽이라고 하는 후보들이 낙선한 사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하정우 AI 수석, 그다음에 성남시장에 도전했던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네. 그리고 넓게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대표적인 명픽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상대했습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신상진 성남시장. 이렇게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핍박받았거나 그들과는 매우 거리를 유지한 후보들과 맞대결했어요. 그리고 네. 그런 분들과 맞대결한 청와대 참모나 명픽들은 전부 낙선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수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재건을 시작해야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또 다음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선거 결과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해보게 예. 됩니다.
1: 예. 여야의 승패도 상당히 중요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투표지 부족 사태 이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투표함이 이송이 안 된 지역도 있는 초유의 상황까지 이제 벌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될까요? 여야 모두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렇죠. 저는 일단 이 문제를 수습하고 진상규명도 여야가 여긴 여야의 이견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아마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가 손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아마 노력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더 문제는 앞으로 중앙선관위를 대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이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성을 앞세워서 정부나 이 국회로부터 입김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뭔가 너무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뭔가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는 이제는 국민들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의 뭐 해체에 가까운 그냥 해체를 시키고 다시 만들어야 될 정도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론 얘기를 하면서 중앙선관위를 그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치부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부실선거와 관련돼서 이 정도 사태까지 저지른 이 중앙선관위를 과연 놔둬도 되는가 개선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예. 지금 진보 진영 지지자들조차 이제 안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태를 해결한 이후에 아마 국회 행안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국회 전체적으로 중앙선거를 대체 어떻게 뜯어고칠 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이번 지금과 반대로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정조사, 특검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0: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선관위를 바로잡아야죠. 네. 이 정도로까지 전대미문의 선거 부실이 일어난 것은 한마디로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감시도 받지 않고 견제도 받지 않았냐면 2022년 대선 때 그 코로나 국면에서 있었던 소쿠리 투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태에 책임을 지고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선거 관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보직 중에 하나가 선관위의 선거정책실장입니다. 당시 선거정책실장은 정직 3개월만 받고 그다음에 충북 선관위 1급 상당의 상임위원으로 다시 보임됩니다. 그 정도로

0: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1: 네.
0: 여당에서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문책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사무총장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선관위는 사무총장 아래 사무차장 있고 그 아래에 앞서 말씀드린 선거정책실장 있고 그 아래에 선거1국과 선거2국 있고 선거1국 휘하에 선거관리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거관리과장까지는 전부 다 옷을 벗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 사무총장에게만 책임을 묻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일에 관해서는 정말 정확한 인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작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일단은 경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했으니까요. 그 결과부터 먼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예,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키는 인공지능의 대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내일 오후에 방한합니다. 황 CEO는 재계 총수들과의 삼겹살 만찬 회동을 시작으로 개별 기업들과의 면담, 또 잠실 야구장 시구까지 광폭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시가총액 세계 1위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 CEO가 내일 오후 1시쯤 한국을 찾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 일정 등으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CEO 서밋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뒤 반여년 만입니다. 당시 황 CEO는 인공지능 칩 26만 장 공급 등 선물 보따리와 함께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한 첫 일정은 서울 시내 삼겹살집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하고 깐부 회동의 일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의 대부가 야구공을 던지는 장면도 이번 방한 기간에 볼수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잠실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두산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야구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 연도를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의 창립 연도 1896년을 뜻하는 등번호 96번을 달고 시타자로 나섭니다. 두산과의 피지컬 AI 협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인에게 더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AI 기술에 놀라움을 표했던 황 CEO는 주요 기업들과의 만남도 이어갑니다. 오는 7일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 개별 면담을 비롯해 크래프톤 등 게임업계와 협력 기반을 다지고 8일에는 국가대표 AI 후보군인 업스테이지를 포함해 국내 우수 로봇 AI 스타트업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옥을 찾아 개별 만남도 이어갑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 CEO가 직접 요청했던 한국 학생들과의 소통의 자리로 서울대 AI 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 방문 일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1: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30원대로 출발한 뒤 야간 거래에서 154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잇따라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오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과도한 쏠림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로 출발했습니다. 153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한 것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0일 이후 17년 3개월 만입니다. 이후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3.3원 오른 1529.7원이었는데 두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이어진 야간 거래에서는 154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연일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의 조단위에 이르는 순매도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 그리고 미 무역 대표부가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것 등이 요인으로 꼽힙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지나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말 환율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저희는
5: 신현송 한국은행
4: 환율
5: 총재입니다.
4: 쏠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환율 쏠림은 저희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3: 하지만 환율은

0: 계속 1520원대 후반을 오가며 13거래일째 15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000선을 향해 시동을 걸던 코스피는 8600대로 밀려났습니다. 외국인이 6조 9,880억 원을 순매도하며 19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순매도액은 66조 8,050억 원에 이릅니다. 기간으로는 6년여 만에 최장 기록이며 순매도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1: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USTR 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금명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엇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 주요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양자 협의 등을 통해 USTR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2: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등 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틀 동안 전국 9개 사업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3: 고용노동부 차량 3대가 연이어 회사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보안요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뒤 폭발 사고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4: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시는 건가요? 오늘 어떤 자료 확보 예정이신가요? 압수수색 들어가시나요?
3: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4명이 투입됐고 대전 사업장뿐 아니라 연구개발 캠퍼스와 서울 본사 등 세 곳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고 지점으로 지목된 추진제 세척공실 도면과 생산 공정, 안전보건관리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5: 이번 사건과 관련된 그러니까
6: 조대현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입니다.
5: 통해서 발췌를 해야 되는 뭐 이러한 과정이 있고 그러한 자료가 또 여기저기 산재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상으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 경찰은 희생자들과 같은 부서였던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만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7: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명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6: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입니다.
7: 생명 경시와 안전 불감증으로 만든 참사라면 기업의 문을 닫도록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3: 회사 측은 이틀간 전국 9개 사업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위험 공정을 무인 자동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는 대전 유성구청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신천지의 집단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 총회장의 혐의를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8: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정교 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합수본이 출범한 지 5달 만에 신천지 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낸 겁니다. 흰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이 총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9: 교인들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키셨습니까? 국민의힘에 혐한 청탁한 적 있으십니까?
8: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단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던 겁니다. 앞서 합수부는 문제를 제기했던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 신천지 지도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힘 가입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 명 넘는 신도들이 실제 국민의힘에 가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합수부는 이 과정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에 따른 집단적 움직임이라고 의심.

0: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 측이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탄 교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정지를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로 본 겁니다. 기각결정 직후 탄 교수 측은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내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내기도 했던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하며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한국에 입국하자 경찰은 공항에 직접 나가 출석을 요구했는데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불응했습니다. 탄 교수의 출국 정지가 유지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 만큼 조만간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이 본안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김 전 장관 측이 낸 헌법 소원 사건을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의 2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부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최종 결정권자와의 단판을 통한 종전협상 타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격노한 사실은 인정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일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고 싶다며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둔 중인 모즈타바가 종전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의사결정에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승인을 내리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3: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아마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란 내부 분열로
2: 협상 타결이 쉽지
3: 대통령입니다.
2: 않다고 언급해온 만큼 최종 결정권자와 단판을 짓고 싶다는 의지가 드러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성사된다면 이번 주말쯤일 수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격노했다는 보도를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차질이 빚어져 다소 언짢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네타냐후는 훌륭한 파트너라며 불확설 확산 차단에 나섰고 네타냐후 총리 역시 자세한 통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우리는 매우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고 싶어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2: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레바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대화 채널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도 종전협상에서 가시적인 진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설에 선을 그으면서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위한 물밑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실패하자 이란 내부를 분열하려 한다며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현지 시간 4일 첫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37주기를 맞아 발표한 추모사에서 사악한 적들은 군에 있는 이란의 용감한 자녀들과 대결에서 패해 굴욕을 겪고 있고 그러자 적은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서 계략을 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집중하는 두 가지는 국민의 회복력 훼손과 공직자의 정세 판단 오류며 적이 사용하는 주된 도구는 의심, 절망, 공포, 불신 그리고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막바지 종전협상 중인 이란이 쿠웨이트에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어 한 명이 숨지고

0: 1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정당성을 강조해 중동 지역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건물 주변으로 쏟아집니다. 공습에 놀란 차량들이 급히 대피하기도 합니다. 공항 내부엔 불길과 함께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2: 여기 불이 났습니다.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1: 현지 시간 3일 이란이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수십 발을 퍼부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공항시설의 상당한 피해와 함께 인도 국적 한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휴전 이후 이란의 공격으로 걸프 국가에서 발생한 첫 사망자입니다. 쿠웨이트 항공당국은 한때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대체 공항으로 회항시켰습니다. 쿠웨이트와 국경을 맞댄 바레인도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3기와 드론 여러 개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최근 미국의 잇따른 공격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 유조선과 게슘섬 통신탑을 겨냥한 미군의 공격에 대응해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종전협상에 참여하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휴전을 위반해 자의적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며 쿠웨이트 공습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군사고문 모우센 레자이는 모든 총격과 공격에 미사일과 드론 세례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쿠웨이트 외무부는 이란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란 대사 대리를 조치하고 이란 외교관 2명에 대해 출국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교전이 여전한 상황 속에 이란과 군사 충돌이 중동 국가로 확산하면서 종전 협상은 갈수록 꼬여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3: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역전극을 펼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최초로 5선 시장에 올랐습니다.
0: 이른바 명픽으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개표 초반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초접전 끝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보도에 김희준 기자입니다.
4: 피말리는 접전 끝에 대역전의 드라마를 쓴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 헌정사상 처음 5선 서울시장에 등극했습니다. 개표 초반 2위를 달렸지만 초박빙 승부 끝에 약 1%포인트 차이 5만여 표 격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당선 일성은 상식의 승리였습니다.
5: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2: 서울시장
5: 다시 한번
2: 당선인입니다.
5: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4: 오 시장은 당선 소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5: 혹시 민주당이 통과시키더라도
2: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입니다.
5: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4: 반면 3선의 성동구청장 출신으로 서울시장에 첫 도전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개표 막판 격차가 벌어지자 석패를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명픽으로 선거 기간 내내 승기를 잡은 듯 했지만 과거 폭행 논란과 서울시장 경험 부족이라는 공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6: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2: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6: 맡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4: 2006년 서울시장에 입성한 뒤 정치적 부침을 딛고 5선의 역사를 쓴 오세훈 시장. 광역 급행철도 GTX 철근 누락과 거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등 악재를 벗어나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 결집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3: 6.3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자로 3파전을 뚫고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0: 싫든 좋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대중 정치인으로서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디뎠고 향후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이어집니다. 지역 발전의 공약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8: 20만 보고 가는 정치인
2: 한동훈 보궐선거 당선인입니다.
7: 한동훈 후보의 국회 입성은 정치적 공지든 적대적 관계든

0: 윤석열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우선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집권여당 대표를 지냈지만 그동안은 스스로 만든 기회라기보다는 정치적 반사 이익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고 연고도 없는 지역구에서 승리하면서 독자적 정치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1: 보수가 퇴행하는
2: 한동훈 부산 도가 보궐선거 당선인
1: 재건하라라는 국민의 명령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도 영남 지역구의 서울 출신 의원이라는 점도 외연 확장 차원에서 강점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무관하게 야권발 정계 개편에서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꽃길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우선 친윤이라는 정치적 적대 세력이 건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매끄럽게 풀어내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거나 부여 포함이 커지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더라도 초선 의원이라는 한계를 넘어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는 일도 생각보다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결국 한동훈 후보의 당선은 의미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2라운드 초대장에 불과하다는 냉철한 평가가 함께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3: 대구는 개표 막판까지 접전이 펼쳐진 끝에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신승을 거뒀습니다.
4: 경북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가 일찌감치 경쟁자를 따돌리고 낙승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개표율 40% 언저리에서 머물던 새벽 1시쯤 2위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6: 추경호! 추경호! 당선!
5: 개표 집계에 본투표 비중이 늘어나면서 2번표가 쌓였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7: 성원도 보내주셨지만은 따끔한
8: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이었습니다.
7: 그 모든 것을 제가 가슴에 잘 담고 잘 녹여서 우리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5: 유세 기간 내내 보수의 중심 대구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호소가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추후 당선인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면서 김 후보의 좋은 정책은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 김 후보께서 밝히신 좋은 공약 비전을
8: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7: 시정에 녹여낼 수 있도록.
5: 김 후보는 민주당 험지에서 총리 출신 여당 후보를 내세우며 분전했지만 보수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엔 부족했습니다.
9: 저 개인의 패배이지.
10: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9: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 대구에 경쟁이 벌어지고 여야가 서로 시민께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서비스로의 정치 가능성을.
5: 경북에선 현직 도지사인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누르고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11: 제가 공약을
10: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당선인입니다.
11: 반드시 추진해라. 또 대구 경북 통합 반드시 추진하고 경북 정말 잘 살게 자랑스럽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5: 대구 경북에서 승리하며 자존심을 지킨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여당 광역단체장 사이에서 균형 추 역할을 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부산에서는 치열했던 선거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현직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4: 열심히 일해 민주당이 부산에서 시민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민선 9기 부산시장 선거는 격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이자 해수부 장관을 지낸 전재수 당선인이 주인공입니다.
13: 변화를 선택해 주신 부산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10: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입니다.
13: 또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민주당은 6년 만에 다시 부산시장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당선이 부산 지역 민주당 지지세 확산에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결과입니다.
13: 제가 부산시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10: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입니다.
13: 우리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한 분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12: 접전 끝에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부산 발전을 위한 모두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14: 이제
10: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14: 시정을 마무리하고 이 부산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부산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12: 선거 승리를 뒷받침한 해수부와 HMM 본사 부산 이전 등을 뛰어넘는 결과를 앞으로의 시정에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과제가 민주당과 새로운 부산시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3: 극적으로 여의도 복귀에 성공한 국민의힘 유희동 당선인은 캠프 해단식을 열고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4: 충격의 3위로 낙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숙에 돌입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평택을 국민의힘 유희동 당선인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16: 유희동! 화이팅! 유희동! 화이팅!
15: 5파전, 특히 범여권 진흙탕 싸움 속에 마음 졸였던 만큼 기쁨도 두 배. 참으로 잔인한 5월이었다며 수도권 4선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초심으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7: 이렇게 달콤하고 동시에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10: 유희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당선인입니다.
15: 안팎에선 유희동 역할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유승민계로 표현되는 개혁보수 이미지에 과거 정책위 의장과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경험, 친한동훈계와 접점까지 갖춘 만큼 원내대표 출마설이 힘을 받는 건데 일단 본인은 말을 아낍니다.
18: 개인적인 역량이 아주 뛰어나거나 이래서
10: 유희동 당선인입니다.
18: 선거 승리를 했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선택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부터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5: 유희동 당선인이 장밋빛 꿈을 꾸는 사이 범여권은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평택을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율 합은 56.01%. 민주당은 우군끼리 경쟁하다 남 좋은 일만 시켰다며 후회 막심입니다.
19: 같은 색깔의
1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19: 다른 정당에게 뭐 어부지리를 주는 그런 양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15: 충격의 3위 조국 후보는 당대표직 사퇴로 패배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 전당대회에서 뽑힌 지 반년 만입니다. SNS에 일출 사진을 올렸다 지운 조 대표는 자신이 부족했다며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충격해한 김용남 후보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차분히 고민하겠다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번 평택을 싸움은 개개인의 여의도 입성 여부를 넘어 정치적 재기와 후퇴, 크게는 정치 지형까지 좌우할 상징적인 승부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큰 승리로 규정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등 사실상 당권 투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0: 선거 전 구체적인 승리 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민주당은 12대 4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이를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21: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1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1: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 하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은 물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등 주요 격전지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지도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전체적인 승리라는 주장은 오판이자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패배라는 지적이 나왔고 마지막까지 내란 심판을 외쳤던 지도부의 선거 전략이 중도 보수층에 소구력이 없었단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 삼는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구도를 만든 게 패착이었단 분석입니다. 나아가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자기 정치의 무대로 활용했단 비판도 나왔는데 선거 결과를 발판 삼아 연임을 노리던 정 대표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뉴 이재명을 대표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위해 사퇴 시점을 고심하는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 이제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정청래 책임론을 꺼내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22: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10: 송영길 인천 연수갑 당선인입니다.
22: 평가를 받겠지요.
20: 전북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42% 득표율은 민주당을 바로 세우라는 도민

0: 바람이라며 8월 전당대회가 그 첫 번째 무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텃밭인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가 50%를 겨우 넘긴 것도 사실상 패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선거 성적표가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 진영의 주도권 싸움도 한층 복잡하게 바꿔놨습니다. 합리적 보수 재건을 외쳐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당선인이 생환하면서 장동혁 대표 실연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0: 사상 첫 오선 서울시장의 역사를 쓴 오세훈 당선인. 드라마 같은 막판 역전승으로 보수 진영 차기 리더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는
3: 오세훈
2: 것이
3: 서울시장 당선인입니다.
2: 보수 회생의 어떤 플랫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 부여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0: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만 치러지는 선거. 명심을 등에 업은 정원호 후보에 맞서 오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장동혁 이선 후퇴를 외치며 절연을 머뭇거리는 당과 철저히 거리를 뒀고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 함께하며 개혁보수 이미지를 앞세웠습니다. 제명의 치욕을 딛고 무소속 승리의 신화를 쓴 한동훈 당선인 역시 선거운동 내내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을 외쳤습니다.
4: 보이는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3: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당선인입니다.
4: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0: 연고도 없는 부산, 그것도 민주당 지역구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한 당선인에 대한 복당 요구가 또 한 번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장 대표로선 적잖은 부담에 직면한 셈인데 특히 본인과 손잡은 박형준 부산시장, 박민식 부산 북갑 후보가 모두 낙선한 건 뼈아픈 지점입니다. 당장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당 잘못에 후보들이 안 할 고생을 했다. 다음을 위한 황골탈퇴는 필수라는 등 장동혁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도 불참하며 종일 두문불출했고 대신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함께 새 길을 찾겠다는 서면 입장문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권파도 정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곳, 재보궐 4석을 이겼다며 퇴진은 어불성설이라고 엄호했습니다.
5: 당장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계파 갈등 불씨 속에 지방선거 이후 당내 세력구도 변화를 읽어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김민석 총리가 이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7: 김민석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르면 8월로 예정된 만큼 당대표 출마 준비 기간을 고려해 총리직을 내려놓는 겁니다. 당장 김 총리 뒤를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 2년차 내각을 통할할 후보군으로 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친 이재명계의 좌장이자 이 대통령이 하루 전 직접 SNS 개설을 홍보하기도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역할을 인정받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한 장관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지휘하며 신임을 얻었는데 차기 총리로 지명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후임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놓고 이 대통령이 고심 중인 걸로 안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내각 개편의 방향이나 시점을 재검토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 만큼 차기 총리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강효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각이나 인사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히며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청와대가 이르면 내일 신임 총리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청와대는 인선이나 발표 시점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9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61%로 잠정 집계돼 1995년 1회 선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격전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제9회 6.3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61%를 기록했습니다. 1995년 1회 지방선거 68.4% 이후 최고치입니다. 직전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보다는 10.1%포인트나 높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본투표 날에도 분산 효과 없이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나타낸 곳은 광주와 통합한 전남을 제외한다면 강원도로 64.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63.6%를 나타내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승패 전망이 일찌감치 갈린 제주와 경기, 인천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거물급 매치가 맞물린 격전지들이 전체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힌 부산, 경남 등 PK 지역의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부산 61.1%, 경남 64.4% 등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10%포인트 안팎 급등했습니다. 거물급 후보가 맞붙은 부산 북갑은 70%를 넘어 부산 내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던 대구 역시 본투표 날 유권자가 대거 몰리며 최종 64.2%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안정론을 앞세운 여권 지지층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 지지층이 동시에 결집하면서 역대급 투표율이 나온 것으로 분석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6: 지방선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서울 잠실에 있는 투표소에서는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며 이례적인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평소라면 한산에 쓸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앞이 인파 수백 명으로 가득합니다. 개표 중단과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투표한 반출이 막혔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를 못한 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선관위는 이 사태가 14곳 투표소에서 벌어졌다고 밝혔는데 상당수가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정 성향 유권자의 투표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10: 투표용지를 배정된 인원만큼 갖춰놓지 않았으면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9: 지난 2022년 인천에서도 8시간 동안 투표함 이송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이 발단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이 불신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SNS나 라이브 방송 등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집단 행동이 빠르게 이어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과거 같으면 특정 지역 투표소 혼란으로 끝났을 일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진 겁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각종 음모론을 키우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일부 극우 유튜버들 또
12: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1: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라 하더라도. 예. 이 사람들이 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9: 이번 일은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선거 관리 실패가 얼마나 빠르게 의심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은 법원에서 여러 차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3: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은 물론 일부 시민들까지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14: 부정선거 완전 무효! 부정선거 완전 무효!
13: 하지만

0: 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내세운 투표지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부정선거 주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증명 책임을 따르지 않고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헌법재판관들은 중앙선관위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온 점을 들며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2: 문영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입니다. 공개하고
1: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0: 이번 사태로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되며 선관위는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오는 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 또한 헌재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 소원과 가처분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 노조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오늘 오후 3시 기준 5만 8,270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의 절반인 6만 4,44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은 임금 교섭 과정에서 한때 7만 6천 명을 넘었지만 지난달 협상 타결 이후 이탈이 이어지며 약 1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를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감경해 6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금감원이 결정했던 과징금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전 임시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곳의 합산 과징금을 6천억 원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애초 금감원이 4조 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 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 4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감정한 마약류 항목이 14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10대 청소년층의 신종 마약류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감정 종수는 모두 14만여 건으로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2023년 때보다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대 청소년층에서 검출된 마약류 가운데 합성 대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과수는 합성 대마가 전자담배 형태로 유통돼 신고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위해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0: 홍명보호가 피파 랭킹 100위 엘살바도르와 마지막 평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동경의 왼발 프리킥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별리그에서 만날 상대 가운데 빠르고 압박이 좋은 멕시코와 가장 유사한 플레이를 하는 엘살바도르를 맞이해 대표팀은 고전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지만 번번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황인범이 때린 프리킥이 골키퍼에게 막힌 장면이 특히 아쉬웠습니다. 서령우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고 내준 크로스를 이동경이 오른발로 때렸지만 이 슈팅도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후반 12분 이동경이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엘살바도르 왼쪽 골문을 갈랐습니다. 지난 평가전에서 아웃

0: 프런트 크로스로 도움 하나를 기록한 이동경은 9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18분에 손흥민과 이강인 등 8명을 대거 교체하며 고지대 실전 적응을 도왔고 추가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상 선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빠른 상대의 압박에 흔들리며 측면 공간을 자주 허용한 것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6일 결전지 과달라하라로 이동해 고지대 적응을 하지 못한 체코와의 본선 조별리그 1차전을 준비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건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5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녀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 때문에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불편하기도 하고 또 간병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해당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해당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반대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병실 안에서 환자들의 환복,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커튼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남녀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성범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사흘 만인 6월 1일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원실의 남녀 구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료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중환자실의 경우 혹은 부부나 직계가족이 공동 간병을 위해 2인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남녀 구별 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6월 4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라샤 쿄피앙가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부릅니다.

0: 6월 4일 목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더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라샤 끼오피앙가, 메조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불렀습니다.
0: 6월 4일이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1966년생, 오늘이 환갑입니다.
1: 이 바르톨리는 젊었을 때부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활동을 펼친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스타 성악가는 대부분 소프라노가 아니면 테너인데 이 메조 소프라노가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0: 그렇죠. 근데 비발디나 헨델 같은 바로코 작품에서는 소프라노나 테너가 아니라 메조 소프라노가 주인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스트라토라고 부르던 작품을 메조 소프라노가 부르는 거니까, 그리고 로시니 오페라에서는 소프라노가 아니라 메조 소프라노가 주인공이죠.
1: 그래서 오랫동안 바로크 오페라나 로시니 오페라가 생각만큼 많이 공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작품을 소화할 메조 소프라노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0: 바르톨리의 진가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비발디와 헨델의 여러 바로크 오페라와 로시니 오페라는 바르톨리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활발하게 공연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르톨리가 1999년에 발표한 비발디 앨범이라는

0: 아리아 집은 이런 바르톨리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비발디는 사계 같은 협주곡으로 유명한 기악곡 작곡가였는데, 사실은 그가 엄청난 오페라 작곡가였다는 사실을 바르톨리가 고인적인 기교로 증명해냈다고 합니다.
1: 네, 그뿐만 아니라 안토니오 살리에리, 글루크, 스테파니 등 도서관 먼지 속에 쌓여있던 작곡가들의 악보를 바르톨리가 직접 발굴해 세상에 내놨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학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을 했죠.
0: 비발디의 오페라 그리셀다 중에서 두 줄기 바람이 몰아치고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0: 비발디 오페라 그리셀다 중에서 두 줄기 바람이 몰아치고 체실리아 바르톨리가 불렀습니다. 아, 대단하죠.
1: 예전에 카스트라토 테너가 왜 각광을 받았는지 바르톨리의 노래를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되게 화려하잖아요.
0: 그렇죠. 한숨에 하는 거만. 바르톨리는 바르코 작품 말고도 여러 오페라 무대에 섰죠.
1: 데뷔 초기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에 출연했습니다. 약간 거론 쪽이 좋죠. 로시니 그리고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정도를 제외하면 별로 공연되지 않았는데 바르톨리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별로 공연되지 않았던 로시니 작품이 하나둘씩 오페라에 올라가게 됐어요. 헨델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0: 아, 잘 어울리죠. 네. 로시니 오페라는 메조소프라노가 주인공인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더해 어려운 기교를 보여주는 노래가 많습니다. 주역을 맡을 가수를 찾기가 힘들다 보니 로시니 활동 당시에는 큰 인기를 누렸음에도 20세기 중반까지는 거의 공연되지 않았고요. 이런 분위기를 뒤집은 가수가 바로 바르톨리입니다.
1: 이 왜 어려운지 저희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목소리가 굵으면 음정을 빠르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죠.
0: 쉽지 않죠.
1: 왜냐하면 그만큼 더 통을 유지하니까. 네. 근데 바르톨리는 오히려 조금 그래서 그 발성적으로 조금 더 그 후두의 위치를 조금 올리는 건가요? 약간 잡는 듯한. 들어봤죠. 그렇게 잡는 게 음정이 빠르게 확실히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죠.
0: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바로크 가수들은 그 스케일 연습을 따로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스케일을 잘 하려면
0: 네, 완전 따로 하더라고요.
1: 약간 목을 잡는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0: 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열었다가는
0: 뭐
1: 그래서 베르디 가수랑 네. 이런 또 바로크 가수가
0: 좀 다른 맛이
1: 같아요.
0: 있죠.
1: 그래서 바르톨리는 완전 바로크 가수 쪽이다.
0: 완전 바르톨리는 뭐
1: 노래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로시니의 신데렐라 중에서 이막 아리아 슬픔을 안고 태어났어요.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부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안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낮은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면서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서울시 선관위 오인석 선관위원장도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서울 잠실에 있는 투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는 이례적인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수백 명을 현장으로 불러 모았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평소라면 한산했을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앞이 인파 수백 명으로 가득합니다. 개표 중단과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투표한 반출이 막혔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를 못한 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선관위는 이 사태가 14곳 투표소에서 벌어졌다고 밝혔는데 상당수가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정 성향 유권자의 투표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4: 투표용지를 배정된 인원만큼 갖춰놓지 않았으면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3: 지난 2022년 인천에서도 8시간 동안 투표함 이송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이 발단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이 불신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SNS나 라이브 방송 등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집단 행동이 빠르게 이어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과거 같으면 특정 지역 투표소 혼란으로 끝났을 일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진 겁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각종 음모론을 키우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일부 극우 유튜버들 또 여전히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라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이 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3: 이번 일은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선거 관리 실패가 얼마나 빠르게 의심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키는 인공지능의 대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 오후 방한합니다. 황 CEO는 재계 총수들과의 삼겹살 만찬 회동을 시작으로 개별 기업들과의 면담, 잠실 야구장 시구까지 광폭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시가총액 세계 1위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 CEO가 오늘 오후 1시쯤 한국을 찾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 일정 등으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전 세계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CEO 서밋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뒤 반년여 만입니다. 당시 황 CEO는 인공지능 칩 26만 장 공급 등 선물 보따리와 함께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한 첫 일정은 서울 시내 삼겹살집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하고 깐부 회동의 일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의 대부가 야구공을 던지는 장면도 이번 방한 기간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잠실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두산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야구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 연도를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의 창립 연도 1896년을 뜻하는 등번호 96번을 달고 시타자로 나섭니다. 두산과의 피지컬 AI 협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인에게 더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AI 기술에 놀라움을 표했던 황 CEO는 주요 기업들과의 만남도 이어갑니다. 오는 7일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 개별 면담을 비롯해 크래프톤 등 게임업계와 협력 기반을 다지고 8일에는 국가대표 AI 후보군인 업스테이지를 포함해 국내 우수 로봇 AI 스타트업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옥을 찾아 개별 만남도 이어갑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 CEO가 직접 요청했던 한국 학생

0: 과의 소통의 자리로 서울대 AI 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 방문 일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1: 외국인의 7조 원 규모 순매도로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해 8,6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피는 1.8% 내린 8,600선에서 마감해 3거래일 연속 이어진 상승 행진에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기관의 순매수로 6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2.3% 오른 1,0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30원으로 출발해 1,529.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1,530원대 환율은 지난 3월 31일 이후 두 달여 만이며 1,530원을 넘겨 개장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입니다.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4명을 투입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과 연구개발 캠퍼스, 서울 본사 등 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오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방산업체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건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생산 활동이 급증한 반도체, 방산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산업 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지도 점검 등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어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신천지의 집단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 총회장의 혐의를 규명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합수본이 출범한 지 5달 만에 신천지 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낸 겁니다. 흰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이 총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3: 교인들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키셨습니까? 국민의힘에 혐한 청탁한 적 있으십니까?
2: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단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던 겁니다. 앞서 합수부는 문제를 제기했던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 신천지 지도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힘 가입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 명 넘는 신도들이 실제 국민의힘에 가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합수부는 이 과정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에 따른 집단적 움직임이라고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고발 1년여 만에 불기소 처분된 이 총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등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로 마무리한 합수본이 남은 신천지 의혹의 전모를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 대학교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출국 금지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탄 교수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 금지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면서도 그보다 경찰의 소환 조사 등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미국과 막바지 종전 협상 중인 이란이 쿠웨이트에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어 한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정당성을 강조해 중동 지역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건물 주변으로 쏟아집니다. 공습에 놀란 차량들이 급히 대피하기도 합니다. 공항 내부엔 불길과 함께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현지 시간 3일 이란이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수십 발을 퍼부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공항시설에 상당한 피해와 함께 인도 국적 한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휴전 이후 이란의 공격으로 걸프 국가에서 발생한 첫 사망자입니다. 쿠웨이트 항공당국은 한때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대체 공항으로 회항시켰습니다. 쿠웨이트와 국경을 맞댄 바레인도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3기와 드론 여러 개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최근 미국의 잇따른 공격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 유조선과 게슘섬 통신탑을 겨냥한 미군의 공격에 대응해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종전협상에 참여하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휴전을 위반해 자의적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며 쿠웨이트 공습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군사 고문 모우센 레자이는 모든 총격과 공격에 미사일과 드론 세례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쿠웨이트 외무부는 이란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란 대사 대리를 조치하고 이란 외교관 2명에 대해 출국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교전이 여전한 상황 속에 이란과 군사 충돌이 중동 국가로 확산하면서 종전 협상은 갈수록 꼬여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시

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16곳 중 12곳에 민주당 깃발을 꽂으며 수치에서는 야당을 압도했습니다. 접전지인 부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상대로 6년 만에 지역 탈원에 성공했습니다.
1: 부산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무겁게 느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0: 이 밖에도 인천과 강원, 충청, 울산에서도 잇따라 승전고를 울리며 지난 지방선거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현역 4선 출신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 서울과 함께 보수 텃밭인 경북, 경남, 대구도 사수했습니다. 특히 공천 잡음으로 막판까지 접전이 이어졌던 대구에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2: 민주당 정권의 그 오만함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그 균형치 역할을 이 대구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0: 여야의 성적표는 12대 4로 여당의 압승이지만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어느 쪽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도 향후 국정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제3당은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하며 존재감 회복이란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3: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 12곳에서 승리한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뒤 1년 만에 치러진 전국선거에서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일잘하는 지방일꾼을 뽑아달라는 부탁을 국민께서 들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쉽고 아프다며 겸허하게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건 더 가다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경고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 진정한 승자는 현명한 국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정당 어느 한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서울과 인천, 경기, 화성 등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투표권을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신승으로 끝난 서울시장 선거는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당선 예측이 엇갈린 출구조사에 한 번, 대역전이 펼쳐진 개표 레이스에 또 한 번 환희와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4: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먼저 웃은 건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캠프였습니다. 지상파 3사에서 5.4%포인트, JTBC 예측조사에선 10.6%포인트 앞서는 거로 나오자 승리가 눈앞에 있는 듯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캠프는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믿기 힘든 격차에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고 침통함과 한숨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와중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알려지자 오 후보는 개표 일시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긴 밤을 지나고 날이 밝으면서 표차가 급격히 줄자 분위기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표 13시간 만인 오전 7시 16분쯤 처음으로 역전하는 이른바 골든크로스에 캠프엔 감격의 함성이 쏟아졌고 의구심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5: 오세훈! 오세훈!
4: 송파와 동작, 영등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 몰표가 오 후보 당선을 견인했습니다.
6: 개표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새벽 한 5시경에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 줄곧 앞서다 막판 대역전극을 허용한 정 후보 측은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0: 받고 결국 눈물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 시민 여러분,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또 캠프 관계자, 당원 동지 여러분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0: YTN 권민석입니다.
2: 막판까지 접전 끝에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당선인이 업무에 복귀해 가장 먼저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당선인은 업무 복귀를 앞두고 서울시청 앞에서 밀렸던 일들을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말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보강공사를 신속히 하면 8월 중순 운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당선은 여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걸로 보입니다. 보수 재편의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동시에 대여 투쟁의 선봉에도 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김철희 기자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3: 지난 1월 제명징계 확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면서도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던 한동훈 당선인.
4: 기다려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3: 약속을 지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로 복귀하는 데까진 채 반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0.5선 국회의원으로선 초년병에 불과하지만 한동훈 당선인의 등장은 향후 전국에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특히 한 당선인 징계와 당선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온 장동혁 지도부에게 어떤 지역보다도 더 뼈아픈 패배란 평가입니다.
5: 한동훈 후보가 나와가지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3: 지방선거 대패에 따른 지도부 퇴진 요구까지 예상되는 상황에 한 당선인을 중심으로 새 판을 짜보자는 움직임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쇄신 요구는 일찌감치 분출했지만 논의를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6: 지방선거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3: 민주당으로서도 쉽지 않은 상대가 등판했다는 긴장감이 감지됩니다. 실제 한동훈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힘 지도부보다는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메시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7: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박살내겠습니다. 제가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3: 다만 정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무소속으로 원내에 진입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 당선인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등 현안의 선봉에 서서 목소리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접전지로 꼽았던 경남과 울산에서는 두 지역 모두 범진보 진영이 선거 막판 후보를 단일화했는데요. 울산에서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당선됐지만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승리하며 두 당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8: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하나 둘 당선 윤곽이 나올 때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민의힘 박완수 두 후보는 경남도지사 자리를 놓고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내내 이어진 각축전은 선거일 이튿날 아침이 돼서야 박완수 후보가 승기를 굳히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현역 박완수 당선인은 사전투표 직전 진보당 전희영 후보와 단일화했던 김경수 후보를 꺾고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박완수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9: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도민들 뜻을 잘 받들어서 도정을 확실하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8: 울산에선 범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김상국 후보가 현역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끝내 시장 당선증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김상욱 당선인은 범민주 지지자들이 울산을 시민의 손으로 다시 돌려놔야 한다는 간곡한 바람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 시민 중심으로 제대로 된 기본이 바로 센 그런 울산을 만들어 가라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고 저는 시민들의 이

0: 준엄한 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접전지로 꼽았던 경남과 울산. 단일화로 탈원에 나섰던 민주당과 수성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각 한 곳씩 나눠 가졌습니다. 치열했던 경쟁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약속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두 당선인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권자들은 앞으로의 4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2: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출신으로 공천을 받았던 국민의힘 후보들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영남권 출마 후보들마저 접전을 벌이며 계엄 이후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발탁됐던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강세 지역인 대구 달성에 출마해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4: 이재명 정권에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이진숙 후보와 함께 옛 방통위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했던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후보도 막판 접전 끝에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대구시장에 도전한 윤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추경호 후보도 접전 끝에 겨우 승리했습니다.
5: 민주당 정권의 그 오만함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그 균형치 역할을 이 대구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3: 결국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공천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선거판에 내놓은 윤 정부 출신 인사 3명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부산 북구갑 박민식 후보, 윤석열 대선 캠프 수행실장 출신 경기 하남갑 이용 후보는 패배했습니다. 하나같이 윤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었지만 운명은 엇갈린 셈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에도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6: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3: 그나마 마음에 안 들어도 기표소에 들어가면 2번을 찍는 보수의 회기 본능 표심이 당선인들의 생환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한 국민의힘 분란의 불씨인 전류는 윤 정부 출신 인사들의 당선과 맞물려 당내 내홍의 뇌관으로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쓴맛을 봤습니다. 김용남 조국 후보가 나란히 낙선한 건데 특히 조 후보와 혁신당에겐 최대 정치적 실언이 닥쳤다는 분석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7: 평택을 재선거 개표율이 90%가 넘은 심야 시간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비통한 표정으로 선거사무소에 나타났습니다. 최우선 과제였던 국힘 제로를 평택에선 완수하지 못했다. 이 패배를 인정하며 고개 숙였습니다.
8: 평택에서는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다 저의 부족함이고 다 저의 책임입니다.
7: 무엇보다 우당인 민주당 소속 김용남 후보와의 살벌했던 네거티브 전 결과가 양당 모두의 패배로 돌아왔다는 점이 뼈아픕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를 자초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국힘 생환의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9: 민주당 후보 김용남 후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른 후보를 선택하시면 국민의힘이 됩니다.
7: 원톱 조 후보를 물심양면 지원해온 혁신당에도 창당 이래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나머지 전국 선거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제3당으로서의 체면을 구긴데다가 민주당과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10: 조국 후보 또는 조국 혁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완전히 뭐랄까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구태스러운.
7: 혁신당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상황. 2년 전 조국 돌풍은 옛말이 되고 진영 내에서의 입지는 한없이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큰 승리로 규정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등 사실상 당권 투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6: 선거 전 구체적인 승리 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민주당은 12대 4라는 성적표를 받

0: 힘 1대1 구도를 만든 게 패착이었단 분석입니다. 나아가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자기 정치의 무대로 활용했단 비판도 나왔는데 선거 결과를 발판 삼아 연임을 노리던 정 대표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뉴 이재명을 대표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위해 사퇴 시점을 고심하는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 이제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정청래 책임론을 꺼내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1: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어차피 전당대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평가를 받겠지요.
0: 전북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42% 득표율은 민주당을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며 8월 전당대회가 그 첫 번째 무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텃밭인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가 50%를 겨우 넘긴 것도 사실상 패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선거 성적표가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 진영의 주도권 싸움도 한층 복잡하게 바꿔놨습니다. 합리적 보수 재건을 외쳐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당선인이 생환하며 장동혁 대표의 실언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사상 첫 오선 서울시장의 역사를 쓴 오세훈 당선인. 드라마 같은 막판 역전승으로 보수 진영 차기 리더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런 보수 회생의 어떤 플랫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 부여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3: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만 치러지는 선거. 명심을 등에 업은 정원호 후보에 맞서 오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장동혁 이선 후퇴를 외치며 절연을 머뭇거리는 당과 철저히 거리를 뒀고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 함께하며 개혁보수 이미지를 앞세웠습니다. 제명의 치욕을 딛고 무소속 승리의 신화를 쓴 한동훈 당선인 역시 선거운동 내내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을 외쳤습니다.
5: 있는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정당이 가지고 온 품격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3: 연고도 없는 부산, 그것도 민주당 지역구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한 당선인에 대한 복당 요구가 또 한 번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장 대표로선 적잖은 부담에 직면한 셈인데 특히 본인과 손잡은 박형준 부산시장, 박민식 부산북갑 후보가 모두 낙선한 건 뼈아픈 지점입니다. 당장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당 잘못에 후보들이 안 할 고생을 했다, 다음을 위한 황골탈퇴는 필수라는 등 장동혁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도 불참하며 종일 두문불출했고 대신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함께 새 길을 찾겠다는 서면 입장문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권파도 정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곳, 재보궐 4석을 이겼다며 퇴진은 어불성설이라고 엄호했습니다.
6: 당장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계파 갈등 불씨 속에 지방선거 이후 당내 세력구도 변화를 읽어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로 낙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조 대표는 어제 SNS에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 동지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며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며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며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정계 은퇴 가능성엔 선을 그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2년차 임기가 시작됐다며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묶고 국정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공직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전국에서 16명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에서 10명이 당선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해 강원, 울산, 부산 등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나와 4년 만에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연매원 기자입니다.

0: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는 10자리를, 보수는 6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엔 진보가 9, 보수가 8로 팽팽히 맞섰지만 이번엔 진보 진영이 확실한 우위에 선 겁니다. 현직 교육감 7명이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무려 8명의 후보가 난립했던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도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1: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수렴하면서 함께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화해와 통합의 서울교육공동체를 다시 복원해내야 하는.
0: 부산의 김석준 교육감은 첫 민선 4선 교육감이 됐습니다. 보수에서 진보로 교육감의 성향이 바뀐 곳은 경기와 제주, 강원 세 곳입니다.
2: 경기도에서 교육개혁의 교육대전환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선구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0: 최규진 장관이 진보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SNS에 지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었던 세종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강미애 후보가 역전을 일궈냈습니다. 기존 진보 교육감이 이끌던 지역 가운데 세종만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3선에 도전한 대구 강은희 교육감이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고 경남에서는 권순기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해 불과 0.4%포인트 차이로 신승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진영에 따라 견해 차이가 컸던 교육정책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공중파 3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거액을 들여 출구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번에도 서울시장과 경남지사는 물론 국회의원 주요 재보선 지역에서도 실제 결과와 다른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시장 선거.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정은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5.4%포인트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 막판에 오 후보가 역전하면서 끝내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 후보도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5: 사실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는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보다 격차가 많이 벌어진 데 보면서 다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민심과 많이 괴리된 또 객관적인 수치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조금 좀 많이 힘들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4: 또 다른 격전지 경남지사 출구조사에서도 당선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8.6%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에게 앞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대선 주자급이 출마해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도 출구조사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부산 북갑에서 민주당 하정 후보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 앞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후보가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에서도 출구조사는 조국 후보의 신승을 예측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체 투표자의 40%에 이르는 사전투표가 출구조사에서 제외돼 이를 전화 여론조사로 보완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합니다.
6: 사전투표의 비율이 전체 투표의 40% 내외로 높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 적용의 엄밀도가 정확도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보수층들의 표심이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좀 제약이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4: 2024년 총선에서도 서울 동작을과 경기 화성을 경기 성남 분당갑 경남 양산을 등에서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승리를 예상했지만 개표 결과 보수 정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표심을 더 정밀하게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3: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시민들이 잠실 투표소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7: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시위대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주변에서 일부 유튜버들은 방송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날이 어두워졌지만 이곳 투표소 앞은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와 시위대들은 투표함 두 개의 반출을 막겠다며 사흘째 봉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일일이 캐물었고 심지어 소지품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투표 업무를 지원했던 구청 직원들이 투표소에 고립되기도 했는데 직원 한 명은 건강이 악화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범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을 때는 흥분한 시위대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8: 일단 중요한 것은 개표를 마쳐야지만 당선이 확정을 할 수가 있어요.
7: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했다며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이런 가운데 일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그러나 법원에서 여러 차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9: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은 물론 일부 시민들까지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10: 부정선거 완창무야! 부정선거 완창무야!
9: 하지만 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내세운 투표지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부정선거 주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증명 책임을 따르지 않고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헌법재판관들은 중앙선관위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온 점을 들며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1: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9: 이번 사태로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되며 선관위는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허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거취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생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진 않을 거라며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선거가 불리할 것 같으니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하다가 막상 유리한 국면으로 나오니 문제를 슬쩍 흘려버리는 저급한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1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4: 제가 들어드릴게요.
15: 여기 앉으세요.
1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요 꿈이 없는 인생은 들풀 같을 뿐이네. 짧은 인생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대 4 판정승을 거뒀지만 최대 승부처 서울 탈환에 실패하며 마냥 웃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구를 지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내석에 그친 초라한 성적표에 씁쓸한 표정입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3: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석권한 집권여당은 일단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선거 초반 15대1 압승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12곳을 내줬던 4년 전 참패를 그대로 돌려줬다는 통쾌함이 엿보였습니다.
4: 우리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22년도는 5대12였습니다. 이제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3: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 이은 3연승. 하지만 기쁨은 차이나였습니다. 개표 막바지 대역전극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내줬기 때문인데 이기고도 졌다는 자조가 뒤따랐습니다.
5: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0: 오만무도한 정권에 맞서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고 한술 더 떴는데 입장문만 냈을 뿐 모습은 감췄습니다. 공교롭게도 TK 밖에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킨 서울시장과 경남지사 당선인 모두 장 대표와 투샷 없이 거리를 뒀던 인물입니다. 거대 양당이 애써 쓰는 숨 짓는 동안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만과 관성을 걷어내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뛰겠다고 반성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후보들을 뒷받침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원조 친 노무현계로 4선고지에 오른 이광재 당선인도 정치적 무게감이 더해지며 앞으로 민주당 당권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종권 기자입니다.
2: 국회에 입성에 성공한 여당 후보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인천 연수갑에 깃발을 꽂은 송영길 당선인입니다. 개표 초반부터 여유 있게 상대 후보와 격차를 벌리면서 자정이 넘자마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202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한 지 4년 만에 국회 복귀입니다.
3: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무엇보다 돈봉투 의혹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딛고 6선으로서 당내 최다선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황이라 민주당의 당권 경쟁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선거 기간은 이미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두둔하는 등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4: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겸허하게 도민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2: 경기 한남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 출신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꺾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당선인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이자 강원지사 출신의 4선 의원으로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하남시를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하남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내에선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에 맞서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와 동영길 당선인 등이 힘을 합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초접전 끝에 민주당 정원우 후보를 꺾고 5선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 당선인은 어제 서울 종로의 캠프를 찾아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다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승리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시동을 걸고 민주당이 화답한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시민평가가 담겨 있다며 약속대로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과 공소취소 등을 포함한 5대 명령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다며 지방선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서울 중구 개표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당선인은 당선 선언 직후 서울시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최우선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GTX 삼성역 철근 누락을 꼽았는데요.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며 단숨에 대선 가도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인혁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막판 대역전극에 성공한 오세훈 당선인. 캠프에서 당선 선언 뒤 곧바로 서울시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현업으로 복귀한 만큼 밀렸던 일처리에 방점을 뒀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7: 원래 계획했던 대로 8월 중순 개통이 가능할지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일은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 오 시장은 철근이 누락된 곳에 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면 예정대로 개통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0: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몸을 바쳐 일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1: 다시 한번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둥골세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사상 첫 서울시장 5선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오 당선인이 지나온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필패라며 후보 등록 카드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하는 승부수를 띄웠고 결국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대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오세훈 당선인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단숨에 대선 유력 주자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2: 6.3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자, 3파전을 뚫고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싫든 좋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대중 정치인으로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고 향후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3: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이어집니다. 지역 발전의 공약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4: 20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한동훈 후보의 국회 입성은 정치적 동지든 적대적 관계든 윤석열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우선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집권 여당 대표를 지냈지만 그동안은 스스로 만든 기회라기보다는 정치적 반사 이익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고 연고도 없는 지역구에서 승리하면서 독자적 정치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5: 보수가 퇴행하는 걱정을 극복해내고 보수를 재건하라라는 국민의 명령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3: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도 영남 지역구의 서울 출신 의원이라는 점도 외연 확장 차원에서 강점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무관하게 야권발 정계 개편에서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꽃길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우선 친윤이라는 정치적 적대 세력이 건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매끄럽게 풀어내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거나 불협화음이 커지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더라도 초선 의원이라는 한계를 넘어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는 일도 생각보다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결국 한동훈 후보의 당선은 의미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2라운드 초대장에 불과하다는 냉철한 평가가 함께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2: 극적으로 여의도 복귀에 성공한 국민의힘 유이동 당선인은 캠프 해단식을 열고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충격의 3위로 낙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숙에 돌입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6: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평택을 국민의힘 유이동 당선인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7: 유이동! 화이팅! 유이동! 화이팅!
6: 5파전, 특히 범여권 진흙탕 싸움 속에 마음 졸였던 만큼 기쁨도 두 배. 참으로 잔인한 5월이었다며 수도권 4선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초심으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 이렇게 달콤하고 동시에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행사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6: 당 안팎에선 유이동 역할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유승민계로 표현되는 개혁보수 이미지에 과거 정책위 의장과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경험, 친한동훈계와 접점까지 갖춘 만큼 원내대표 출마설이 힘을 받는 건데 일단 본인은 말을 아낍니다.
9: 개인적인 역량이 아주 뛰어나거나 이래서 선거 승리를 했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선택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부터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6: 유이동 당선인이 장밋빛 꿈을 꾸는 사이 범여권은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평택을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율 합은 56.01%. 민주당은 우군끼리 경쟁하다 남 좋은 일만 시켰다며 후회 막심입니다.
10: 같은 색깔의 후보 간 경쟁이 다른 정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그런 양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6: 충격의 3위 조국 후보는 당대표직 사퇴로 패배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 전당대회에서 뽑힌 지 반년 만입니다. SNS에 일출 사진을 올렸다 지운 조 대표는 자신이 부족했다며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충격해한 김용남 후보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차분히 고민하겠다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번 평택을 싸움은 개개인의 여의도 입성 여부를 넘어 정치적 재기와 후퇴, 크게는 정치 지형까지 좌우할 상징적인 승부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 파문이 크게 일었던 전남 지역의 민주당 후보는 어김없이 낙선했습니다. 전남 세 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조국혁신당도 기초단체장 2명을 배출했고 진보정당도 여러 명이 광역과 기초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11: 민주당의 오만한 공천에 반발해 상여 시위까지 벌어진 전남 강진. 민주당의 후보 접수 거부로 경선에도 나가지 못한 무소속 강진원 전남 강진 군수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17%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제치고 징검다리 4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한 반값 여행 등 그동안의 운정 성과를 유권자들이 인정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12: 강진 군수는 강진 군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된다는 민주주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정신을 우리 강진 군민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존중과 경의를 드립니다.
11: 민주당 공천 후폭풍이 거세했던 완도 군수와 광양시장 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전남에서 건전한 정치 경쟁 생태계 구축을 주창한 조국 혁신당은 신안과 장흥 군수를 배출했습니다.
13: 결코 저 차순문의 승리도 아니고 조국 혁신당의 승리도 아닙니다. 변화를 선택하신 장 국민의 승리이고 더 나은 장흥에 대한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장 국민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11: 정의당과 진보당 후보 20여 명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와 기초의회에 진출했습니다.
12: 적어도 이 바닥에서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지역의 고충 그리고 지역의 요구들을 진보적인 관점에서 내세우고 이걸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이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정당입니다.
11: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당선 단체장은 모두 5명. 전남에서의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불문율이 여러 곳에서 깨지면서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5: 제가 들어드릴게요.
16: 여기 앉으세요.
1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7: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5: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YTN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8: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큰 승리로 규정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등 사실상 당권 투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0: 선거 전 구체적인 승리 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민주당은 12대 4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이를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11: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 하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은 물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등 주요 격전지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지도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전체적인 승리라는 주장은 오판이자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패배라는 지적이 나왔고 마지막까지 내란 심판을 외쳤던 지도부의 선거 전략이 중도 보수층에 소구력이 없었단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 삼는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구도를 만든 게 패착이었단 분석입니다. 나아가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자기 정치의 무대로 활용했단 비판도 나왔는데 선거 결과를 발판 삼아 연임을 노리던 정 대표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뉴 이재명을 대표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위해 사퇴 시점을 고심하는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 이제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정청래 책임론을 꺼내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12: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평가를 받겠지요.
10: 전북지사 선거에서 석패

0: 김성훈 당선인이 생환하며 장도혁 대표의 실현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 사상 첫 오선 서울시장의 역사를 쓴 오세훈 당선인. 드라마 같은 막판 역전승으로 보수 진영 차기 리더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런 보수 회생의 어떤 플랫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 부여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1: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만 치러지는 선거, 명심을 등에 업은 정원호 후보에 맞서 오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장동혁 이선 후퇴를 외치며 절연을 머뭇거리는 당과 철저히 거리를 뒀고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 함께하며 개혁보수 이미지를 앞세웠습니다. 제명의 치욕을 딛고 무소속 승리의 신화를 쓴 한동훈 당선인 역시 선거운동 내내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을 외쳤습니다.
3: 있는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정당이 가지고 온 품격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1: 연고도 없는 부산, 그것도 민주당 지역구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한 당선인에 대한 복당 요구가 또 한 번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장 대표로선 적잖은 부담에 직면한 셈인데 특히 본인과 손잡은 박형준 부산시장, 박민식 부산북갑 후보가 모두 낙선한 건 뼈아픈 지점입니다. 당장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당 잘못에 후보들이 안 할 고생을 했다, 다음을 위한 황골탈퇴는 필수라는 등 장동혁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도 불참하며 종일 두문불출했고 대신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함께 새 길을 찾겠다는 서면 입장문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권파도 정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곳, 재보궐 4석을 이겼다며 퇴진은 어불성설이라고 엄호했습니다.
0: 당장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개파 갈등 불씨 속에 지방선거 이후 당내 세력구도 변화를 읽어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극적으로 여의도 복귀에 성공한 국민의힘 유이동 당선인은 캠프 해단식을 열고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0: 충격의 사비로 낙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숙에 돌입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5: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평택을 국민의힘 유이동 당선인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6: 유이동! 화이팅! 유이동! 화이팅!
5: 5파전, 특히 범여권 진흙탕 싸움 속에 마음 졸였던 만큼 기쁨도 두 배. 참으로 잔인한 5월이었다며 수도권 4선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초심으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 이렇게 달콤하고 동시에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행사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5: 당 안팎에선 유이동 역할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유승민계로 표현되는 개혁보수 이미지에 과거 정책위 의장과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경험, 친한동훈계와 접점까지 갖춘 만큼 원내대표 출마설이 힘을 받는 건데 일단 본인은 말을 아낍니다.
8: 개인적인 역량이 아주 뛰어나거나 이래서 선거 승리를 했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선택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부터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 유이동 당선인이 장밋빛 꿈을 꾸는 사이 범여권은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평택을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율 합은 56.01%. 민주당은 우군끼리 경쟁하다 남 좋은 일만 시켰다며 후회 막심입니다.
9: 같은 색깔의 후보 간 경쟁이 다른 정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그런 양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5: 충격의 3위 조국 후보는 당대표직 사퇴로 패배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 전당대회에서 뽑힌 지 반년 만입니다. SNS에 일출 사진을 올렸다 지운 조 대표는 자신이 부족했다며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충격패한 김용남 후보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차분히 고민하겠다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번 평택을 싸움은 개개인의 여의도 입성 여부를 넘어 정치적 재기와 후퇴, 크게는 정치 지형까지 좌우할 상징적인 승부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4: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시민들이 잠실 투표소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경찰은 선거관리

0: 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1: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시위대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주변에서 일부 유튜버들은 방송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날이 어두워졌지만 이곳 투표소 앞은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와 시위대들은 투표함 두 개의 반출을 막겠다며 사흘째 봉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일일이 캐물었고 심지어 소지품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투표 업무를 지원했던 구청 직원들이 투표소에 고립되기도 했는데 직원 한 명은 건강이 악화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범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을 때는 흥분한 시위대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 일단 중요한 것은 개표를 마쳐야지만 당선 확정을 할 수가 있어요.
1: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했다며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0: 부정선거 의혹은 그러나 법원에서 여러 차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훈 기자입니다.
4: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은 물론 일부 시민들까지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5: 부정선거 완전 무효! 부정선거 완전 무효!
4: 하지만 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내세운 투표지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부정선거 주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증명 책임을 따르지 않고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헌법재판관들은 중앙선관위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온 점을 들며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이번 사태로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되며 선관위는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0: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부실한 선거관리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도 납득도 어려운 일이라며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며 책임자 거취도 언급했습니다.
8: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7: 국민의힘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넘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투표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과 투개표 동시 실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3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9: 긴급 국정

0: 조사를 진행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 거대 양당뿐 아니라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정의당 등도 잇따라 선관위 부실한 선거 관리를 비판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5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시민들이 잠실 투표소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2: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시위대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주변에서 일부 유튜버들은 방송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3: 날이 어두워졌지만 이곳 투표소 앞은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2: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와 시위대들은 투표함 2개의 반출을 막겠다며 사흘째 봉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일일이 캐물었고 심지어 소지품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투표 업무를 지원했던 구청 직원들이 투표소에 고립되기도 했는데 직원 한 명은 건강이 악화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범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을 때는 흥분한 시위대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4: 김범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2: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했다며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앞서도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선 건 이례적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수백 명을 현장으로 불러모았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평소라면 한산했을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앞이 인파 수백 명으로 가득합니다. 개표 중단과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투표함 반출이 막혔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를 못한 게

0: 사용지 부족이 불신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SNS나 라이브 방송 등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집단 행동이 빠르게 이어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과거 같으면 특정 지역 투표소 혼란으로 끝났을 일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진 겁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각종 음모론을 키우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제일 걱정스러운 게
2: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 일부 극우 유튜버들 또 여전히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라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이 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0: 이번 일은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선거 관리 실패가 얼마나 빠르게 의심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4: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부실한 선거관리를 비판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을 분석하고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도 납득도 어려운 일이라며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며 책임자 거취도 언급했습니다.
6: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 것입니다.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5: 국민의힘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넘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투표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과 투개표 동시 실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3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7: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2: 정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제안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5: 거대 양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정의당 등도 잇따라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건 매우 큰 유감이라며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역전극을 펼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최초로 5선 시장에 올랐습니다.
4: 이른바 명픽으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개표 초반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초접전 끝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8: 휘말리는 접전 끝에 대역전의 드라마를 쓴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 헌정사상 처음 5선 서울시장에 등극했습니다. 개표 초반 2위를 달렸지만 초박빙 승부 끝에 약 1%포인트 차이, 5만여 표 격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당선 일성은 상식의 승리였습니다.
9: 견제와 균형이라는
2: 서울시장
9: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8: 오 시장은 당선 소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9: 혹시 민주당이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께서
2: 오세훈
9: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8: 반면 3선의 성동구청장 출신으로 서울시장에 첫 도전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개표 막판 격차가 벌어지자 석패를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명픽으로 선거 기간 내내 승기를 잡은 듯 했지만 과거 폭행 논란과 서울시장 경험 부족이라는 공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2: 시민 여러분의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0: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8: 2006년 서울시장에 입성한 뒤 정치적 부침을 딛고 오선의 역사를 쓴 오세훈

0: 시장, 광역 급행철도 GTX 철근 누락과 더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등 악재를 벗어나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 결집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1: 6.3 지방선거의 역전 드라마 주인공이 오세훈 후보였다면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자로는 3파전을 뚫고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대중 정치인으로서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디뎠고 향후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이어집니다. 지역 발전의 공약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4: 20만 보고 가는 정치.
5: 한동훈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당선입니다.
3: 한동훈 후보의 국회 입성은 정치적 공지든 적대적 관계 든 윤석열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우선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집권 여당 대표를 지냈지만 그동안은 스스로 만든 기회라기보다는 정치적 반사 이익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고 연고도 없는 지역구에서 승리하면서 독자적 정치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4: 보수가
5: 한동훈 부산 북구 보궐선거 당선인입니다.
4: 걱정을 극복해내고 보수를 재건하라라는 국민의 명령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3: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도 영남 지역구의 서울 출신 의원이라는 점도 외연 확장 차원에서 강점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무관하게 야권발 정계 개편에서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꽃길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우선 친윤이라는 정치적 적대 세력이 건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매끄럽게 풀어내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거나 불협화음이 커지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더라도 초선 의원이라는 한계를 넘어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는 일도 생각보다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결국 한동훈 후보의 당선은 의미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2라운드 초대장에 불과하다는 냉철한 평가가 함께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1: 극적으로 여의도 복귀에 성공한 국민의힘 유이동 당선인도 캠프 해단식을 열고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2: 충격의 3위로 낙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숙에 돌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6: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평택을 국민의힘 유이동 당선인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7: 유이동 화이팅! 유이동 화이팅!
6: 5파전, 특히 범여권 진흙탕 싸움 속에 마음 졸였던 만큼 기쁨도 두 배. 참으로 잔인한 5월이었다며 수도권 4선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초심으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 이렇게 유이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당선인입니다.
8: 그런 행사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6: 당 안팎에선 유이동 역할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유승민계로 표현되는 개혁보수 이미지에 과거 정책위 의장과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경험, 친한동훈계와 접점까지 갖춘 만큼 원내대표 출마설이 힘을 받는 건데 일단 본인은 말을 아낍니다.
9: 개인적인 역량이 유이동, 아주 뛰어나거나 이래서 선거 승리를 했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선택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부터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6: 유이동 당선인이 장밋빛 꿈을 꾸는 사이 범여권은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평택을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율 합은 56.01%. 민주당은 우군끼리 경쟁하다 남 좋은 일만 시켰다며 후회 막심입니다.
10: 같은 색깔의
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10: 다른 정당에게 뭐 어부지리를 주는 그런 양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6: 충격의 3위 조국 후보는 당대표직 사퇴로 패배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 전당대회에서 뽑힌 지 반년 만입니다. SNS에 일출 사진을 올렸다 지운 조 대표는 자신이 부족했다며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충격해한 김용남 후보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차분히 고민하겠다고 메시지.

0: 냈습니다. 이번 평택을 싸움은 개개인의 여의도 입성 여부를 넘어 정치적 재기와 후퇴, 크게는 정치 지형까지 좌우할 상징적인 승부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7개월 만에 한국을 찾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해 입국 소감을 밝히는 것으로 방한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SK 최태원 회장, LG 구강모 회장, 네이버 이혜진 의장 등 재벌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열고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까지 생산 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전, 충북 보은,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등 전국 9개 사업장의 작업을 오늘까지 이틀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 사업장 같은 사고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사업장 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 한국은행이 올해 4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4월에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본격 반영돼 흑자 기조는 이어지되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국토부가 자동차 안전 기준을 강화합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전기차가 속도를 줄일 때 뒤에서 오는 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화된 안전 기준은 오늘 공포 이후 9월부터 적용됩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 노조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어제 오후 3시 기준 5만 8,270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 절반인 6만 4,44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한때 7만 6천 명을 넘었지만 지난달 협상 타결 이후 이탈이 이어지며 약 1만 8천 명이 감소했고 감소한 인원은 2대, 3대 노조로 이동한 걸로 추정됩니다.

0: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하며 일단 수적인 면에서는 야당을 이겼습니다.
1: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남, 경북을 지키면서 내용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16곳 중 12곳에 민주당 깃발을 꽂으며 수치에서는 야당을 압도했습니다. 접전지인 부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상대로 6년 만에 지역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3: 부산에서
4: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3: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무겁게 느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2: 이 밖에도 인천과 강원, 충청, 울산에서도 잇따라 승전고를 울리며 지난 지방선거 패배를 서륙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현역 4선 출신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 서울과 함께 보수 텃밭인 경북, 경남, 대구도 사수했습니다. 특히 공천 잡음으로 막판까지 접전이 이어졌던 대구에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5: 민주당 정권의
4: 추경호 그 대구시장 당선입니다.
5: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그 균형치 역할을 이 대구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2: 여야의 성적표는 12대 4로 여당의 압승이지만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어느 쪽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도 향후 국정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제3당은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하며 존재감 회복이란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쓴맛을 봤습니다.
1: 김용남 조국 후보가 나란히 낙선한 건데요. 특히 조 후보와 혁신당에겐 최대 정치적 실언이 닥쳤다는 분석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평택을 재선거 개표율이 90%가 넘은 심야 시간,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비통한 표정으로 선거사무소에 나타났습니다. 최우선 과제였던 국힘 제로를 평택에선 완수하지 못했다. 이 패배를 인정하며 고개 숙였습니다.
7: 평택에서
4: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못했습니다.
7: 다 저의 부족함이고 다 저의 책임입니다.
6: 무엇보다 우당인 민주당 소속 김용남 후보와의 살벌했던 네거티브 전 결과가 양당 모두의 패배로 돌아왔다는 점이 뼈아픕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를 자초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국힘 생환의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8: 민주당 후보
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8: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른 후보를 선택하시면 국민의힘이 됩니다.
6: 원톱 조 후보를 물심양면 지원해온 혁신당에도 창당 이래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나머지 전국 선거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제3당으로서의 체면을 구긴대다가 민주당과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9: 조국 후보 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완전히 뭐랄까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구태스러운
6: 혁신당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상황. 2년 전 조국 돌풍은 옛말이 되고 진영 내에서의 입지는 한없이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출신으로 공천을 받았던 국민의힘 후보들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1: 영남권 출마 후보들마저 접전을 벌이면서 계엄 이후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0: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발탁됐던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강세 지역인 대구 달성에 출마해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11: 이재명 정권에
4: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재보선 당선인입니다.
11: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이진숙 후보와 함께 옛 방통위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했던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후보도 막판 접전 끝에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대구시장에 도전한 윤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추경호 후보도 접전 끝에 겨우 승리했습니다.
5: 민주당 정권의
4: 추경호 국민의힘 그 대구시장 당선인을
5: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그 균형추 역할을 이 대구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10: 결국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 윤핵관 공천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선거판에 내놓은 윤 정부 출신 인사 3명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부산 북구갑 박민식 후보, 윤석열 대선 캠프 수행실장 출신 경기 하남갑 이용 후보는 패배했습니다. 하나같이 윤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었지만 운명은 엇갈린 셈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에도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12: 우리 박민식
4: 박근혜
12: 후보에게
4: 전 대통령입니다.
12: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10: 그나마 마음에 안 들어도 기표소에 들어가면 2번을 찍는 보수의 회기 본능 표심이 당선인들의 생환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한 국민의힘 분란의 불씨인 전류는 윤 정부 출신 인사들의 당선과 맞물려 당내 내홍의 뇌관으로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0: 이번 선거에선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당락도 주목받았습니다.
1: 대변인 출신 김남준, 전은수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나 집중 조명받았던 하정우 전 수석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3: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출신 명함을 들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7명. 이 가운데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역구까지 물려받아 자정 전 일찌감치 당선 깃발을 꽂았습니다.
14: 여러분들의
4: 김남준 인천 지역을 민주당 의원 당선인입니다.
14: 이재명 대통령 약속하셨던 그 공약들

0: 지켜내겠다.
1: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 충남 아산을에 출마한 전은수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도 낙승을 거두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은 끝까지 혈투를 벌였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개표 초중반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7%포인트 가까이 따돌리기도 했으나 후반부에 한 후보에게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지자체장 선거에선 민주당 1호 공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를 탈환했고 손아정 전 청와대 행정관은 초대 인천 영종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여당과 지방정부로 이동해 성공한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역할에 더욱 무게가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2년차 임기가 시작됐다며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공직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와 활발한 SNS 등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주력했습니다.
3: 전임 대통령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데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국민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지난해 7월 29일 국무회의.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심층 토론 등 모든 과정이 1시간 20분 동안 여과 없이 공개됐습니다.
5: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6: 직을 걸겠습니다.
5: 네, 진짜로. 이번에 저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4: 이후 공식처럼 굳어진 이른바 국정 라이브는 매주 국무회의를 넘어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각 부처의 업무 보고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파고든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에 공직자들은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7: 제 아내도 그러고 자꾸 아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뭐 문제 있는 거라고 자꾸 지적을 하면 그게 되냐고 저한테 자꾸 야단치는데 잘한 거 칭찬을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4: 생중계 카메라가 주로 업무 시간에 돌았다면 이 대통령의 SNS는 휴일 밤낮이 없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와 캄보디아 스캔 범죄 조직, 설탕 부담금과 반값 생리대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화두가 실렸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을 향해선 고강도 경고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8: 이번이 아마 중과
9: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8: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10: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4: 이처럼 국민과 직접 소통을 중시하는 현장형 리더십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정책의 신뢰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60%대를 상회하며 고공행진 중인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끈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소통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발언 무게를 고려할 때 정제되지 않은 입장이 그대로 나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함께 유대인 학살과 전시 사례는 다르지 않다고 했던 SNS 글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야당에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2년 전 영상으로 외교 갈등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1: 해당 영상은 최근 것이 아니었습니다.
9: 김석기
11: 피해자는 아동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팔레스타인 성인 남성이라는 점이 외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12: 이른바 직통정치의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여 국민의 국정 체감 만족도를 더 높이는 게 앞으로 4년 남은 임기 동안 이 대통령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탄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 측이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탄 교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정지를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로 본 겁니다. 기각 결정 직후 탄 교수 측은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내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내기도 했던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하며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한국에 입국하자 경찰은 공항에 직접 나가 출석을 요구했는데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불응했습니다. 탄 교수의 출국 정지가 유지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 만큼 조만간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어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신천지의 집단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 총회장의 혐의를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0: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합수본이 출범한 지 5달 만에 신천지 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낸 겁니다. 흰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이 총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13: 교인들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키셨습니까? 국민의힘에 혐한 청탁한 적 있으십니까?
0: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단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던 겁니다. 앞서 합수부는 문제를 제기했던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 신천지 지도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힘 가입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 명 넘는 신도들이 실제 국민의힘에 가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합수부는 이 과정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에 따른 집단적 움직임이라고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고발 1년여 만에 불기소 처분된 이 총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등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로 마무리한 합수본이 남은 신천지 의혹의 전모를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지난해 국내에서 감정한 마약류 항목이 14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10대 청소년층의 신종 마약류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감정 종수는 모두 14만여 건으로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2023년 때보다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대 청소년층에서 검출된 마약류 가운데 합성 대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사업자인 티빙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티빙은 지난 2일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한 뒤 다음 날 새벽 유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유출된 항목은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은 물론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일부 항목은 암호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불과 두 달 전 합의처럼 언제든 다시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타결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였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여전히 레바논이라는 뇌관에 걸려 멈춰서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국경 밖으로 철수시키는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합의가 불과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됐듯 이번 합의 역시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회의론이 무성합니다. 레바논이 세계 외교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견제할 핵심 방패입니다. 방패가 무너지면 최악의 안보 공백을 맞게 되는 만큼 이란은 레바논 휴전을 종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9: 레바논에서의 휴전은 전쟁을 중지하기 위한 어떤 휴전 합의나 최종 합의에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4: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협정을 맺기 전에 헤즈볼라의 위협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전략입니다.
9: 남부 레바논에서 지상작전을 강화해 헤즈볼라 거점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14: 사이에 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로에 왔습니다. 이란과의 빅딜로 외교적 치적을 세워야 하는 마당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재를 뿌리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9: 화가 난 건 아닙니다. 다만 레바논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게 언짢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비 진짜 그만둬야 돼 라고 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4: 이번 휴전 성명에는 이란을 겨냥해 레바논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레바논을 분리해 본 협상을 서두르겠다는 트럼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방패를 지키려는 이란과 이를 부수려는 이스라엘, 판이 깨질까 압박을 가하는 미국. 전격적인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위태로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9: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비가 오는 날, 특히 야간에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차량 때문에 놀랐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도로 위 유령이라고도 불리는 스텔스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텔스는 주로 항공기나 함선 등에 붙여 스텔스기나 스텔스 함처럼 적군의 다양한 탐지 수단에 들키지 않는 군사 기술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스텔스 자동차는 뭘까요?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아 다른 차들로부터 인지하기 어렵게 하는 차량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량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날 뻔한 운전자들이 비판의 뜻을 담아 부르는 명칭이 바로 스텔스 자동차인 거죠. 그렇다면 왜 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량이 있는 걸까요? 해당 차량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을 끄고 다녀야 연비가 올라간다고 들었다. 가로등이 워낙 밝아 켠 줄 알았다. 자주 켜면 전구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다 등 근거 없는 속설이나 착각 때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오는 9월부터 만들어지거나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변 발길을 감지해 전조등과 미등을 의무적으로 켜는 기능을 설치하도록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어두울 때 운전자가 임의로 등을 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앞서 의무 도입된 주간주행등 설치도 사고 예방에 효과를 줬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번 대안이 야간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스텔스 자동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18: 듀엣토의 더 클래식.
19: 6월 5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0: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에서 사냥꾼의 합창, 주제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6월 5일 금요일 듀엣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에서 사냥꾼의 합창. 주제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0: 1826년 6월 5일은 독일의 작곡가 카를 마리아 폰 베버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오늘이 그의 사망 20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 이 베버가 1786년생입니다. 우리도 86년생인데. 네, 이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토벤보다 16살 미치니까 낭만주의 초기의 작곡가고요.
0: 그의 작품 중에서는 오페라 마탄의 사수가 가장 유명합니다.
1: 이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오페라와 바그너의 오페라를 잇는 작품입니다. 독일 오페라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0: 의외로 그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서거 200주기를 맞아 국립심포니에서는 그의 실내악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회를

0: 열고 있습니다.
1: 베버의 작품 중에서는 여러 클라리넷 곡도 유명하고 또 두 곡의 협주곡이 있고요. 클라리넷 오중주곡도 비교적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0: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중 3악장, 자빈의 마이어의 클라리넷, 그리고 헤르베르트 블룸슈테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스카펠레의 연주입니다.

0: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중 3악장, 자빈의 마이어의 클라리넷, 헤르베트 블룸슈테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연주였습니다.
1: 이 베버는 피아노 작품도 여럿 남겼습니다. 낭만주의 시기에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베버가 예견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0: 확실히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고전주의 피아노 작품과 쇼팽과 리스트의 낭만주의 작품은 듣기만 해도 금방 차이가 납니다.
1: 바로 그런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준 작곡가가 베버입니다.
0: 베버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인 무도회 권유도 원래는 피아노 작품이라고 하죠.
1: 그런데 이 곡은 감상용 왈츠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곡이기도 합니다. 원래 왈츠는 춤을 추기 위한 실용적인 곡입니다. 그런데 베버의 이 작품 이후 감상용 왈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왈츠를 가지고는 춤을 출 수는 없기 때문이죠.
0: 무도회 권유는 구성이 독특한데요. 처음에 왈츠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같이 춤을 추자고 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왈츠가 이어지고요. 마지막 부분은 다시 남자의 감사 인사로 조용히 끝을 맺죠.
1: 음악 듣고 확인해 보시죠. 처음 조용히 시작되다가 1분 40초 정도에 본격적인 왈츠가 시작됩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베버가 작곡한 무도회 권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6.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찝찝한 승리를 거둔 여당에서도 참패한 야당에서도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조국 혁신당은 존립의 위기로까지 몰렸습니다. 2부와 3부에 걸쳐 지방선거 이후 전국 상황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위대가 투표함 이송을 막아서면서 아직도 개표조차 완료되지 못했고요.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 쟁점을 잠시 뒤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잠실 투표소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선출된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지난해 깐부 회동 이후 7개월 만이 오늘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방한합니다. 저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진행합니다.
3: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 노조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노조원이 한때 7만 6천 명을 넘었지만 협상 타결 이후 이탈한 1만 8천여 명이 2대, 3대 노조로 이동한 걸로 추정됩니다.
2: 미국 연방 하원에서 이란과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원들은 트럼프 혐오 증후군에 사로잡혀 미국이 실패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초유의 사태. 헌법기관이 참정권을 대놓고 위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선 봉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 과정에서 투표소 안에 구립된 구청 직원 한 명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고 또 지금도 일부 선관위 직원은 투표소에 고립돼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최승은 기자, 아직도 투표소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4: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대가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을 봉쇄하기 시작한 지 30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샘 시위가 이어진 탓에 시위대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자를 깔아둔 채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쓰레기를 직접

0: 시민단체 역시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선거관리와 감독의 소홀에 대해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경찰은 이 중 일부 고발권을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는데요. 다른 사건 역시 곧 배당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부실한 선거관리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도 납득도 어려운 일이라며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며 책임자 거취도 언급했습니다.
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5: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3: 국민의힘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넘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투표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과 투개표 동시 실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3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6: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4: 성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제안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 거대 양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정의당 등도 잇따라 선관위 부실한 선거관리를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건 매우 큰 유감이라면서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밝히고 책임질 게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큰 승리로 규정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등 사실상 당권 투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 선거 전 구체적인 승리 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민주당은 12-4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이를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8: 전국적으로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8: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7: 하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은 물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등 주요 격전지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지도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전체적인 승리라는 주장은 오판이자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패배라는 지적이 나왔고 마지막까지 내란 심판을 외쳤던 지도부의 선거 전략이 중도 보수층에 소구력이 없었단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 삼는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구도를 만든 게 패착이었단 분석입니다. 나아가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자기 정치의 무대로 활용했단 비판도 나왔는데 선거 결과를 발판 삼아 연임을 노리던 정 대표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뉴 이재명을 대표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위해 사퇴 시점을 고심하는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 이제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정청래 책임론을 꺼내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9: 정 대표가 모든 정치
4: 송영길 인천 연수갑 당선인입니다.
9: 있으니까 이제 종합 평가를 받겠지요.
7: 전북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42% 득표율은 민주당을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며 8월 전당대회가 그 첫 번째 무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텃밭인 전

0: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가 50%를 겨우 넘긴 것도 사실상 패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선거 성적표가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 진영의 주도권 싸움도 한층 더 복잡하게 바꿔놨습니다.
2: 합리적 보수 재건을 외쳐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당선인이 생활하면서 장동혁 대표 시연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사상 첫 오선 서울시장의 역사를 쓴 오세훈 당선인. 드라마 같은 막판 역전승으로 보수 진영 차기 리더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입니다.
5: 바로 그런 보수 회생의 어떤 플랫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 부여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3: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만 치러지는 선거. 명심을 등에 업은 정원호 후보에 맞서 오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장동혁 이선 후퇴를 외치며 절연을 머뭇거리는 당과 철저히 거리를 뒀고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 함께하며 개혁보수 이미지를 앞세웠습니다. 제명의 치욕을 딛고 무소속 승리의 신화를 쓴 한동훈 당선인 역시 선거운동 내내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을 외쳤습니다.
6: 당권파들이
4: 한동훈 부산복합 국회의원 당선인입니다.
6: 가지고 온 품격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3: 연고도 없는 부산, 그것도 민주당 지역구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한 당선인에 대한 복당 요구가 또 한 번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장 대표로선 적잖은 부담에 직면한 셈인데 특히 본인과 손잡은 박형준 부산시장, 박민식 부산복합 후보가 모두 낙선한 건 뼈아픈 지점입니다. 당장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당 잘못에 후보들이 안 할 고생을 했다, 다음을 위한 황골탈퇴는 필수라는 등 장동혁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도 불참하며 종일 두문불출했고 대신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함께 새 길을 찾겠다는 서면 입장문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권파도 정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곳, 재보궐 4석을 이겼다며 퇴진은 어불성설이라고 엄호했습니다.
0: 당장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계파 갈등 불씨 속에 지방선거 이후 당내 세력구도 변화를 읽어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오세훈 당선인은 당선 선언 직후에 서울시장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2: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면서 단숨에 대선 가도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막판 대역전극에 성공한 오세훈 당선인. 캠프에서 당선 선언 뒤 곧바로 서울시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현업으로 복귀한 만큼 밀렸던 일처리에 방점을 뒀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8: 원래 계획했던 대로
4: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입니다.
8: 가능할지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일은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오 시장은 철근이 누락된 곳에 보강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면 예정대로 개통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몸을 바쳐 일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8: 다시 한번 이렇게
4: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8: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둥골세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 사상 첫 서울시장 5선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오 당선인이 지나온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필패라며 후보 등록 카드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하는 승부수를 띄웠고 결국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대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오세훈 당선인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단숨에 대선 유력 주자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자, 보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긴 했지만 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2: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민주당이 17곳에서 이겼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모인 민주당 25개 구청장 후보들. 정중앙의 주인공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막판 고배를 마셨지만 이 가운데 무려 17명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서울구청장 지도는 국민의힘이 17곳을 가져가며 빨갛게 물들었지만 이번엔 정반대로 민주당이 17곳에서 승리하며 악몽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민주당은 성북과 중랑, 강북, 노원, 은평 등 기존 강세 지역에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2023년과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강서 구로구청장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삼선 정원호 구청장이 떠난 성동구에선 부구청장을 지냈던 유보화 민주당 후보가 이겼고 무려 세 번째로 맞붙은 마포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 유동균 후보가 박강수 현 구청장을 누르고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10: 우리 마포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1: 예산과 법이 필요한데 예산 편성은 이재명 민주당 정부에서 하고 법 통과는 민주당이 합니다.
9: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4년 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그랬듯 이번에는 민주당이 여당 프리미엄을 톡톡히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통 텃밭인 강남 3구, 강동구와 함께 이른바 한강벨트 자치구 3곳을 방어했습니다. 야당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한강벨트를 끼고 있는 양천, 광진, 강동과 용산을 지켰는데 집값과 정비사업 규제가 민감한 한강변 유권자들이 야당 손을 들어준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12: 서울 시내에 있는
10: 오세훈 서울시장
12: 재개발 재건축 단지 본인 지역에 있는 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면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없죠?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9: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17개 구를 차지한 민주당 구청장들과 얼마나 원만하게 협력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접전지로 꼽았던 경남과 울산에서는 막판 범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
2: 울산에서는 민주당 김상옥 후보가 당선됐지만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승리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하나둘 당선 윤곽이 나올 때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민의힘 박완수 두 후보는 경남도지사 자리를 놓고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내내 이어진 각축전은 선거일 이튿날 아침이 돼서야 박완수 후보가 승기를 굳히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현역 박완수 당선인은 사전투표 직전 진보당 전희영 후보와 단일화했던 김경수 후보를 꺾고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박완수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4: 우리 경남의
10: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14: 행복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보다고 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도민들 뜻을 잘 받들어서 도정을 확실하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13: 울산에선 범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김상국 후보가 현역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끝내 시장 당선증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김상욱 당선인은 범민주 지지자들이 울산을 시민의 손으로 다시 돌려놔야 한다는 간곡한 바람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 시민 중심으로
10: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15: 기본이 바로 센 그런 울산을 만들어 가라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고 저는 시민들의 이 준엄한 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3: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접전지로 꼽았던 경남과 울산. 단일화로 탈환에 나섰던 민주당과 수성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각 한 곳씩 나눠 가졌습니다. 치열했던 경쟁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약속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두 당선인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권자들은 앞으로의 4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2: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세가 여당 승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수도이자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내준 것은 여당 승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에 여당이 지방정부를 광범위하게 장악하게 됐다며 인공지능 칩 수출 호조와 주식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이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0: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헤즈볼라와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과 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며 곧 합의 내용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고요?
2: 네, 잠시 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한 질의응답이 꽤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자신이 헤즈볼라 측과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란과 매우 강력한 합의를 위해 협상을 하고 있고 합의가 어떤 건지는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합의는 이란에게 핵무기를 주는 합의였지만 자신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합의를 하게 된다면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누가 알겠습니까? 합의를 하게 된다면 정반대가 될 겁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겁니다.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네, 또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과의 합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미군은 농축 우라늄이 묻혀있는 곳을 지금 감시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원한다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군을 살해한다면 곧바로 공격을 재개할 거라는 경고도 되풀이했습니다.
0: 네,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격한 반응을 내놨네요.
2: 네, 말씀하신 대로 미 연방하원 어제 대통령의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네 번째 시도 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하원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가세하면서 가결이 됐는데요. 이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3: 저 역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건 의회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무력 사용 승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톰 베럿 미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 오늘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비애국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최종 협상 도중에 이란 전쟁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불만입니다.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4명을 겨냥해서도 관심만 갈구하는 자들이라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층인 마가를 언급해서 이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도 이란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공격을 비판했는데 이란은 공식 부인하고 있다고요?
2: 네, 오늘 이곳 국무부 청사에서 셰이크 자라 알사바 쿠웨이트 외무부 장관과 만나 이란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이란의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면서 이 쿠웨이트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내 미국 공군 기지를 공격했을 뿐 이 민간 공항을 타격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쿠웨이트 공항 공격 영상은 대낮인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 공군 기지를 향해 드론을 발사한 건 이 자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웨이트 미군 기지와 국제공항은 4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드론 조종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공개된 동영상은 조작됐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복제한 이란 드론을 발사했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X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드론으로 민간공항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며 이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렇게 길어지는 이란 전쟁 와중에도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관리는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4: 미국 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0: 주택 건설업체인 테일러 모리슨 홈.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의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주택 시장이 바닥을 치고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 회사를 68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5월 경기동향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했다며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5월 구매관리자 지수는 4월에 53.6에서 54.5로 올라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고용정보업체인 ADP가 조사한 5월 민간기업 고용도 전월보다 12만 2천 명 늘었고 연준 역시 고용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경기와 고용은 합격점을 받은 셈입니다.
1: No fire, no hire.
2: 노동시장은 안 자르고 안 뽑는 기조로 안정적입니다. 자발적인 이직자는 줄고 구인 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0: 하지만 물가 관리 점수는 낙제점입니다. 연준은 전쟁발 고유가가 해운과 포장, 식료품, 비료 등 전방위로 가격 상승을 확산시켜 계층별, 지역별 소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서비스 기업들이 지불한 가격 지수는 거의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카드 사용량과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쇼핑은 감소함에 따라 연준 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와 연준의 물가 관리 기조 간의 힘겨루기는 이제 2라운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 노조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4: 7월 세제 개편 등 변수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2주 연속 0.25%를 유지했습니다.
3: 달걀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대형마트가 할인 행사 가격으로 공급하는 달걀에 한해 1인당 1판 구매 제한을 걸었습니다.
4: 이란 전쟁과 축산물 공급 부족, 이상기후로 여름철 먹거리 물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할당 관세와 달걀 수입 확대로 먹거리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3: 홈플러스가 지난달 10일부터 영업을 잠정 중단한 전국 37개 매장을 결국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4: 철도 차량과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이 하도급 업체의 영업비밀이 담긴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3: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키는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 오후에 방한합니다.
4: 황 CEO는 재계 총수들과의 삼겹살 만찬 회동을 시작으로 개별 기업들과의 면담과 또 잠실 야구장 시고까지 광폭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시가총액 세계 1위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황 CEO가 오늘 오후 1시쯤 한국을 찾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 일정 등으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전 세계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CEO 서밋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뒤 반년여 만입니다. 당시 황 CEO는 인공지능 칩 26만 장 공급 등 선물 보따리와 함께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한 첫 일정은 서울 시내 삼겹살집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하고 깐부 회동의 일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의 대부가 야구공을 던지는 장면도 이번 방한 기간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잠실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두산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옵니다. 야구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 연도를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의 창립 연도 1896년을 뜻하는 등번호 96번을 달고 시타자로 나섭니다. 두산과의 피지컬 AI 협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인에게 더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AI 기술에 놀라움을 표했던 황 CEO는 주요 기업들과의 만남도 이어갑니다. 오는 7일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 개별 면담을 비롯해

0: 크래프톤 등 게임 업계와 협력 기반을 다지고 8일에는 국가대표 AI 후보군인 업스테이지를 포함해 국내 우수 로봇 AI 스타트업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옥을 찾아 개별 만남도 이어갑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 CEO가 직접 요청했던 한국 학생들과의 소통의 자리로 서울대 AI 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 방문 일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1: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2: 회사 측은 이틀 동안 전국 9개 사업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3: 고용노동부 차량 3대가 연이어 회사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보안요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뒤 폭발 사고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4: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시는 건가요? 오늘 어떤 자료 확보 예정이신가요? 압수수색 들어가시나요?
3: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4명이 투입됐고, 대전 사업장뿐 아니라 연구개발 캠퍼스와 서울 본사 등세 곳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고 지점으로 지목된 추진제 세척공실 도면과 생산 공정, 안전보건관리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5: 이번 사건과
6: 조대현 대전경찰청
5: 관련된 부분을
6: 광역범죄수사대장입니다.
5: 별도 검색을 통해서 발췌를 해야 되는 뭐 이러한 과정이 있고, 그러한 자료가 또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상으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 경찰은 희생자들과 같은 부서였던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만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7: 노동자를 중으로
6: 문성호
7: 매몬
6: 대전
7: 사용자는 엄중한
6: 시민사회단체
7: 처벌을 받아야
6: 연대회
7: 합니다.
6: 연대회의 상임
7: 생명 경시와 안전
6: 대표입니다.
7: 불감증으로 만든 참사라면 기업의 문을 닫도록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3: 회사 측은 이틀간 전국 9개 사업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위험 공정을 무인 자동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는 대전 유성구청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9: 천배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탁상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0: 고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의 스팀밥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솔루텍
2: 1544-8777.
0: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끝.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사기 사건들을 보면요,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첫걸음인 경우가 많죠.
11: 저는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에요. 현재 화장품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2: 여기 명함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입니다.
11: 이 제품 제가 직접 개발 과정까지 속속들이 참여했습니다.
12: 그 검찰 수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건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쪽 사정 잘 아는 사람이 움직여야죠.
10: 전문가다. 대단한 인맥이 있다. 저 사람은 나를 굳이 속일 이유가 없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이 개입되기 시작하죠.
11: 와, 이번 제품은 진짜 반응 좋은데요? 공구 수량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입금 순서대로 확정됩니다.
12: 구역 낮추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인맥이에요. 대한민국 아시잖아요. 판사 쪽에도 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큰 거 한 장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10: 각색한 내용입니다만 실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자 화장품 개발자라던 인플루언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명품 화장품 공동구매를 진행해 1억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청와대 행정관이라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8년 동안 돈을 받아왔지만 정작 처음 피해자를 찾아갔을 당시 그의 계좌에 있던 돈 단 1465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청와대 행정관도 아니었죠. 사기는 돈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람의 믿음을 빼앗은 범죄이기도 하죠. 요즘은 그 믿음을 만드는 방식도 다양해졌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사례들 그리고 그 속에 든 법적 쟁점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10: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물론 실제로는 성실하게 제품을 소개하고 책임 있게 일하는 분들이 훨씬 많겠습니다만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프닝에서 소개한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죠.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3: 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SNS에서 만들어진 신뢰를 악용한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 화장품 개발자로 소개를 했고 SNS에 고급스러운 일상을 연출해 팔로워를 늘렸습니다. 그런 다음 명품 화장품 공동구매를 진행해서 약 250명으로부터 총 9,6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품인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A씨가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10: 야, 이분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13: 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A씨의 경우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가중까지 더해지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10: 이 사건은 팔기로 한 화장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어떻게 보면 황당한 사건인데 만약에 화장품을 실제로 개발해서 팔았다면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받았다면 문제가 안 됐을까요?
13: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화장품이 실제로 존재하고 배송까지 됐다면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라는 허위 이력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이력을 믿고 구매 결정을 했다면 이력 자체가 기망의 수단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장품의 품질이나 성분에 대해 과장, 허위 광고를 했다면 표시 광고법 위반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0: 보도를 보면 당초 이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었다 하더라고요. A씨가 세금 계산서와 공탁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이게 뭐고 왜 이런 자료가 수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13: 경찰 단계에서 A씨가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다른 하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신청서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나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고 변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기죄에서는 편취 의도,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매출 실적이 있다면 사기가 아니라 단순 채무 불이행이다라는 주장의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공탁 신청서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피의자의 반성과

0: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최초 경찰은 이 두 자료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보니 세금 계산서는 실제보다 1억 원 이상 부풀려진 허위의 자료였고 공탁 신청서 역시 공탁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야, 사기 사건인데 대담하게도 심지어 자료까지 허위로 제출한다? 이런 행동은 어떻게 평가돼야 됩니까?
0: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단순히 나쁜 짓을 넘어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명백하게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찰도 허위 증거 제출로 사법 질서를 저해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우선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므로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여기에 누범가 중 허위 증거 제출 정황, 피해자가 250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까지 종합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 증거 위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게 요즘 SNS 공구라는 게 정말 많아졌잖아요. 저희도 현장에서 체감합니다만 관련 분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짚어보죠. 공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 거예요?
0: 공동구매는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특정 제품을 소개하고 함께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대량 구매를 통해 가격을 낮추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검증한 제품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신뢰가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이름과 얼굴을 믿고 구매하는 만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1: 근데 품질이 별로다, 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판매자가 본인 이력을 부풀린 것 같다 라고 해서 전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단순한 소비자 분쟁, 뭐 과장 광고, 형사법상 사기, 어디에서 갈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0: 예, 단순 소비자 분쟁은 제품이 실제로 존재하고 배송도 됐지만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가령 맛있다라고 소개한 사과가 맛이 없었다거나 박스가 다른 것으로 왔다거나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과장 광고는 제품이 있지만 효능을 부풀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먹으면 10일에 5kg가 빠진다, 당뇨 완치처럼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제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은 경우, 또는 허위 이력으로 소비자를 기망해서 구매를 유도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건처럼 화장품 자체가 없었다면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도 거래 상대방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소비자 입장에서 공고에 참여하기 전 최소한 이건 확인하자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0: 예, 몇 가지만 체크해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판매자가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업자라면 최소한 법적 책임의 소지는 있습니다. 둘째, 결제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만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만 돈을 받는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카드 결제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피해 발생 시 취소나 환불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셋째, 오늘 사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인플루언서의 이력이나 전문성 주장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건처럼 의대 출신이라는 이력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이력이 사실인지 정도는 최소한 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이번 사건은 판이 훨씬 더 커집니다. 청와대가 등장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규모와 대담함에서 앞선 사건과 차원이 다릅니다. 70대 A씨는 2015년 10월 전북 군산의 사업가 B씨를 찾아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라는 가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마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B씨에게 내가 민정수석에게 인사를 해서 수사를 잘 해결해 주겠다라며 2천만 원을 요구했고 B씨는 그날 바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청와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통장 잔고가 단 1,465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검사를 만나 구형을 낮췄다, 판사에게도 인사가 필요하다, 금감원, 국세청 인맥을 활용해 사업을 도와주겠다라며 8년간 128차례에 걸쳐 총 6억 6,5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사된 일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또 계속 이어갔는지 그게 좀 의아할 정도인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0: 네, 결국 1심에서

0: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8,5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도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공직사회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A씨 측이 배우자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감형을 거부한 이유가 됐습니다.
1: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가 있죠.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 판사에게 말을 잘해 주겠다라는 말에 돈을 건넨 건 맞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었고. 물론 사기를 당한 피해자지만 이 돈을 준 사람, 이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요?
0: B씨가 돈을 건넨 목적이 검찰 수사 무마나 판사에게 인사였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건넨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목적으로 제3자에게 돈을 건넨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실제 공직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기망에 의해 금원을 교부한 경우에는 통상 사기 피해자로 평가돼서 별도의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진짜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1: 그쵸. 이 진짜 행정관이었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예, 훨씬 심각해집니다. 만약 A씨가 실제 공직자였다면 A씨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돈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 판사에게 인사를 해달라라는 청탁 자체가 불법이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넨 행위도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1: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책임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0: 피해자의 부주의나 과실은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좀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속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 범행이 정교하고 치밀할수록 피해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을 더 무겁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Born on Blonde의 What's Up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5: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아직은 하늘에 구름이 많은 편인데요. 이 차츰 구름이 걷히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17.5도로 다소 선선한 편인데 한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광주 26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 더불어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근길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사고가 발생 했는데요. 성산대교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뒤쪽으로 방화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건너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청담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남단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대북은 4, 5차로와 갓길에 걸쳐선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전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구간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이 이틀째 서울 잠실동 투표소를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투표소에 고립됐던 공무원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투표소 안에 이틀간 고립되어 있던 송파구청 직원 5명 가운데 1명이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명도 소방 구급차를 통해 밖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구청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직원 5명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경찰에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허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거취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진 않을 거라며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선거가 불리할 것 같으니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하다가 막상 유리한 국면으로 나오니 문제를 슬쩍 흘려버리는 저급한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관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면서 중앙선관위 허철은 사무총장과 서울시 선관위 오인석 선관위원장도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건 매우 큰 유감이라며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밝히고 책임질 게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막판까지 접전 끝에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당선인이 업무에 복귀해 가장 먼저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당선인은 업무 복귀를 앞두고 서울시청 앞에서 밀렸던 일들을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겠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말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보강공사를 신속히 하면 8월 중순 운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산북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한동훈 당선인이 국민의힘 당권파를 겨냥하며 보수진영 개편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 당선인은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권파의 언행들은 보수정당의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는다며 이제는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복당

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 14명도 처음으로 참석해 의원 선서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증시 상승세를 주도해온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금융과 헬스케어 업종의 강세로 뉴욕 증시에서 지수별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73% 오른 51,561.93의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0.41% 오른 7,584.31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0.09% 떨어진 26,830.96에 마감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 방한합니다. 엔비디아 코리아 측은 황 CEO가 오늘 오후 1시쯤 전세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의 방한은 이른바 깐부 회동으로 화제를 모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젠슨 황은 오늘 저녁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삼겹살 회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 노조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어제 오후 3시 기준 58,270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의 절반인 64,44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한때 7만 6천 명을 넘었지만 지난해 협상 타결 이후 이탈이 이어지며 약 1만 8천 명 감소했고 감소한 인원은 2대, 3대 노조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력 충돌을 이어온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이행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5.03달러로 전장보다 2.8%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3.04달러로 3.1% 하락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날 미국의 중재로 열린 회담 직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체결 기대감을 높이며 유가의 하락 압력을 키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하원에서 이란과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전날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누가 이런 비애국적 행위를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당분간 북쪽에서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더위가 그리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7.5도, 습도는 78%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0: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장성철의 뉴스 명단.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제가 어제 11시쯤 자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주 컨디션이 오늘은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선선하니까 즐겁게 하루 시작하시고요. 이겼는데 진 것 같고 졌는데 약간은 또 이긴 것 같고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가 참 야릇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이럴 때 자기 눈에 물대기. 바로 아전 인수식 해석입니다. 여야 대표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책임은 통관하지만 자리를 내놓을 생각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을 모양입니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여의도가 좀 더 재밌어질 예정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한동훈 당선인의 생환으로 벌써 뜨거워지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 우재준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도파민 터지는 본격 정치 토크, 여의도 숙녀 캠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그야말로 도파민 뿜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누르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잠은 주무셨습니까?
4: 한 3시간?
3: 3시간?
4: 네, 이거 원고 준비하느라.
3: 아유, 고생하셨어요.
4: 네.
3: 항상 뉴스 명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유설이 기자님 나오는 날만 기다려요.
4: 정말인가요? 그냥 하시는
3: 말씀. 반은 가짜예요.
4: 그런 줄 알았습니다.
3: 네, 유 기자님 오늘 6.3 지방선거 총정리 모음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네. 서울 민심의 반전, 여권의 뼈아픈 견제구입니다.
3: 그러니까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5개의 단체장을 민주당이 확보했는데 이때 비하면 이번에는 12개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성과는 했는데 압승이 아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어요.
4: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16곳 중에 12곳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당이 수적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을 빼앗기면서 좀 빛바랜 승리로 남게 됐습니다. 또 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원래 14곳 중에 13곳이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민주당은 9곳을 지키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당의 국회 의석수가 4석이 줄었고 국민의힘은 3석을 더 늘렸습니다.
3: 저도 이제 한 8년차 평론을 하고 있는데 선거 예측할 때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민심은 위대했다. 민심은 절묘했다.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이 민심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4: 네. 일단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네. 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아주 강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60%대이기 때문에 좀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초 여당의 압승이 예상이 됐던 뭐 강원이나 충남 같은 지역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좀 어렵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래서 결국 민심이 이 정부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심이 좀 큰 틀에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지지를 보냈는데 대통령이 지금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렇기에 이제 정부와 여당이 국정 기조나 뭐 당청 관계, 협치, 소통 등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이거 참 뼈아픈 지적이네요.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뭐니뭐니 해도 서울이잖아요. 상징성이 큰 지역이잖아요. 저도 이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결과 보느라고 날밤을 꼬박 샜는데 13시간 만에 대역전극을 이뤄냈어요.
4: 네, 맞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출구 조사 결과에서는 이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이 오차 범위 바뀐 이 5% 이상 우세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 후보가 이 정 후보와 초접전 승부를 벌이다가 개표 막판에 이제 극적인 이제 역전승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오 후보가 이제 개표율이 93%를 넘겼던 이제 어제 오전 7시 16분쯤에 처음으로 정원호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는데 이후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더니 오전 9시 반쯤에 당선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서 오 후보가 사상 처음으로 5선 서울시장이 됐고요. 네. 5선이면은 이 서울시장 재임 기간이 14년이 넘는 거예요. 어쨌든 이에 따라서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좀 확실한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굳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서울. 오서울로 바뀌었다. 오세훈 당선인의 역전승의 비결. 뭡니까?
4: 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표심이 좀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민심이 승부를 좌우했다. 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세훈 당선인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제 15곳에서 이제 정원호 후보한테 밀렸거든요. 네, 강남, 서초, 송파 이 세 곳을 합쳐서 예, 정원호 후보보다 20만 표 이상을 확보하면서 전체 이제 격차를 확 벌렸고요. 또 용산구나 뭐 광진구, 강동구 이제 동작구가 같은 이 한강 벨트에서도 이제 정원호 후보를 이겼는데 특히 이제 오세훈 당선인이 표를 많이 얻은 이제 10개 자치구를 보면요. 최근 1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은 이 상위 10곳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위 10곳에서 이 성동구와 마포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이 오세훈 당선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은 이 정부의 이제 부동산 규제와 이 세금 문제가 표심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하고요. 또 이제 강성 노선이었던 이 장동혁 지도부와 좀 일정 부분 거리를 두었던 점도 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렇군요. 또 다른 화제의 선거구 부산 북갑 한동훈 당선인의 우리 소식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초접전 승부 끝에 역전승을 좀 거뒀어요. 앞으로 보수 진영 아주 재밌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나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거야 복당 의지를 밝혔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예, 한 후보가 이제 부당하게 제명된 날 반드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선거 승리도 그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보수 재건에 대한 의지도 함께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다수 의원 중에 제가 제시했던 이 보수 재건 명분이나 대의에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민심을 바탕으로 보수 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 유 기자님, 국민의힘 당원 당상 제명이 의결되면 5년간 재입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당 가능해요?
4: 네, 일단 당규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당 최고위원회가 승인을 하면 예외적으로 이제 재입당이 가능을 합니다. 다만 이제 친한계가 현재 당내에서 좀 소수파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당 과정에서 부정적인 당내 여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좀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3: 근데 이건 전 시간 싸움이라고 봐요. 뭐 언젠가는 복당 하겠죠. 뭐 민주당으로 뭐 들어가겠어요. 무소속으로 남아있을 것도 아니고요. 예. 또 다른 화제의 선거구인 평택을 소식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 이 두 분을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열세였는데 막판 역전극을 썼어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4: 네, 결국은 어쨌든 여권의 분열로 인해서 이제 반사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김용남 후보와 이 조국 후보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서로를 향해서 뭐 대부 업체 의혹이라든지 뭐 가짜 민주당이네 아니네 뭐 이런 문제로 공방을 벌였잖아요. 네, 이런 이제 너무 좀 치열하게 벌어진 비방전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유희동 후보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 이제 후보 5명 중에 이제 유희동 후보가 이제 유일한 평택 토박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점도 승리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3: 유희동 후보가 저랑 2010년 초반에 같이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했는데 유희동 후보는 벌써 4선 의원이고 저는 뉴스명당 당대표를 하고 있고 제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4: 아 그럼요. 그렇죠? 더 영향력이 있죠.
3: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대구시장 선거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김부겸 후보가 민주당 최초의 대구시장이라는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정말 관심이 모아졌는데 역시 대구의 벽, 지역주의의 벽은 넘지 못한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예, 김부겸 후보가 45.05%를 득표를 하면서 이 53.92%를 얻은 이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에게 결국 패했는데 좀 왜 패했을까 이제 원인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분석을 해보면 네. 이 민주당의 이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이 이재명 정부 견제론에 불을 좀 붙였다 좀 이런 이제 분석이 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로 막판 보수 결집이 좀 가속화됐다 좀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결과는 낙선인데 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이례적인 접전을 벌이면서 이 그동안 보수가 독점을 해왔던 이 대구 정치 지형에 확실한 균열을 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실제로 보면은 1년 전에 대선에서 이재명 그때 당시 이제 후보가 대구에서 얻은 표가 38만 표인데요. 네. 이번에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무려 58만 표를 얻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김부겸 후보 개인기로 무려 20만 표를 더 얻은 셈인데요. 이런 정말 전례 없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비록 낙선을 했더라도 김부겸 후보 개인의 이제 당내 입지가 더욱 커질 것이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유 기자님, 제가 그 많은 우리 당원 동지분들이 유 기자님 브리핑만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3개월째 지금 뉴스명당 진행하는데 유튜브 동접자 1000분을 돌파했어요.
4: 원래 이 시간대
3: 아니에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유 기자님이 정말 인기 많은 거예요.
4: 제가 더
3: 감사합니다.
4: 잠을 줄여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두 번째 뉴스는 낙선한 조국 대표직 사퇴입니다.
3: 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놨네요.
4: 네, 맞습니다. 조국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조 후보가 이제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 저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 근데 정치적 최대 위기 아니야? 막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4: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좀 설명드렸듯이 이제 조 후보가 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김용남 후보와 좀 감정 싸움을 이어가면서 좀 서로의 경쟁력을 좀 깎아먹는 식의 경쟁을 벌였잖아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 지역구였던 이 평택을 국민의힘에 내어주는 데 좀 기여한 모양새가 됐는데 이제 원래 이제 조국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출마를 했. 잖아요. 근데 여권 일각에서는 이제 제로가 아니라 재건을 도와줬다. 좀 이런 조롱 섞인 비판도 나왔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조 후보가 이번 선거로 좀 가장 큰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좋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어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메시지를 냈는데 나는 당대표직 그만 안 둘 거예요. 이런 식의 메시지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다.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사실상 대표직을 유지하겠다 좀 이런 뜻. 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장 대표가 물러나지 않았냐 좀 이유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참패가 아니라 선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2018년에 이제 지방 선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치러진 선거인데 이제 이때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이렇게 두 곳만 지켰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서울시장 플러스 이제 뭐 경남지사까지 총 네 곳을 지켜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런 이유도 나오고 있는데 장 대표가 또 자리를 지키면서 이번에 이 선관위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걸 좀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이유도 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장동혁 당신 그만둬 지도부 사퇴 이런 주장 안 나옵니까?
4: 네, 좀 나오고 있는데
3: 나오고 있어요?
4: 수위가 조금 약합니다.
3: 약해요?
4: 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의원 총회가 열렸는데 이제 네. 지도부 책임론을 이제 공개적으로 말한 의원이 일단 없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일부 의원들이 책임론을 언급했는데 이 윤한홍 의원

0: 아니, 당의 잘못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 한기호 의원이 다음을 위한 환골탈태는 필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양수 의원도 선당후사의 정신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유 기자님, 지금 동접자가 또 1200여 명까지 늘어났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거 짧게 좀 짚어볼 텐데, 아니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투표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 이 선관위가 할 일입니까?
0: 진짜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행정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제 원인을 좀 알아보니까 이 선관위가 투표 수유를 잘못 예측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이제 지방선거 본투표 일의 경우는 이 전체 선거 인수의 50% 이상을 인쇄해야 한다, 이런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유권자 수의 절반만 인쇄를 하는 이유는 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수를 좀 감안한 수치고요. 결국 이제 폐기된 용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려고 좀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선관위가 이 비용 절감에만 너무 치중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정말 사상 초유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하니까 이 문제가 투표소 봉쇄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부정선거론자들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부정선거다 막 이렇게 외치고 있고, 참 이거 큰일 났어요. 시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나요?
0: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도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위대가 이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에 몰려들어서 지금 사흘째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이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이 선거 당일 밤 10시까지 이제 투표가 진행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투표함이 지금 반출되지 못하게 시위대가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젯밤 11시 기준에 이제 1,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소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비롯한 이 시위대 때문에 지금 투표함 두 개가 이제 개표소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지금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00여 명 부분에 이제 투표지가 담겨 있는데 지금 개표를 못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 선관위의 무능 때문에 이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이 시위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비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0: 네,
1: 만나요.
0: 감사합니다.

0: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절묘한 균형, 위대한 민심.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 민심은 누구 하나 뚜렷한 승자와 패자를 만들지 않으며 여야 모두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잘 좀 하자! 이런 것 같아요. 이러한 민심의 경고를 정치권에선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 의원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5: 선거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6: 감사합니다.
5: 광역단체장 12대 4, 지방 권력 내줬지만 서울과 영남 수성에 성공했어요. 국민의힘 이 정도면 뭐 잘한 것 같은데 선방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 제가 그래도 뭐 너무나도 떨어진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처음에 기대 걱정했던 것보다는 네. 조금 그래도 나은 결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많이 걱정을 했었으니까요. 네. 일단은 12대 4라는 성적표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맞아요. 이렇게 승리한 곳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단체장 중에서도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진 곳들이 조금 아깝게 진 곳들도 많거든요. 네. 울산 같은 곳은 사실상 무소속 후보가 없었으면 그렇죠.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많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았다라는 분위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5: 우체국 의원님은 대구 지역구시잖아요. 대구에 김부겸 후보가 뭐 이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분위기나 전망도 좀 있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을 때 아유 그래도 대구인데 아니면 이러셨어요? 아니면 야 큰일 났다 뺏길 수도 있겠다 어느 쪽이었어요?
6: 원래는 초반에는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5: 그래요?
6: 초반에는 이거는 질 것 같다. 제 주변의 분들도 뭐 우리 당원들조차도 나 김부겸 찍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 당내 갈등이 좀 수습되고 좀 약간의 그 뭐 그래도 좀 결집이 일어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효과가 굉장히 컸.
5: 진짜 그래요?
6: 저는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왜냐하면 대구 시민들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마음에 빚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가 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점. 네. 사실은 측근 비리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겪으셨는데 사실 뭐 측근 그렇게 잘못 많이 한 이재명 대통령도 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많은 고초를 겪은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마음의 빚처럼 있어서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좀 약간 추경호 후보 이렇게 잘 부탁한다 이런 말이 좀 울림으로 다가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약간 아 진짜 이번에 국민의힘 크게 혼내줘야 하지만 그래 대통령님 얼굴 봐서라도 그래도 한 번 더 기회 주자 약간 이런 바람도 좀 불었던 것 같습니다.
5: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결집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좀 여쭤볼게요. 개표 시작하고

0: 13시간 만에 대역전극을 쓴 서울. 오세훈 시장이 출구 조사나 초반 개표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로 두 배 차이로 막 지고 있었어요. 승리 예상하셨어요?
1: 전혀 못했습니다.
0: 못했죠. 이거 서울시장, 이거 오세훈 시장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1: 인물론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0: 인물론.
1: 인물론이 아무래도 그 정원호 후보 측에서 처음에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조금 오만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토론이나 이런 것도 거의 안
0: 안
1: 하려고 하고
0: 했죠.
1: 각종 뭐 본인의 논란이나 이런 것들도 다 피해가기 바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뭐 시민들이 다 지켜보시거든요. 시민들의 유권자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이제 뭐 시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주면서 반대로 또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에 했던 잘했던 것들이 조금씩 평가를 받으면서 좀 이기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장동혁 대표와 거리두기를 했다. 장동혁 대표가 서울 지역 유세에 못 오게 했다. 그것도 승리의 한 요인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도 있습니다.
1: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뭐 사실은 뭐 강성 보수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으면서 사실 중도 확장에는 크게 사실은 소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지도부 자체가. 그리고 거기랑 약간의 뭐 거리를 두면서 좀 오세훈 시장의 좀 합리적이고 중도 확장 가능한 이미지가 좀 부각된 측면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동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같이 본인이 유세를 다니진 않았어도 서울의 유세 자체는 또 독자적으로 다니셨어요.
0: 기초단체장 몇 군데 가서 같이 하셨죠.
1: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또뭐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은 또 해주신 측면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플러스 도움을 크게 주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그래도 야뭐 우리 지지층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우린 뭐 투표 안 할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뒷다리를 잡는 그런 것까지는 나가진 않게 해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서울 일부 지역에서요, 의원님 투표용지가 좀 부족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막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선관위 손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처음에는 오세훈 후보가 질것 같을 때는 이거 재선거 해야 된다, 재투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이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 일단은 선관위는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조직에
0: 그렇죠.
1: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거는 형사 문제도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그 분명히 투표 용지에 대한 예산은 분명 국민 수를 맞춰서 아마 저는
0: 맞아요.
1: 배정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금 적게 발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형사 문제도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못지않게 지금 선관위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는 조직 전반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선관위를 감시할 그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약간 양당 모두가 좀 면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처음에는 정원호 후보가 좀 이길 것 같으니까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뭐 재선거 이야기하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재선거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결과가 반대로 나오니까 양당 모두 다할 말이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땐 저는 일정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주 약간 차이로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이겼으면 그러면 정말 부정선거 논란 이게 정말 우리 사회를 정말로 크게 혼란에 저는 그 빠뜨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좀 민망하더라도 결과가 반대로 나옴으로써 이 문제가 진짜 정말 적어도 뭐 선관위에 대한 비판만으로 그냥 제도 개선만으로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 선관위는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잖아요. 근데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도 선관위 직원 100명 넘게 뭐 휴가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보궐선거 성적표 이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9, 국민의힘 4, 그리고 무소속이 하나인가요? 네, 한동훈 대표 무소속이니까 110석으로 국민의힘 무소속 늘어났어요. 선방한 거예요?
1: 보수 세력 전체로 봤을 때는 네. 사실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한동훈 대표까지도 보수 세력 전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다만 뭐 구체적으로 안에 봤을 때는 뭐 왜 이겼는가 뭐 이런 부분이 조금씩은 다른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뭐 평택 같은 경우는 약간 어부지리의 네. 이런 성격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좀 약간 이거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싶은 지역들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는 뭐 윤용근 네.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석을 정말 뺏어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당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고 한데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당의 좀 승리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누구 덕이에요?
1: 이번 선거의 특징이 네. 저는 지역별로 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많이 다르다라는 게 이번 선거의 큰 특징인 것 같아요.
0: 분석해 주세요.
1: 그러면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심판론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좀 약간 지역 정치권을 한번 살려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지도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였고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의 개인기가 많이 저는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정원호 후보의 되게 안이한 태도가 좀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부산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오히려 악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바람이 분 건 결국 한동훈 전 그 이번에 의원의 이제 바람이죠. 한동훈 대표의 바람인데 거기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와 어떤 적절한 관계를 맺는가라는 부분, 그래서 그 표를 얼마나 흡수하는가라는 부분이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지도부가 끝까지 한동훈 대표와는 각을 세우면서 한동훈 대표의 낙선을 좀 바라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영향이 부산시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부산시장까지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조금 영향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대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지도부에 대해서 네. 충남 쪽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바람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남이 김태흠 지사 자체는 뭐 아깝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기초단체장은 지금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윤영근 의원 같은 경우도 당선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확실히 그래도 정동혁 대표가 충남이 원래 지역으로 하는 분이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조금의 성과는 있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어쨌든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네. 지방선거 전반적으로 보면은 참패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장동혁 대표가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세기를 찾겠다. 나는 당대표 그만두지 않겠다. 이런 선언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1: 뭐 지방선거의 승패에 있어서 판단은 별개로 하고 지도부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이번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크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1: 그건 아마 많은 우리 후보자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알고 있을 거고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지도부가 저는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적절한 책임도 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0: 우재준 최고위원님께서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사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퇴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거는 첫 번째는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지역별로는 뭐 또 세부 행동별로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끝까지 한동훈 대표 제명을 하고 그리고 그거의 낙선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영향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고 그것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매우 비판받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는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한 지역들이 있고 그리고 뭐 대구에서도 본인이 막 그 공천 과정에 실망을 준 점에 대해서 막 사과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좀 혼란을 수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여한 부분도 있고 뭐 아까 전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이나 이런 데서는 일정 부분 승리에도 네. 기여한 측면도 있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갈등 수습이란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좀 한 번은 물러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아마 우리 당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아닌데 우리 장동혁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장동혁 때문에 죽을 뻔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정말 많은 생각들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장동혁 대표가 그냥 버티고 있으면 대표님 버티고 있으면 수습되지 않을 겁니다. 수습되지 않고 네. 오히려 한번 내려오시고 정식으로 다시 전당대회를 해서 장동현 대표님도 뭐 지지하는 분들도 차라리 재출마를 하시더라도 네. 재출마를 해서 거기서 제대로 평가를 한번 받는 게 그게 향후에 우리 당이 어떻게

0: 아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모으는데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당면한 게요. 원내대표 선거 곧 있잖아요. 지금 후보군이라든지 세력 분포는 좀 어떻게 돼요?
0: 지금은 많이 언급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뭐 김도우 의원님이
1: 네.
0: 계시고 성일종 의원님이 계시고 정정식 의원님이 계십니다.
1: 네.
0: 아마 세분 다.
1: 친인들은 누굴 밀어요?
0: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세분다뭐 저는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1: 네.
0: 두루 뭐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뭐 아마도 뭐 접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1: 언제예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0: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부산 북구 가까
0: 네.
1: 볼게요. 우재준 최고위원님 한동훈 개라고 분류가 되잖아요.
0: 네.
1: 그거에 대한 부담스러운 건 아니시죠?
0: 뭐 적절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1: 네.
0: 부분에 있어 적절한 역할이 있다고
1: 한동훈
0: 생각합니다.
1: 대표 당선돼서 기뻐요? 다행으로 생각해요?
0: 뭐 개인적으로 기쁘죠.
1: 네.
0: 제가 사실은 뭐 그래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니까 뭐 사실 제 역할은 있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
1: 네.
0: 사람이고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당선을 많이 바랐고 응원도 했고 기쁘기도 하고 실제로 축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1: 네. 그 조강한 최고위원이 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복당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재준 최고위원님도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복당 문제가 논의가 될까요?
0: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 네.
0: 한동훈 대표는 무조건 복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0: 이미 뭐 민심이 확인을 해줬잖아요.
1: 네.
0: 민심이 그 한동훈 대표 제명은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그냥 결론을 내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탄핵 찬성을 했다라는 뭐 이유로 보복성으로 제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는 그 결과를 이미 내려줬기 때문에 뭐 복당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안 되면 가처분 소송을 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우리 지도부가 그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저는 이거 복당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도부가 지역별로는 여러 가지 뭐 이번에 어떻게 그 선거 결과를 평가하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부산 북갑 선거를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제명은 잘못됐다라는 건 명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여기에 대해서는 민심을 또 받드는 게 우리 지도부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면 뭐 굳이 너무 뭐 이걸로 왈가왈부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우리가 제명을 취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3자 구도화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 대단히 어렵잖아요. 거기에는 또 국민의힘의 텃밭이기도 하고 또 전재수 부산시장이 상당히 텃밭이었고 다 많이 이렇게 관리도 했던 곳이잖아요. 승리의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0: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1: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건 뭐예요?
0: 저는 그래도 계엄 탄핵 정국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그 행동이 맞았다라는 거를 먼저 한번 저는 보상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한번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억울하게 제명된 사람을 한번 이렇게 제명돼서는 안 된다. 이 생명을 없애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부적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도 했고 또 본인도 선거운동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먼저 뭐 시민들을 만나고 이런 것 장면들도 너무나도 잘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조금 더뭐 유세나 이런 것들도 정말 뭐 새로운 방식으로 신선하게 굉장히 잘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간절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한 것들도 아마 많은 시민들한테 감동을 준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게 잘할 줄 아셨어요? 아니면 놀랬어요?
0: 일정 부분 논란 측면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동훈 대표를 옆에서 좀 지켜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이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외부에서는 한동훈 대표 그러면 검사의 엘리트의 무슨 강남의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으면 저는 옆에서 보면 되게 친근한 형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선거운동 기간에는 그 부산에 있는 시민들한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제가 느꼈던 거와 똑같이 우리 시민들께서도 한동훈 대표의 매력을 좀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이번 선거 기간에 좀 많이 드러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상당히 좀 보수파나 국민의힘에게 의미가 있는 게 대권 후보군이 상당히 좀 넓어진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도 나왔고 오세훈 시장

0: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도 각각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선거운동도 도와주셨잖아요. 이런 상황들 보수 재건 세판 짜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1: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행이죠. 다행히 한동훈 대표도 살아왔고 또 오세훈 시장도 당선되셨고 하니까 이제 후보군이 많아진 것도 있고 두 번째 저는 그 못지않게 다행인 게 과거를 이제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뭐 윤어게인 또는 그 배신자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한번 이제 뒤에 이로 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거를 제쳐두고 이제 좀 생산적인 논의, 좀 긍정적인
0: 그렇죠.
1: 경쟁을 할수 있지 않게 되는가.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는 장이 마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우재준 최고위원님의 어깨에 그러한 국민의힘의 쇄신과 개혁이 당연히 그 어깨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1: 예.
0: 정치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겠죠. 일단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복기도 좀 하고요. 세부적인 부분에도 복기도 하고 또한 그 민심의 결과가 왜곡당하지 않도록 왜곡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선거 결과가 정말 묘하게 국민들께서 좀 균형을 맞춰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야에 있어서 그러면 반대로 자칫 잘못하면 이 균형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또 민심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향후의 정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야 모두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0: 제가
1: 생각합니다.
0: 국민의힘의 최고 지도부에 계시는데 너무 당내 현안만 여쭤봐 죄송한데요. 짧게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 정청래 대표 연임, 당대표 출마 이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1: 그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저는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모호한 측면에서 이게 민주당의 승리가 맞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호한 측면이 있고 선거 기간에 뭐 세부적인 마찬가지 지역들을 보며 정청래 대표 때문에 진거 아닌가 싶은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부산은 당연하죠. 부산에는 그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뭐 오빠 논란 이런 걸로 악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고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내려오지 않았고 공소 취소 이런 거 처음에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김부겸 후보가 당선됐을 수도 있는데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0: 알겠습니다.
1: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당내 현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이상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이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큐레큐.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0: 엄마.
11: 민준아!
12: 유정아!
1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4: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1: 아빠, 늦게 와도 돼.
1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5: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1: 나도 바쁘니까 끊어.
13: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7: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아침입니다. 이때 이른 고온 현상이 누그러들었고요. 당분간은 6월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17.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 한낮에도 서울이 27도, 대전 25도, 광주 26도로 25도 안팎이 예상이 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부근 4, 5차로와 갓길에서 전 시간부터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전도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 이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6km 구간 출근길 정체에 이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에서 목동교까지 또 반대 외곽 쪽으로는 오목교 부근과 철산대교에서 금천교 사이로 시속 30km 미만이고요. 국회대로 여의도 쪽으로도 신월 부근과 또 목동교 위에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8: 오늘 포 미쳤다
19: 미쳤다
8: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우와 우와

0: 친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뒤집어 볶는 얘기들,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그중에서 오늘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여의도의 지각변동. 오늘도 이 세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만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강수영 변호사님.
2: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0: 침울 강수영 변호사님.
2: 아, 쉽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되네요.
0: 어떡해요. 지금 한겨레 김한 기자는 막 오고 있는데 늦게 오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늦게 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막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3: 아, 죄송합니다.
0: 전 늦게 온 이유 알아요.
3: 뭐요?
0: 저랑 내기 져가지고 저 보기 어려워서.
3: 무슨 말씀을요. 날짜만 네.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네. 장 소장님이 바쁜 게 문제지.
0: 아닙니다.
3: 아, 윤석 대변님 축하드립니다.
1: 예.
0: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아니, 이거부터 하기 전에 그 유튜브 댓글로 우니 뉴베리님이 장성철 입이 가벼운 걸 정말 몰라서 그러냐. 윤희석 장성철한테 한 팀 얘기하지 말아라. 제발 윤희석 장성철한테는 말을 조심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희석 대변인하고 저랑 안 친해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그 방송에서 만나면 인사만 하고 그러지 한동훈 팀 얘기 저한테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윤희석 대변인이 그렇게 입이 가벼운 분도 아니고 또 윤희석 대변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얘기 잘 안 해요.
4: 아는 게 없어.
0: 자, 그러면은 지방선거 총체적으로 요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윤희석 대변인님.
1: 예.
0: 예측하신 거 다 맞았어요?
4: 아니, 그렇진 않죠.
0: 안 하나요? 네. 제일
4: 서울시장 선거를 틀려가지고 네. 굉장히 저 오세훈 시장님하고 그 네. 주변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0: 제일 그럼 의외인 곳은 어디예요? 의외로 여기가 어떻게 당선이 됐을까? 와, 신기하다.
4: 그러니까 서울이요. 서울.
0: 예. 아쉬운 곳.
4: 아쉬운 곳.
0: 안 돼서 아쉬운 곳.
4: 될 수 있는데 안 된 게 물리적으로 울산.
0: 아.
4: 거기는 당에서 공천 작업할 때 그렇게 거칠게 하지 않았으면 박명우 전 시장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할 리가 없어요.
0: 맞아요.
4: 6% 가까이 얻었고 네. 김상욱 당선자하고의 우리 김두겸 시장하고의 차이는 3%가 안 돼요.
0: 네.
4: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0: 그러네요.
4: 이정현 공관위가 그런 거 아니에요.
0: 네.
4: 그 누가 책임져요?
0: 이정현 전 공관위.
4: 자기 책임진다고 하면서 네. 광주 전남 나간 건데
0: 네.
4: 이런 정치 반복되면 안 되죠.
0: 알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2: 네.
0: 예측 다 맞았습니까?
2: 많이 틀렸죠.
0: 많이 틀렸어요?
2: 네, 많이 틀렸습니다. 네. 서울시장도 틀렸고 네. 대구시장도 틀렸고 네. 부산 북값도 틀렸고 평택을도 틀렸고
0: 다 틀렸네. 네. 어떻게
2: 격전지들이 다.
0: 제일 아쉬운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대구죠.
2: 대구죠. 대구죠. 네. 뭐 낙선이 거의 기정사실 될 때, 그러니까 개표 때 새벽에 벌어지는 거 보고 이제 막걸리 한 병 까면서 한 두 시간을 꺼이 울다가
0: 그래요.
2: 예,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0: 네.
2: 대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건가. 포기해야 되나. 뭐 다양한 생각에. 좀 그랬었는데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곳은
0: 네.
2: 뭐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이지만 안산시장.
0: 아
2: 이거는 민주당에서 지면 안 돼.
0: 도저히 왜요 거기 진짜.
2: 저는 거꾸로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떨어지는 거 수준의 충격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0: 진짜 생각도 못했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1: 네.
0: 부산 북구도 구도상 하정우 후보가 우위에 있다라고 봤었고, 대구도 저는 대구는 이제 지겠다라는 생각을 막판에는 했는데
1: 네.
0: 김부겸 후보가 근데 이제 막상 보고 있으니까 저도 약간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1: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향기롭게님께서 장성철 대표님 저번에 부산에서 한동훈 당선인이라 의원이죠? 이제 당선증
2: 선언을
1: 받았으니까.
2: 해야 네,
1: 선언을 해야?
2: 오늘 그래야 의원이 된대요.
1: 한동훈 당선인한테 제가 인터뷰하면서 귓속말로 막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저를 막 멱살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한 모습 보셨잖아요. 무늬만 빨강에서 인터뷰할 때
2: 아,
1: 그때 안
2: 예.
1: 계셨었나?
2: 아, 예, 봤어요. 영상을 봤지.
1: 선거 이기면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귓속말로 도대체 뭐 한동훈 대표를 왜 화나게 해가지고 멱살 잡혔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그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2: 그치, 뭐
1: 아니
2: 연습이죠, 뭐.
1: 한동훈 대표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어떤 쇼츠 각이나
0: 아.
1: 제목을 안 주는 거야, 썸네일을. 그래가지고 화면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내가 그냥 귓속말 할 테니까 화난 척하고 내 멱살 잡아라.
0: 방송 천재.
2: 연출한 거죠.
1: 그래가지고 내가 귀에다 대고 야바바바 희귀야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멱살 잡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연기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꼭 돌아온다던 한동훈 대표 진짜 돌아왔습니다. 대변인님의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내려가서 유세도 하시고 주말마다 고생
2: 아,
1: 많으셨잖아요.
2: 예.
1: 어때요, 감회가?
2: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더라. 그 시간이 빨리 더 빨리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길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아주는 분들이 제 예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어떤 계기든 계기만 되면 다시 좋은 정치를 할수 있는 기반을 닦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월에 제명을 당하고 지금 이제 6월인데 그 사이에 별로 길지 않은 기간에 이렇게 됐다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하고
1: 네.
2: 이제 솔직히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1: 그렇죠.
2: 예. 이제 의원이 됐는데 한동훈 의원이 뭐 당에 들어오냐 마냐부터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건 둘째치고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행보를 할 거냐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매 눈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1: 오.
2: 예, 잘 행보를 해야 한다. 예,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1: 복당이 최우선 관심사잖아요.
2: 네.
1: 그럼 한동훈 대표 측에서 빨리 복당시켜라 이렇게 주장해요? 아니면은 복당시켜줄 때까지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2: 빨리 서두르자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1: 아, 그래요?
2: 솔직히 얘기해서. 예, 뭐 원내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는 전에 듣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저는 접한 적은 없고 솔직히 복당하냐 마냐가 아니라 복당을 시켜주냐 마냐의 의미잖아요.
1: 네.
2: 저희가 능동적으로 복당을 하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뭐 소송 걸어서 가처분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건 하재하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당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과연 제명 결정을 어떻게 철회하느냐, 철회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떻게 분위기를 바꾸고 당의 노선을 바꾸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걸 지켜봐야죠. 예.
1: 그뭐왜 당선 됐을까요? 막 그런 거는 안 여쭤볼게요. 워낙 다른
2: 아,
1: 방송에서도 많이 했고 또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것만 여쭤볼게요. 되게 어려운 선거였잖아요.
2: 아, 그럼요.
1: 근데 윤희석 대변인님 보시기에 딱요 포인트, 요 시점에서 이러한 행동과 메시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야, 될수 있겠구나, 되겠다라고 딱 느낀 지점이 어느 지점이에요?
2: 솔직히 얘기해서
1: 네.
2: 저는 끝까지 조마조마했어요. 예, 뭐 아시지 않습니까?
1: 저한테 한 얘기 듣고.
2: 예, 사무적인 관계지만 통화도 좀 했었어요. 서로 똑같은 보는 점이 똑같았어요. 근데 박민식 후보의 표는 가져올 만큼 가져온 상태였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1: 네.
2: 왜냐면 그분 고정표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중요한 건 하정우 후보인데
1: 네.
2: 솔직히 얘기해서 하정우 후보 쪽으로 몰릴 수 있는 표를 이제 마지막에 더 가져와야 되는 순간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정우 후보가 김어준 방송에 연속 3일 나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이건 생각도 못한 돌발 변수인데 아이 정도 되고 이 정도 해주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처럼만 하면 괜찮겠다

0: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강수희 변호사님, 네. 한동훈 대표가 보수 우파에서 이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뭐 본인은 청와대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2030년까지 내다보는 정치를 할 것 같은데 네. 배지 단 것은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2: 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 자리를 안 잡을 수가 없는 그냥 쳇바퀴 속으로 역사의 쳇바퀴 속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뭐 저는 생각컨대 한동훈 이제 당선인이 의원이 돼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 뭐 내년 전당대회잖아요. 한참 남았잖아요. 바뀌려면 뭐 그 전에 무슨 뭐 재신임 투표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당 지도부의 결단이나 메시지나 이런 거에 동의하지 못하는 뭔가 또 쟁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조만간에 그랬을 때 한동훈 의원이 반기를 들고 뭐 의원총회 같은 곳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당론이 채택되어도 소위 친한계 의원들이 따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저는 누적이 되면 이제 여론들이 막 들끓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계속해서 옹졸하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급격하게 저는 한동훈 의원 쪽으로 기울 거라고 봐요.
1: 네.
2: 이거는 삽시간에 제가 봤을 때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완전히 정리될 것 같다.
1: 그래요?
2: 예. 네. 왜냐하면 힘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 물러나면은 모르겠어요. 네. 장동혁 지도부가 싹 다 물러나고 최고위원들 다 사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모를까 어설프게 지킨다고 꽉 잡고 있으면은 안 그래도 비토 정서가 강해지는데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내 얘기에서 지금 김한 기자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향후에. 국민의힘에서
3: 상당한 파장이 있겠죠. 근데 이제 한동훈 어쨌든 이제 여의도에 있는 기자들이나 후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날고 기고 잘 나가도 일단 여의도에 오면 원 오브 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300명이 있고 주목도가 분산될 수밖에 없고 뭐 선수나 이런 거 영향을 받고 뭐 하여튼 등등등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고 어쨌든 본인이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이제 말하자면 뭐 국민의힘 보수정당 내에서 예,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어떤 게 되냐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럼 이거에 대한 한동훈 의원의 입장은 뭐야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언론이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그럼 이제 그 관계에서의 뭐 정치력 뭐 체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면 다른 여타 초선이 갖기 힘든 지위에 지금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예.
1: 네, 장동혁 대표가 버티더라도 흐름은 분위기는
3: 저는 뭐 6개월 안에 바뀌겠다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분수령이 될 것 같고 그 원내대표가 어떤 이제 말하자면 입장과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급격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바라보면 국민의힘 원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늘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부의 입장, 지도부의 어떤 정리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은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1: 한동훈 대표 이제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우리 방송에서 제가 비화를 하나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저 방송 8년 차인데 약간 좀 그 거짓으로 방송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윤희석 대표님 그때 같이 계셨었는데 제가 무늬만 빨강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느낀 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한동훈 그때 후보가 막 쭉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제 뒤따라가면서 이 관계자들 거기 시민들 인터뷰를 좀 하기도 하고 분위기 좀 알아봤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막 한동훈 대표 내가 인터뷰하고 왔는데 이런 분위기였어요라고 한 거는 사실은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어요.
3: 어떤 사실과요?
1: 처음에 딱 갔는데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거기 지역에 계신 스태프분들이 대단히 좀 과잉 흥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좀 상황을 관리할 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막 가면은 한동훈 잘 왔어 막 분위기가 이랬는데 다녀보니까 거의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밖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표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았는데 제가 와가지고 한동훈 대표 상당히 상황을 차분하게 보고 있다. 스태프들도 냉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응도가 대단히 높다. 제가 좀 그렇게 방송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
4: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죠.
1: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 그 이제 일각에서 말하는 시사 방송이나 이런 이제 방송들의 패널들이 너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저쪽과의 비교했을 때 상대적 우위 뭐 이런 것들.

0: 보수가 어쨌든 괴멸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우려들 뭐 이런
1: 맞아요.
0: 것들을 담아서 한동훈 후보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긴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일종의 뭐 미디어 현상 같은 거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또 어쨌든 그런 것들도 뭐 정치인이 갖고 있는 뭐 운에 다 포함되는 거겠죠.
1: 한 단계 더 나간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좀 밝힐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안 밝히고 윤희석 대변인님 장동혁 대표 당 잘못으로 출마자가 고생을 했다. 황골 탈퇴는 필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윤한웅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신 때문에 솔직히 후보자들 많이 고생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새로운 길을 찾겠대요. 그만두지 않겠답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2: 버티기 어렵다고 봅니다.
1: 어려워요?
2: 본인이 지금 당원 얘기를 자꾸 해요.
1: 맞아요.
2: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가 끝나서 심판을 받은 상태인데 당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기댈 때는 당원이다. 나는 당원만 유지하면 나를 지지하는 당원만 확보하고 있으면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걸로 보이고 근데 그게 앞으로 실현 가능할까? 전에는 실현됐었는데 앞으로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 먼저 원내대표가 바뀔 거고 송원석 원내대표하고는 다른 행보를 보일 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세 분 정도 출마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되더라도 적어도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할 분은 세 분 중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노선 차이가 나오고 어떡하겠습니까? 장동혁 의원도 그냥 의원 한 분에 불과한 건데 의총 과정에서는. 지금 당이 사실은 저에 대해 그런지 오래됐지만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분리돼서 운영된 지가 꽤 됐잖아요. 지금은 원내 지도부 힘이 훨씬 세요. 저는 그 부분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1: 김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틸 수 있습니까?
0: 일단은 버티겠죠.
1: 버텨요?
0: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서울도 이겼고 경남도 가져왔고
1: 자기가 안 가서 이긴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거는 디테일이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의석수도 늘었어요.
1: 그러니까 본인이 충청도에서 상당히 열정을 기해가지고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0: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1: 충청도는
0: 지금 보면
1: 다 쓸려나갔잖아요.
0: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선거 지표는 우리 조건에 비해서 훨씬 우호적으로 나온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당지도부는 어쨌든 그게 뭐 당지도부가 이렇게 해서 됐다 이건 해석 영역인 거고 어쨌든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원내대표가 바뀌고 새로운 구심을 통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당의 쇄신 과제가 대표가 물러나는 거다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이제 말하자면 원내에서 다른 과제도 우리가 이제 뭐 민생정당이라든지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어떤 형태의 활동들을 하면서 뭐 평가를 받자 이런 방향으로 잡을 건지 뭐 근데 이제 투자는 사실 도드러져 보이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두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장 대표가 물러나라. 그럼 이제 그 과정에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진통이 있을 거고 거기서 핵심적인 고리가 한동훈 의원 뭐 후보 당선인 복당 이런 문제가 되겠죠.
1: 네. 유튜브 댓글로 최광두사님 유이동 의원 원내대표 나오시나요? 최광두사님 너무하세요. 어제 저랑 인터뷰하면서 원내대표 나가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제 방송 안 들으셨구나. 또 박성태 소장 그 방송 들으신 거예요? 너무해요. 저희 방송만 들으시는 의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나온다 그랬어요?
1: 저한테 나온다 그랬어요. 어제.
2: 다른 데서는 안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한 걸로 저는 들었는데.
1: 거기 CBS에서는 안 나온다 그러고.
2: 예, 그렇죠.
1: 그 후에 저랑 인터뷰할 때는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3: 여기가 맞을 거예요.
1: 제가 나중이니까. 제가
2: 예. 네. 예.
1: 강수영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 듣고 그냥 한동훈 대표님 그만할게요. 정치적으로 미래가 어떨까요?
3: 정치적으로 적어도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항마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 정도일 것 같은데요. 시장 임기 종료 시점이 대선 시점하고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국민의힘이 잘 될 때 보면은 경선 그 양강 주자가 치열하게 싸우는 뭐 가령 예전에 MB와 박근혜 그런 식으로 비등비등하게 올라올 때 그때가 저는 국민의힘이 항상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혼자서 빛난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거의 한동훈에 필적하는 그리고 기존 보수와는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이 싸우는 형국이 돼야 그러니까 가령 뭐 지금 당권파 중에 누가 뭐 장동혁이 예를 들어서 경선에 참여한다 이런 그림보다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람이 경쟁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위력적인 야당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겁나는 거죠.
1: 유한동은 선언하십니까?
3: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1: 그렇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오세훈 사상 첫 오선 서울시장. 이거 정말 오세훈 시장이 될 거라고 예측한 평론가는 저는 주위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예측을 못했는데.
0: 평론가뿐만 아니라 네. 뭐 저는 캠프 관계자들도 사실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3: 장도현 대표도. 네.
0: 왜냐하면 캠프 마지막에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도 있었고 뭐 사고도 그러니까. 있었고 했는데도 됐다라고 하면 저는 뭘까요? 오세훈 캠프가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 후보와 캠프가 너무 못했다, 약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1: 뭘 못했을까요?
0: 일단 뭐 여러 가지가 뭐 지고 나면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지도부의 전략이 뭐였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구도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질 맞아요. 수가 없는 선거였는데 선거가 이렇게 된 데는 지도부의 어떤 전략적 판단 혹은 개입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캠페인인데 그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도전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말하자면 노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있으면 간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근데 정원 후보가 누구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약간 미스매치가 난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뭐 후보 경쟁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1: 강수인 변호사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3: 네, 일단은 제일 아픈 거는 청년을 전혀 흡수 못했다는 겁니다.
1: 출구조사에서
3: 예예. 그 뭐 부동산 뭐 벨트, 한강 벨트, 뭐 이익 투표 이거는 모르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네. 다 알고 있는 변수인데 그거를 상쇄시키려면은 젊은층에서 과거 진보 진영이 얻었던 것처럼 표를 얻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투표를 안 하거나. 그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을 찍어버리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아주 뼈아픈데 그 원인을 보면 정원호 캠프 뭐 내부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올드하다는 거예요. 에이. 캠프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사공이 너무 많다. 이게 밑에서 뭐 이렇게 좀 참신하게 뭘 해보려고 뭐 홍보 영상이든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는 괜찮다고 신선하다고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 해도 올라가면 다 잘린다는 거예요. 아. 그 위에 어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원호 후보 본인도 본인 뜻이 있겠죠. 근데 구청장 선거할 때보다 훨씬 더 사공이 많고
1: 맞아요.
3: 계속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경직된 무슨 나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뻣뻣하게 서서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거야. 가만히 그렇죠. 있으면 이기는 거야.
1: 실수만 안 하면 이긴다.
3: 네, 실체만 안 하면 돼. 입담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요. 자꾸 드니까 저래가지고는 젊은 사람들 감동은 못할 텐데 염려가 됐었는데 이 정도까지 실점을 할지는 몰랐어요.
1: 예. 결과론적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왜 이겼을까요?
2: 아, 왜 이겼을까?
1: 아이고. 결과론적으로
2: 오세훈이란 브랜드는 서울에서 막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거죠. 제가 중간중간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할 때 민주당에 대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4년 전 선거를 한번 보자. 모든 법정동에서 다 이겼어요. 서울에 오세훈 후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2: 그러면 이 후보가 4년 동안 정말 뭘 잘못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은 이길 거란 말입니다. 그대로 가잖아요. 4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전에 시장을 안 했던 분도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은 너무 좋았어요. 정원 후보가.
1: 그럼요.
2: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정원호 후보가 저 같아도 뉴스를 많이 보는 저도 얼굴은 정말 많이 읽는데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떠오를 때 그 정도로 노출이 적었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민주당도 제가 이제 뭐 이정은 공관위원장 얘기하지만 거기도 공관위원장이 따로 한 분 계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 통해서 이분을 뭐 일 잘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박주민 뭐 전현희 이런 의원들을 아예 그냥 처음에 물리치고 결선도 없이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럼 후보 뽑는 과정에서 이분이 후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치열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사 통과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본선에서도 이렇게 되고 사공이 많겠죠. 거기 뭐 이해식 의원부터 해서 몇 분의 의원 계셨고 기자회견 과정에서 기자들이 불편한 질문하니까 뒤에서 지금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분 이제 구청장 된 것 같던데. 그런 행태를 21세기 지금 뭐 25년 지난 상태에서 보인다는 게 유권자들한테 많이 각인이 됐어요. 그게 이 5만 표 차이 난 거잖아요. 그런 거 한 표 한 표씩 빠지는 큰 요인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께는 요것도 궁금합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랑 가까우시잖아요.
2: 네.
1: 오세훈 한동훈 이 두 분이 2030년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진영의 대권 후보로 경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쭉 이제 한 5년 네. 정도. 그래도 아 나는 저기 탄동훈인데 오세훈 시장 아 이게 좀 안 나왔으면은 뭐 조금 뭐 불편한 감정은
2: 절대
1: 없어요?
2: 그렇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이

0: 되면서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 부분의 하나가 만약에 낙선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장덕익 대표가 지금 뭐 서울시장도 졌는데 이럴까요? 그게 아니라 본인 노선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거예요. 봐라, 내가 안 가니까
1: 그러네.
0: 당대표 없이 어떻게 선거를 해? 아마 그랬을걸요? 그리고 오세훈이라는 버팀목이 적어도 합리적인 보수를 재건하자는 방향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와 다를 게 없어요.
1: 네.
0: 그렇게 큰 분이 한분 계셔야 대통령 빼고 제일 높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그렇죠.
0: 선출직으로는.
1: 맞아요.
0: 그래야 당이 중심을 잡는데 이 기둥뿌리가 뽑힐 뻔하다가 다시 기둥이 세워졌으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환영할 일이죠.
1: 시너지 효과 날수 있다.
0: 예.
1: 알겠습니다.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 윤희석 대변인 기분 좋으시니까 딴 방송 가서 막 즐겁고 활기차게 막 좋아요 땡겨주세요. 딴 방송에서만 하지 마시고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좀
0: 한번
1: 지금
0: 할까요?
1: 4,500여 분 보고 계시거든요.
0: 근데 좋아요가 몇 개입니까?
1: 좋아요가 지금 현재 1,900개
0: 아,
1: 합니다.
0: 이래선 안 됩니다.
1: 2,000개만 좀
0: 2,000개?
1: 땡겨주세요. 2,000.
0: 2,000개만 해도 되겠어요?
1: 네, 2,000개는
0: 아,
1: 안
0: 알겠습니다.
1: 됩니다.
0: 자, 여러분, 2,000개만 땡겨줘요!
1: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보충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8: 비가 와도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장성철의 뉴스명당 여의도 숙녀 캠프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께서 땡겨 땡겨 달라고 했는데 700여 분이 지금 순식간에 좋아요 눌러주셨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한번 해주세요.
4: 여러분 2000만 땡겨 주세요. 오!
5: 트로트, 트로트 가수입니다. 오, 노래 엄청
3: 잘해요.
5: 소리가
3: 너무 좋아요. 같이 좋아요. 노래방 한번 가요.
4: 네. 좋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정청래 대표 얘기를 강수영 변호사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4: 네.
3: 정청래를 끌어내리겠다. 민주당 당내 갈등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전쟁엔 이겼으나 전투에는 졌다. 정청래 대표 역시 원론적인 소감을 발표했어요. 그래도 대승을 안겨줘서 감사하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책임지겠다는 얘기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4: 전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3: 네.
4: 이번 지방선거를 패배로 규정하지 않고
3: 네.
4: 어설프게 승리다, 뭐 국민들의 뜻을 감사히 받들겠다 이런 희석적인 그러니까 다 섞어버리는 이렇게 네. 물타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은 당원들 더 화날 겁니다.
3: 네.
4: 서울을 잃었는데 다음 총선 지휘권 어떻게 맡깁니까?
3: 네.
4: 지금 국회의원들의 의석수가 지금보다 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은 모든 것들을 저는 이기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개헌이 안 된다는 겁니다.
3: 네.
4: 이번 다가올 2년 뒤에 총선에서 의석수가 줄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해지는 거니까요.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3: 네.
4: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까지 완수를 해야 그러니까 임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가야 이재명 정권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어떤 업적이 남는 건데 코스피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그 절박함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럼 뭐 디테일하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정청래는 아까 제가 그 청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선민의식 특유의 그리고 도덕적 우월성이 기대는 모습 그러니까 야당일 때 주류를 향해서 그 던지는 무기 있잖아요.
3: 네.
4: 아, 참 잘못됐다. 부패 많다. 당신들 정말 나쁘다. 이렇게 저항하는 그 태도를 야당일 때는 해도 괜찮은데 집권을 했을 때에는 청년들이 아니 너네들 도덕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력을 물어보는데 실력과 실적을 물어보는데 자꾸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알아?
3: 네.
4: 내란 세력을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근데 그게 당내에서 경선을 뚫을 때에는 당원들의 인기를 뭐 끌 때는 당연히 뭐 유용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전국적인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는 진보 유권자 중에서도 당원 아닌 사람 많고 중도들도 많은데 그런 원툴로 어떻게 여당 대표를 하느냐. 결국 관리형 인재가 아니고 전투형 인재를 이 집권 초기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총선은 그것도 역시 대통령의 어떤 집권이란다.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자기 사람, 자기 세력 만들기 이런 걸 하면 이제 필패잖아요.
3: 그렇죠.
4: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호남에 계신 분들이 분노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3: 네.
4: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은 다 자기 세력 만들기일 거야.
3: 그래도 전북도지사 네.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4: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40%가 넘는 표를 김관영 후보가 얻었잖아요. 그거는 정말 호남인들의 엄중한 경고라고 보거든요.
3: 네.
4: 아, 경고도 아니고 퇴장이 그 선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총선도 공천하는 순간 망한다.
3: 네.
4: 뭐 그건 뭐 예견된 거라서 분명히 저는 당원들이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3: 네, 김한 기자님. 네.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로서 선거 지휘 잘했다 못했다.
6: 못했죠.
3: 뭘 못했어요, 제일?
6: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른바 주목을 받았던 접전지에서 대구 지고요. 부산 네. 북구 지고요. 경남도 지고요. 서울도 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부분 지면 보면 한 3% 뭐 적으면 1% 안팎의 차이로 진 건데 네. 이거는 뭐 후보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당 지도부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시그널들이 어느 순간에 감지가 됐을 텐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선거 막판에 혹은 일주일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개입과 어떤 캠페인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펼쳤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당 지도부가 아 우리가 이번 선거 다 이겼다. 굉장히 좀 안일한 접근
3: 그런 분위기가 예, 있었어요.
6: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아까 막 정원호 캠프 얘기했지만 정원호 캠프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이 좀 겹쳐져서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보이는 것 같고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에서 배척당하기 시작하면 못 버팁니다. 이 구조가 그 당원 구조.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게 어떤 당원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호남에서 배척이 시작되면 못 버티는 건데 그게 시작이 됐고 당내에서 총선 앞두고 위기감 얘기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서울 진 거는 뭐 이러저러한 복잡한 이슈가 네. 있으니까 그렇다고 네. 치는데 네. 어떻게 경기 남서부를 그렇게 다지냐.
4: 그러니까.
6: 이거는 대책이 없었던 거다.
3: 안산, 우왕, 용인,
6: 뭐 평택. 아, 뭐 이렇게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걸 몰랐냐 당 지도부는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어제 청와대에서도 그 대통령 성남에서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까 뭐에서
3: 성남도 맞네요. 네.
6: 하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호남에서 이미 들썩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아 보 저도 이제 뭐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3: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김한 기자님. 평택을 관련해서 지도부가 너무 방치해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김영남 진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6: 네.
3: 동의하세요?
6: 지도부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주변의 의원들이 다 도왔고 후원회장도 맡았고 한다. 근데 객관적인 걸로 보면 정청래 대표 한 번도 안 간 거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여기 김영남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저쪽 당에서 넘어온 인사를 공천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지도부 하나도 방어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네거티브가 엄청 이어질 때 오히려 당원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지도부 당은 방관하냐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있고 그럼 결국엔 지도부가 좀 이른바 뭐 전략적 방치 뭐 이런 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모든 선거는 이기면 상세가 되는데 지면 다 책임을 떠안는 게 이제 정치의 뭐
3: 그게 또 당대표의 네,
6: 순리 같은 거죠.
3: 숙명이죠. 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실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판, 실수.
7: 이재명 대통령 정권 초반에 당대표를 한 거죠. 작년 8월에 당대표 된 게 저는 그렇게 여권이잖아요. 여당이 됐잖아요. 그냥 평시에 야당일 때 당대표면 모르겠는데 여당 대표로서 정청래 대표의 캐릭터와 말씀하신 대로 전투형 정치인이 여당 그것도 첫 번째 여당 대표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미스매치가 일어난 거다.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과연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여권을 장악하고 있느냐. 이 장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순조롭게 가고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건 문제적 정치인 정청래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번 지방선거를 국한해서 살펴보면 가장 큰 오판 잘못 실수는 뭐라고 보세요?
7: 김용남 의원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는 처음에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야 절묘하다. 네. 근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났고 네. 제가 놀란 게 그 과정에서 보니까 당원들은 그래도 김용남 의원 쪽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전략적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에서 저렇게 미온적으로 할 수가 있나. 당대표가 후원회장인데 적어도 물밑에서라도 조국 대표하고 뭔가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세상에 그런 네거티브를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네. 같은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판단.
6: 그 윤 대변인 말한 부분이랑 당에서 또 많이 얘기하는 거는 거기 김재원 후보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도부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지도부가
3: 약간. 왜 그랬을까?
6: 근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정리 안 해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네. 판단했을 수도 있고 여론조사 추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단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아니랬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 아니 선거를 한두 번 치러본 분
6: 그래서
3: 아니잖아요.
6: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을 잘 아는 분은 정청래 의원이 갖고 있는 승리 방식에 대한 경로 우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3: 경로 우전성. 네,
6: 그래서 위기가 되면 우리 편 결집하고 우리 편 결집하기 위해서 어느 채널에 나가고 어느 채널에 나가면 쫙 올라오는 거고.
3: 공장 매불쇼만 주구장창 나.
6: 그러니까 실제로 한 두 번 세 번 정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창 대표가 컷오프도 당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본인이 전국 단위 선거나 이런 데서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을 기획해 본 적은 없고 본인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승리를 해왔던 건데 그 경로 우전성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좀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근데 많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특정 채널이나 이런 데와의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지고 나니까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7: 전투현 정치인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정청래 대표가 4선에 당대표지만 중간에 두 번을 탈락된 퐁당퐁당퐁당형 그렇죠. 정치인이고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위장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코스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채로 당원의 인기와 뭐 말씀하신 어떤 뭐 전략적 경로 의존성이 그때 딱 맞아 떨어져서 당대표가 된 건데 그게 대통령의 임기 맨 처음에 당대표가 되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결정적으로 그래서 나온 게 어떻게 김관영 지사를 그렇게 거칠게 제명을 시킵니까? 그럴 이유가 없었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김관영 지사가 잘못한 거고 증거는 이렇게 선명하게 찍힐 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거였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은 그 경로 의존성 속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뭐 성숙된 의식이라든지 논의 과정, 뭐 공론화하는 과정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어준 가잖아요. 그러네. 이게 뭡니까?
6: 그 많이 하거든요. 왜 정청 대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으면 딴지 게시판 여론의 척도라고 보시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일종의 정청의 대표를 설명하는 미미란 말이에요. 그 의원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서인 거죠.
4: 그러니까 평택을의 선거에 한정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정청래 대표는 김영란 후보가 안 돼도 괜찮아. 안 돼도 왜냐하면 조국이 될 거니까. 조국이나 김영란이나 뭐 다 우리 사람들인데 뭐 유희동이 될 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거티브 공방이 일어났을 때에도 김영란 후보를 적극 방어를 안 한 것이 거기를 적극 방어했다가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척지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3: 눈치 봤다.
4: 본인이 당권을 잡은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정쩡한테도 만약에 8월 전당대회 없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마 더 강경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전당대회 의식하고 자기 표 의식하고 당원들 표 의식하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있다가 조국이 되면 조국이 되는 대로 좋고 김영남이 되면 내 전략공천 잘해서 됐다고 또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다가 뭐 된통 당한 거죠.
3: 연임 도전 명분은 충분한 것 같아요. 12곳도 이겼고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난번보다는 크게 승리를 했잖아요.
4: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정 대표가 생각한다면 정무감각 제로인 거죠. 예,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겁니다.
3: 김민석 총리 당대표 출마 기정사실화 된 것 같거든요. 정청래 김민석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어제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하고 뭐 논의해본다고는 지난번 인터뷰 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 상황 전개될 거다.
4: 저는 송영길 대표, 김민석 총리 다 나가실 거라고 봐요.
3: 다 나가요?
4: 네, 다 나가시는데 다만 중간에 누군가가 단일화하거나 뭐 이렇게 물러나거나 약간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3: 네.
4: 왜냐하면 지금 뭐 선거 결과가 이렇고. 민주당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그 당원의 결집세가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저 김원주 씨 이야기 들어보면은 선거판이 이렇게 된 거는 다 강수영 같은 놈들 때문이다.
3: 그 얘기하더라고요.
4: 합당 때부터 합당이 됐으면은 이렇게 됐겠느냐. 네. 합당이 안 될 때부터 다 꼬였고 그 합당 때부터 난리 치는 것들 친석계라고 표현을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친석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 망친 거라고 서서히 또 좌표 찍고 있어요. 그러면 대놓고 이제 그 기존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분열이 되면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분열이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 당선자는 예전부터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전략적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전략적 선택이 좀 극적으로 되는 모습을 보이면 컨벤션 효과도 생길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좀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임민석 대변인님 김민석 총리 나오면 새로운 총리 지금 지명하고 임명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정성호가 유력하다. 뭐 강훈식, 뭐 한성수 네. 이런 분도 얘기되는데 홍준표 전
7: 저는 홍준표 전 시장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3: 네.
7: 안 그랬으면 아니겠죠? 좋겠습니다.
3: 네.
7: 그 네, 정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계신 분이 네. 진영을 넘어서 자리를 그런 식으로 받는다는 건 만약에 그런 제의를 받으면 저 같으면 저는 모욕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좋다고
3: 네? 그래도 국무총리인데요.
7: 국무총리
3: 모욕이라도
7: 글쎄요. 정치인 출신 정치 인생의 국무총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3: 마지막 정치 인생의 국민에 대한 봉사.
7: 그러면 자리 얻으려고 정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3: 알겠습니다. 네. 좀 다른 정보 있어요, 김한 기자님?
6: 아니 이 지금 함화평에 있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아요. 네.
3: 그러니까 유력한 거는 정성호 장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6: 뭐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검증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리에 대한 배치까지 고려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뭐 그거를 정성호가 유력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주진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여요. 네, 보이기는.
3: 강훈식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자리에서 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독보적으로 네. 신임을 받기도 하고 일을 잘하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이번에 왜 이름을 이렇게 오르내리게 했을까?
7: 키우는 거죠.
3: 그렇죠.
7: 제가 볼 때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숨겨진 뜻은 여권 내 잠룡들이 상당히 정리됐다는 거예요.
3: 네.
7: 많이 떨어졌잖아요.
3: 맞아요.
7: 김경수, 뭐 맞아요, 조국, 맞아요. 뭐 이런 분들. 추미애, 뭐 김민석, 뭐 송영길, 거기에 강훈식 이 정도 봅니다 저는.
3: 네.
7: 2030년.
3: 네.
7: 다른 진영에서는 이제 조국이 되겠죠. 그 네. 민주 진영, 진보 진영 내 다른 쪽.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훈식이라는 카드를 계속 키울 수밖에 네. 없고 그쪽으로 보여요. 대통령 뭐 순시할 때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 빠진 적이 거의 없잖아요.
3: 없어요.
7: 시장도 한두 번 간 게 아니더라고요. 나눠먹는 장면을 여러 번 봤어요.
6: 네. 거의 같이 가죠. 예. 비서실장이니까요. 뭐.
7: 예, 네. 그거 무시 못합니다. 제가 네. 볼 때는.
3: 방금 전에 유시스 단독으로 차기 국무총리 강훈식 내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는 아니야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거취와 관련 인사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했고 어제는 세계일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똑같이 부인을 했다. 계속 이렇게 좀 띄웠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관심 끌려고.
7: 여러 개 중에 하나는 맞겠네요.
3: 근데 참 그런 점들이 부러워요. 이재명 대통령 처음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 차기 지도자들 쫙 이제 자리 주고 키우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시도지사도 많이 내보냈고 이런 식으로 차기 지도자 관리하는 모습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참 보수 진영에서는 배워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조국 대표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도 진보 진영에서는 차기 대통령감 그 주자군에 들어갔잖아요.
4: 네.
3: 정치적인 타격이 커 보입니다.
4: 정치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안 해야 돼요?
4: 네. 정치를 하지 않고.
3: 당대표직 사퇴가 아니라.
6: 이 자리만 앉으면 뭐가 있나?
4: 아니, 진짜 정치를 안 해야 돼요. 학자로 돌아가서 뭐 그렇게 본인이 염원한다고 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네. 학술적 연구와 전문가적 입장을 밝히는 게 또 국가를 위해서 이익이 될 것 같고요. 정치를 한다고 남아버리면 제가 보기엔 그 소위 올드한 선민의식과 도덕적 우월성을 자꾸 드러내면서 누군가를 혼내려고 하는 그리고 상대방이 나쁘니까 나를 찍어줘. 본인은 근데 정작 하는 게 없는. 그리고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위선적인
3: 네.
4: 그런 구태정치가 진보 진영 안에서는 그게 구태정치입니다.
3: 네.
4: 그게 사라지지 않고 반복된다는 건 저는 진보의 멸망이다. 20대에게 영원히 지지를 얻지 못하는 지금 현재 20대의 비토정서를 이념화시키는 꼴이다. 그건 고착화돼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대구가 안 변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20대 진짜 안 변해. 그렇게 되기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 네.
4: 조국이 정치를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3: 이번에 평택을 간 것 자체가 명분 없는 선택이었다. 지더라도 명분 있는 선택, 뭐 대구라든지 아니면은 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선택을 했으면 향후에 다시 정치를 하는데 큰 디딤돌이 됐을 것이다.
6: 네.
3: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 뭐 정치인으로서의 이른바 뭐 감가가 많이 된 선거였죠.
3: 네.
6: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뭐 본인의 선택이나 신념이 아니라
3: 네.
6: 늘 뭔가 이렇게 본인이 민주당이 아닌데 민주당을 리드하는데 민주당의 변수인 것처럼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지 잘 모르겠는
3: 네.
6: 뭐 이런 이미지로 선거 끝까지 좀 많이 점수를 잃은 것 같고 선거 기간 과정에서도 뭐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조국과 한동훈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양쪽 진영에서의 셀럽들 큰 이름들이 나왔는데 선거 캠페인이나 선거 과정의 모습들을 놓고 보면 네. 조국 대표는 실점이 훨씬 많았고 한동훈 대표 어쨌든 득점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국 당선과 낙선으로 나타난 건데 과정에서 잡음도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법리적으로는 유죄 판단을 받고 사면 받고 복권돼서 선거까지 다시 나왔지만 여전히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소구가 안 된다. 이거가 이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시 뭐 정치를 하실 건 같은데 상당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뭐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은 듭니다.
3: 강승현 변호사님, 제가 네. 이번에 민주당의 뼈아픈 부분이 차기 대선 후보군 중에 몇 분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김경수 네. 경남도지사 후보, 김부겸 전 총리, 또 조국 전 대표 이런 분들도 충분히 차기 대선 후보군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조금 뒤로 뒤처지는 네. 그래서 후보군이 되게 축소가 된 거 네. 그 자체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으로서는 참 상당히 뼈아플 것 같아요.
4: 글쎄요. 근데 다른 또 대안이 너무 많고요.
3: 누가 있어요?
4: 어,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분이나 계신데. 아. 예.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조금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3: 누가
4: 리더들이.
3: 누구 염두에 들은 분이?
4: 혼식이 형?
6: 치시는데.
4: 아니 왜냐하면 아, 제가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 청년들의 이 무경화가 너무 심각해서 근데 그 무경화가 뭐 소신이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그냥 거부감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철학이냐 이념이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싫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게 그게 고착화되면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돌리려면 전혀 다른 방식의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랫동안 민주당 안에서 정치하시던 분들이 그 관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 가지고 제가 차별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86세대 뭐 그 싸다듬는 것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 정신을 청산을 하려면 좀 더 젊은 리더가 필요하다.
3: 한 가지 네.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광운식 실장 만났죠.
4: 광운식 실장?
3: 네. 네. 네. 네. 만났죠.
4: 아 저만 만난 게 아니고요. 두루두루 식사하는데.
3: 네. 알았어요.
6: 뉴 광운식. 네. 근데 그 어저께 한 정치학자가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50 세대들이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의 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인지, 그 생각을 하면서 김 기자도 그게 있잖아. 근데 2030이 민주당을 똑같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30 입장에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류 혹은 집권 세력이었고 근데 계속 지금 얘기했던 어떤 문제들이 반복되는데 그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늘 똑같은 타입이고 그러니까 저 아저씨들은 어떤 거다 이 이미지가 있는데 민주당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2030이 보기에는 이미 민주당의 이미지가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맞는 진단일 수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뭐 거의 20년 가까이 정권을 주고받은 세력인데 본인들은 늘 얘기를 말하자면 여전히 특정한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부분들에서의 평가 이런 건 있었겠죠.
3: 민주당 후보군의 몇몇의 탈락 그리고 진보 진영이 조국 편 그리고 조국 아닌 편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네. 국민의힘에게는 기회가 될까요?
7: 대선 구도만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네. 국민의힘 후보가 분열되지 않는다는 전자에 누가 이제 있고 2030년에 민주 계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강훈식, 뭐 김민석, 송영길 요 분들 네. 중에 한 분이 정규 제도권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3: 정청래 대표도 있고 추미애
7: 그러니까 지사 뭐 예를 한 분이 될 거 아닙니까?
3: 네.
7: 그 중에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국 대표 류의 분들이 뭐 유시민 뭐 김어준 이런 분들이 그거에 순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거예요. 이제 원심력이 그래요?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미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뭐 유행어도 있잖아요. 거기 이제 레가 빠지고 최가 들어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3: 네.
7: 문조 털레유가 이제 문조 털최유 됐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3: 네.
7: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대동단결해서 한쪽으로 가자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온 김용남 조국 대전이나 이런 상태로 봤을 때 당원들이 벌써 마음이 다쳤는데 그 큰 대선에서 이 사람들이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어서 그러면 김민석, 강훈식, 송영길 이분들이 예를 들어 조국이라는 분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대중적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면 그걸 누를 수도 있겠는데 과연 그러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민주 진보 진영 내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아, 제가 마무리 질문으로 개혁신당 시의원 한 명 배출해서 개혁신당의 존재감 어떻게 될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아쉽게 다 됐네요. 다음 주에 네. 한번 개혁신당 얘기도 해보고요. 예. 예. 윤희석 대변인님과 강수영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좋아요가 2천 개를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김한 기자님 단독으로 좋아요 땡겨달라고 얘기하고 2천 개 안 되면 네. 1회 출연료 반납.
6: 아, 뭐 좋아요를 막 이렇게
7: 맨날 강요 반납이야. 네.
6: 알겠습니다.
3: 오늘 여의도 숙녀 캠프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8: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9: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 환기.

0: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나비엔.
3: 바삭해.
4: 맛있는 육식계 치킨.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육식계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육식계 치킨.
5: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유튜브에서 연두님이 다음 주는 안 들어옴. 아이 다음 주도 들어와 주세요. 다음 주는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들어올게요. 뉴바 다음 주에 만나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YTN News FM.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공기가 선선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겉옷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강원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영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광주 26도 예상이 됩니다. 주말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깥 활동 즐기기에 무난한 곳으로 전망이 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6시 초반대 서평택 부근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5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이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 이후로 서울 다 가서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5km 구간 밀립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에서 계양,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11km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묵동 사이로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월계 1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7: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6: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